0: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레베카 슬로터를 행정부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급 법원은 슬로터 위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해임이 합법임을 확정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낭독한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미국 정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장은 연방거래위원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회가 설립한 독립기관 20여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와 핵규제위원회, 그리고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준비제도와 조세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00년간 대통령 권한의 가장 위대한 확대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이틀째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방공기지 드론 저장시설 등 10개 군사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고스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날 이란이 상선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파나마 국적 유조선 키쿠오에 드론을 발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키코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위협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이틀 연속 무력 충돌을 벌인 셈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예고했던 29일 스위스 후속 실무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졌으며, 낮은 단계의 합의로 성사된 종전의 한계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패션 칼럼니스트 이스트 진 캐럴이 제기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백 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3년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해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캐럴은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1심은 8,33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 배심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김건희 여사의 알선 수재 혐의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청탁 개입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가 금품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청탁의 대가로 인식하고 받았으며 일부 청탁의

0: 실현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약 8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를 받은 뒤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통상적인 선물 자리에서 수령자가 먼저 직무 관련 도움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이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인사를 청탁한 뒤 박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고 재판부는 김 여사가 그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부기를 건네며 위원장 임명을 청탁했을 때김 여사가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는 정황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은 뒤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등 청탁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 사이에서 김 여사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일관되게 나왔다고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수동적으로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체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체포를 방해한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방해 행위를 주도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새 의원에게는 지난 24일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으며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된 상태입니다. 특검 측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 자체가 판례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입건된 나경원 의원은 서면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의원들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제 소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간이 종료될 즈음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앞서 내란 특검팀이 각하 종결했던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윤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수사 재개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 정규유착 비리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신도들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했으며 최소 5만 6천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우선 기소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 명단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부는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으며, 교단 내부 100억 원대 횡령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월드컵 개막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5천만 원과 최다 승리수당 3천만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라운드 진출 시 개인 기부금 형태로 약속한 추가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월드컵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은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막 전에 정한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선수들은 기본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수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2강 진출 실패도 실패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부금 성격으로 약속한 라운드별 추가 포상금은 없습니다.
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4: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오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4: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4: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4: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3: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4: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의 제도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피주 공화당이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연방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못 박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시피를 포함한 14개 주가 소인 기준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75만 장이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이 유예기간 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는 쪽에 섰다는 것입니다. 당초 미 언론에서는 보수 우위의 대법관 구성을 고려해 원고 측이 승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해왔습니다. CNN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카젬 가리바디 차관이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이번 주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이란 타스님 뉴스를 인용해 전한 내용입니다. 가리바디 차관은 이란이 카타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음 회담 장소가 도하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란 측이 이를 부인한 셈입니다. 원래 두 나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인프라를 보복 공습했고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불안은 곧 에너지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릴지 닫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동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9: 한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과 함께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됐던 첨단산업 거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4곳을 새로 짓기로 했으며 충청권에도 81조 원 규모의 HBM 반도체 공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평택과 용인 투자를 포함해 국내에만 총 2,655조 원을 투입하고 SK그룹은 향후 10년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기지에 2,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그룹의 반도체와 AI 관련 총투자 발표액은 4,755조 원으로 올해 한국 정부 전체 예산의 6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와 GS 그리고 네이버가 참여해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하고 2035년까지는 총 1000조 원 이상을 들여 1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던 10년 이상의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8: 홍명보 감독이 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2026년 월드컵 본선에서 출전국이 48개로 늘었음에도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사령탑을 두 번 맡았지만 두 차례 모두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12년 전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1: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닫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13: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11: 두 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11: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았지만 두 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1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108층짜리 초고층 건물에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5시 55분께 이 인승경량 스포츠 항공기 한 대가 동메달 3개 활로 인근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당국은 사고 원인과 조종사 신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중나나이에서 불과 7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전문 뉴스레터 시노시즘의 빌 비숍 발행인은 비행기 항적이 중나나이 방향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몇 초만 더 비행했다면 권력 핵심부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수주인 소장도 뉴스위크의 베이징은 사실상 비행금지 구역이라며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종사가 중신은행 자산관리 부문 고위 간부 류진아라는 인물이며 대규모 투자 손실 이후 고의로 충돌했다는 미확인 주장도 확산됐습니다. 중신은행 측은 류 씨가 회사 전략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계정에 게시하며 루머를 간접 부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한편 관련 온라인 정보를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까지 금지하며 철통방공망을 강조해온 베이징의 공역통제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도권 공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 카젬 가리바디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달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협의 향후 운영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 내용을 두 나라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합의문 5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하며 60일간의 후속 협상이 끝난 뒤 통과 선박에 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선들이 미국이 지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국제관습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된 국제수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만 역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어떤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으로 해석 충돌이 실제 군사 충돌로 번진 전례도 이미 있습니다.
1: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임금 상승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발표한 지 이틀 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자산가 됐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스테파니 스탄체바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상승을 보며 자신도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과 에마뉘엘 세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상위 0.0001%의 약 20명의 순자산은 연간 국내 총생산의 12%에 달해 19세기 말 극심한 빈부격차 시절의 4배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국민소득 비중은 수십 년째 감소해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물가를 반영한 실제 시간당 임금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임금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글렌 허버드 교수는 기술 재벌들이 혁신이 삶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앨 것처럼 이야기해왔다며 대중의 반발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AI 거품이 꺼질 경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400K 은퇴계좌와 학자금 저축계좌에 들어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AI가 성공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AI가 실패하면 은퇴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2: 현지 시각 28일 밤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들이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국경지대 파티아와 파티카나르즈 등 3개 지역을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36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첫 폭격 직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하러 모인 순간 두 번째 폭격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작전이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민간인이 최소 36명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번 작전이 최근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폭격을 맞은 집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졌고 잔해 속에서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28일 밤 파키스탄군 전투기들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지대인 파티아와 파티카, 푸나르주 등 세 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첫 폭격 이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모여든 순간 두 번째 폭격이 가해지면서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 측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치안당국은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한 파키스탄 군사정권의 잔혹한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작전이 최근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국경 내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의 안전가옥을 정밀 타격해 무장대원 29명을 사살하고 무기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도 무력 충돌을 빚었던 두 나라의 갈등이 이번 심야 공습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프간 정권이 적절한 시기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국경지대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5: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5: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4: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26살 남성 데빈 볼프강 벤더오프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종신형 두 차례를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카운티 법원은 여기에 흉기 사용과 중상해, 가중 혐의를 더해 추가로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벤더오프는 지난해 11월 살리나스의 한 주택에 아마존 배송기사로 위장해 접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연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강제로 집안에 침입한 뒤 여성까지 공격했습니다. 여성을 찌르고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폭행했지만 두 피해자는 모두 생존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벤더오프는 공범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한 뒤 흉기와 수갑 등을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 한 달 전부터 실제 살인을 계획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 다리우스 에이버리 화이트는 사건 직후 산호세 공항에서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별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몬터레이 카운티 쉐리프국은 온라인 관계가 현실에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7: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관련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라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편투표를 둘러싼 오랜 법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편투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늘었고 특히 고령자와 장거리 거주자들이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무효로 처리해 수천 표가 개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대법원은 투표자가 선거일 안에 투표 의사를 표시했다면 우편 배송 지연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그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각 주는 소인 기준을 충족한 우편 투표를 일정 기간 더 기다려 개표에 반영해야 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 확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우편 투표 마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아래로 벽돌과 소화기를 던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오전 3시경 브로드웨이 에비뉴 800블록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층에서 투척된 벽돌이나 소화기는 아래를 지나는 보행자나 차량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남성을 옥상에서 제압하고 체포했습니다. 정확한 투척 경위와 동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일대는 심야에도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심 고층 건물의 옥상 접근 통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항공 부품 제조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월요일 오전부터 위험 화학물질 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약 한 달 전 탱크 오작동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로 대피해야 했던 곳입니다. 당시 사고는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당국이 긴급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장 내부에 위험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주민들의 불안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제거 작업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조치입니다. 화학물질 처리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문제가 된 탱크와 주변 설비를 점검하며 물질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산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11시 12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플라워 스트리트 3301 번지 교차로에서 메트로버스와 작업용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버스와 흰색 작업용 트럭이 해당 교차로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대가 현재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현장 통제가 진행 중이며 인근 도로 일대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 오니 해당 구간 이용 시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 37분 캘리포니아 다우니시 가든데일과 다우니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경찰 차량이 용의자 차량을 발견하고 주택가 도로를 통해 긴급 추격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러 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용의자 차량의 이동을 차단하며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주택가 일대에서 용의자 차량을 추적 중이 여주변 도로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체포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6분 토런스 노르만디 에비뉴 이만 850번지에서 대형 잔해 더미에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쌓여있던 대규모 잔해 더미에 화염이 번지며 연기가 치솟았고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해 즉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토런스 소방대가 현재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소방대원들이 잔해 더미에 화염을 진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화재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남자 월드컵 토너먼트 32강에서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일요일 밤 LA 인근 잉그루드 경기장 주변에는 캐나다 팬들이 대거 몰려 축제 분위기를 이뤘습니다. 경기장 주변 도로는 차량 행렬과 응원 깃발로 가득 찼고 일부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교통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인근 상가와 식당에는 늦은 시간까지 팬들이 머물며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더했습니다. 경찰과 교통관리 당국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인력과 경비를 강화했고 현재까지 큰 사건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사상 첫 3개국 공동대회로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은 핵심 개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월드컵이 계속되는 동안 잉그루드 일대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반복해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당국은 경기 일정에 맞춰 교통과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3: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3: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중동 긴장 완화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 가까이 올랐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뛰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잦아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투자 자문사 바이탈 논리지는 양측 모두 적대 행위의 전면 재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흐름은 지속적인 긴장 완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굵직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디어 대기업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설과 위성방송 스카이를 분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은 위성통신 기업 이리디움 인수를 발표하며 주가가 15% 이상 치솟았습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이날 처음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편입돼 거래됐으며 주가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알파벳은 통신 대기업 버라이즌을 대체해 다우 30 우량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강력한 관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모든 국가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매출에 각국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여러 나라가 이 세금을 실제로 시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며 기존 무역 합의와 상관없이 관세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술 기업만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경고는 유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인 비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AFP통신에 실제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유럽연합은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전면적인 관세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났으며 비공식 집계 기준 실종자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 골든타임이 마감되면서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 단계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등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원 1,600명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나 여진이 이어지고 건물 각층이 팬케이크처럼 겹쳐 무너진 탓에 구조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달하는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골든타임이 지남에 따라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0: 사고 이후 72시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도 기적적인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등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활동에 나선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진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다급한데 여진이 이어지고 연쇄 충격으로 건물의 각 층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며 주저앉은 탓에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구조와 구호 지원에 숨통이 트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1: Estamos en horas críticas, en horas cruciales para seguir rescatando vidas y para la edificación de campamentos donde puedan estar aquellas personas que perdieron sus hogares o aquellas personas que en este momento no pueden regresar por alguna razón a sus viviendas y a sus hogares.
10: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1: La prioridad es básica en ese momento son el sector de alimentar, asistencia alimentaria, sector de salud, asistencia médica, alojamiento para la gente que ha perdido casa y están viviendo en la calle y también cosas básicas que le pueda permitir vivir de forma digna en esos próximos días.
10: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UN 개발 계획 UNDP는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UN은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8: 현지 시각 28일 밤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들이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국경지대 파티아와 파티카나르즈 등 세 개 지역을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36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첫 폭격 직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하러 모인 순간 두 번째 폭격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작전이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민간인이 최소 36명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번 작전이 최근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3: 폭격을 맞은 집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졌고 잔해 속에서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28일 밤 파키스탄군 전투기들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지대인 파티아와 파티카, 푸나르주 등 세 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첫 폭격 이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모여든 순간 두 번째 폭격이 가해지면서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 측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치안당국은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한 파키스탄 군사정권의 잔혹한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작전이 최근 자국 내 군부대를 겨냥한 테러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국경 내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의 안전가옥을 정밀 타격해 무장대원 29명을 사살하고 무기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도 무력 충돌을 빚었던 두 나라의 갈등이 이번 심야 공습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프간 정권이 적절한 시기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국경지대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4: 에이치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5: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4: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8: 진짜? 라디오 서울 15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금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2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5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7: 정말? 어떤 건데?
20: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2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2: 왓?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4: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2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6: 중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들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리 혈관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다리 무거움,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정맥 기능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정맥순환 문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리 정맥혈이 원활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위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가는 실핏줄이 퍼져 보이고 피부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정맥순환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내 폐쇄요법, 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라고 하고요. 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경화요법도 있다는데 이 약제가 혈관벽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해당 혈관이 그냥 다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 하지 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다리에 혈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생활은 피해야 되겠고요. 한 시간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 추천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올려서 쉬는 방법 좋겠고요.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늘 예방이 우선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경우의 수가 정말 이렇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48개 참가국 가운데 34위,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자, 우린 여기서 경제적인 여파를 살펴봐야 되겠죠. 당장 생각나는 거는 JTBC인데 울상일 것 같아요.
4: 네, JTBC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JTBC는 이번 월드컵 국내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1승 2패, 승점 3점으로 A조 3위에 그쳤고

0: 없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선전을 해야 경기 전후 특집 프로그램과 하이라이트, 지지철 클립 같은 파생 콘텐츠 소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고와 협찬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JTBC는 지금 재무 위기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월드컵 중계가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기대를 했는데 한국 대표팀이 예상보다 빨리 탈락하면서 이 기대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는 남은 월드컵 경기를 결승까지 차질 없이 정상 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이 없으면 국내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JTBC가 월드컵 효과마저 제대로 누리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축구 성적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 중계권 투자의 위험이 같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 지금 보자면은 우리 축구 대표팀의 부진한 성적이 JTBC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애초에 JTBC가 너무 오버했다. 너무 과도하게 돈을 썼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스포츠 중계권은 기본적으로 선투자 구조입니다. 먼저 돈을 내고 중계권을 확보한 뒤에 광고 판매와 협찬, 다른 방송사나 플랫폼에 재판매하면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중계권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TV 광고 시장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치. 네, 시청자들은 유튜브와 OTT로 많이 옮겨갔고요. 광고주들도 TV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JTBC의 방송 광고 매출도 2023년 2,047억 원에서 지난해 1,84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JTBC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확보에 총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으로만 해도 1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뒤에 지상파나 플랫폼의 재판매에서 비용 부담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재판매가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럼 대표팀이 잘해서 토너먼트에 올라가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어져야 이제 투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도 이제 32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남은 경기의 시청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강팀 경기나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는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한국전만큼 광고가 붙기는 어렵습니다.
1: 아무래도.
0: 네, JTBC 입장에서는 중계는 계속해야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핵심 콘텐츠였던 한국전은 끝나버린 겁니다.
1: 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 대표팀이 탈락했는데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부도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0: 네, 채권자들이 문제 삼는 건 시점인데요. JTBC가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중계권과 광고 수익 기대를 내세워왔는데 정작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퇴행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미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자금을 조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당장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도 막히지만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길이 법원 절차 안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 신청 과정과 자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까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채권자들에게 재무 상황을 충분히 알렸는지, 월드컵 중계권 수익 전망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채권자 협의회 구성, 회생 계획안 내용이 중요해질 겁니다. JTBC와 중앙그룹이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중개권 재협상 등을 통해서 실제로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초대형 지역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관심이 가는 건 역시 호남이죠.
0: 네, 오늘 2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립니다.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수도권 한 곳에만 몰아두지 않고 지역별로 거점 나눠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지역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공정 중심 투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0: 인데요. 최근에는 전공정팹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1: 예.
0: 전공정팹은 반도체 웨이퍼를 넣어서 실제 칩을 만드는 핵심 공장입니다. 첨단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 데만 최소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용수, 전력, 도로, 협력업체 단지까지 붙으면 투자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 투자만 수백조 원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군공항 기지를 반도체 전공정 팹 부지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팹 네다섯, 최대 다섯 개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직접 보고회에 참석한다고요?
0: 네, 오늘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장급 참석도 거론됐었는데요. 총수들이 직접 참석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조율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와 상징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오늘 발표될 전체 투자 규모는 10년간 최소 100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2000조 원 안팎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호남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영남권의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 투자까지 예상됩니다. 충청권에는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에 있던 반도체 패키징 투자를 확대하고 소부장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GS그룹도 충남 당진과 강원 동해에 각각 1.2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요. 경남권인 창원과 사천에는 한화, 두산 등이 우주 항공과 로봇 분야의 피지컬 AI 종합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AI 기반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은 MLCC와 반도체 기판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매우 낯선 숫자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진짜냐는 의문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가 곧 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1: 네.
0: 오늘은 큰 방향과 투자 의지를 밝히는 자리고, 실제 부지 선정, 인허가, 전력 용수 확보, 기업별 투자 시기와 규모는 앞으로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용범 실장이 하신 이런 굉장히 낯선 숫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한두 차례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 내용을 두고 왜 호남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SNS에 7차례나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호남 특혜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0: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논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배분 논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봅니다. 용인, 평택, 이천 같은 기존 반도체 벨트는 계획대로 가되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생산 거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용범 실장도 용인에 짓는 공장을 호남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벨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정치적 판단으로 호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왜 호남만이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인력, 부지, 협력업체 생태계가 모두 필요한데 이런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호남 투자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닥치고 호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남 지역 용수의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계속 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이 호남 반도체 구상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산업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투자원을 제대로 배치하면 하루 100만 톤 산업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도 반박을 했고요.
1: 네.
0: 또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의 설득에 따라서 기업 CEO들이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면서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세부 구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역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남권에서는 반도체는 호남으로 가는데 원전과 전력 부담은 영남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왜 호남은 늘 가난해야 하느냐, 첨단 산업은 항상 수도권과 영남만 가져가야 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호남 반도체 논란은 단순한 공장 입지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첨단 산업을 어디에 배치할지, 지역 간 형평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돼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무슨 뜻을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정부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로 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논리입니까?
0: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놓은 설명을 보면요. 광주, 전남 등 서남권이 전력자금률, 용수, 연구 인재 기반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당연히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글로벌 고객사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조달하기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부지 측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반도체 투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땅값과 인허가, 전력만 부담이 큽니다.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넓은 산업 용지의 확보 여지가 있고 대규모 클러스터를 새로 설계하기 쉽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지진 위험이 낮다는 점도 논리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건 산업 다극화 측면인데요. 수도권에만 반도체 공장을 계속 몰아넣으면 전력난과 용수, 부지 문제가 병목이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어렵다는 겁니다.
1: 그렇죠. 네.
0: 네, 다만 이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숙련 인력과 협력업체 생태계도 필요하고요. 전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용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남도 가능하다, 이런 선언적인 말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전력망 확충 계획과 용수 확보 방안, 인력 양성 계획, 소부장 기업 유치 전략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떤 공정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는지가 나와야 시장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데요. 정말 가능한 내용인지 이번엔 현실화될 수 있을 건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칩을 사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0: 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메모리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DRAM 업체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간의 과의 연계 의혹을 이유로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려둔 회사입니다.
1: 그렇죠. 네.
0: 네, 법적으로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이 실제로 거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평판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데도 애플이 이 회사 칩을 사겠다고 검토하는 이유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DRAM과 NAND 수요가 크게 늘었고요. 메모리 업체들은 그런데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생산 능력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스마트폰 업체들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애플은 최근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리면서도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가격 인상 발표 이후에 애플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 증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가격 인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겁니다. 이 흐름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양면적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수요가 HBM뿐만 아니라 일반 DRAM과 NAND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이 중국산 칩까지 검토한다는 뜻은 공급망 다변화 압박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1: 네.
0: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의회에서는 중국 군 관련 기업과의 거래가 미국의 공급망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가격으로 이어지는 칩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실적 호재가 될 수가 있지만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슬슬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은 아닌지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낯설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입니다. 대단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부, 기업들이 협력해서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호남이냐? 경제적으로는 호남이 적절한 곳이냐? 이런 논란이 큰 건데요. 반도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이게 너무 자주 뵈면 안 되는데 그렇죠?
2: 옛날에 매주 오기도 했었어요. 아, 2019년 예. 이때쯤에는.
1: 좋은 소식으로 근데 모셔야 되는데 예, 오늘도 한번 이걸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호남 쪽의 반도체 대규모 생산 라인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2: 지금 사실은 SK나 삼성그룹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게 없고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 대해서만 이제 합의 사항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부랴부랴 뉴스를 보니까 뭐 2천 조 원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반도체만 한 건 아니고 네. 전반적인 네. 투자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 네. 거고 호남 지역에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뭐 1천 조 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워낙 요즘 반도체 그 공장을 짓는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금액이 과거보다는 많이 커진 건 맞긴 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장 정도 규모의 팹을 이제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 팹을 만드는데 사실은 10조 원도 채 안 됐어요.
1: 그랬었어요. 맞아요.
2: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얘기를 듣는 게 EUV 장비가 비싸서
1: 현대가 그 노광 장비 이런 것들
2: 노광 장비인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미세한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네덜란드 ASML에서만 유일하게 네. 독점 생산하고 있는 EUV라는 장비.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낮은 거죠.
1: 네네.
2: 그 장비는 뭐 가장 비싼 모델은 한 대당 6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1: 아무나 살 수 있는 장비는 아니네요. 아,
2: 그래서 사실 그 EUV 장비를 많이 살수록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비하는 제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추세이고요.
1: 그래도 그것도 구하려고 다들 경쟁이잖아요. 뭐.
2: 그것도 지금 한 독점이다 보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우리가 일단 파운드리에서 TSMC 얘기가 네. 갖고 있는 위상과 비슷한 이게 사실은 네덜란드 ASML의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약간 딴 데로 새긴 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클러스터라고 하면 딱 공장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로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치면 10기 정도 네. 팹 얘기가 나오고 그럼 하나에 한 30조 원만 된다고 해도 공장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조 원이 되는 거고 인프라라든지 이제 협력 업체들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은 천조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몇백조 원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단한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호남이 처음에 거론됐던 것도 그렇고요. 후공정 위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갑자기 팹 전체 건설로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후공정, 전공정, 팹 뭐가 다른 겁니까?
2: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익숙한 거는 TV에도 많이 나와서 둥그런 실리콘 네. 웨이퍼.
1: 둥그런 거.
2: 네, 네. 웨이퍼. 네. 웨이퍼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반도체 제조가 시작이 되고요.
1: 네.
2: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보통 한 옛날에는 한 270스텝 정도인데 지금은 더 늘어 한 300스텝이 넘을 것 같은데 꽤 정도의 공정을 거치면 이제 칩이 완성이 되죠.
1: 네.
2: 둥그런 웨이퍼 안에.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제로 팔 때 네모난 칩 형태잖아요.
1: 그렇죠. 그걸 그대로
2: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는데 그 자르기 전까지가 전공정.
1: 아~
2: 자르고 나서를 예.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1: 예.
2: 자르고 나면 이미 칩은 다 완성된 거고요.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하고 패키지하는 걸 후공정. 그래서 우리 돈 전공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기술과 그다음에 팹 제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1: 굳이 따지자면 전공정이 더 중요하다.
2: 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네.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예.
2: 그래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패키지의 절반 정도는 외주를 줘요.
1: 아.
2: 절반 정도는 인하우스로 예, 진행을 예, 하고 예, 예. 그건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네.
2: 그래서 OSAT라고 패키지만 전문으로 하는 산업이 따로 있고요.
1: 네.
2: 미국, 대만, 중국 세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지 못하고요.
1: 처음에 뭐 말레이시아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데.
2: 말레이시아의 예. 그 공장들을 짓고 있다라는 아하. 것들인데 말레이시아에 사실은 최근에 뭐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패키징 공장들을 많이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본인들의 아주 중요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다 네. 보니까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잖아요.
1: 예.
2: 인프라 물류도 그렇죠.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용수나 전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쪽에 일단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인도, 베트남, 중국 쪽에도 패키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1: 아, 여전히 그쪽이 강자고요. 예.
2: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대만, 뭐 미국, 한국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전공정은 대부분 자국 내에 많이 짓습니다.
1: 아, 그 훨씬 더 중요하고
2: 중국에 옛날에 많이 지었지만 네. 중국에는 장비 반입이 많이 제한이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일단 전공정 쪽은 새로 짓는 공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전공정은 미국, 일본, 대만의 자국 내에 짓고 있고 패키지만 네. 여전히 중국에도 짓습니다. 마이크론도 최근에 네. 중국에다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일본 뭐 이런 곳에 그다음에 동남아에 많이 씁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70%는 동남아 쪽에 신규 플랜들이 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었을 때 패키지는 사실은 기존 전공정 클러스터랑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어차피 외국도 네.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공정을 외국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그러면은 이게 후공정을 세운다랑 전공정까지 해서 팹을 세운다. 이거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투자라든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2: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전력, 인력, 뭐 용수 같은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 용수나 전력 충분하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 용수와 전력이 있으면 아무데나 공장을 짓는 게 맞느냐가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1: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조금씩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예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먼저 호남이, 왜 호남이냐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수 문제 없다, 전력도 문제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진짜입니까?
2: 그거는 사실은 예. 얼마만의 규모로 얼마만큼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주 네네. 작은 규모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 정말 천조원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뭐 기존에 언론에도 보니까 이전에 과거의 용역 결과로 문제 없다고 했을 때는 패키지 예. 공장만을 염두에 둔 계산이었다라는
1: 그때는 후공정만이었고
2: 후공정만. 예. 근데 전공정하고 후공정 말씀드렸던 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전력이라든지 용수 사용이 그래서 전공정을 클러스터 상태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장 하나 딱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예.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진다. 그래서 과연 용수와 전력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된다고 치면 네. 그럼 거기다 공장 지어야 되느냐 반도체 기업들이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할 때 예. 애초에 정부나 언론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면 광주가 후보지에 있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1: 예.
2: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거든요.
1: 예.
2: 그러면 거기는 최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1: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 누구랑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본사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수원으로 옮겨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원으로 옮겨가면은 핵심 인력들이 다 빠질 것 같아서 못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력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2: 지금도 사실은 삼성전자 보면 서초 사옥이 있고 또 예. 본사는 공식적으로는 용인 수원 쪽에 네, 있죠. 그쵸, 예. 용인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네. 주로 전략이나 마케팅 쪽은 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제가 반도체에 있을 때도 서울로 좀 서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공정을 하다가 마케팅 쪽으로 많이 이전했어요.
1: 그쪽에 있고 싶으니까.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확실하게 이제 지역에 따른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용인, 수원, 평택만 하더라도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같은 지역이 돼 있고 예. 특히 수원, 뭐 동탄 이런 데는 이미 신도시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네. 지금 광주는 사실은 도청 소재지가 있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제 메가시티랑 비교를 해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초라할 정도의 규모거든요.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곳에 사실은 정부가 이제 세종에 청사 지을 때 처음에 우려와 비슷한 상황인 거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많은 여직원들은 어차피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1: 네.
2: 그러면은 광주나 호남 지역에도 고등학교들은 있을 테니까 그 인력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지만 엔지니어, 고급 연구원들, 석박사는 사실상 애초에 공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1: 그렇죠.
2: 다 연구소에 네네.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갖다 짓다는 얘기는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대졸 사원들이 남직원이 좀 조장급 이상, 반장급은 예. 필요할 텐데 아마 지역 대학 출신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인력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 고급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1: 예.
2: R&D와 핵심은 다 여전히 본사에 있겠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산 라인과 R&D가 완전
3: 너무
2: 절연이 되는 거예요.
3: 네.
2: 분리가 되는 거예요.
3: 네네.
2: 결국 공장을 중국에 짓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3: 아.
2: 완전 절연이 되는 거죠.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3: 네.
2: 같은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3: 어차피 화상에 의해야 되는 거니까.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고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절연될 거면 굳이 한국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3: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것이고.
2: 인건비도 훨씬 싸고 예. 정배 지원도 파격적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함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고객도 가까이 있고
3: 네.
2: 그런 면에 봤을 때 아마도 국내 호남 지역은 애초에 선택지 후보 중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거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 포인트인 거고
3: 뭐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라는 게 원래죠.
2: 예. 뭐 울며 겨자 먹기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예, 목적이
3: 예.
2: 크잖아요.
3: 예.
2: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조차도
3: 네.
2: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려는 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닐까. 따로따로 추진을 하되 우연히 공통분모가 있으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3: 네.
2: 그 두 개를 처음부터 묶어서 가기 위해서 반도체 용역 호남을 지어야 됐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 살펴봤고요. 그 앞에 인프라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인프라, 용수나 발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2: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다른 부분들?
2: 다른 팹과 예. 팹 사이의 연계, R&D 조직과 팹 사이의 연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7, 8년에 있었기
3: 예.
2: 때문에 실제로 연구소에 있었지만 양산 이관까지도 했었고 양산 대비 파견부도 했었고 연구개발이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반도체에서
3: 네.
2: 결국에는
3: 예.
2: 메모리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겠지만 비메모리랑 달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3: 맞아요. 네네.
2: 결국에는 돈과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이라는 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이관했을 때 초기에 수율 얼마 빠르게 끌어올리느냐 가지고 여기서 승자 결정되는 건데 그러려면 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양산 이관을 할 때
3: 네.
2: 사실은 파견을 10개월 동안 나갔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개발 기간 단축 시간이 위해서 원래 한 75개월이 걸려요.
3: 네.
2: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칩이 나올 때까지 그걸 연구원들이 새벽에 교대 3교대 2교대를 하면서 밤 2시에 웨이퍼를 갖고 뛰어다녔어요.
3: 그럼 결국엔
2: 연구소에 있어야 왔다 갔다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8일 만에 끝냈어요.
3: 네.
2: 그러면 절반으로 단축되는 거죠.
3: 아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2: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 KTX를 보낸다면 이틀이 걸리는 예. 거예요.
3: 네네.
2: 갈 때 올 때 하루씩.
3: 그럼 연구소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다
2: 그러면 연구소를 독립대무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3: 아 또 그런 문제 되네요.
2: 그렇죠.
3: 예.
2: 연구소 연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3: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팹들은 다 본사 근처에 자기 나라에다 짓는 거예요. 어느 반도체 회사나
3: 예.
2: 패키지는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독립된 개념이에요. 칩을 다 만들고 나서고. 어차피 절반은 외주로 하기 때문에.
3: 네.
2: 그래서 만약 호남지나 패키지 공장을 짓는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3: 보내서 거기서 패키징을 네. 하면 되는 거니까.
2: 전공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3: 아, 자 근데 전공정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공정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그 두 회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떤 소부장들, 협력업체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도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보면은 수원이나 이천 쪽에 보면은 본사는 대부분 천안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3: 네.
2: 다 사무소들이 있어요. 상주 인력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장비에 트러블이 생긴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3: 아, 바로 가서
2: 즉시로 랩에 네. 투입됩니다. 한 시간 이내에. 그래서 상주 인원이 항상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3: 예.
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미국 기업들도 본사는 천안 쪽에 있지만 사실은 이천과 수원 반도체 고객사 옆에 그냥 상주 인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광주에까지 그 오피스를 운영할까? 외국 장비 업체들과 소자의 업체들이.
3: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구나.
2: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규모가 네. 작기 때문에 사방에 흐트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공장이나 오피스들을.
3: 네.
2: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죠.
1: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점으로 한번 대화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용인도 잘 끝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3: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2028년 이후에는 약간 다운 사이클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도 계속 언급을 해 주시다시피 지금은 수요 문제도 있지만 공급을 통제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공급을 와장창 늘리는 게 괜찮냐라는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사실은 이미 최근에 데이터를 다시 지난번에 출연한 이후로 최근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 했을 때 이미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3: 아, 벌써요?
2: 상반기에.
3: 아,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2028년 이 다운 사이클도 아니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2: 올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올해 안에 다운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3: 네네.
2: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3분기. 조금 지연되면 4분기 정도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3: 네네.
2: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놓은 공장도 이미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낮은 상태인데 1, 2년 내에 완공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이미.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서 10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공장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두 배의 공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 네네.
2: 공급 과잉은 무조건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공급 과잉 시작이 되면 제가 볼 땐 과거 한 10여 년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는 속도는 오히려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3: 아, 오히려 더 늦추든지
2: 네.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이미 제가 앞서도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이거는 지금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2: 그게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3: 아,
2: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 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 가장 큰 게 용수 문제였을 거예요. 전력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3: 네네.
2: 이 문제들은 사실 전력 문제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용수 문제는 지역 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인근이기도 하고
3: 아.
2: 용수를 끌어오는데 그 용수를 그 근처에 다 농경지거든요.
3: 아, 또 물도 좀 써야지 반도체가.
2: 용수를 이미 쓰고 있어요.
3: 예, 예.
2: 농업 쪽에서. 근데 그거를 그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본인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3: 네.
2: 전력 문제는 고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건강 문제, 환경 문제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대가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3: 네.
2: 첫 사업을 뜨는데 5년이 지연됐어요. 용인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이게 광주에는 없을까요? 광주에도 분명히 환경 문제가 있을 거고 지역 주민하고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3: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용수와 전력 문제 거기에 더해서 계속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허와시를 나눠봤으니까 오후 2시에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6: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시차를 두고 입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7: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축구대표팀 귀국 상황 어땠습니까?
7: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새벽 3시 15분쯤이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45분쯤 일찍 도착했는데요. 새벽 3시 55분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8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죠.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니까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회견에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순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0분쯤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홍 전 감독과 시차를 두고 조금 늦게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비난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6: 네, 홍 전 감독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협박글도 올라와서 공항 경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7: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공항이 좀 정돈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까지도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 팬들이 이곳 입국장을 가득 메웠었는데요. 이 팬들은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습니다. 홍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 차를 타는 순간까지 고함을 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TN과 인터뷰를 한 팬들은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홍 전 감독에게는 도대체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묻고 싶어서 공항에 나왔다면서 사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여시나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행사가 잡히지 않았던 만큼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5: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8: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9: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8: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10: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8: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익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6: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우 기자입니다.
11: 국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2: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11: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11: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5: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6: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 미래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6: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7: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선안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8: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16: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19: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6: 특히 선안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20: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21: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20: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20: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0: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6: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2: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1: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3: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21: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 꼬제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1: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5: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5: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 방해와 취재 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최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필요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황부혜경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27일째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고 동시에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3: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2: 그동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면피용이 안 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재선거 카드를 또 외쳤습니다.
4: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2: 선관위 개혁엔 한 목소리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시안을 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원구성을 매듭짓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허울종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7: 우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2: 규탄한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했다며 민주당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국회의장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일부 혐의만 기소된 건데 정규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재작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9: 정규유착 합수본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10: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26: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당원과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셨어요?
10: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가입시킨 거 아닙니까?
9: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대선뿐 아니라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 총선을 전후해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 동원으로 국민의힘 선거와 정당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이 총회장의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사건의 경우 5년인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수부는 정점인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규유착 혐의는 물론 횡령과 조세 포탈 등 기타 의혹 수사를 향해서 뻗어나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항공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3: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가페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보기 내재해야 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주말 대표님. 잘 보내셨어요?
4: 아,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3: 저는 문경 갔다 왔거든요.
4: 아, 지역을 또 다녀오셨네요.
3: 네, 네. 산세도 좋고 문경 약돌돼지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4: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3: 온도도 네. 여기보다 한 2, 3도 낮은 것 같아요.
4: 아, 피서 가기 좋겠네요. 네,
3: 한번 꼭 가보세요.
4: 네, 알겠습니다. 네.
3: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4: 아, 예, 좀 답답한 소식인데요. 축구가 결국 이제 32강 탈락을 했고 결국 짐 싸는 홍명보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3: 아, 이게 참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인데 사퇴했네요.
4: 예. 예,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한국 시간 29일 오전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독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원래 임기가 2027년 아시안컵까지였는데 월드컵에서

0: 예, 그런데 너무 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 남아공 경기가 있었고, 예, 그 패배한 후에 사흘 동안이나 경우의 수 따지느라
1: 그러니까요.
0: 다들 마음을
1: 엄청
0: 졸였잖아요. 예, 정말
1: 스트레스였어요.
0: 스트레스였는데 그 결과도 뭐 진출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지만 확률이 조금씩 하락하더니 결국 탈락을 했고요. 올해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이 이제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 최종 순위가 34위인데 과거에 32개국이 월드컵에서 경쟁했던 걸 고려하면 가히 역대 최악의 성적표라고 할 만합니다.
1: 기자회견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더라고요.
0: 예,
1: 뭐 체육복
0: 그렇습니다.
1: 있고 트레이닝복 있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0: 맞습니다.
1: 나가버렸어요. 영문 인터뷰도 안 받고.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 얘기 좀 해주세요.
0: 예, 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히 이제 사의를 밝힌 홍명보 감독에게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월드컵 그렇게 초반에 운이 나쁘지 않았고요. 예, 감독 전술이 결국 문제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수비 안정성 위주의 쓰리백 전술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공격 전략은 없었고 이게 멕시코전에서 좀 치명적인 안 좋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 실수와 만나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을 그 다음 경기인 남아공전에서도 반복을 했어요. 남아공 팀 감독이 한국을 꺾은 후에 인터뷰에서 한국은 예상한 대로였다라고 말을 한게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남아공전 패배 후에 홍명보 감독이 별 사과 없이 왜 갑자기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말한 것도 성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제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도 직격 탄을 제대로 맞을 걸로 보이는데 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직선제가 아니라
1: 맞아요.
0: 예, 선거인단이 뽑는데 그 선거인단마저도 협회 산하 단체장이나 임원들로 상당수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닌 거고요.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1: 뭐 정몽규, 홍명보 이두 분이 그만두더라도 현재 구조 하에서는 또 다른 정몽규, 또 다른 홍명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0: 맞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32강 탈락을 언급했네요.
0: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라면서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 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다. 잘 이행 중인 걸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결국 축구협회에 대해 수술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 근데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바뀔까? 그런 좀 좌절감이 있고, 남아공이 캐나다한테 1대0으로 져서 32강에서 탈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두 번째 뉴스는 정부 삼성 SK와 최대 2천조 투자 계획 발표한다입니다.
1: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건지, 또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용인 클러스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별개인가요?
0: 이것과 별개의 투자 계획인데요. 먼저 투자 계획은 오늘 사실 이제 상세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호남, 충청, 영남 지역에 AI 관련 차세대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투자 규모가 10년 동안 최대 2천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열리고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또 충청의 AI 데이터 센터, 영남의 피지컬 AI 거점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구상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구상이 구체화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클러스터와는 별개예요.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은 당초 2040년대 중후반으로 예정이 됐는데 정부는 아무래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0: 2035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해요.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국민의힘 같은 야권에서 공세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호남 지역에 최소 4기 이상 들어서는 방안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한 기당 건설 비용이 최소 60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행사에서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1: 네.
0: 그런데 호남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 정부가 투자 외압을 행사한 결과다라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지 선정이 기업의 전략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계산을 위해서 대기업화를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닥치고 호남이라는 의혹이 분명해졌다라고 했고,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 법적인 얘기까지 좀 벌써 했어요. 뭐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법적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1: 어유,
0: 나섰습니다.
1: 국민의힘 계열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다 한마디씩 하셨네요. 딱 비판적인
0: 다
1: 목소리네요.
0: 비판적인 목소리인데
1: 네.
0: 이제
1: 대통령은요? 뭘 하세요?
0: 대통령이 아주 좀 강력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좀
1: 그래요?
0: 보였는데 토요일 하루에만 SNS에 글을 6개를 올렸습니다.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고요. 또 서남 해안에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다. 또 하루 100만 톤의 산업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그리고 이건 기업이 이제 결정한 일이다라고
1: 네.
0: 설명을 했어요. 또 호남 지역이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하는 건 자제해달라라고 했습니다.
1: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 반대하는 사람을 비유해 가지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이재명 대통령 답지 않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0: 세 번째 소식은 당내 내분 커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 민주당부터 가보시죠.
0: 민주당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하면서
1: 네.
0: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 사전 녹화 후에 지난주 금요일 공개된 김어준 씨의 방송 다스베이다에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증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코어 지지층의 지향점과 다른 국정 운영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라는 해석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압박하던 것과 뭐가 다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정권의 성공보다 그 자신들이 그러니까 즉뭐 유시민 작가라던가 또뭐 김어준 씨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진영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시도다라는 불편한 반응이 좀 읽혔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에는 서로 다른 반응이 감지가 됐는데요.
1: 네.
0: 김민석 총리는 민주 세력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을 하려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들 해왔다라면서 코어 지지층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송영길 의원도 어려운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손잡을 수 있는 모든 범민주 진보 세력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등과의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이거는 아주 길게 갈것 같아요. 8월 17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0: 끝나고
1: 나서도
0: 나서도 여진이 결과에 따라서 좀
1: 맞아요.
0: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 그 노선 투쟁이 아주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2라운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0: 아, 예. 자리를 털고 일어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뭐 지방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어떤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결론이든지 이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징계 요청서가 제출된 의원은 배현진, 박정훈 의원, 우재준 최고위원, 그리고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의 이름을 직접 좀 거명을 하면서 때만 되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참정권 수호, 특검, 상임위 배분 등에 전혀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있다면서 네.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게 쇄신과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뭐, 근데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네. 윤호계인과 선을 긋지 못하는 당 운영이 네. 뭐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정치 전체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악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투표관리를 부실하게 한 이슈를
1: 네.
0: 자신의 정치적인 연명 소재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앞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배현진 의원 등을 징계 조치했다가 이거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 났었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도 당내에서 뭐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가리려는 조치. 이거는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처사로 보입니다.
1: 그만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정식 원내대표도 징계해야 돼요.
0: 예,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실 사람들이
1: 별로 없죠.
0: 네. 네.
1: 가만히 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만 징계를 안 받나? 하여튼
0: 네.
1: 국민의힘 상황도. 네 번째 뉴스 뭔가요?
0: 네, 마지막 소식은 베네수엘라 강진 관련인데요. 구조 골든타임이 임박했는데 7만 명이 실종 상태로 집계됐다는 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1: 아우 정말 우려되고 안타까운데요.
0: 예,
1: 사망자
0: 예.
1: 수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0: 예, 이미 사실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고요.
1: 네.
0: 이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비공식 실종자 집계가 최소 6만 8,900명입니다.
1: 네.
0: 실종자들이 이제 사망자 수로 전환될 최악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미국 지질 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을 4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GDP의 6% 수준인 67억 달러,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1: 베네수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응급
0: 네.
1: 구조 대원들이 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0: 네, 맞습니다.
1: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0: 예.
1: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0: 네.
1: 빨리 상황이 수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맞습니다.
1: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예고해둔 대로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참전해 끝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출신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죠.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2: 아, 네, 안녕하셨습니까?
1: 잘
2: 이정현입니다.
1: 잘 지내세요?
2: 네, 잘했습니다.
1: 요즘에도 호남에 계세요? 그냥?
2: 아, 주로 많이 있고 가끔씩 서울 올라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논란된 화두부터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요즘 정치권의 화두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응원하셨는데 어떤 이유예요?
2: 저는 삼성하고 SK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자가 이것을 직접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투자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1: 네.
2: 저는 그걸 가장 전제로 삼고 싶습니다.
1: 네.
2: 투자자가 정말 자발적인 투자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단군 이래로 호남으로서는 최고 최대의 하나의 어떤 도약 또는 발전 네, 저는 기회다. 정말 솔직히 전남 광주 통합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플랜카드를 하나 걸고 싶어요.
1: 네.
2: 하나님 삼성 SK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2: 통합 시민 국민의힘 당원 이정현
1: 네.
2: 이 이름으로 큰 정말 플랜카드를 하나 걸고 싶을 정도로 저는 아주 정말 좀 반가운 그리고 기쁜 저는 소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해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주요한 지도자들 장동혁, 정정식,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런 분들은 다 반대해요 지금. 부담 안 되세요?
2: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겠지만은 저는 31년 동안 95년부터 호남에서 호남 발전, 호남의 변화를 주장을 하면서 선거에 출마를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절대로 필요했었던 게 기업이 와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오게 되면은 협력업체나 연구소가 오게 되고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작년 한 해처럼 7천 명의 청년들이 호남을 아니 광주 전남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청년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세수가 들어오고 특히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썼을 때 지역에 일반 경제가 살 수 있고 가장 처참하고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임대라고 써붙인 줄줄한 그런 가게 애들 건물들이 이제 차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내가 정치를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 네.
2: 만약에 저는 항상 아까도 처음에 전제로가 만약입니다. SK하고 삼성하고 SK 이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있는 투자 의지가 있어서 정말 지속 가능하게 10년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저는 당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1: 오, 그러세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엔 삼전닉스 호남 투자 강요는 직권남용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까지 언급했고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엔 박근혜 미르재단 같다 이러면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2: 아니 뭐 그런 누구 개인이 어떻게 네. 표현을 했느냐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1: 아니 이게 왜 안 중요해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중요한 네. 지금 정치인들인데
2: 어쨌든 좋아요 네. 어쨌든 좋은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1: 네.
2: 지금은 광주 전남의 그 이러한 단군일의 최고 최대의 투자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표현을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1: 네.
2: 그런 기업들이 오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1: 네.
2: 우리 꼭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2: 역대 대통령들은 특정 지역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는 사업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1: 네.
2: 예를 들자면 포항에다 철강, 그 다음에 또 창원에다가는 중공업을, 구미에다가는 전자를, 또 울산에다는 자동차나 조선을, 대덕 연구단지는 과학, 또 연구를, 인천에다는 공항을, 세종에다가는 통합 말하자면 행정복합 도시를, 또 충주라 이런 데는 바이오를. 쭉 해왔거든요. 수도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라서 판교, 대란, 마곡에다가는 디지털 단지를 지금 아주 뭐 여러 개 시도가 해당됩니다만은 그 반도체 벨트라든가. 근데 광주 전남 아무것도 없어요.
1: 네.
2: 그런데 정말 만약의 경우에 SK하고 삼성이 진심으로 그게 천조가 됐든 아니 500조가 됐든 아니 100조가 되더라도 100조 이하가 되더라도 삼성하고 SK가 광주 전남 쪽에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투자를 한다.
1: 네.
2: 이건요. 아까 뭐라고 비유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들 또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그건 나는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사태 2번이 말하자면 투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환영이지만 또한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분들은 검증에다 비중을 두고 저는 환영에다가 비중을 둘 뿐이지 환영과 검증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1: 네. 그 호남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게 물도 부족하고 송전망 확충도 필요하고 뭐 전력도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반 시설이 부족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 요구,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두 가지 다 옳습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도, 경비도, 전문 인력도, 그리고 뭐 땅도, 교통도, 그 밖에 다른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연구소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맨땅이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나열했던 정부 사업들, 정부가 주체가 돼갖고 어떤 국가 아젠다로 추진을 해왔었었던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울산도, 창원도, 구미도, 아까 수도권의 그러한 지역들도 전부 허허벌 판이었었어요.
1: 네.
2: 똑같았어요. 그때 어디가 물이 있었고 전기가 있었고 인력이 있었고 연구기관이 있었겠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아까 지적하신 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들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여당이 하나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좀 새로운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1: 네, 말씀하세요.
2: 광주 전남에는 굉장히 많은 댐들이 있고 호수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섬진강하고 보성강이 있어요.
1: 네.
2: 그게 두 개가 압록이라는 곳에서 합해져가지고 하동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성강도 그렇고 섬진강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평야인 농도인 전라도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물을 일제시대 때부터 또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댐을 막아서 전부 농사짓는 데 써요. 그런데
1: 네.
2: 지금 요즘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물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2천만 톤 정도만 필요로 1년에 2천만 정도만 필요로 하는 보성 등량 같은 데 그 간척지에 9천에서 1억 2천만 톤의 물이 흘러가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것을 바다로 다 흘려버리는데 이 물을 관리를 하게 된다면 1년에 6, 7천만 톤이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다음에 아까 섬진강 같은 경우는 이로 형언할 수 없이 많은 물이 물을 역류를 시켜가지고 전라북도에 이렇게 평야에다 물을 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루에 한 30에서 40만 톤 정도를 추가로 섬진강으로 흘려보내면 아까 하동에서 취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1억만 톤 정도를 갖다 취수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말하자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지원하려고 정부가 하는 역할이 지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1: 뭐예요?
2: 왜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달라들어서 어디는 괜찮다 어디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치권 싸움으로 이게 번졌느냐.
1: 네.
2: 그런 원인을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2: 청와대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2: 산업부가
1: 이유에서?
2: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떤 이유가 있어요?
2: 아니 지금 투자 주체가 누굽니까? 삼성하고 SK 아닙니까?
1: 네.
2: 그럼 발표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삼성하고 SK 대변인이 대통령이고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산업부 장관입니까? 아니 어떤 투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투자자가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말하자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저기 뭡니까 기업의 발표를 대통령이 합니까? 왜 정책실장이 하고 산업부 장관이 하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이걸 정치화했어요.
1: 네.
2: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면 시장이면 시장에서 발표를 해야지 왜 지금 이게 정권 말하자면 경제도 아니고 기업 경제 아니겠습니까? 기업 경제면 기업이 발표를 해야지 왜 정권이 발표를 하고 정권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정권은 아까 내가 말한 이러한 조건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왜 자기들이 기업을 대체를 해가지고 기업의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1: 네.
2: 여기서 어마어마한 저는 역풍을 가져왔고 정치권의 싸움을 걸어왔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특정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2: 아니, 적절한 거 있는 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사회자들
1: 너무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2: 아 중요한 문제에서 그래.
1: 아니 그래서 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연장선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상한 말 자제해라.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좀 직격을 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2: 저는요. 발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발언의 형식에 대해서 형식?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1: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반대하는 사람을 돼지라고 이렇게 인식돼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 적절하지 않는데
1: 네.
2: 뭐라고 말씀을 하셨던 간에요.
1: 네.
2: 너무 잘 아시잖아. 대통령은
1: 네.
2: 자연인이 아니에요.
1: 네.
2: 대통령 그 자체가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처럼 헌법기관이에요.
1: 네.
2: 헌법기관이 무슨 SNS를 해요. 헌법기관이 왜 감정적인 표현을 해요. 또 그 선호를 표현을 밖으로 하게 되고 누구를 지칭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도 또 잘못됐지만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1: 네.
2: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공격을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그건 본인이 자초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SNS도 헌법기관이 해서는 잘 안 되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죠. 그 무게 저게 헌법이 그렇게 헌법을 중시하고 법을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아까 돼지 뭐 돼지를 국민을 보고 돼지라고 했는지
1: 네.
2: 뭐 누구 정치인 대표님을 보고 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표현 자체가
1: 네.
2: 표현 자체가 설령 다른 뜻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아니 사람을 돼지라고 표현을 하면 비판자가 사람인데 사람을 돼지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돼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언어가 언어나 언어 문화가 정말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그래도 홍보수석이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 있고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런 뜻은 그걸 통해서 해야지 본인이 그 헌법기관이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듣기에 민망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셔버리면
1: 네.
2: 이렇게 아주 우리 호남에서는 이렇게 반기고 좋아하고 당군이를 최고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한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본질하고 다르게.
1: 의원님,
2: 안타까워요.
1: 위원장님 아까 계속 호남 반도체 투자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믿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에 전통 지지층 이탈, 약화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이 중요하니까 이런 발표를 좀 한 것이 아니냐? 호남 달래기용 투자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했던 의도를 갖고 한다 그래서 그대로 먹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네.
2: 저는요.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1: 어떤
2: 호남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그냥 가만 있어도 오는 표 아닙니까?
1: 네.
2: 그런데 앞으로 총선 치르고 대선 치러야 되는데 다른 데는 유권자 없습니까? 다른 데는 도지사 없고 다른 데는 국회의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한 지역에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기업이 얘기도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 어쨌든 액수까지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거론이 막 사람들이 위해서 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과연 총선 때는 그러면은 저 이번에 저 뭐니까 민주당 당 대표 선거만 끝나고 이제 정치 그만할 겁니까? 그다음에 오늘 총선 그만 그다음에 오늘 대선 때는 다른 지역은 또 뭘로 달래겠습니까?
1: 네.
2: 이렇게 된다고 나는 그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정략적인 계산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먼저 기업보다 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광주 전남 투자를 오히려 더 방해했다고 생각해요.
3: 네.
2: 아니 천천히 좀 참고 기업이 발표한 뒤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지원해주겠다 했을 때 광주 전남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렇게 조급하게 먼저 발표를 하느냐는 거죠.
1: 그럼 국민의힘은 공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먼저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금 좀 방해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향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2: 바뀌어야 돼요. 국민의힘 바뀌어야 돼요.
1: 네.
2: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광주 전남을
1: 네.
2: 그럼 10년 포기했습니까? 20년 포기했습니까? 30년 포기했습니까? 38년째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을 특정 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포기를 하면서 지면은 다음에는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를 계속 포기를 해왔는데 그 포기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본래 얘기했던 광주 전남은 정말 소외되고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다라고 하면서 토라진 이유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거꾸로
1: 네.
2: 오히려 아니 더 앞장서 가지고 야 진짜냐? 그거 한번 뭐 우리가 도와줄 일 없어? 라고 치고 나왔을 때 광주 사람들은 헷갈려버리죠. 그동안 자기들 미워한 줄 알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본다.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려다가 중단돼버린다든지 축소된다든지 만약에 경우 변경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호남 사람들 화가 났던데 그건 뭐 이 정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도 제대로 안 해갖고 했으니까 혼날 것이고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 돼가지고 수도권의 집중도 완화되고 지역의 소멸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 광주 전남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전부 지방에 앞으로 다 또 다른 투자들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다 같이 자기 지역구들도 다 이득인데 왜 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한나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 네.
2: 잘 들어보고 아까처럼 그렇게 시장을 왜곡하고 말하자면 정권 경제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받아야 되니까 비판을 하되 그렇지만은 만약에 기업이 진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반대하겠어요? 그건 무조건 찬성해줘요.
1: 유영자님 그러면은 좀 반대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좀 혼내시기도 하고 그럴 생각 있으세요?
2: 제가 무슨 자격으로 혼을 내키겠습니까만은
1: 네.
2: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시 도민 입장에서 저는 만약에 기업이 진짜 투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고요. 이상 그 호남 사람 이정현 국민의힘 전 공관위원장이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계획들이죠. 특히 관심을 받는 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적지 않은데요.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현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5: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습니다. 환영 행사 대신 분노와 욕설이 쏟아졌고요. 경호까지 삼엄했습니다. 이제 진짜 과제는 축구협회에 대한 뼈를 깎는 조사와 전면적인 쇄신일 겁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6: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사퇴의 뜻을 밝힌 홍명보 전 감독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몰려온 팬들은 고함을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5: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 재선임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6: 수도권의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5: 반도체 투톱 삼성과 SK는 각각 2,0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과 용인, 충북 청주 등에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호남에 신규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6: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에 출소합니다. 오는 11월에 만기 출소지만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5: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시차를 두고 입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3: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예상하기로는 분위기가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축구대표팀의 귀국 상황은 어땠습니까?
3: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시각은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예정 도착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 55분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7: 어머니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3: 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로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회견에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0분쯤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홍 전 감독과 시차를 두고 조금 늦게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비난은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5: 네, 홍 전 감독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 협박극도 글도 올라와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공항이 정돈된 모습이지만 1시간 전만 해도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공항을 빠져나간 이후 경찰 기동대도 모두 철수했는데요. 자정이 넘어서면서 모여든 팬 100여 명이 정몽규 회장이 나갈 때까지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는데요. 홍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 차를 타는 순간까지 고함을 치거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묻고 싶어서 공항에 나왔다면서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8: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9: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3: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여신아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귀국 행사가 잡히지 않으면서 이 돌발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지난 2002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6: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도 탈락하면서 FIFA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FIFA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순인데요.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5: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인데요.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11: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12: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10: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익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우리 축구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4: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13: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13: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7: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3: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네, 어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요.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5: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원 규모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8: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 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선안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20: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18: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21: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천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천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붙이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5: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22: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23: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2: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22: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22: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24: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5: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5: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 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26: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0: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25: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이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전인 것입니다.
25: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 기지가 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의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6: 네, 정치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 을박이 이어졌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저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개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14: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2: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5: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4: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투자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7: 용인의 투자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8: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했었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치매를 영어로는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디멘시아는 정신이 떠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병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치매 역시 유전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고 이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새로 배우는 것,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며 치매의 말기에는 숟가락을 들여도 그것이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치매는 양방과 한방이 협력하여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한 양약을 오래 쓰면 신체가 허약한 노인분들은 또 다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이 치료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전통의술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황련해독탕이나 당귀 작약산에 가감하여 치료를 하면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예방을 위하여 평소에 두뇌 활동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흥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고 아직 치매가 심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벽에 걸어두던 큰 글씨로 된 달력을 구하셔서 날짜를 자주 감지하도록 하고 옛 사진들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자주 보시게 하면 환자의 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자주 물어보셔도 언젠가는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내를 가지고 치매 환자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밑바탕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치매 부모님이나 혹은 양로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선생님들은 환자를 대하실 때 짜증이 덜 나겠죠. 양로병원에도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매 후보자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26: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저희 명당 인터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호남 반도체 조성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아, 네, 안녕하세요.
3: 잘 지내시죠?
4: 네.
3: 네. 의원님, 그냥 질문 들어갈게요. 의원님 지역구인 네. 용인에 짓고 있는 것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이거 다른 거죠?
4: 아, 네네네. 네. 뭐, 제 지역구는 옆에 지역구긴 한데요. 네. 네, 어쨌든 용인시니까요.
3: 네.
4: 네, 이것은 이제 제2 반도체 클러스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3: 네.
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서 제2 반도체 클러스터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3: 그런데 네. 호남에 뭐 1000조 투자한다, 2000조 투자한다 그러면 용인의
4: 2000조는 아닐 거고요.
3: 일각에서는 네. 뭐 1000조, 2000조
4: 아마 오늘 같은데.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3: 오늘 발표하세요.
4: 네, 네. 발표를 하니까 들어봐야겠지만 네, 아마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그 투자하는 금액을 다 포함해서 네. 소부장하고 전반적인 기타 관련된 부대 이제 투자까지 했을 때 최대 200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3: 네.
4: 이제 그것은 최대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 될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은 틀림없죠. 네.
3: 어쨌든 용인에 추진하던 게 축소되거나 늦어질 일은

0: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면 이걸 끝내고 아마 요거를 거의 끝내면서 또 저기도 뭐 동시에 조금 진행되긴 하겠지만 왕문의 시기나 저기가 조금 호남이 좀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 그이 제2 반도체 클러스 때문에 용인도 좀더 신속하게 별도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완공을 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단 SK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산단인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이 돼서 가동에 들어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국가 산단인 삼성전자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1: 맞아요.
0: 네, 근데 매입이 지금 반 정도 부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1: 네.
0: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안에 매입을 끝낸다라고 정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심해요. 뭐 지역 역차별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용수, 전력,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까지 다좀 부족한데 호남에 탭을 유치하는 게 맞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0: 뭐 이제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왜 호남에 하느냐 뭐
1: 네.
0: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상대적인 뭐 왜냐하면 경쟁하는 지역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경쟁하는 다른 지역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만 할수 없고 다른 데도 하나 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 네.
0: 결국에는 우리가 대규모 이런 이제 전략 산업들 미래 전략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거점 도시를 소수를 옛날처럼 다 분산해서 찔끔찔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의 트렌드거든요.
1: 네.
0: 그래야 또전 세계에 어떤 경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전력과 용수, 인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호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지방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력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충분하지만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이라든가 또 경제성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0: 네, 그래서 거기 영광 원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영광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 그리고 추가 증설 문제, 또 LNG 같은 다른 발전소의 증설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지금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도요. 뭐 그런 거 없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업이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용수도 마찬가지로 영산강의 어떤 물 문제 이런 것들을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댐이든 보든 뭔가 이 물을 이렇게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기업과 정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당이든 어쨌든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또, 이제 함께 조언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의 인재가 가지 않는 문제는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을 갖출 것인가. 결국에는 그냥 가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메가 샌드박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전체적인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는 호남뿐만이 아니라 영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범적인 사업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주 훌륭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당내 현안 문제

0: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지자들은 충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 자신감이 지나쳤다 하면서 대통령의 네. 중도 보수 확장론에 거침없이 그냥 비판하고 직격탄 날렸어요. 적절해요?
1: 네. 아니 저는 근데 좀 이분이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유시민 작가가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논리, 이런 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시대적 소명, 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정세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갔던 그런 시대와 좀 뭐 제가 볼 때는 한 8, 90년대 또는 좀 잘 봐도 2000년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진영 논리 또 편가르기를 하면서 내로남불에도 눈 감고 좀 진영과 지지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주입하려는 그런 어떤 말씀 그 말씀의 어떤 투가 그러신 것 같아요. 톤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논리대로 이거 중축을 원했다라는데 지지자들이 중축을 원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는지.
0: 네.
1: 네. 그게 내란 이후에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패권 전쟁 시대고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0: 네.
1: 이런 시대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적당하게 뭔가 재건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상당한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을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운동권도 아니고 약간 어떤 비주류 성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어떻게 보면 증축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 더 나아가서는 재개발 수준으로까지의 변화까지 원하는 지지자들까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외연 확장 말씀하셨는데 중도 보수 확장론
0: 네.
1: 그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확장을 넘어서 뭔가 그간의 어떤 비생산적인 이런 진영 대립을 넘어서는 국가를 미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바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고 또 그런 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임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0: 유시민 작가가 직격탄을 한 게 우리 이현주 의원님 아니에요? 다른 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1: 어쨌든 항상 들어오죠. 이렇게 당은요 정당도 네.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네. 시대가 변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또 적응을 해야 하고 또 과거의 어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이런 또 사고 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뭐 저항이랄까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키면서 이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원로로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하면서 자신감이 지나치다 중도 보수 확장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원해주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오히려 사실 외연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로들께서 많이 이제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집권 초기니까요. 필요할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0: 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왜 네. 이렇게 등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0: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1: 네, 제가 뭐 그 의도를 네. 저는 뭐 제가 짐작하는 건 있지만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의 어떤 증축, 약간의 증축 수준의 소위 말씀하신 이런 변화 그렇게 해서 결국 집권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0: 네.
1: 네. 뭐 이걸 뭐 혹시 뭐 어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윤어게인 뭐 이런 식의 문어게인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정치 논법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0: 네.
1: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기득권을 보장하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0: 아, 그래요?
1: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제 좋게 봐서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주장하던 대로 좀 해라 뭐 이런 취지인가 이렇게 선회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정권 재창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연 확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혁이든 결국 지지를 잃고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정권을 교체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그 개혁도 도로 아미타불이 되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0: 유시민
1: 생각합니다.
0: 작가의 등판이 전당대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 당선시키기 위해서 팔 걷어붙인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지금 상황을 보면요. 네. 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네 답변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잘 안 하시던데요.
0: 네.
1: 네.
0: 그러면은 김어준 씨랑
1: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0: 반응이 네. 안 좋다고요?
1: 네, 지지자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0: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변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인용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이것을 막 활용을 할 텐데요.
0: 네.
1: 물어보거나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하면 답변을 피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0: 그래도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이런 대형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적극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미는 듯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판세를
1: 네.
0: 좀 좌우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1: 뭐 그분들의 어떤 골수 지지층이 있죠. 그래서
0: 네.
1: 그분들은 어차피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어떤 논리 또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상태 자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나치게 당의 영향을 정당의 어떤 권력 구도의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 당 내의 중도층이라든가 또 당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0: 네.
1: 예를 들면 아까 당의 재건축 이런 거 얘기했지만 실상 또 그분들이 당원도 아니시거든요. 네.
0: 차기 전당대회 예측 전망 좀 해주세요. 결국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합세해서 정청래
1: 네.
0: 전 대표 대항마로 나올 거는 같은데
1: 네.
0: 어떻게 될까요?
1: 그 두 분은 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0: 뭐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될 수도 있을 거고요.
1: 네네 두 분이 뭐 협력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0: 네.
1: 노선이 비슷한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보면 한 며칠 전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과 정청래 이렇게 크게 구도가 이렇게 전환이 돼 버렸다.
0: 맞아요.
1: 갈려 버렸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두 분도 이재명 대통령과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0: 아,
1: 지금
0: 그래요?
1: 정권 1년 차이기 때문에요. 1년 정도 됐고 많은 당원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건 뭐 사실은 개파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심지어는 뭐꼭 친명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당이 성공을 하고 또 과거에 이렇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일각에서 이렇게 유시민, 김어준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그 조국혁신당과 합당의 명분을 좀 쌓고 합당하고 그다음에 차기 대권은 조국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거는 이제 몇달전 얘기 아닌가요?
0: 이제는 아니에요.
1: 뭐 그런
0: 불가능해요.
1: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좀 이제 한물간 얘기다 이렇게
0: 아, 합당
1: 생각이
0: 불가능해요?
1: 되고요.
0: 합당? 이제?
1: 뭐 전혀 이제 그 이번 그 보궐선거를 인해서 그것은 사실상 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그런 식의 과연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뭔가 뭐 지분 나눠 먹기식의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지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과거 논법의 정치고요. 이제 이 어떤 뭔가 정치 세력의 어떤 분화나 또는 결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공정한 잣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2000년대나 1990년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조국 사태라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과거부터 어떤 그 뭔가 뭐 혹자는 조국의 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2030 세대 우리가 극복해야 할2030 세대 중심으로 해서 이 거부감을 가진 내로남불에 대한 이 극복해야 할 민주당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어떻게 적당히 통칭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주당의 어떤 예전 민주당의 어떤 한계를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서 넘어설 수 있을 거냐 하는 민주당의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인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뭐좀 늦었지만 직시하고 털고 갔어야 하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였긴 하지만요. 지난 이제
0: 선택을
1: 보궐선거 네네네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 모순 덩어리가요.
0: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1일 날 하시잖아요. 어떠한 얘기가 좀 오고 갈 것으로 보이시거나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제가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그걸 뭐 제가 예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좀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는 얘기 이렇게 안 만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만나시는 걸로 봐서는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한번 들어봐야 한번 끝나고 만나고 나야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여당이 제대로 좀 앞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에서 여당이 좀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셨습니다. 장성철의 뉴스명당 월요일 4부는 명당 혁신이로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0: 댓글에 저 온방사님이 신변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시나요? 기다립니다.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김인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뭐 기분 나빠요?
3: 기분이요?
0: 네.
3: 아니 기분은 지금 더없이 좋죠.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했다.
0: 우리 지금 월드컵에서 32강도 못 가는데 기분이 좋다고요?
3: 기분이 안 좋지만 여기에 출연하는 순간 기분이 최고가 됐습니다.
0: 진짜요?
3: 여기에 꿈만 꿔왔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0: 출연하시는 게 꿈만 꿨어요?
3: 아 그럼요.
0: 그 일주일 동안 진행하셨는데 우리 저녁에 정면 승부 진행하셨잖아요.
3: 네.
0: 저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3: 아닙니다. 장성철만 하겠습니까?
0: 아예. 저기 갈 때 제가 카드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김청철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당내 이상한 일들은 정리돼가고 있습니까?
4: 아휴, 뭐 그분 얘기하시는 거죠?
0: 네.
4: 그래서 지금
0: 걱정 많으시죠?
4: 부산에 그분은 연락이 잘 안 되고
0: 안 돼요?
4: 네,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전국적으로 당 차원에서 또 적극적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전혀 모르셨던 거죠?
4: 전혀 몰랐죠. 그걸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알았으면 뭐 난리를 쳤.
0: 그런 분인지도 전혀 모르고 검증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
4: 제가 그런. 개인적으로 딱 한번 밥을 먹어봤거든요. 대변인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제가 밥을 사주면서 이제 대변인 새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멀쩡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그랬는데 저럴 줄 몰랐죠.
0: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4: 참.
0: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말 내내 방송 전에도 뭐 화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 작가의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출연. 아,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 내내 그냥 화제고 오늘도 그냥 계속 이거 가지고 저 1부, 2부, 3부, 4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노리고 결국엔 얘기한 거겠죠?
3: 그렇죠. 이렇게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 정치권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런 공적 역할을 맡은 지는 사실 뭐 오래된 건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발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0: 있어요. 많이 진짜.
3: 뭐 그런 셈이죠,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언론도 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논쟁도 많이 붙을 거고.
0: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이제 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참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0: 뭐가
3: 생각을
0: 제일 황당했어요?
3: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평론가들을 뒤에서 뭘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투입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들이 무슨 돈을 받거나 무슨 자리를 받거나 무슨 뭐 광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이 어떤 자기가 하는 얘기를 뭐 이렇게 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수사 대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0: 네.
3: 그래서 너무 위험한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김민석 아니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알 만큼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오해라든가 잘못된 어떤 그 인식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평이라기보다는 정치에 가까운 행위고 그 정치라는 게 한국 정치 전반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0: 알겠습니다.
3: 합니다.
0: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떠한 발언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2: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그 증축 발언이 좀 상당히 좀 심각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정당을 건물에 비유하기보다는 요즘에는 뭐 플랫폼 정당 이런 얘기를 해서 플랫폼식으로 뭔가 좀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으로 정당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인식 속에는 정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처럼 네. 아주 그냥 알짜배기 오래된 건물을 좋은 지역에 갖고 있는 그런 재산적 가치와 그 가치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증축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좀 문화 지체 현상이나 좀 시대의 착오적인 그런 기득권 중심의 발상이 그 증축 발언에 아마 다 녹아 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그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네 가지 우상 중에 하나인데 이 동굴의 우상에서 좀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무대에서 박수 받고 뭐 증축 발언을 해도 환호를 받고 있는 이런 역설 속에서 훨씬 더 기득권이 강화되고 과거 퇴행적인 정치 문법이 더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결국 우리 전체 정치 전반을 놓고 보면 상당한 해악과 유해성을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0: 유해성까지?
2: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본인의 말씀이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셔가지고 저는 좀 동굴의 우상에서 좀 나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비판
2: 듭니다.
0: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이러한 발언과 이 시점에서 등판을 했을까요? 결국에
4: 저는 굉장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0: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럼?
4: 그 의도가 뭐 갈라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정청래 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4: 그러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저 두 분이 이제 용역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용역이고 촉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로 이렇게 해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의 내용까지 넣고 그리고 본인은 그럼 거의 뭐 미취학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재건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이고 왜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정 지지층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 본인이 장관도 해보셨고 본인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도록 만드는 어떤 정치공학적 행위를 지금 하신 건데요.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이 중도 보수가 확장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갈라치기를 하고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수단을 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신 변호사님, 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발언?
2: 아니 이제
0: 전당대 판세의 영향.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어준 씨와 연합 전선을 펴는 거니까 전통적 지지자들의 영향이 일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동굴의 우상에 비유한 것처럼 그 안에서만 에코챔버 현상처럼 내부에서만 그냥 환호성이 있는 거고 바깥에 있는 정말 평범한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너무 한심한 수준의 논평이라서. 이건 논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지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방적인 비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뭐 촉법이라는 말까지 써가지고 무시를 하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축구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잖아요. 홍명보, 정몽규 이 투톱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분노하십니까? 과거에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는 박지성 선수도 발탁 했고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공을 가장 잘 찰 사람을 가지고서 팀을 꾸려가지고 성과를 낸 것인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팀 똑같고 오히려 선수들의 그 기량은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굴에 갇혀서 팀을 운영했을 때 이런 식의 좀 참담한 성적을 받는 거거든요. 전 이게 지금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가장 이게 필요한 교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민하 평론가님 대략 이분들이 방송하면 100만에서 150만 명 봐요. 민주당 뭐 권리당원 대의원들 70% 투표로 이루어지잖아요. 영향력 있지 않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영향이?
3: 영향이 이제 있는데 이게 네. 어떤 영향이냐면 물론 이제 뭐 150만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일종의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그 투표권 행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영향력이 있죠. 그 정도 숫자면. 근데 어떤 영향력이냐면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 한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도 가만둬도 아마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그랬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막 이제 이 공격적으로 이제 어떤 비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논리로 따지면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 대응하기가 이분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째로 지방선거가 그렇게 시원하게 뭐 이긴 그런 결과도 아니었던 것이고, 둘째로 대통령하고의 인식차가 명확히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된 거고 대통령의 행위로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왜 그러면 연임에 도전하느냐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안 돼서 난감한데 유시민 전 장관이 무기를 이렇게 쥐어준 거죠. 다른 논리는 필요 없다. 가서 비난을 해라. 어떤 비난을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주자들 동의받은 적 있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꾸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 뒤로 뭐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평론가, 촉보평론가, 까미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무기를 지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신이 나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평론가들을 비판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아니고.
0: 아니에요. 이제 눈에 갈라치기야 여기서도.
3: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0: 뭐. 아니 YTN의 정면 승부 진행을 하셨는데 네. 일주일간.
3: 아까보다도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왔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기를 올리고 무기를 쥐어주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원래는 김민석 총리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갈등하던 분들이냐?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쫙 확장돼 가려면은 이게 뭔가 지금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 영향을 받을 정도의 어떤 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건 트럼프 전략에 가까운 거거든요. 아이고. 트럼프가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와 맞상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별명을 붙입니다. 네. 부정직한 맞아요. 힐러리, 그다음에 뭐 그렇죠 네. 슬리피 조, 그래서 조 네. 바이든하고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해서 자기 편을 막 이렇게 결집하는데 트럼프가 성공을 거뒀는데 그런 정치가 사실 잡음을 키우면서 전반적인 이제 이 정치 혐오를 불러 이렇게 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뭔가 이제 혁신을 한다고 그러고 이랬을 때 과연 그때 상황 어떻게 될까? 그 상황 이후에 총선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지 네. 못하고 지금 싸우는 거여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2: 아니 그리고
3: 거죠.
2: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시민의 그 적은 유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이거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역사성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증축 발언을 제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과거 유시민 씨가 촉법의 나이에 있을 때 네. 본인이 DJ 하야라는 말을 실제로 했거든요. 방송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재건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오마이뉴스 그 인터뷰 장면들이 지금도 다 돌아다녀요. 그럼 그때 본인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재건축을 주장해서 본인들의 세력을 만들었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건축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낡은 건물에 국민들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30년 동안 지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무너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증축을 하자. 우리는 재건축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시민의 논법은 과거에 젊었던 유시민이 기백 있게 다 격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은 이 입주자 대표 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유시민 전 장관이. 근데 정확하게 입주자가 언제부터 입주자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과 계보를 같이 하는 정당에 소속된 때는 과거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 그때 보좌관 할 때 그 시기 그때는 네. 이제 평민당이죠. 그 다음에 개혁당으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일종의 제가 비유하기를 우회상장에서 열린우리당 들어갔을 때 그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뭐 국민참여당 창당하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갔다가 그다음에 정의당으로 이어갔다가 이러다가 이제 지금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입주자 대표를 자처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0: 김정철 변호사님 네. 그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네. 좀 유시민 전 장관이 자가 면역 질환 이런 표현을 막 썼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 대통령 병 걸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비유가 맞는 것이냐.
4: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분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제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 뵙고 보면 뭐 로펌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의뢰인들을 보면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주가도 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놓고는 나머지 주식으로 인해서 뭐 소득을 크게 올린 사람이 거의 없고 굉장히 지금 의존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존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거품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환율이 네. 엄청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호남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타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내 간의 이러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저는 계속 지지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돌파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것은 등장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 정청래 대표에게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씩 웃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 본인 편들어주는 건데 편들어. 아, 그 말 맞다고 막 박수 쳐야 되는데.
4: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편들어주는 거 아니까 그러신 거죠. 아. 편들어주는 거 잘 아니까 뭐 이미 뭐 서로 간에 그런 게 서로 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0: 역할 분담?
4: 네, 역할 분담이 있어
0: 암묵적인.
4: 보여지고요. 그 당권 싸움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점점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안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당내 싸움에 그걸 지금 결부시키잖아요. 지금 호남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네. 당권 싸움에 결부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들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지지층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저는 한 30%는 금방 이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 스스로에게 피해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 의도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0: 결국에는 우리말 들어 우리말 안 들으면 지지율 떨어져 네. 이런 협박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4: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금물을 먹으라고 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소금물을 먹어가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들이키지 않으면은 또 목이 마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네. 자꾸 소금물을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걸 먹어야 너도 살 수 있다 이런 것처럼.
0: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길까요?
4: 저는 둘 다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둘 다 진다?
4: 둘 다 이제.
0: 둘 다 부정적이다.
4: 둘 다 이제 쇠락의 길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심 의사님 진짜 궁금한데 네. 정말 유시민 씨, 김어준 씨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그냥 단순히 정청래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저급하게 또 지지층을 또 일부 평론가들을 폄하하고 이런 반을 하는 이유. 첫째,
2: 그러니까,
0: 둘째, 셋째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줘요.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목적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분은 사업가 아닙니까? 뭐 정치인이냐 언론이냐 늘 정치성 규정이 많은데 저는 그 논란은 의미가 없다. 그냥 이분은 비즈니스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는 안 한다고 은퇴 번복은 여러 차례 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선이라고 하는 그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의 위치로 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이 발언을 통해서 다 느끼는 거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의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부의 정상세포를 지금 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정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상대방들은 다 병균이다. 그렇죠. 악당이다. 이런 선악적 이분법이 과거의 운동권 시절에 독재 정권을 타도할 때는 유효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고 언제까지 그 운동권의 독재 정권의 그 최루탄에 맞서 싸웠던 그 방식만을 고수할 것이냐. 물론 저는 그분들의 공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 시대의 화양연화였던 거지 지금의 시대까지 그 공로를 가지고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뭐 아까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은 이제 지지율이 둘 다 이제 싸우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2: 여기서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과감하게 가서 허물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까지도 만들어낸다면 그게 혁신이고 그게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0: 할 수 있을까요?
2: 이제 그건 이재명 대통령 의지와 능력에 달린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도 여당이 별로 협조 안 했거든요. 도와주지 않는데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해온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님의 그런 개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느냐. 민주당이 선거를 책임지고 치렀는데 패배한 이후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무한 책임으로서 정부에도 책임이 물려지는 이런 대통령제 구조화에서는 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전당대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민주당을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가죽을 벗기는 곡소리가 나는 혁신을 해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금 떠나간 지지층이 전 다시 돌아온다 라고 저는 봅니다.
0: 아 이건 저기 이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인데 신 변호사님 무슨 청년부 장관 간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장관가요?
2: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소문을 통해서 그냥 들은 얘긴데
0: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2: 예, 뭐 직접 장성태 소장님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과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전 한 발 한 발 어렵지만 떼는 것이 중요하고 전 이번 이 전당대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실용과 포용과 저는 효능감에 그 정치로 저는 움직인다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말을 돌리는 거 보니까 가는 것 같은데?
2: 아니 저에 대한 얘기는
0: 아니 저는 장관 간다고 얘기는 안 했고 예전에 뭐 출마할 거다 뭐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신원조에 뭐
2: 아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예, 저는 뭐 없어요? 제가 거론되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저는 본 주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했던
0: 만큼 인정 받는
2: 아유 아닙니다.
4: 인정 받으시네요.
0: 김민하 평론가님 1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는 전당대회 앞두고 벌어졌으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왜 이러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이분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게 들이받는 거잖아요. 주로 뭐냐면 검찰을 싹 뿌리 뽑아서 또는 기득권을 다 그렇지. 일소해서 네. 관료들을 다 혼내주자 그냥 언론 다 썩었기 때문에 다 일소하지 뭐 이런 걸로 해왔는데 이재명 네.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노선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다 잘못된 게 되고 그 이제 와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저런 포용적인 그리고 어떤 이 통치 책임성이 실린 그러한 행보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얘기한 거랑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곤란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반영해 줘야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왜 반영 안 해주자는 걸로 가는 건데 여기에 세간은 이게 결국은 맨 끝에는 문재인 정권의 노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재인 정권의 어떤 방향을 다시 이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번역해서 듣고 있어요. 그럼 제일 곤란해지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0: 네.
3: 그 이게 전직 대통령 대 현직 대통령 대 싸움이 대리전이 돼버리면
0: 네.
3: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는 걸 넘어서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구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동을 해서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구도를 좀 중화하려고 하는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0: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3: 저는 이 세력의 통합에 관련된 메시지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시도가 정청래 대표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잘못했죠. 왜냐하면 이 연임 시도 연임을 공식화한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찾아갑니까? 그래서 이 구도를 왜 만듭니까? 거기다가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식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구도가 굳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청래 전 대표는 아니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척지는 사람 아니다. 나는 그리고 뭔가 통합적인 사람이다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2: 네.
3: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만난 거다라는
2: 그러니까 이게
3: 거예요.
2: 이게 프레임이 굉장히 고약하게 짜진 게 이거 뭐 정청래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미 그렇게 짜여졌어요. 결국에는 김어준 씨 방송만 골라서 나갔던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있는 거고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시민 전 장관을 불러서 이 사고 아닌 사고를 지금 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분들을 한 팀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도기 때문에 네.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에는 별 도움 안 됩니다. 이미 안 다 결집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결집한다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네. 조금 더 이제 확장적인 전략을 써서 정청래 대표도 본인의 어떤 지금 부진한 성과를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상당히 부채로 지금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0: 우리가 저기 이분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김정철 변호사님 네. 그 장동혁 대표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징계는 계속
4: 성대모사 하신 거죠?
0: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징계하겠다라는 거 지금?
4: 그냥 장동혁 대표가 살려고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이 살기 위한
0: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더 커지지 않을까?
4: 뭐 그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0: 아니 김재섭을 징계한대요. 결국 김재섭 의원이 나부터 징계해라 막 이러고.
4: 그게 또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다른 대표가 됐었어도 어쨌든 그 지지층을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당 대표가 된 사람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동혁이든 그 다른 인물이든 간에. 이 길을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4: 네. 결국은 징계를 하고 해당행위라고 해서 그걸 조치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존속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그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가면서 해왔던 그 과정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거를 깨트릴 만한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못했고 그 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강성 지지층의 소수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꼭두각시같이 당을 운영해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혁신이 되지 않는 한도 네. 내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언제까지 그 생명의 연장이 될 것인지 물론 한계가 있어서 곧 저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무리되었을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에 정말 국민의힘을 새롭게 개편하고 재편할 수 있고 그런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모든 지지층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지도층이 그 생기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뭐 미래는 없다.
0: 장동현 대표 임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4: 심상치 않은데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선거에서도 뭐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이 징계 국면을 가지고 해당 행위로 계속 해나가면서 이거를 또 지지층을 또 결집해 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상당 시간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네. 될까요? 감사합니다.
4: 네.
0: 왜요? 한 말씀 하시려고?
3: 아니 법원이 그 징계를 인정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명당 혁신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7: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까?
8: 네. 축구대표팀은 예정보다 45분 정도 이른 3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패배 원인과 사퇴 이후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이 배치되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잠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9: 이분이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8: 이강인과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선수들은 취재진과 짧게 인사만 하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과달라하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입장문을 읽으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모인 200여 명의 팬들은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며 홍 전 감독이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고함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처럼 역과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유와 분노는 가득했던 입국장이었습니다. 원정 월드컵이 끝난 후 공항에서 귀국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상대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0: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 전 감독이 오늘 새벽에 굳은 표정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행사도 없었는데요.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은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홍명보 선수라고 하면은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2002년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만감이 좀 본인도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침묵하면서 귀국을 했는데 오늘 귀국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우리가 200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성적, 실망스러운 성적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완곡한 표현이라고
0: 예,
1: 생각을 하고요.
0: 엉망이었죠, 뭐. 예.
1: 엉망, 그리고 처참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 성적표를 받아들인 것과는 별개로 우리 대표팀 전 감독 그리고 일부 선수단의 귀국 장면이었잖아요.
0: 네.
1: 그 장면을 지켜보는 거는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과거의 2014년 이후에 이 12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0: 예.
1: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축구가 원했던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런 환영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선수단이 월드컵에 가서 성적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고, 월드컵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런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야 되는데,
0: 예.
1: 그런 것조차 이뤄지지 않고, 감독에 대한 성토뿐만 아니라 선수단도 환영받지 못하는 귀국길이 됐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0: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하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2014년 당시에 브라질 월드컵 때를 되돌려 보면은 당시에도 성적은 굉장히 나빴지만 그래도 귀국 행사 정도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번엔 아예 그것도 없었습니다.
1: 아마 대한축구협회도 2014년에 교훈이 있었을 겁니다.
0: 예.
1: 그때를 돌아보면은 눈치 없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0: 아,
1: 생각도
0: 예.
1: 당시에는 들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2014년 월드컵이 2020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최악의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를 정확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진단하지 못하고 그 끝에 내려진 행사가 바로 귀국길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같은 일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아예 계획 자체를
0: 예.
1: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홍전 감독을 보면요.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을 안 받고 입장문만 읽었고요. 오늘 귀국 자리에서도 보면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은 또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1: 사임의 변이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은 축하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물러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맞다른 길에 몰려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내려오는
0: 예.
1: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내용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0: 아,
1: 그런
0: 예.
1: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생방송을 봤을 때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전문을 읽어도 한 가지를 놓쳤던 게 있는데, 그 사임의 변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대한민국 축구팬에 대한 사과, 그리고
0: 아, 예.
1: 한국에서, 국내에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한 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팬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0: 그렇죠.
1: 응원하러
0: 예.
1: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많은 팬들에 대한 뭐 감사라든가 혹은 사과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불편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0: 사실 프로라는 직업은 이기라고 있는 거고 팬들의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붉은 악마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홍전 감독에게 축구계를 완전히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협회 카르텔에 정조준하면서 투쟁 방침도 밝혔다고 해요.
1: 네, 타이밍이 약간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홍문병 감독이 2년 전에 부임했을 때 충분히 여론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상황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갈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회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쪽이거든요.
0: 예.
1: 네, 그런데 뭐 상황이 결과까지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공식 서포터 쪽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팬들이 정말 많이 실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론의 심각성, 사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0: 저도 이제 클립에 달린 댓글 같은 것들을 보니까 여론은 확실히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인 것 같던데요. 선수에게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구 대표팀 경기력 중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도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홍전 감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 메시지, 지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저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뭐 일각에서 그러한 비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선수단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공감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단이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이 16강도 아니고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이 기존 32개국 출전에서 16개의 나라가 늘어난 48개국이 출전하는 이 최초의 확대된 월드컵이기 때문에 32강이라는 사실 없던 단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사실 월드컵에 못 올라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귀국도 하기 전에 멕시코 현지에서 감독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주말 내내 여러분들 마찬가지였죠? 우리 한인들 모두 주말 내내 한국 축구 얘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홍명보 감독 얘기였습니다. 전술이 없다, 선수 탓만 한다, 손흥민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냐,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러는 거냐 등등등. 그 중에서도 홍 감독이 그 많은 연봉을 받고 도대체 뭐 한 거냐? 연봉을 몰수해야 한다. 그런데 연봉은 얼마냐 등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홍 감독의 연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추정치만 알려졌을 뿐. 그럼 왜 한국의 국가대표 지도자의 연봉이 비밀스러운 건지, 그리고 진짜로 연봉은 얼마인 건지 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약 38억 원, 달러로 치면 약 250만 달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급여 분석 업체 셀러리 리스크라는 매체가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48개국 감독 연봉 추정 순위에 따르면 홍 감독의 연봉 추정치는 216만 유로, 즉 38억 원, 달러로 약 25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출전

자, 또 그렇다면 왜 공식적으로 연봉 공개를 대한축구협회는 안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는 쪽도 입국 다물어야 하고요. 받는 쪽도 어디 가시 내 연봉이 얼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도 왜 굳이 그런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거지? 라고 물으신다면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향후 다른 감독과의 협상 과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이 얼마를 받는 건지를 알면 다른 감독들은 그보다 더 달라고 할 테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 하지만 더 조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말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밀이어도 얼마든지 추산은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홍 감독이 자신의 연봉에 대한 그 질문하는 그 기자에 대해서 시중에는 홍 감독의 연봉이 20억 원 정도 선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비슷합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20억 원과 38억 원, 비슷합니까?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이 알아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38억 원으로 추산된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잠시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그 나라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종의 민간단체입니다. 때문에 운영 예산의 출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축구협회가 일정 부분 비밀로 하려면 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위법한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로 확보됩니다. 첫째는 자체 수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 기업들의 후원금, 또 국가대항 경기 시의 입장권과 방송 중계권 수익 등이 대표적인 자체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토토 수익금입니다. 스포츠 토토라는 것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복권입니다. 뭐 스포츠 토토라고 멋지게 이름을 지었지만 일종의 스포츠 복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입니다.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익금은 해당 스포츠 종목이 모두 배분해서 받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다 분배해서 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인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자금인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건 뭐100% 공적 자금이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바로 100% 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감독의 연봉이 전액 세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토토 복권의 수익금이나 또 정부 보조금은 다뭐 공적 자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과 공적 자금이 감독 연봉에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감독의 연봉을 감추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관에 의해서 38억 원, 즉 250만 달러 연봉으로 추산된 홍명보 감독. 하지만 홍 감독보다 연봉이 훨씬 낮은 감독들이 이끄는 팀 가운데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멋진 경기로 시청률 1위를 찍은 호주의 감독은 68만 달러. 한국을 1대0으로 깨부순 남아공의 감독은 홍 감독의 절반도 안 되는 102만 달러. 심지어 32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 지은 이집트의 감독은 17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홍 감독의 15배, 15배가 아니죠.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50만 달러를 받는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찌감치 보따리 싸들고 귀국했는데 17만 달러 받는 감독은 자력으로 32강에 올라간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번 월드컵에 진출한 48개 나라의 감독 연봉 순위를 보면 홍 감독은 상당히 상위권인 16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하위죠.
특히 홍 감독의 감독. 자, 지금

0: 지금부터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또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보다 홍 감독의 연봉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의 연봉은 약 100만 달러, 홍 감독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매우 탄탄한 조직력과 수준 높은 전술을 갖췄다라고 해서 우승 다크호스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돌려본 결과 실제로 이번 월드컵 우승 확률 출전국 48개국 가운데 일본은 11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별리그 3경기에서도 강호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 또 이어서 튀니지에는 4-0으로 대승, 그리고 또 다른 강호 스웨덴과는 1-1 무승부, 결국 한 번도 진 적 없이 자령으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 일본의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250만 달러보다 150만 달러나 적은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돈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결국은 돈이 말해준다라는 의미로 money talks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축구 모습을 보면 돈이 말해 주기는커녕 돈만 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필요할 때 그냥 눈치만 보면서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축구협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시 눈치 백단 대한민국 검경답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참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누가 조사하죠?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선은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조경원 기자, 경찰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2: 네, 경찰은 오늘 지난 2024년 2월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를 포함해 고발 사건이 모두 8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그런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감사와 행정재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것은 축구협회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나 법원 판단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정 회장 등이 받는 혐의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해서 경찰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 감독도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정 회장도 이번 월드컵 이후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축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 말, 사실 좀 제가 멋있게 말하려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지 결국 이제 대한축구협회 그 시스템은 탈탈 털릴 일만 남았습니다.
4: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축구협회의 지원 없이 각자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선수단의 멕시코 베이스 캠프에

서 수도 몬테비데오까지 운항할 예정이던 전세기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단체 귀국을 하지 않고 소속 클럽팀으로 바로 복귀하거나 개별적으로 일반 항공권을 확보해 우루과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매체 마르카는 이에 대해 월드컵에서 예상보다 일찍 탈락한 결과가 반영된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당초 스페인과 함께 무난히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최종 성적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첫 출전인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에게도 밀리며 조 3위에 머물렀고 다른 조 3위 팀들과의 성적 비교에서도 밀리며 결국 32강행 티켓을 얻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르셀로 비엘사 대표팀 감독과 핵심 선수들의 불화설까지 터졌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루과이 축구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지휘해온 축구대표팀이 한국시각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대표팀을 맞는 공식 행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규모 7.2와 7.5의 연쇄적인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구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간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금된 성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현지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대 동문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총기 인질극 신고로 경찰이 대거 출동한 가운데 불법 도박장이 적발되면서 수십 명이 구금되고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40분쯤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 8가 3400블럭에서 무장한 남성이 인질을 잡고 있다라는 911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장소가 폐쇄된 창고를 개조해서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이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건물을 포위하고 전술 장비를 갖춘 병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과 통제에 나섰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찰 특수인력과 함께 수십 명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건물 밖에 구금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총 27명을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기존 수배 영장에 따라서 체포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조사를 받은 뒤에 일단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은 주소가 3400 웨스트 8가, 3400 웨스트 8가, 완전히 한인타운 한복판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어바인 지역에서 남미 출신으로 추정되는 조직형 주택 침입 절도단이 잇따라 범행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인물은 콜롬비아 국적을 포함한 남녀 성인 2명과 17세 미성년자 4명 등 총 6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바인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조직이 개별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움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이번 수사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MOU 발표 후 최근 가스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는 7월 1일, 즉 다음 달 1일부터 또다시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관련 세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정부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가솔린세가 또 오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도로교통 인프라 재원 법안에 따라서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세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갤런당 2.2센트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솔린 가격 부담을 계속 떠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가솔린을 넣을 때 지불하는 각종 세금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이 기회에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부담하는 가솔린 세금은 크게 연방세금, 주정부세금, 그리고 환경관련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연방유류세는 갤런당 18.4센트로 전국 공통입니다. 1993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주정부 유류세는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인 유류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는 기존 61.2센트에서 2.2센트가 올라서 63.4센트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 판매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각 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약 2.2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비싼데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부담금 및 규제 비용입니다. 세금 외에도 캘리포니아 특유의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탄소 연료세입니다. 갤런당 무려 17센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갤런당 무려 25센트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의무적인 수수료가 포함돼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선 환경 규제 관련 비용만 따로 떼놓고 봐도 환경 관련 비용은 갤런당 평균 50센트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솔린 갤런당 세금과 수수료 등의 총 액수는 1달러 20센트에서 많게는 최고 1달러 50센트를 별도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때 한인 최대 의류기업 Forever 21을 창업했던 장도원 씨 일가가 최근에는 외식업과 유아용품 사업 등에 진출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프레즈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장도원 씨 가족이 운영하는 K-푸드 식당 브랜드 서울 미트 컴퍼니가 최근 북가주 프레즈노 패션페어 몰에 개업을 했습니다. 서울 미트 컴퍼니는 워싱턴주, 유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무제한 한식 바베큐 프랜차이즈로 조만간 플로리다에도 신규 매장을 개설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서울 미트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로 장도원 씨의 사위인 줄리어스 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 열풍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며 프레즈노 지역 주민들이 서울 미트 컴퍼니를 직접 경험해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도원 씨의 작은 딸 에스터 장과 사위 줄리어스 손을 주축으로 장도원 씨 일가는 지난 수년간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Of a special edition passport featuring President Trump. You can see it here. President posted this picture. This is what it looks like. He's got this, like, you know, he's putting his fists on the desk.
13: 이어서 대통령님 얼굴이 새겨진 미국 여권 한정판 출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한정판 여권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에 Welcome, but be good 이라고 썼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행동하세요. 라고 적힌 미국의 새 여권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정판 여권의 왼편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 주먹을 불끈 쥔 채 서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정면을 무섭게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권 오른편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 여권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올여름 한정판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 여권은 일명 Patriot 여권, 즉 애국 여권으로 불리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발급 수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되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된다라고만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여권 사진에 첨부한 글 Be Good, 즉 똑바로 행동하라 라는 그 문구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관광객과 비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들만 사용하는 미국 여권, 관광객들이나 비이민자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미국 여권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문구를 써 넣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제기됐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같은 귀화 시민권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어서 갑자기 독설가로 변한 바이든 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악관 증축 문제부터 개선문 건설 계획, 또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 즉 반사 연못 논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허영심과 무능, 부패의 상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메릴랜드주 하노버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이스트 윙 일부를 철거해서 대형 연회장을 짓는 일, 또 워싱턴 DC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외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가 법원 명령으로 삭제한 일, 또 개선물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1470만 달러를 들여서 정비한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 즉 반사 연못이 녹조로 다시 뒤덮인 사례 등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과 관련해서 곧 연방정부가 공개 입찰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어라고 이우시자 정치자금 기부자에게 그 공사를 맡긴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행정부의 무능보다 훨씬 더 나쁜 노골적이고 뻔뻔한 부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현 대통령을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노골적으로 처음으로 비판했던 지난 토요일은 공교롭게도 대선 TV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었던 6월 27일이 바로 대선 TV 토론을 치렀던 날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대선 TV 토론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를 내려놓았던 바로 그날. 2년 후였던 지난 토요일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작심 발언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중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들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리 혈관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다리 무거움,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정맥 기능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정맥순환 문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리 정맥혈이 원활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위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가는 실핏줄이 퍼져 보이고 피부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정맥순환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내 폐쇄요법, 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라고 하고요. 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경화요법도 있다는데, 이 약제가 혈관벽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해당 혈관이 그냥 닫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 정맥 기능 부전. 하지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다리에 혈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생활은 피해야 되겠고요. 한 시간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 추천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올려서 쉬는 방법 좋겠고요.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늘 예방이 우선입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4: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인구 변화와 소비자 행태 변화 여파로 인해서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앞으로 10여 년 내에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인구 둔화, 높은 차량 가격, 또 대체 수단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4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을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해왔는데 향후 15년간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출산율 하락을 상쇄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는 성장 산업이 아닌 쇠퇴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에서 총상 흔적 등이 있는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휴볼트 카운티 쉐리프군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한 결과 개 사체 무려 117구와 개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 상당수에서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호소 헛간에서는 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개 목걸이 60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이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아들에 이어서 이제는 장관 아들까지 정부 사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두 아들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광물 개발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핵심 광물 거래와 관련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협력 중인 기업 14곳이 트럼프 일가 또는 러트닉 일가와 지분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했거나 제공을 검토 중 인 연방 자금의 규모는 약 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텅스텐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카즈 리소시스와 미국이 직접 지분 투자에 참여한 USA 레어 얼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USA 레어 얼스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설립하고 현재 그의 두 아들이 경영하는 금융회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났을 때 회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러트닉 상무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카자흐스탄 텅스텐 광산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도 이후 카자흐스탄 광산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해 충돌 논란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물론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러트닉 장관의 두 아들까지 각종 정부 사업에서 이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30대 시장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정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일로 그런데 취임 6개월을 맞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제 뉴욕을 넘어서 민주당 내 진영의 이 새로운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에게 킹메이커 또는 권력 브로커라는 수식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뉴욕주 연방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가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의 주변 세력으로만 평가받던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이 정치인들에게 자신감을 안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사회주의자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보편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진보정치 조직으로서 민주당 내 가장 조직화된 좌파 네트워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좌편향적인 진보진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콜로라도주 덴버 그리고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젊은 후보들이 민주당 하원의원 경선에 도전장을 잇따라 내밀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이념 확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 속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언어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진보 성향 정치인들에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요, 홍명보 감독과 우리 직장의 이 팀장님과의 아주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관관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안...

0: USA.com.
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한국에서는 그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과 이 직장 내의 리더십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아, 지난 주말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는요,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을 팀장이 의도적으로 핵심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좋은 의견을 내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변의 평가와 홍 감독이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팀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 자신의 팀장도 특정 그 직원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조직 내 평가를 마치 부정하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이어서 그 결과 가장 능력 있는 직원이 희생양이 되고 팀장 역시 또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그런데 갑자기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직장인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댓글 사용자는 우리 회사 임원도 조직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또 공감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능한 직원이 조직을 떠난 경험담도 잇따랐습니다. 한 직장인은 가장 일을 잘하던 직원이 결국 직장을 떠났고 팀장은 그것조차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썼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유타주 대형 산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타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크기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유타 남부에서 발생한 이 카튼우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만 에이커를 넘겼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되고 경상남도 거제시 면적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의 크기입니다. 지난 22일 비버 카운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의 화재 진화율은 지금까지 10%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진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간 시속 45마일의 돌풍이 부는가 하면 가뭄으로 습도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후에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더 거세지면서 극단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유타 남부에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글 포인트의 스키 리조트나 피시레이크 구기림 캠핑장 등에서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아이언 산불 그리고 체리 산불 등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총 7만 에이커가 타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0명 사는 유레카 지역, 이 버논 저수지 등 인근 거주지에는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요. 프리웨이도 폐쇄됐습니다. 또 스펜스 칵스 유타 주지사는 화재가 계속 이어지자 다음 달 4일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 건국 250주년에도 기념행사는 조촐하게 하되 주 전역에서는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모태가 되었던 6.25 당시 흑남 철수작전에 참여해서 피난민 7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레인 빅토리아호의 당시 상황을 되새기는 한국어 전시 공간이 샌피드로에 생깁니다. 한미동맹협의회는 레인 빅토리아호 관리센터와 MOU를 맺고 LA 인근 샌피드로 항에 정박 중인 레인 빅토리아호 내부에 영구적으로 한국어 전시를 기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서 흑남 철수 생존자와 참전 용사들의 구술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 등을 모으고 한국계 미국인 및 한국 청소년 50여 명이 전시의 기획과 연구 그리고 제작을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내년 9월 25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한편 한미동맹협의회는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민간단체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인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준비를 위해 자신이 연내에 인도를 직접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인도는 지금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또 인도의 최대 라이벌인 파키스탄과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달 루비오 장관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지만 지난 10일 중동 오만만에서 미군의 상선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인도 정부는 루비오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인도 간의 이 사이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무역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타결을 위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라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타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미국과 인도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관계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또는 기대감의 마코 루비오 장관의 표현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와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70도대 중후반대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80도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요즘 축구 얘기 많이 하시죠? 뭐 정확히 말하자면 홍명보 감독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가끔 안타깝고 또는 좀 가끔 화나기도 하는 그런 마음에 욕도 좀 많이 하곤 하는데요. 뭐 끼리끼리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가 좀 너무 심한가? 홍 감독도 불쌍하긴 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하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니요, 관심 계속 가져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계속 유지돼야 그나마 자체 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이런 하소연부터 하곤 합니다. 아우,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무릎이 그냥 쑤시냐? 야, 나이는 못 속여. 해마다 몸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은 이 체념 섞인 말들을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듣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라고 합니다. 의학 박사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아, 기운 없어. 아,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우리의 뇌는요. 아우, 몸 주인이 정말로 그만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몸의 세포에 노화 준비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아우, 나는 청춘이다. 오늘 참 즐거운데? 이런 긍정적인 말을 외치면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의 해마가 나이 상관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어르신, 아우, 회춘하셨네요. 비싼 영양제나 보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버릇이 청춘으로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월, 어머나, 6월이 다 갔어요.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 어머나, 금쪽같은 오늘 월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탱자한미옥입니다. 탱자들의 피난처, 탱자들이 모여서 활력을 충전하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말하는 대로 열심히 I wanna break free.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퀸의 노래로 출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뱉은 말은 또 나의 생각은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먼저 듣는데요. 아 그냥 못 살겠다 이러면 어머나 그만 살랑나 보다 이러고 세포가 그만 살 준비를 서서히 한다라고도 그렇게 과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과학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에너지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대 수명이 83.7세. 하지만 건강 수명,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나이 수명은 65.5세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18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고 90세가 넘어서도 내 발로 꿋꿋이 걸어 다니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요 가장 좋은 게 잠이라는 거 아시죠? 잠. 진짜 옛날에 아우 넌 잠만 자냐 잠탱이 이랬는데 사실은 이 잠이 보약인 거예요. 이 숙면을 취하면 정말 헬스장 1년 회원권 끊는 것보다 100배도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는 안 자고 싶어 나이 드니까 희한하게 안 자지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래서 어떤 언니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수업을 권해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 잘 시네 그 다음에는 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막 이것저것 가려서 아 이거 건강이 안 좋은데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저녁 7시에는 숟가락을 놓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끼를 드시는 거 16시간 공복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가 포식을 시작하는데 12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공복하고서. 그래서 12시간에부터 야 청소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또 음식을 넣으면 노화, 이 염증을 멈추죠.

0: 지를 못하는 거죠. 16시간 공복이 좋다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무릎이 망가지는 고강도 달리기 대신 악력, 이 손을 이렇게 쥐는 이런 게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 운동 하시는 거, 그리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내가 근육이 많다 이러면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근육이 없다 이러면 또 근육 보강 운동 좀 하시면서 아우 세상에 1년의 절반이 갔네요.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열심히 내 몸을 잘 가꾸고 사랑해줬나 반성을 하면서. 그런데요, 진짜 요즘은 AI가 나와서 바로 켄터키 대학교, 켄터키에서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켄터키 대학교 병원에서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전통적인 개복 수술은 아무래도 배를 크게 절개해야 되니까 수술 후에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로봇 팔을 이용해서 단 2인치, 아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서 정밀한 그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성공이었다고 그래요. 야, 옛날에 그냥 간단한 수술했을 때보다 통증이 훨씬 덜하고 나 윗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무서운 마약성 진통제를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게 수술 후 감염 위험 때문에 이식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직도 미국 내 상위 10% 정도의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한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료의 발전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정신없네요. 네. 자,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처처처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또 센터 메디컬과 또 함께하는 또 메디케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또 아셔야 되지요. 오늘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6: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건강은 무엇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의료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이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인데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도 지역을 활발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메디컬 그룹은 리퍼럴을 당일 처리해드려서 더욱 신속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도 큰 장점인데요. 조기 암검진과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치료, 물리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생활 밀착형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징 센터, 전문 검사기관, 다양한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해 한 곳에서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888-847-3098, 888-847-3098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으로요, 바로 메디케어 HMO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무지개 보험의 노현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무지개 보험 이름이 너무 귀엽습니다.
10: 네, 네. 네. 네.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그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0: 그런 마음 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네. 한 것 같습니다.
0: 저는 무지개 떡이 생각이 나서 아, 무지개 떡 먹어본 지 오래됐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10: 예.
0: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무지개인가요?
10: 그렇죠. 무지개, 찬란한 무지개. 무지개 때문에 네. 이제 그 시험을 물 심판을 네. 약속하셨잖아요. 더 이상 네. 안 주겠다 물의 심판을. 그래서 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0: 네. 네,
10: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네. 많이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무지개 하면은 이제 뭐 네. 다른 또 쓰리잖아요.
0: 이번 지난 주말에 그 페스티벌이 있어서
10: 예, 예.
0: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우리
10: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예. 참고로 이제 그 칼라가 6개가 아니고
0: 네.
10: 오리지널 7 칼라 네. 무지개.
0: 아, 7 칼라 무지개. 네. 무지개의 보험 여러분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현수 선생님
10: 네,
0: 이런 보험 분야에서 오래 계신 그런 베테랑이신 것 같습니다.
10: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네. 네. 네. 네. 센터 메디컬에서 후원하는 건강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 시니어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메디케어 애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십니다. 네. HMO. 이 메디케어 가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어떤 분 제가 지난번 지난 주말에 아니 몰라도 이렇게 모르실까? 왜냐면 그분이 메디컬이랑 난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네. 남자분께서
10: 예.
0: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10: 그렇죠.
0: 공부할 건 해야 예. 되죠.
10: 네,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0: 예, HMO는 이제 헬스 메인테넌스 오거니제이션의 약자고요.
0: 네.
10: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0: 가입하시면 먼저 한 명의 주치의를 선택하셔야 되고
0: 네.
10: 그다음 필요한 검사나 전문의 치료를 주치의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0: 네.
1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제 예. 이름이 약자예요. HMO.
10: 아, 그러세요?
0: 한미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를 HMO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0: 영원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네. 이 HMO가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고 또
10: 네.
0: PPO라고 그러나요?
10: 네네네.
0: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 그렇죠.
0: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10: 네네. 뭐 저는 그런 걸 좀 그냥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0: 네.
10: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10: HMO는 이제 그 전문 주치의를 정하셔야 되고
0: 네.
10: 그 전문 주치의가 이제 알아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0: 네.
10: 뭐 필요하신 뭐 스페셜리스트 전문의가 필요하시면 리퍼럴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0: 네.
10: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리퍼럴을 받아서 그 전문의한테 가시면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0: 네.
10: 그럼 그 데이터들이 다 이제 주치의한테 리퍼럴 한 주치의한테 올라가요.
0: 네.
10: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최대한 많이
0: 네.
10: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0: 네.
10: 분석해 드릴 수가 있고 관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0: 네.
10: 네네. 그러니까 PPO는 이제 뭐 또 선하신 분들은 있는데 P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0: 본인이 원하는 데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으신 장점은 있습니다.
0: 네.
10: 네.
0: 내가 갑자기 알러지가 걸렸어. 그러면 알러지 전문 잘하시는 분
10: 네네.
0: 찾아가지고 또 뭐 내가 갑자기 막 지금 간이 조금 막 부들부들 그러면 간 전문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고
10: 그렇죠.
0: 하지만 HMO는 나의 주치의가 있으니까 나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고
10: 그렇죠.
0: 그런 거죠.
10: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주치의가 네. 속해 있는 메디컬 그룹이 있습니다.
0: 네.
10: 그러니까 메디컬 그룹에
0: 네.
10: 이제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0: 네.
10: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HMO를
0: 네.
10: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0: 네.
10: 현재 뭐 다니는 그런 주치의가 있으면 그분이 어디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는지까지도
0: 네.
10: 알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 모든 네. 주치의 선생님은 그렇게 메디컬 그룹에 다 속해 계십니까?
10: 그렇죠. 많이들 이제는 이제 그게 HMO가 계속해서 더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0: 네.
10: 이제 웬만한 우리 또 특별히 이제 타운 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0: 네.
10: 의사 선생님들은 다 어디에 그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러고 보니
10: 네.
0: 이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네요.
10: 네.
0: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네요.
10: 그렇죠.
0: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10: 네.
0: 보통 이런 거는 누가 잘하시고 누가 잘하시고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알아놓는 것도
10: 그렇죠. 그다음에 주치도 중요하지만
0: 네.
10: 특별히 눈이 안 좋아서 간이
0: 네.
10: 안 좋아서 가진 전문의가 있었잖아요.
0: 네.
10: 그럼 그 전문의하고
0: 네.
10: 그다음에 그 주치의하고 같은 메디컬 그룹인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0: 네.
10: 그러니까는 그 주치의가 이분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0: 네.
10: 분을
0: 네.
10: 그분이 평소에 가던 그 전문의의 그룹에 안 속힐 수가 있잖아요.
0: 네.
10: 예, 그런 것도 한번 일일이 그 전문가들하고
0: 네.
10: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0: 네.
0: 아 그렇군요.
10: 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라는 말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10: 그렇죠. 그렇죠. 예,
0: 이 네트워크란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0: 그러니까 HMO는 그 계약된 병원과 의사 안에서 진료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0: 네.
10: 근데 이를 인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0: 네.
10: 근데 허가 없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0: 네.
10: 보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0: 네.
10: 그러니까 응급실 이머전시라든가
0: 네.
10: 아니면 여행 중에 긴급 진료 같은 거
0: 네.
10: 그런 거에는 예외가 되는데
0: 네.
10: 항상 그 인네트워크 그러니까는 그 주치의하고 그다음에 그 메디컬 그룹
0: 네.
10: 속해 있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0: 네.
10: 그 안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0: 네.
10: 있습니다.
0: 예. 아, 그렇군요.
10: 예, 예.
0: 아, 근데 이 HMO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10: 네, 맞습니다. 아. HMO는 네. 그 월 보험료가 네. 제로 달러 인플랜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 방문 시 코페이가 비교적 낮고요. 네. 그다음에 연간 최대 본인 부담 한도 이걸 무비라고 네. 하거든요. MOP, 네. Maximum Out of Pocket 이게 정해져 네. 있어요.
0: 이게 무비군요.
10: 네, 이게 무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인 최대 한도 네. 비용인데 네. 큰 병이 생기더라도 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무비라는 것이 제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네.
10: 예, 예. 그래서 또한 대부분의 HMO 플랜은 처방약 파트 D라고도 네. 하고요.
0: 네.
10: 그다음에 치과. 네. 그다음에 안경 안과라고죠. 네. 검안과. 그다음에 청력 검사 및 보청기.
0: 네.
10: 그다음에 헬스장 이용하는 거.
0: 네.
10: 이런 거 다양한 추가 혜택도 보장해 드려요.
0: 아, 예. 그렇군요.
10: 예, 예.
0: 안과는 많이 가시지만 청력 검사를 어르신들이 좀 더디 하시는 것 같아요.
10: 제 손님을 이렇게 보면은
0: 네.
10: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0: 네.
10: 또 귀가 안 들으신 분들이 좀 덜은 계시더라고요.
0: 네.
10: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플랜마다 이제 각 회사마다 플랜이 있거든요.
0: 네.
10: 그걸 잘 확인해 보시고
0: 네.
10: 특별히 내가 중요한 거는 청력이 중요하고 보청기가 필요하다.
0: 예.
10: 그러면 그러한 플랜이 있는 저기 보험회사
0: 네.
10: 그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0: 네.
10: 그게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0: 저희 아버님도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요. 나중에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게 직업병이에요. 네. 헤드폰을 크게 틀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10: 그렇죠.
0: 이 방송을 내 귀를 위해서는 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10: 네.
0: 왜냐면 이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10: 네.
0: 그럼 그룹이 모여있어도
10: 네.
0: 무슨 말 하나 모르니까
10: 그렇죠.
0: 네. 네. 그냥 네. 알아듣는 척하는 게 너무 좀 짠하시더라고요.
10: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들리면은 그냥 아는 네. 체해요.
0: 아니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집은 원래 4호정 집안이라 뭘 하시니 몰라 이러면서
10: 네.
0: 잘 안 들리는데
10: 네네.
0: 이 청력 검사
10: 네.
0: 하는 것도 그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 맞습니다.
0: 그죠?
10: 예, 예, 예.
0: 그래서 예. 미리 좀
10: 네 미리 좀 하시고
0: 예.
10: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혜택들이 있으니까
0: 네.
10: 잘 아시고 그다음에
0: 네.
10: 보청기를 또 취급하는 그 여러
0: 네.
10: 업체들이 있거든요.
0: 네.
10: 그런데도 잘 알아보시고
0: 네.
10: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요즘 보청기가 더 간편해지고 싸졌죠.
10: 많이 싸졌고요. 예.
0: 옛날에 예. 저희 아버님 보청기 해드리느라고 그냥 돈 억수로 썼어요.
10: 예.
0: 뭐 떨어뜨려서 불에 태우고 뭐 이러셔가지고
10: 많이 잊어버리시고
0: 그죠.
10: 예. 예.
0: 그런데 그래서 예. 옛날 아날로그 식을 선호한 분도 계신데 요즘은 어떤 걸로 많이 쓰시나요? 보청기.
10: 요새는 이제 좀 이제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간편해지고 또 좀
0: 네.
10: 많이 또 이제 잘 들리고
0: 네.
10: 예, 그런 거로 많이 하시죠.
0: 네.
10: 그러니까 이제 뭐 배럴 같은 경우에도 이제
0: 네.
10: 끼는 거 아니고
0: 네.
10: 그 배럴이 닿으면은 항상 또 바깥 끼잖아요.
0: 네.
10: 그런 거 말고 이제 철제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0: 그거 좋네요.
10: 좀,
0: 네,
10: 좀 이제 편하게 이제
0: 네.
10: 그런 이제 많이들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0: 네.
10: 많이 이제 인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잃어버리셔도
10: 네.
0: 큰 생돈 안 나가고 대체하실 그렇죠. 수 있는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너무
10: 그렇죠.
0: 반가운 것 같아요.
10: 예,
0: 네,
10: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0: 예.
0: 이런 또 메디케어 혜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10: 그렇죠.
0: 캘리포니아 주는
10: 네.
0: 다른 주와 좀 HMO 뭐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 특징이
10: 예, 예.
0: 뭔가요?
10: 네, 캘리포니아는 의료 그룹, 메디컬
0: 네.
10: 그룹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요.
0: 네.
10: 그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전문의가 있더라도
0: 네.
10: 같은 의료 그룹에 속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어떤 의료 그룹인지 원하는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가시는 병원이 선호하시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0: 네.
10: 예,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적용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0: 네.
10: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0: 또한 그 캘리포니아 HMO 플랜은
0: 네.
10: 주정부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0: 네.
10: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잘 관리되고 있어요.
0: 네.
10: 네네. 예.
0: 그렇군요.
10: 네.
0: 캘리포니아 사는 혜택이 바로 보험이 그래도 메디케어가
10: 그렇죠.
0: 괜찮은 예. 거죠.
10: 제가 네. 느끼는 거는 이제 타주에
0: 네.
10: 가면은
0: 네.
10: 이렇게 또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0: 네.
10: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제 인구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 많이 심하고
0: 네.
10: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스템이 더 잘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0: 네.
10: 예.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많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네.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우리 어르신들께 최고인 것 같아요.
10: 맞습니다. 네.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추가 혜택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 주치의도 많이 계시고요.
0: 네.
10: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대로 잘 선택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네. 거고 또 해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보험마다 각 보험회사마다 플랜이 바뀌어요. 조금씩 변경이 되고
0: 네.
1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게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이제 그 AEP라고 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해가지고
0: 네.
10: 그 이제 그 변경하거나 새로 네. 가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0: 네.
10: 그 피어리들 잘 상해가지고
0: 네.
10: 원하는 보험 그다음에 원하는 혜택 네. 이런 거를 그 전문가들하고 네. 잘 상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0: 예, 예.
0: 또 이 메디컬 그룹이 우리 한인타운에는 몇 개 딱 있잖아요.
10: 그렇죠.
0: 거기서 어르신들 예, 예. 모시고 잔치도 하고
10: 맞습니다.
0: 콘서트도 모시고
10: 네네.
0: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데가
10: 예, 예. 예, 엘레이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0: 네, 네.
0: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HMO는 비용이 경제적이고 혜택이 다양하지만 주치의와 의료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후원하는 건강 상식 시간 무지개보험의 노현수 선생님 모셨는데요. 무지개보험은 어디 있나요?
10: 저희는 3130 윌셔 블루버드
0: 네.
10: 그리고 4층에 400호에 있습니다.
0: 네. 네. 3130이면 이게
10: 윌셔하고 샷도 플레이스.
0: 아,
10: 예. 윌셔하고 샷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다들 아시더라고요.
0: 아,
10: 예, 예, 예,
0: 네.
10: 예.
0: 3130 윌셔 블루버드 400호고요.
10: 예, 예.
0: 전화번호 213-210-1616 무지개 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네, 메디케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플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입하시기 전에 현재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그다음에 복용 중인 약 같은 거, 만성 질환이 계시면은 이제 처방전 같은 것들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0: 네.
10: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네, 예. 자 무지개 보험에 우리 노현수
10: 네.
0: 현수 아니다는 거죠, 노현수. 네. 아니 왜 노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네. 미국 친구들 만나시면 미스터 노.
10: 아,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네. 이민 올 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0: 어린 마음에.
0: 진짜요?
10: 예, N으로 쓰면 어떡하나 했는데.
0: 네.
10: 그때 그 한국에서
0: 네.
10: 특이하신 분이 R5로 해주더라고요.
0: 아, 그랬어요?
10: 예, 그래가지고 좀 다행히.
0: 로가 됐군요.
10: 로가 됐습니다. 라저 로. 예.
0: 아, 로. 예, 예. 아, 멋있네요. 라저 로.
10: 예. 근데 로 하니까.
0: 네.
10: 뭐 중국 성 같기도 하고.
0: 네.
10: 다른 나라 성 같아가지고.
0: 네.
10: 한국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0: 아, 근데 네. 노시성을 가지신 분은 실제일까요?
10: 네.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간단히
10: 끊이나 말씀하시는
0: 게 네, 네,
10: 예,
0: 네.
10: 예. 예, 오늘 네. 저기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또 와서 네. 또 좋은 시간 또 제공해 주신 우리 라디오 서울 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 같은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아니면 지역 그 전문가들한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0: 감사합니다.
0: 무지개 보험 213-210-1616 오늘 포근한 날씨가요. 마치 막 눈 오는 게 연상이 돼서 이 곡을 골랐어요.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겨울 연가에 류가 부릅니다. My Memory.

0: 류가 불렀습니다. My memory. 우리의 뇌가요,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저쪽 어디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죠. 그래서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띵동.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놀래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또 띵동. 그래서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저의 그 점돌이 우리 고양이랑 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실제인가? 갔더니 이렇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밖에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후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로브를 탁 입고 아닌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다시 누웠어요. 다시 띵동. 뭐야? 무서워서 이렇게 탁 나가봤더니 세상에 앞집 그 건너편 바블로라고 멕시칸 친구가 띵동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늦게 그 식당에서 그 서버를 일하기 때문에 늦게 집에 와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또 열쇠꾸러미를 열쇠구멍에 꽂아놓고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왔지 뭐예요. 지나가다가 열쇠가 꽂혀 있으니까 띵동 저한테 문자도 했더라고요. 너 키 꽂혀 있다. 아, 그래서 이놈의 정신머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왜 내다봤을 때 없었어? 아니 잠시 집에 그 전화기 가지러 갔었어. 띵동 해놓고 없으니까 전 얼마나 겁이 납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없이 이러고 있네요. 우리의 뇌 건강. 예전에 살충제를 많이 뿌렸잖아요. 이 유명 살충제 성분이 파킨슨병 위험을 무려 2.5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UCLA 의대가 막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 살충제가 몸에 진짜 안 좋으니까 이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미국에서는 못 쓰게 했지만 옛날에 그냥 농약 이런 거를 마구 뿌리면서 오죽하면 막 이러면 집에서 농약 먹고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농약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사랑의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1920년대 전 세계를 휩쓴 기면성 뇌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십 년간 몸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의식도 희망도 없이 그냥 병동에 갇혀서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연구원 출신의 세이어 박사가 하고 공을 던지면 유일하게 반사신경은 있어서 공은 잡더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그냥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을 뿐인데 공을 던지면 받아요. 그래서 이때 파킨슨병 치료제인 엘도파를 이용해서 눈물겨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병원의 뇌염 환자들이 정말 아무 희망 없이 베지터블처럼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환자.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세상에 30년 동안 엄마라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마음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근데 이 약의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더는 왜냐하면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이상한 그 경련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 다시 나는 다시 잠들어 가는 거죠. 나를 셧다운하는 거야. 30년 만에 세상에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 환자들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산책이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깨어나서 달라진 세상을 보는 거죠. 클럽에도 가서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그 숲길을 산책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진짜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안에서 그 의료진과 그 우정을 나누는 그 환자 30년 만에 깨어나서 엄마 마음 이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사실 살아는 있었지만 그 서로를 아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30년 만에 세상으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더는 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못 보겠다.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다시 이별을 하고 그 연구를 중단을 합니다. 아, 참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자, 오늘도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여러분 금쪽같이 맛있게 감사하게 차차차 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 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요즘이요. 아우, 집값도 비싸고 집이 있으면 뭐해. 이거 유지비. 아우, 택시는 왜 이렇게 비싸? 차라리 나 혼자 크루즈를 타면서 살아볼까? 시작으로요, 대안적인 많은 주거 형태가 나오고 있답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리듬을 맞춰 오늘의 표정은 네가 정해. 조금만 더 가까이.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인생 이막을 열어젖힌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샤론 레인 씨 얘기인데요. 이분은 은퇴하자마자 육지에 있는 집, 가구, 차 몽땅 정리하고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크루즈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보통 일주일 뭐 한 달 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주거용 크루즈가 있다는 겁니다. 1년 365일 내내 배에서 먹고 자는 거죠. 이게 그 크루즈를 사는 것도 있고 1년으로 빌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육지에서 버티는 것보다 한 달의 관리비가 싱글은 $3,000 그리고 같이 방을 쓰는 커플은 1인당 $2,000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최고급 뷔페 식사는 물론이고 방 청소 빨래 의사 진료 게다가 무료 무제한 와이파이까지 다 포함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오르는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되지 마트에서 줄 안 서도 되지 고지서 나오는 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지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눈 뜨면 오늘은 도쿄 다음 주에는 하와이 이렇게 앞마당이 내일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러닝머신을 뛰면서 통창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라인댄스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취미 없고 나는 책 읽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러시면서 바닷속에 그렇게 항해를 하신다고 그러는군요. 근데 이게요. 요즘은 대안주거 얼터네이트 그런 리빙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 하우징 이래서요. 개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지만 문 열고 딱 나가면 주방, 식당, 정원, 서재 이런 공용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대학 캠퍼스 은퇴 공동체가 있대요. 아예 대학 캠퍼스 안에 시니어 그런 타운이 있어서 학교에 청강도 할 수 있고 또 대학생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 통합형 홈쉐어링, 방 남는 어르신과 돈 없는 대학생들이 서로 매칭이 돼서요. 청년들은 싼 그 렌트 방을 얻고 어른들은 스마트폰 조작 이것 좀 해줘 총각 이러면서 따뜻한 집밥과 지혜가 필요한 학생과 또 한 지붕 아래서 아유 어르신 제가 장 봐드릴게요. 말동무 해드릴게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상생 모델들이 요즘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

결국은 핵심은요, 외롭지 않게 나답게 살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바람이 담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외로움도 다 받는 우리 작은 새들의 피난처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함께하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7: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8: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8: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7: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8: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3: 간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1338-388-8899 세종바이오텍.
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우미노씨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상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상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상기가 아닌 바로 황상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상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사나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상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사나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상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사나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사나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굿모닝 차차차 2부의 남자 2부 후니탱자 저는 네. 미옥탱자고요 은희씨
7: 예.
6: 네. 아, 주말에 잘 쉬고 오셨나봐요
7: 왜요?
6: 네?
7: 왜요?
6: 얼굴이 확 피었어요
7: 아, 이거 네. 부었습니다 주말에 하도 많이
6: 저도
7: 먹어가지고
6: 부었어요.
7: 주말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6: 네.
7: 주중 내내 다이어트하면 뭐해
6: 어 주말에 다 망가지니까 아 좀 빼야 돼.
7: 하여튼 뭐 그래도 네. 많이 먹었으니까.
6: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좀 공복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7: 저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요. 저녁부터 굶었어. 아니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6: 네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7: 아 저기 뭐야 가족 친척분께서 네. 다른 주에서 오셔가지고요.
6: 네.
7: 식당 식당을 갔는데.
6: 네.
7: 뭐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6: 아 그런 집안이구나. 왜냐면 네. 3시간도요 네. 한 5개 시키는 집도 있더라고요.
7: 그럼요.
6: 남기는
7: 보통,
6: 걸
7: 보통 모자란 걸 사이드로 이렇게 시키니까. 근데 또 그분이 서비스로 또 한 2개를 더 주셔가지고 어, 음식을 야,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
6: 제가 안 싸우고
7: 최선을 다했죠.
6: 어머나. 아니,
7: 정말 조금 싸웠어요.
6: 우리 훈이 씨는 보통 네. 3인분은 드시죠.
7: 그게 제가 진짜 미스테리한 게 네. 제 주변에 저를 잘 아는 분들이요.
6: 네.
7: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거의 80% 이상은 네. 저희가 먹는 걸 잘 못 봐요.
6: 왜요?
7: 제가 되게 안 먹는 사람으로 알아요.
6: 어.
7: 평소 나가서 이렇게 뭐 술자리 갖고 날 때 제가 잘 안 먹어요.
6: 네.
7: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6: 네.
7: 일반인만큼 먹나 아니면 고깃집을 가도
6: 네.
7: 제가 굽거나 이게 누가 구워주거나 하면은 남들의 눈보다 손이 빨라요. 그래갖고 네. 제가 집어 먹는 걸 못 봤대요.
6: 어, 얼른 먹어서?
7: 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평소 그냥 몰라 먹는 거 안 보인대요.
6: 안 그러니까 보인대요.
7: 저는 그냥 먹는데.
6: 어.
7: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막 우거가 먹지가 않으니까
6: 네.
7: 항상 가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먹냐고 여성분들은 육포를 왜 이렇게 안 먹어? 뭐 이러고 아는 형들도 야 너는 어떻게 안 먹는데 그 체격을 유지하냐?
6: 네.
7: 근데 이제 저는 먹을 때는 엄청 먹어요.
6: 네.
7: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안 먹다가
6: 잘 안 보이게 먹는구나.
7: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먹는 사람들이 못 봐요.
6: 이상하다 왜 못
7: 봐? 나도 이해가 안 가. 나 그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 먹는 걸 본 적이 없대.
6: 어. 그러니까
7: 뭐 얘기할 때 자꾸 날 눈빛만 봐서 그런가? 눈에 빠져서? 아무튼
6: 어떤 분은 얘기하느라고 네. 안 먹어. 좀 먹고 해. 이래도
7: 아,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6: 막 얘기하느라고.
7: 어, 저 조잘조잘 내 스타일이 아닌데
6: 네.
7: 그냥 하여튼 먹을 때는 제가 맘 먹고 먹으면 성인 한 4, 5인분은 먹어요.
6: 어.
7: 제가 예전에 여자분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6: 네.
7: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냥 괜찮아. 뭐 whatever 그냥 그때는 저는 너무나 바빴기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줄 서 있었기 정말. 때문에 아쉬운 게 없었는데
6: 네.
7: 운동하다 손을 다쳐갖고 붕대를 감고 청청을 입고 나갔었어요 그날. 옛날이에요.
6: 아래 위로?
7: 아, 아래 위로
6: 청청은 약간 좀 세죠.
7: 청자켓. 청자켓.
6: 어, 그러니까.
7: 근데 약간 저희 어릴 때 최민수 씨 성 느낌을 같이 이렇게 하고 팔에 붕대를 감고 왼쪽에
6: 붕대까지 감았어.
7: 그리고 여자분 둘이서 고깃집을 가서 먹는데
6: 네.
7: 그때 고기를 둘이서 7인분인 걸 먹었어요. 소주 4병이랑 6인분 먹고 마지막 1인분을 더 시켰더니
6: 그분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7: 아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소주 한 병 정도 드신 것 같고
6: 혼자 3병을
7: 그 점심 때 둘이 주말 점심 때
6: 네.
7: 첫 데이트에
6: 야,
7: 소개받은 날
6: 어.
7: 그래서 6인분 먹다가
6: 네.
7: 그분한테 하나만 더 괜찮죠? 그랬더니 아 네 그래서 시켰어요. 네. 일하시는 분 고기 1인분 들고 오더니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여자분한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네.

0: 그게 잘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0: 뭐가요? 아니죠, 제가 운동 선수가 아니죠, 저는.
1: 아, 운동이 선수가
0: 그러니까
1: 아니다.
0: 자기들끼리 얘기가 운동 선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잘 먹는 사람이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1: 그랬군요. 아,
0: 죄송해요, 정말. 끝에가 재미가 없네요.
1: 그러네요. 아, 정말.
0: 아. 주말에 뭐 재밌으셨어요?
1: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뭐
0: 많이 드셨다며요.
1: 아니 그래서 오늘은 바로
0: 오늘은 순매답이죠, 월요일이니까.
1: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재밌어요.
0: 이게 네. 우리가 지금 먹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약간 요새는 뇌생남이라고 많이 쓰죠. 뇌가 섹시한 남자. 네. 그 다음에 요생남이라고 왔어요.
1: 요생남.
0: 요리를 섹시하게.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1: 아.
0: 예전과 다릅니다. 네. 남자분들이
1: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야.
0: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요새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1: 야, 어떻게 하면.
0: 우리 어릴 땐 부엌도 가면 안 됐는데.
1: 어.
0: 자, 그래서 오늘의 순매남. 애인에게 만들어주면 멋있으면서 섹시해 보이는 음식 탑 10.
1: 어, 어떤 음식일까?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0: 네. 이거는
1: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군요. 그러니까.
0: 여성분의 입장에서 들어주세요. 네. 맞다 네. 아니다.
1: 볼게요.
0: 그러니까 네. 미옥 씨가 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하는 남성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야.
1: 어.
0: 그리고는 미옥 씨한테 이거를 이제 12부터 1일까지 할 거예요. 들어보고 맞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자, 12. 이 남자 이걸 때 섹시하다. 김치볶음밥. 왜? 일단 쉬워.
1: 어.
0: 그만큼 실패량률이 낮아요.
1: 네.
0: 그죠? 실패량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은 개런티가 되고 그냥 거기다 달 계란 프라이 하나만 정도 이쁘게 올려서
1: 심플하니까 네,
0: 심플하게 해서 네. 그리고 너무 막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1: 너무 힘주면 힘들어.
0: 어, 불러놓고 막 한 시간 운동하면
1: 막 땀 흘리고 그러면 어. 아, 이거 언제 먹나
0: 그냥 뭐 싶으시면 부담돼. 어때요?
1: 아니 요즘 김치볶음밥이 미국 친구들이요 네. 아주 핫하대요. 이걸 그렇게 좋아한대.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는 걸
0: 그분들이 먹는
1: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좀 다를 텐데
1: 왜요?
0: 않나?
1: 버러에다가 아, 그렇죠. 엄청 볶죠 김치를.
0: 근데 버터에다 맛있긴 해요.
1: 맛있죠.
0: 고기도 좀 많이
1: 그냥
0: 넣고.
1: 그냥 밥에다 버러만 넣고 간장만 넣어도 계란 하나
0: 계란, 얹히고. 아, 그거 맛있지.
1: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0: 맞아요.
1: 먹었잖아요.
0: 아, 맛있지.
1: 어? 근데 김치볶음밥 마음에 들어.
0: 괜찮아? 남성분 해줬다. 딱
1: 좋아,
0: 아무것도
1: 좋아.
0: 없어.
1: 어, 좋아.
0: 괜찮아요? 몇 점 주실래요?
1: 이거? 어, 뭐 8점, 9점.
0: 10점 만점에?
1: 응.
0: 오, 괜찮네.
1: 어, 김치볶음밥 좋아요.
0: 남성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김치볶음밥 주세요. 자, 9위. 남자를 섹시하게 만들어 준 남자 요리 9위 크림 파스타.
1: 아우 좋지.
0: 이건 분위기가 좋잖아요. 적당히 여러분 베이컨 살짝 굽고요. 냉동 새우 몇 개 집어넣고 그냥 면 쓱 볶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으면 끝이야.
1: 아 그리고 그 팔잖아요.
0: 뭐요?
1: 그 크림 소스.
0: 소스 팔어.
1: 페투치니
0: 그,
1: 뭐.
0: 어, 그냥 부어서 볼볼 끓이면 끝이에요. 되게 쉬운데 뭔가 있어 보이는.
1: 어.
0: 그리고 여성분들 파스타 좋아하시죠?
1: 네. 좋아하잖아요. 어때? 거기에다가 조금 밀크를 좀 넣어서 네. 좀 라이트하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
0: 그런
1: 어, 맛있겠다.
0: 약간 성향을 물어봐도 좋겠다.
1: 그러니까.
0: 어. 근데 뭐 파스타는 좋구나. 사랑이죠.
1: 네. 이거 너무 좋아.
0: 이건 괜찮아. 이건 몇 점 주실래요?
1: 이것도 뭐.
0: 이것도 8, 9점?
1: 어,
0: 오케이.
1: 8,
0: 자, 남자 섹시한 요리 8위. 남자의 요리죠. 스테이크.
1: 아.
0: 요거 어때요? 저는 이거 많이 해줬고요. 스테이크.
1: 남자들은 불에서 굽는 거를 좋아하죠.
0: 뭔가 고기를
1: 불타는 불 옆에서 더 섹시한 거지.
0: 그러니까 약간 고기를 굽는다는 게 되게 마초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1: 바비큐.
0: 그 피 톡톡 흐르는 고기를 그냥
1: 아, 그냥
0: 소금
1: 싹 썰었는데 피가 뚝 나와.
0: 그리고 물어봐야죠. 어떤 스타일 좋아요? 어느 정도 익혀 드릴까요?
1: 어, 미디움.
0: 미디움?
1: 미디움.
0: 오케이. 촥. 근데 만약에 조금 덜 됐어. 그럼 얘기해요, 안 해요?
1: 좀 얘기해요.
0: 더 됐어. 얘기해요 안 해요.
1: 더 됐으면 할 수
0: 원했는데
1: 없어.
0: 웰던이 돼버렸어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1: 그건 아니, 안 해요. 안 됐으면 덜 익혀주세요 그러지만 네. 이미 뭐 익은 거 뭐 이거 뭐 이렇게 타박을 해요. 그냥 먹지.
0: 타박까지는 않아도 얘기할 수 있잖아.
1: 고깃값이 얼마. 아니 그 이미 한 거를
0: 감사히 먹어요?
1: 어.
0: 여성분들 많이 배우셔야 돼 이렇게.
1: 아?
0: 그거 이거 갖고 막 뭐라는 여자도 있거든요.
1: 왜냐면 어차피 타박해봐야 입맛만 떨어지고요. 그냥 주어진 데에서 어머 맛있다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맞아. 그리고 남자분께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굽는 그 정도가 좀 애매해서 여성분이 네. 미디움을 원하셨어.
1: 네.
0: 근데 내가 미디움을 잘 못하겠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는 조금 됐나 싶을 때 꺼내시고 하나는 좀 더 너무 오래 했나 싶을 때로 하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더 익고 하나는 덜 익을 거야.
1: 아.
0: 그리고 여성분한테 하나를 내주세요.
1: 원하는 부위로 드세요.
0: 그랬다가 그쵸. 이쪽이 덜 익었다 그러면 더 익은 걸 바꿔드리고 더 익었다 그러면 덜 익은 걸 바꿔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하지 마요. 하나는 덜, 하나는 더.
1: 미리 좀 꺼내놓으면 이게 씻! 걔들만 시시하냐. 얘네들도 스테이크도 씻? 이러면 씻하는 사이에 또 익잖아요.
0: 잔열로.
1: 들리겠다 싶을 때 꺼내야지. 그쵸. 부드러운 것 같아요.
0: 살짝 놔두면 돼요. 자, 파리는 뭐 스테이크는 그렇다 치고

0: 아쉬우니까 7위 갑니다. 감바스. 감바스 알 아히오. 이름 원래 알 아히오예요?
1: 알 아히오.
0: 까지 예. 들어가요 원래? 저는 감바스는 알아도 감바스. 원래 감바스 알 아히오까지는 몰랐는데.
1: 아히오가 이게
0: 뭐예요?
1: 아히오? 뭐지?
0: 몰라요. 그게 적혀 있는데
1: 준비하신 분이 알 거 아니에요?
0: 네?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없죠.
1: 올리브 얘긴가?
0: 그냥 감바스. 감바스가 예. 쉬워요. 사실
1: 이게 라틴.
0: 그렇죠.
1: 아르헨티나.
0: 어, 아르헨티나 스페인 쪽 음식인데 예, 예, 이거는 예. 그냥 마늘, 올리브유, 새우, 바게트 빵 이렇게 한 건데
1: 네.
0: 이게 은근히 좋은 게 네. 찍어 먹으면서 와인 한 잔 하고 딱 좋거든요. 와인 아, 와인에다가.
1: 네.
0: 그래서 요거를 막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하지만 네. 뭔가 이쁜 그 접시에 딱 꺼내놨을 때 어, 이 네. 사람 뭔가 센스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바로 감바스입니다.
1: 아.
0: 감바스 남자분들이 모르시면 유튜브 찍어보세요. 네. 되게 쉽게 나와요. 만드는 방법.
1: 그렇군요. 아이오가 아이오가 네. 마늘 소스 아리오, 아리오. 마늘
0: 오.
1: 알이 뭐뭐뭐 함께 그러니까 새우와 마늘 소스와 함께한 새우
0: 그러니까 알 아이오가
1: 마늘과 함께.
0: 아 근데 저는 사실 데이트 요리로 마늘 많이 들어간 건 별로 이렇게
1: 괜찮아요. 서로 먹으면 않아.
0: 근데 그게 서로 나는 괜찮은데 네. 중요한 건 여성분이 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항상 괜찮다라고 해줘야 되는 마음을 여유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넣어주는 게 여성분이 먹기
1: 편해. 서로 이렇게 눈치 봐서 먹네? 나도 먹어야지. 뭐.
0: 그러니까 남자는 그럴 수 있는데
1: 뽀뽀를 꼭 할 거 아니잖아.
0: 왜? 왜? 나 할 건데? 왜?
1: 밥까지 좀 해야 돼?
0: 아, 해야지. 안 해! 안 해! 자, 네. 6위.
1: 네.
0: 요거 여러분 의외의 정답입니다. 6위. 자, 미역실을 불렀어요.
1: 네.
0: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만들 때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1: 어, 좋다.
0: 왜? 집밥 어. 해주는 느낌 확 드니까.
1: 어, 그렇죠. 소박하게.
0: 네, 소박하게. 그런데 이거 할 때는요, 막 아, 막 우리 집에 저녁 7시까지 오셔갖고 식사 이런 식으로
1: 하면 안 돼.
0: 부풀게 하면 안 돼. 그냥
1: 그냥 갑자기.
0: 미역국 밥 먹었어요?
1: 어.
0: 아, 네. 와서 밥이나 먹어요. 네,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아, 무심한 듯.
1: 그렇지, 막 식사 초대할게요. 어, 초대하기 이러면 된장찌개 계란말이야.
0: 어, 여전히 막 드레스 입고 왔는데 계란말이 된장 안 돼. 그냥 편안하게 왔어요.
1: 난 김치찌개 좋은데.
0: 어, 김치찌개 대신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치찌개가 네. 더 좋으세요?
1: 네.
0: 저도 사실은
1: 네.
0: 전 된장찌개 잘 못 만들어요.
1: 아.
0: 힘들더라고요.
1: 음?
0: 맛을 내기가.
1: 아.
0: 저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1: 그래요. 김치찌개는 망할 수가 없어.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잖아.
0: 어, 근데 그것도 맛없게 끓인 사람이 있어.
1: 있어요?
0: 제가 X 중에 아. 야 이건 뭐
1: 김치,
0: 김치를 진짜 물에 담근 거지.
1: 네.
0: 와 그렇게 맛없게 만드냐.
1: 어, 진짜.
0: 그런 분들 있다니까.
1: 그런 있어. 어. 나는 어쩌면 이렇게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일 수 있을까라는 감자만 넣고 어. 옛날에 네.
0: 본인이
1: 제 친구의 언니가
0: 아.
1: 그래서 아 그분
0: 미소수업 같이
1: 결혼은 안 하셨는데 다행이다.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어. 어린 마음에도 얘기,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0: 얘기 안 하셨죠?
1: 안 했죠. 그냥 먹었죠. 그냥 밥에다 물만 말아서
0: 그래요. 자 된장찌개 계란말이 은근히 캐주얼하게 네.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자 섹시해 보이는 요리 5위. 아 이건 또 우리 드라마가 또 한 역할을 했죠.
1: 어?
0: 몽골레 혈어.
1: 어,
0: 몽골레 파스타.
1: 이성균 씨.
0: 네. 이거는 크림 파스타처럼 이렇게 막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는
1: 네.
0: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른스러운 맛이 나죠.
1: 아, 이치를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0: 네, 그 근데 단 조개를 조개. 해감을 잘해야 돼.
1: 해감을 잘해야 돼.
0: 네. 제 와이프가 조개 넣은 음식을 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 모래 씹히는 게 싫다고. 그 저도 와이프한테 조개 요리는 안 해줘요. 여러분 조개 할 때는 웬만해서는 네. 안 하시는 게 좋고 할 거면 냉동 조개 사서 하세요. 생조개가 해감이 힘들어.
1: 기껏 했는데 모래 씹혀봐.
0: 모래 씹혀 진짜 기분 나빠요.
1: 자
0: 남자를 섹시하게 만드는 요리 4위 오므라이스.
1: 오므라이스
0: 좋아하십니까?
1: 아, 그럼요.
0: 이거는 귀여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요건 약간 네. 연하들이. 연상 누나를 약간 플러팅할 때
1: 아~
0: 뭔가 귀여운 느낌 오므라이스
1: 네.
0: 크, 그리고 그 곰돌이 만드는 거 아세요? 오므라이스로
1: 어...
0: 앞에 밥을
1: 네.
0: 위에를 동그랗게 해서 곰 머리 얼굴처럼 만들고
1: 어?
0: 거기다 김이랑 약간 얼굴 같이 살짝 만들어주고
1: 아~
0: 계란을 지단을 어. 붙여갖고 이불 네. 덮어서 딱 덮어주는 거야.
1: 아~
0: 그 되게 귀여워요.
1: 그거 봤어.
0: 보셨을 거예요.
1: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그 계란을 어떻게 이쁘게 올리는가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0: 어, 그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 어.
0: 오므라이스가 진짜 귀엽게 만들 수 있는 게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조금 연구하시면 굉장히 사랑받고 섹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만들 때 섹시한 요리 3위. 이건 뭐 남 대한민국의 플러팅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1: 네.
0: 라면 먹고 갈래?
1: 라면.
0: 라면. 아. 근데 그냥 라면이냐? 아니지. 조금
1: 업그레이드 해야 돼.
0: 럭셔리하게 업그레이드 해서 파 좀 넣어주고
1: 대파
0: 파 대파 송송 썰어주고 계란도 넣어주고 뭐 있으면 냉동 만두도 한두 개 넣어주고
1: 어 치즈도 올리더라고요.
0: 아 전 뭐 개인적으로 그거는 호불호가 워낙 세서 여자분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치즈 물어봐야 돼요. 아, 안 좋아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웬만큼 좋아하는데
1: 저는 요즘 모짜렐라 치즈
0: 라면에?
1: 네, 그냥 뭐 찌개도 올리고
0: 어떻게,
1: 된장찌개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요? 그냥 끓일 때 위에 보면 그 모짜렐라 치즈가 샥 녹아가지고 네.
0: 그럼 이렇게. 덜을 때 어떻게 덜어요?
1: 그냥 뭐 대충 덜죠. 뭐 덜은 게 어려워요.
0: 아니 찌개 냄비에다가 모짜렐라 넣는 거예요? 끓이고 네, 끓이다가
1: 네, 네.
0: 그러면은 거기에 모짜렐라 녹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그걸 그대로 이렇게 떠요?
1: 네. 뭐
0: 치즈랑 같이?
1: 네. 어차피 속에 가면 섞일 거.
0: 아!
1: 맛있어요.
0: 아니 모짜렐라 치즈. 아, 저 모짜렐라 되게 좋아하니까.
1: 네.
0: 그래요. 모짜렐라 치즈는 또 같이 먹기 좋지.
1: 네. 아니 어떤
0: 서로
1: 분이
0: 서로 붙어서 찍 늘어나고.
1: 집에 갔는데 저희 네. 밴드 기타 오빠가
0: 네.
1: 야 맛있는 거 우리 뭐 해먹을까? 이러다가 갑자기 다른 거 밥 먹었는데 그냥 올리브오일 조금 올리고 그 방울토마토
0: 네.
1: 그리고 그냥 토마토 좀 송송 썰어서 거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만 얹어서 마이크로오븐에 한 2, 3분 돌렸어. 근데 그게 네. 맛있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짜렐라 치즈 팬이 돼서
0: 모짜렐라 맛있게 맛있네요. 되게 괜찮다. 짧고 쉽고 배치면
1: 그 슈레드 돼 있는 거 썰어 있는 거를 그쵸, 그냥 네. 몇 개만 톡 올리면
0: 맛있겠네요. 그거 약간 와인이랑 한잔하기 좋겠다.
1: 네. 그렇죠.
0: 자, 2위. 리조또.
1: 리조또.
0: 리조또는 남자분이 잘 안 만들거든요. 리조또는.
1: 이거는 만들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안 해보신 분은. 사실 되게 쉬운데.
0: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해보면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밥을 약간 죽처럼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1: 네.
0: 그냥 슬슬 지어가면 되는, 저으면서 먹는 건데 여기 또 트러플 같은 거 넣어서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1: 아, 그렇지. 트러플은 비싸니까.
0: 뭐, 트러플 오일
1: 트러플
0: 조금,
1: 오일 오일 같고.
0: 아니면 트러플 소금 살짝만 넣어도 향만
1: 다르더라고.
0: 향만 넣으면 돼.
1: 어.
0: 리조또가 이제 1위고요. 아, 2위고요.
1: 자, 1위는 뭐지?
0: 남자가 여자 애인에게, 여성 애인에게 또는 뭐 어떤 본인의 애인에게 초대해서 만들어주면 섹시해지는 요리 1위.
1: 네.
0: 이거는 콤보네. 콤보 메뉴네. 스테이크와 파스타 세트 콤보 메뉴.
1: 아, 두 개 해야 돼.
0: 두 개를.
1: 아.
0: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의 다 저는 솔직히. 샐러드까지 그렇게 넣으면 뭐 끝난 거죠.
1: 그러네요.
0: 처음에 딱 왔을 때 아까 말씀한 저는 그 괜찮다 모짜렐라 그거를
1: 네.
0: 전체 그러니까 핑거푸드 같이 에피타이저를 꺼내 네. 그리고 이거 잠깐 드시면서 기다려요. 그 와인 하나 딱 해서 무심하게 짠 하고 마시면서 남자는 잠깐만 그리고 와서 샐러드를 착착착 거기서 섞어. 그리고 여성 테이블에 샐러드를 탁 덜어줘. 그래서 또 한 잔 찡 하고 한 잔 마시면서 잠깐만 그리고는 하고? 파스타면을 촥촥해서 확 해서
1: 말이 아쉽지.
0: 아니죠. 이미 해놨으니까.
1: 네.
0: 그것만 딱 소스 해가지고 봉골로 하나 딱 주면서 네. 또 한 잔 짠 하고 잠깐만 그리고 스테이크 촥촥촥
1: 아,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
0: 끝나는 거죠.
1: 어, 그렇군요.
0: 하지만 마늘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 여성분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1: 어, 나 마늘 너무 좋은데.
0: 저도 좋아하지만 한 번만 참아주세요.
1: 결국은요. 네. 정말 아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마음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분들을?
0: 남자분들이 혹시라도 했는데 정말 싫었던 음식이 있어요, 미옥 씨? 생각해봤을 때? 아니면 좋았던 거라도 있어요?
1: 아, 저는 그 막 징그러운 거는 잘 못 먹어요.
0: 징그럽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보기에?
1: 닭똥집, 닭발.
0: 닭똥집 못 드세요?
1: 곱창 이런 거.
0: 아, 곱창 못 드세요?
1: 네.
0: 와, 곱창을 생으로 씹어 드실 줄 알았는데.
1: 어머나.
0: 아니, 왜냐면 되게 잘 돼.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1: 아니요, 고기도 조금 몇 점 먹으면.
0: 아, 그래? 우리 맨날 고깃집 많이 같이
1: 시키려고. 뭐 싸니까
0: 되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1: 저는 좀 두부, 계란 이런 거 좀.
0: 아, 그럼 곱창을 못 드세요, 아예?
1: 곱창은 네.
0: 대창, 맞죠? 순대는요?
1: 순대는 먹어요.
0: 오.
1: 먹게 됐어, 그럼.
0: 아, 순대는 드시지 얼마 안 되셨구나. 아, 그럼 남성분이 막 닭똥집, 막 닭발 이런 거. 아,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남자들 네. 닭똥집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소주 한 주 간단하게 닭똥집.
1: 그게 맛있대. 안 먹어는 봤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맛이 못 느끼겠죠. 그럼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 뭐 있어? 먹을 거 많은데. 저 옛날 고기도 안 먹었어요.
0: 아, 약간 채식주의자?
1: 소가 불쌍해 이러면서.
0: 그 돼지는요?
1: 돼지도 불쌍해하고 돼지고기도 안 먹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네. 고기 한 점에 100원 돈 받으면서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0: 창조경제인데?
1: 어?
0: 야, 나 재벌 됐을 텐데.
1: 한 점 먹은 100원. 돈 받으면 먹었어. 우리 언니랑
0: 야,
1: 저랑.
0: 와, 네. 이거 괜찮은데?
1: 네. 근데 커서 이제 회도 커서 먹었어.
0: 아니, 이런 분이 나무에 있는 파리를 잡아서 물에 익사시키고. 아니, 뭐 앞뒤가 안 맞아.
1: 아, 파리랑 다르지요.
0: 아, 소랑 파리랑 뭐가 달라.
1: 아, 네.
0: 아, 좋습니다.
1: 아, 나 진짜 그게 괜히 했나 봐.
0: 아니, 아니요. 너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좋았어요.
1: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
0: 아무튼.
1: 자, 이제 그래요. 요즘은요 외식비도 너무 비싸서 내가 널 준비했어 이러면서 혼자 계셔도요 그렇게 요리도 해주실 수 있고 좀 이래야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네. 예전처럼 뭐 여성을 위해 요리를 나는 거 뭐 안 돼 부하게 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런 거 네.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서 요리 한번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설거지까지 좀 해주시는 거 그게 센스죠.
1: 설거지 까지. 어떤 분은 요리 너무 좋아하는데 설거지가 싫어서 못하겠대요.
0: 그런 분도 있어요.
1: 근데 요리하려면 왜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나와 진짜.
0: 그게요 요리할 때 습관이 요리할 때 중간중간 청소해주고 하잖아요. 설거지 별로 안 나와요.
1: 그때그때
0: 네, 그때 하면서
1: 끓는 동안 바로 얼른 하고
0: 그렇죠. 끓이는 동안 밥 하면 되는데
1: 우리 훈이 씨 너무 잘할 것 같아.
0: 저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1: 와이프한테?
0: 아니
1: 그럼
0: 어릴 때 저는 학교도 저거 나왔고
1: 어디요?
0: 네?
1: 요리대학교 나왔어?
0: 아니요 저는 호텔 경영인데 저희 와, 요리를 저희 코스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저는 원래를 그 집에 막내다 보니까 어릴 때 손님 오시면 제가 다화상을 차리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좋다시면서 하는 게 있어요.
1: 그랬구나. 네.
0: 그러니까 저는 요리 못하는 남자분 이해를 못하겠어요.
1: 누나를 위해서 봉골로 네. 파스타
0: 괜찮아요.
1: 언제 한번
0: 아니 네. 뭐 야 샐러드나 드릴게요.
1: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용자의 길 36년 용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8: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7: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8: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7: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8: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213-383-8899 213-383-8899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라는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2: 그러니까요. 오늘 만날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우리 대표이신 데이비드 네. 서 대표님 만나뵙고 네. 전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표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아우, 네.
3: 미옥 씨도 반갑고 후리 네. 씨도 반갑고 좀 전에 우리 회사 슬로건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네. 아니, 너무 좋아요. 슬로건이요.
3: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 세일을 아니죠 요 슬로건을 얘기를 살짝 했더니
2: 네.
3: 어떤 고객님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장님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요?
1: 네.
3: 허락하신 자연으로 그러니까 사장님 분명히 크리스찬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아~ 슬로건에서.
1: 네.
3: 그래서 막 웃었는데
2: 네.
3: 우리 뭐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또 자연의 원료를 통해서 우리 건강 백세를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뭐 조금 디테일한 얘기도 설명을 드렸는데
1: 네.
3: 어제인가 주말 그 어제 일요일이죠 주일에도 사장님 후코이단에 대해서 좀 문의할게요 그래서 또 상당한 한 30분 이상 또 문의를 한 적도 있고요 아마 투병 중이신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유산균에 대한 문의도 많고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 문의가 한국으로도 보내신 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 후니 씨, 미옥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는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프타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7월이 되기 때문에
2: 네.
3: 이제 정확하게 1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오늘은 건강의 하프타임 건강 점검을 위한 하프타임 이런 시간으로 좀 네.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네.
2: 이야,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3: 네. 예. 시대마다 우리 백세 건강, 우리 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백세 건강을 이루는 그 시대마다 어떤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2: 네.
3: 들어서
2: 네.
3: 영양이 결핍된 시절에는 먹을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질병이 창궐할 때, 질병이 많은데 항생제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항생제가 꼭 필요한 우리 백세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는 제가 예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백세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 혈압, 요즘 뭐 두 집 걸러 한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백세를 위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7월을 앞두고 우리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면역력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는데 송보감 혈관 건강하면 뭐 송보감 다들 아시는데
2: 그렇죠.
3: 송보감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동안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의약품 제조 기준 GMP 기준으로 제조가 돼서 많은 분들의 혈관을 지키시는데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는 복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세종 송보감은 바로 우리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3: 우리 저 한우 씨도 송보감을 꾸준하게 드십니다.
2: 네. 그렇죠. 저 장인어른도 드십니다.
3: 송보감,
2: 네.
3: 예, 솔잎의 그 정확한 송보감의 그 성분 이름은요, 솔잎 증류 농축액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솔잎을 세척해서 끓여서 고농축된 그 증류액을 캡슐 타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벌써 후니 씨, 미옥 씨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18년 동안 이 제품을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당뇨나 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것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가끔 젊으신 분들 중에 보더라인에 걸친 분도 많고
2: 네.
3: 근데 요즘에는 또 음식 습관이 기름진 음식 습관이 많아서 좀 전에도 한우 씨가 음식 얘기 잔뜩 하시던데.
4: 네. 네.
3: 너무 음식 얘기 음식만 얘기하시면 살쪄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
4: 성보감 있잖아요.
3: 그런데 네. 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4: 네.
3: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성보감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어떤 고객님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온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 먹을 때,
4: 네.
1: 네.
3: 자기가 먹는 성보감을 딱 가지고 아이들 입 벌려 그래가지고 입 안에다가 하나씩 넣어준다.
4: 오, 좋다.
3: 그래서 네네. 성보감은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그 건강 제품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 좋습니다. 그 또 요새 뭐 AI 관련된 건 뭐예요, 대표님?
3: 그 솔립을 어떤 AI 고객이
4: 네.
3: 이제 우리 요즘에 뭐 AI한테 뭐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4: 그렇죠. 뭐 많이 네. 물어보시죠.
1: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3: 그러니까요. 네. 어르신들도 인터넷 그 AI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아주 재밌었는데
4: 네.
3: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솔립이 그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AI한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야죠. 다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
4: 네.
3: 자, 솔립의 효능을 여러분 AI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4: 네네.
3: 솔립은 첫 번째, 그 고혈압 예방과 그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솔립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루테인 그랬더니 루테인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루테인은 눈에 좋은 성분이고요.
4: 그쵸, 그쵸.
3: 네.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솔립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혈관 건강에 아주 유용한 성분이 되고요. 또 솔립에는,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4: 네.
3: 그래서 당뇨인들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솔립에는 테르핀,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요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솔립에는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요 성분은 우리의 혈관에 쌓이는 중금속, 현대인들이 이제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 몸속에 중금속이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그와 같은 해독 기능이 있고요. 어떤 분이 주부님이신데, 사장님 우리 남편은 송보감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직도 담배 펴요. 니코틴 배출에도 아주 좋은데. 제가 그래서 담배부터 먼저 끊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못 끊으니까 전화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1: 네.
3: 이 솔립에는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그와 같은 효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솔립으로 개발된 송보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서 혈관 청소부.
4: 그쵸.
1: 세종 송보감의 네. 네. 우리 대비서 대표님 아니십니까?
4: 뚫어. 저기 유명하잖아요. 뚫어 하는데.
1: 디톡스예요, 디톡스. 혈관 디톡스.
4: 혈관 디톡스. 네.
3: 맞아요. 좀 상담하다 보면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혈관 스탠트 시술하신 분들, 또 심지어는 바이패스 수술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요. 뭐 물론 뭐 당뇨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음식 습관이 기름진 분들도 꼭 드시면 좋고. 자, 정리합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립을 연구해서 오농축 캡슐로 개발이 되고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이렇게 식후에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그렇죠. 이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드셔도 참 좋고요. 이 부모님 네. 선물로 그냥 아주 최고인 또 우리 송보감 네. 아니겠습니까?
3: 부분이 부부 부모님 선물 그러시니까
4: 네.
3: 제가 뭐 파더스데이 때 어떤 그 자매 그 여성분인데
1: 네.
3: 한국말이 서툴어요.
4: 네.
3: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빠 이름이 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빠가 우리 고객이에요.
4: 아.
3: 제 카드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날 선물하셨던 그런 딸도 있었고요.
1: 네.
3: 파더스데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선물하는, 그래서 아내가 구입해서 또 남편에게 선물하는 또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4: 아름답습니다.
3: 송보감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요.
4: 네.
3: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격은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 조금 혈관 건강이 심한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1: 네,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면 한 달로 치면 130불인데요.
4: 그렇죠. 130불 정도 좀 안 되죠.
1: 그런데 네. 1년 중에 건강에 하프타임을 갖자라고 시작하셨는데 오늘 하프타임 맞아서 스페셜 세일 보나마나 주실 것 같은데.
4: 주시겠죠.
3: 네, 준비했고요. 네. 제가 그 지금 뭐 사례들을 많이 송보감을 드시고 좋은 사례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3: 제가 정리한 건 다 읽지는 못하겠고 뭐 예를 들어서 혈당 수치가 조절되신 분들 또 몸이 가벼워지신 분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자기는 루틴이 됐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효능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그 피곤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로 뭐 피부 질환이나 여러 가지로 그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 기능에서 그 혈관 디톡스 기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또 덜 피곤하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혈당 수치가 좋아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하지정맥류가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네. 제가 오늘 치료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혈관 건강 지키십시오 하는 뜻에서 송보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 기대가 됩니다.
3: 네.
4: 오늘
3: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네. 그 제가 요 얘기 또 잠깐 하고
4: 아, 예, 예.
3: 송보감 세일 정보를 드리면
4: 네.
3: 좋은데
4: 네.
3: 그 제가 아까 백세 건강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혈관 건강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암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면역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과 면역력이 중요한데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사장님 면역력 그러면 뭐 비타민 D도 좋다 그러고
4: 네.
3: 홍삼도 좋다 그러고
4: 그쵸.
3: 또 뭐도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후코이단도 면역에 좋다 그러는데 뭐 차이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방송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코이단이 갖고 있는 또 독특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하면 좋은데 제가 한 명 씨 후니 씨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 네. 아시기 때문에
1: 네.
3: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후니 씨가 대답하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4: 네.
3: 아포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1: 네.
3: 아포토시스 효과 물론 기억하시겠죠?
4: 네.
3: 아포토시스 효과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4: 질문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포토시스 효과는
3: 네,
4: 몸 속에
3: 네.
4: 있는 그런 비정상 세포를 자멸하도록 돕는 효과다.
3: 맞습니다.
4: 맞죠?
3: 맞습니다.
4: 아, 확실하죠.
3: 정확하게 맞고요.
4: 네.
3: 제가 다음부터 질문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1: 네.
3: 네. 후코이단의 다양한 효능 중에 면역력, 뭐 간 기능 개선, 항암 효과 이런 것들 중에 아포토시스 효과 여러분이 커먼센스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1: 네.
3: 아포토시스는 몸 안에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또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또 꽈리를 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4: 그렇죠.
3: 그런데 이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되고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4: 네.
3: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세종 송보감은 혈관 요거는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 그 다음에 후코이단은 면역력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습니다.
4: 네.
3: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한미옥 씨가 또 세일 얘기하라 그러면
1: 네.
3: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아,
4: 좋습니다.
1: 네.
3: 그 회사 홈페이지에는 우리 혈관 건강 아마 두 분도 확인하실 겁니다.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는 또 바뀌게 되겠지만
4: 네.
3: 그래서 2 플러스 1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 방송을 듣는 분들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제가 원고에다가 10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4: 네.
3: 세일 내용은 우리의 전통 솔립 세종 송보감 혈관 건강 3개월분 한 박스 구입하시면 똑같은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이죠.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 어? 저 잠깐만요. 드리고
4: 예? 예?
3: 저 아버지 날 이거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1: 네.
3: 신제품 네. 리포존 비타민 C도 아~ 한 병을 보너스로 아~ 드리겠습니다.
4: 우와
1: 이거 대박인데요.
4: 잠깐만요. 성보감 3개월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같은 네. 가격인 명품 세종호쿠다 4개월분 한 박스를 주시고
1: 거기다가
3: 네.
4: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주신다고요?
1: 아,
3: 예, 그 우리 네. 고객분들 중에도 뭐 제가 세일 시작하면 바로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4: 네, 네.
3: 아, 세일 내용을 아시고 자 10분에게 드릴 거고요.
1: 네.
3: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요 세일 내용을 리턴콜을 해서 저희들이 배송을 다 도와드리는데 전화번호부터 오픈하겠습니다.
4: 네.
3: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1: 13-383-8899 383-8899
4: 네.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3: 네.
4: 여기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좋은 세일을 주셨는데 만약에 네. 만약입니다. 송보감을 구매하셨는데 나 송보감이 더 좋아요. 송보감 원 플러스 원. 난 후꼬이단이 원해. 후꼬이단 원 플러스 원. 후후 송송. 요 콤보 가능합니까?
3: 그거 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얘기하세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4: 네, 이거
3: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4: 필요하실 것 같아서.
3: 네. 사장님 네. 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후꼬이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4: 네네네.
3: 오늘 세일 들었더니 송보감을 구입하면 후꼬이단을 주시 땡큐인데요. 그 그냥 차라리 가격이 똑같으니까 후꼬이단에 후꼬이단을 주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당뇨 있는 남편이 송보감 먹고
4: 네네네.
3: 또 혈액순환이 안 좋은 아내도 송보감을 먹어야 되는데 송으로 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4: 네.
3: 네. 오늘 우리 저 훈윤 씨가 어차피 오픈했으니까 네. 우리 직원에게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1: 네.
3: 얘기하셔서
4: 네.
3: 사장님이 방송 때 송송이나 후후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 네.
3: 송보감의 후코인단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매출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도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같이 드릴 겁니다.
1: 너무 좋습니다.
3: 213 383-8899 전화 주셨어요. 아 사무실에 직접 오실 분도
4: 네.
3: 윌셔 6가 버질길에 우리 사무실이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1: 네.
3: 여러분 오실 분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구입하셔도 저희는 도와드립니다.
1: 네. LA 타운 내 배달은 물론이고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배송을 도와주시죠.
4: 그렇죠.
3: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보내실 분도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주시면요 저희들이 그 지사를 통해서 한국 어디라도 배송을 해드리니까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혈관 문제 또 우리 면역력 또 제일 좋아하는 세일 정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요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4: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그 대표님과 인터뷰하기 전에 이번에 또 네. 세종 송보감 그 라디오 저 CM이 광고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3: 네,
4: 하기 전에
3: 네,
4: 살짝, 네. 살짝 한 번 더 틀어드려요.
3: 어때요? 좋죠?
4: 좋아요. 따라 부르기 약간 되게 신나요.
1: 네.
4: 그리고 노래가 따라하게 되어있어요. 네, 후크가 좋아요.
3: 우리 세종 송보감 라디오 CM이 아주 신나는
4: 네,
3: 그
4: 네, 네.
3: 곡으로 만든 어떤 분이 따라하기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신 분
4: 맞아요.
3: 계신데 고맙고요.
4: 네.
3: 저희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세종 송보감을 비롯해서 뭐 관절보감, 요로 청보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사장님은 왜 방송할 때 그 위에 좋은 세종 속편한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막 그러신 분도 계신데
4: 네네.
3: 어떤 제품이라도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네, 세종 송보감 213-383-8899 213-383-8899 윌셔 유가와 또 버질
4: 네.
1: 거기 사무실에 직접 오셔도 되겠어요.
4: 그렇죠.
1: 네.
4: 오늘 엄청난 세일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대표님 여보세요?
3: 네네 마무리할까요?
1: 네. 네.
3: 그 1년 중에 건강의 하프타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프타임의 시간을 한 번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오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4: 네, 상담 전화는요 213-383-8899 213-383-8899번입니다.

0: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면정의 노래.
1: 겨울빛.
0: 아니 좋네요. 요즘 가뭄이 심해서요. 그러면 이게 꽃이 또 일찍 핀대요.
1: 그러다 가뭄이 보면, 심하면요?
0: 응. 그러면 벌들이 뭐 이러면서 그러네. 넥타를 못해서 네. 요즘 벌들이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근데 벌이 진짜 인간
0: 중요한 건데.
1: 네네. 네. 어떡하지? 벌 받아야 되나?
0: 벌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벌들을 네. 위한 하이브리드 벌집도 돌아다니고 그걸 개발한 또 젊은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1: 혹시라도 벌 보시면은 이렇게 네. 잡거나 죽이지 마시고요.
0: 하지 말고. 네. 어떤 분은 벌이 이렇게 네. 시름시름 있으니까 설탕물 타줘서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
1: 그래요.
0: 꽃은 폈는데 벌이 없으면 안 돼요.
1: 그 선동 여왕 생각나네요.
0: 뭐요?
1: 선동이 옛날에 선물 받은 게 저 중국으로부터 아주 이쁘게 아니요 이쁘게 펴 있는 꽃의 그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칭찬했는데 선동 여왕이 딱. 이 꽃은 이쁘게 만개하였으나 나비와 벌이 없는 걸 보니 내가 남편이 없는 나를 비꼬는 거죠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죠.
0: 그래서 나비를 그려줘야 돼.
1: 그러니까 꽃이 있을 때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 됩니다.
0: 소중해요.
1: 그러니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토니씨 손글씨 좀 쓰세요.
1: 못 써요.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네? 손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네? 더 뇌가 더 똑똑해진다.
1: 맞는 것 같아요.
0: 타이프하는 그것은 좀 떨어진대요. 실제로
1: 점점
0: 써야 된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점점
1: 안 쓰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잘 네. 이 쓰려고 하면 손에 힘이 없더라고. 잘 안 써져요.
0: 그러니까 펜을 쥐고 이 쓰는 과정이 우리 뇌 중심부를 자극하면서 기억력도 높여주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앞으로도 손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0: 옛날 우리 진짜 글씨 쓰기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
1: 맞아요. 경필 대회도 있었고.
0: 그리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1: 연애 편지.
0: 어머님 정상서 이런 것도 쓰고. 안 썼어요? 부모님께?
1: 아니요.
0: 안 썼어요?
1: 어버이날 때는 썼죠.
0: 아 네. 그렇구나. 지금 네. 일본과 브라질
1: 1대1입니다.
0: 1대1이에요?
1: 또 12시에 네. 끝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연장전 가겠네요.
0: 브라질이 네. 셀 것 같았는데 일본이 잘하는구나.
1: 일본이 이번에도 네. 잘하죠.
0: 달라졌더라고요.
1: 부럽습니다.
0: 아 괜찮아요. 우린 내 다음이 있잖아.
1: 아, 그렇죠. 우린 다음이 있어.
0: 개혁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1: 뭐 민감한 얘기, 짜증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 바닥을 네. 찍어야 또 올라가요.
1: 그래요.
0: 우리 맞아요.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정도면 잘하면 되지 뭐.
1: 맞아요. 잘하면 되죠.
0: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혹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상을 합니다.
1: 그럼요. 이번 네. 한 주 또 돌아오는 주말이 또 벌써 줄라이 아니겠습니까?
0: 어 그렇군요.
1: 네, 신나는 야, 한 주 되시고 기운찬 네. 한 주 되시고요.
0: 네. 한길 씨 고맙습니다.
1: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0: 미옥탱자.
1: 지금까지 훈이 언니였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3: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4: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3: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4: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Hello, Time 123 Suji Kim입니다. Medicare, Medical,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9: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8: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9: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8: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뽑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1: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3: 네, 여름철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바로 열대야 속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불면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LA 여름철 더위, 지친 몸을 더욱 피로하게 만드는 것, 바로 열대야 속의 불면증입니다. 자, 열대야. 열대야란 한낮과 한밤중에 온도 차이가 5도 이하인 경우를 열대야라고 합니다. 우리 온대지방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잠자리 온도는 약 우리 섭씨로 따지면 18에서 2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높으면 잠들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환한 낮에는 잠이 안 오고 깜깜한 밤이 되면 잠이 오는 것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인데, 동의보감에서는요, 양기가 드나드는 것에 따라서 잠이 오고 깨는 일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도 양기가 성해서 대낮처럼 아주 음향이 조절되지 않아서 결국 잠이 오지 않게 된다, 이러면 열대야 속 불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면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 주무시는 침실의 온도를 온대기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그런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너무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감기도 걸리고 더더욱 잠이 안 오는 불면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단한 불면증은요, 우선 잠들기 전에 3시간 전쯤에는 절대 커피며 콜라며 홍차 같은 이러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말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자도 안 됩니다. 가뜩이나 더워서 깨기 쉬운데 소변 때문에 잠을 또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나 아니면 엎드려서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을 오래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 전자파가요? 우리 잠을 해결하는 그러한 호르몬을 분비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불면증이 있으려면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못하시겠다 하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가벼운 산보나 자전거 타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누웠는데도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숫자를 세어보고 또 숫자를 세워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한번 요즘에는요 좋은 음악, 비 오는 소리며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다 보면 잠이 슬 오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 한의학에서는 산조인이라는 약재를 사용하면 좋은데 왜 이 산조인은요 우리 맷 대추나무의 과실종자인데 이 산조인은요 비장, 심장,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숙면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명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치료 포인트 가장 좋은 백해열 코끝과 귀끝이 만나는 머리 정수리 위에 있는 백해뜸 참 정말 좋습니다.
1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구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구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온다. 네, 마리안 윌리엄슨의 명언입니다. 월요일이라는 단어 뒤에 평안의 축복이라는 말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은요, 거창한 계획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기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안 윌리엄슨의 말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당장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중심을 잡고 평온하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피님들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0: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꼭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참 멋진 노래죠. 헬렌 피셔 버전으로 더 파워 오브 러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예, 새 마음으로 출발이요. 첫 송부터 명곡이네요. 라는 댓글 고맙습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조금 월요병 피곤하신가요? 그래서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말 동안 잘 쉬셨습니까? 에너지 충전 잘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그 말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게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따뜻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와우, 이런 기회가 음악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이런 시간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상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곡들도 좀 청해 주셔서 함께 듣는 즐거움 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

0: 꿀이네요.
1: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99, 직화 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아이.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용답이에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조영남이었습니다. 저도 겨울 좋아해요.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라는 피드백 감사합니다. 예, 눈이 내리는 한국의 전경의 겨울이 그립다라는 댓글도 주셨네요. 아,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아름다워요. 봄이면 정말 확실하게 봄이잖아요. 예, 꽃이 피고 꽃이 흩날 꽃잎이 흩날리고 예, 벚꽃이 흩날리는 봄. 따뜻한 햇살과도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날 때 얼마나 예뻐요. 햇살이 비춰봐요. 그 새로 돋아난 그 나뭇잎, 그 연한 연두빛에 햇살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 예, 모든 생명이 움트고 예, 만물이 약동하고 생동하는 봄. 너무나도 아름답죠. 여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름은 또 확실하게 덥습니다. 한국 여름 날씨 하면은 참 장마철 후덥지근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한국 여름은 진짜 힘들어. 뜨거워, 더워, 후덥지근해. 습기 너무 많아. 후덥지근한 거, 정말 끈끈한 거, 이런 거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그 가을 하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계절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뚜렷합니다. 예, 가을에도 또 우리나라 단풍이 저는 그 색깔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단풍 여러분들 다 이 고향의 향수, 노스텔지어, 가을에 예, 그런 추억들, 고향의 추억 예, 그리우실 거예요. 가을, 단풍, 또 노란 은행잎, 또 울긋불긋 산새. 우리나라 산 나지막하면서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겨울은 또 하얀 눈이 펑펑, 예,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 참 많았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무조건 만나자. 연인들. 예, 약속 장소를 딱 정해놓고 첫눈 내리면 무조건 거기서 만나는 걸로. 그런 얘기들도 종종 했었는데 댓글 주신 거 읽어보니까 저도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는 배포하고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눈 온다, 한방 눈 와, 우리 만나야지. 예,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우리 배포들 여자들끼리만 주로 막 만났으니까 편지도 주고받고 정말 단짝이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놀이터를 뱅글뱅글 돌면서 눈 뭉쳐가지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진짜 눈이 한방 눈이 내려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그렇게 놀았었던, 둘이서 친구랑 예, 제 베프랑 그렇게 즐겁게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있네요. 그러고 나서 콤팍 젖어서 저희 집에 가가지고 막 머리 감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수다 떨고 또 남산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님, 선미님 인사해 주셨는데 정말 반갑네요. 예. 소피아님 덕분에 제가 추억 속으로 그냥 한참을 그냥 또 추억 속에 잠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계절, 우리나라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특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연예 소식을 보니까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커플이 아닐까 싶어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또 미식 축구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7월 초 뉴욕 결혼설인데요. 와, 뉴욕에서 결혼식 하나 봐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 도로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결혼식을 위해 도로 통제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혼은 하네요. 축하합니다.
뉴욕 경찰 역시 대규모 인파를 대비해서 이 경고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와 이거 복잡할 텐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레드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는데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무색하죠? 이 노래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월드컵 시즌인데 말이죠.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급 황금 세대를 이끌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32강 진출이 불발된 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멕시코 베이스캠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의 핵심 발언 말 좀 짚어봤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 약 1분 30초 분량의 준비된 입장문을 읽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아마 인터뷰 내용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뜨거운 감자잖아요. 요즘에 뭐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는가. 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예, 조별리그 탈락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선수 기용 그리고 전술 실패 등에 대해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글쎄요, 이 말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리가 없잖아요. 예, 실패의 원인 분석 대신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지만 기자회견 직후에 불거진 이 태도 논란으로 인해서 여론은 정말 동정표는 커녕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난을 받는 부분이요, 바로 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입장문을 읽은 뒤에 양손을 이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딱 찔려 넣은 채 당당하게 회견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0: 부인에게 죄송하다는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냐? 마지막 순간까지 오만하다. 뭐 이런 등등등 팬들의 반응이에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똥폼 사과다. 이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그리고 유튜버들도 아주 상당히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감스트라고 아주 이 박정윤 등 역시 그 대한민국 대표팀을 망쳐놓고 나몰라라 질문도 안 받고 나가는 태도가 화가 난다 등등 마치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 뭐 이런 식의 모욕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월드컵 실패의 원인, 뭐 경기 운영, 또 선수 기용 실패 등에 대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2분 만에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많더라고요. 이 패배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피드백을 남기는 대신 본인의 입장만 던지고 도망치듯 떠났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자, 팬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단을 가지고도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 32강조차 가지 못한 역대 최악의 성적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뭐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홍 감독뿐만 아니라 정명규 이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 역시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압도적이죠. 사퇴 자체는 기정사실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보여준 질문 패스나 또 이 주머니 손 퇴장,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는 이 퇴장하는 모습 그런 태도가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대표팀은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뭐 30일 오늘이네요 한국 시간으로 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조용히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축구대표팀의 역대 최악의 성적과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 주머니 손태도 논란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뭐 협박글,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협박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항에는 오늘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뭐 몇십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가슴 아프게 이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정말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가 총대 베고 홍명보 감독을 땡땡땡 하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투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5: 간다. 최고 호텔 삼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6: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5: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6: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5: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드컵. 아,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론이 무서운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축구대표팀은 귀국 후 의례 진행하던 약식, 기자회견이나 또 공항 환영, 해산 행사 등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선수단 공명호 감독은 뭐 한국 시간으로 30일이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어떠한 인터뷰나 공식 멘트 없이 이 경호 인력의 삼엄한 호의 속에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협회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요? 이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 향후 행보 수뇌부 개편과 행정시스템 전면 재구축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축구협회 행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썬 앤 블런즈 노래입니다. What's up?

네, 포넘블런즈 노래였습니다. 왔어였어요. 글쎄요, 이 축구협회 향후 행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가장 즉각적이고 큰 변화는 수장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몽규 회장은 이미 대회가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잖아요. 7월 19일 월드컵 폐막 직후 공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대대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합니다. 이 체육계와 팬들은 기존 정 회장이 다져놓은 뭐 기존 정관대로 선거를 치르면 또다시 이 정몽규의 이 바지 사장이 앉을 뿐이라면서 이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하라, 개혁하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협회는 행정적 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월드컵 탈락 직후인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클린스만,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또 협회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위법성 등을 전방위로 털어낼 예정입니다. 이 감사 결과 위법 행위나 내년 2027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 준비 체제는 당분간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축구협회는 이제 홍명보 감독 개인의 사퇴를 넘어서 정몽규 회장 퇴진, 또 문체부 특별감사, 차기 회장 선거, 그리고 외국인 감독 선임 프로세스 시작이라는 전면적인 인적, 제도적 리셋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우리 대한축구협회. 정말 유튜브 댓글창에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썩어빠진 한국 축협부터 갈아엎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축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태극전사들, 선수들이 가슴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박상민입니다. 중략.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겨냥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6월 28일 바레인 쿠웨이트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은 군사 충돌과 외교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으며 향후 추가 충돌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글로벌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탱크 오작동으로 대규모 주민 대피령을 촉발했던 가든그로브 소재 GKN 에어로스페이스 이 공장에서 월요일 오전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위험 화학물질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6월 초에 수거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벽돌과 소화기를 아래로 투척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라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주 법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타 CEO 마크 저크버그가 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억만장자 섬으로 불리는 인디언 크릭 아일랜드에 초대형 저택을 건설 중인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비스케인 베이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철저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이 게이트 브릿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크 저크버그 부부는 지난 3월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2026 FIFA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과 이 홍명보 감독의 전격 사퇴 소식에 AP통신 등 외신은 물론 세계 최대 스포츠 전문 매체인 미국의 ESPN까지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ESPN과 AP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홍명보 감독을 향해 무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실력보다 파벌과 의리를 앞세운 인사가 참사를 불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한국 축구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전술 비판을 넘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칼을 들어야 할 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뛰려면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감독을 누구로 바꿀 것인가를 넘어 협회와 체육행정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가 한국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 실시간 뉴스 탑10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아큐팡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축구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의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리더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죠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 너무 좋네요.

날씨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만 예, 점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 73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자, 지난 17일 발생한 보일하이츠 대형 창고 화재의 여파가 미세먼지 주의보로 연장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화재 인근 지역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대기질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지금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 해안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뭐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네요. LA 중앙 샌게브리엘 밸리 또 동부 샌페르난도 밸리 이쪽은 이 화재 연기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민감군에서 해로운 수준에서 일부 시간대 매우 해로운 수준까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리버사이드 이 지역은요 낮 최고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 농도가 증가해서 이 보통에서 민감군에 민감군에게 해로운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탄 냄새가 나거나 눈이 따가운 등 따갑다거나 뭐 이런 증상 또 연기, 재해 영향이 느껴지신다면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시고요. 창문과 문을 좀 닫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재순환 모드로 설정하시고요. 가정 내 공기청정기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 해 지는 시각 저녁 8시 8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5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진실해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속단하지도 쉽게 평가하지도 않고요. 또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환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만 상대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하네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평가하는 취향과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물론 명작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한 그런 인기를 끌었었죠.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네, 김동규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2부 낯선 재회였어요. 이 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노래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즐거운 수다 좀 나눠보려고요. 토요일 날 서른도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난히 너무너무 신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서른도 콘서트 후기 즐거운 수다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 노래 어떨까요? 저는 카펜터스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Close to you.

0: 네, 카펜터스 노래였습니다. Close to you라는 노래였어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시작이 노래라면 그 하루는 100점 만점에 200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 행복에너지가 차오르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건 어쩌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식지 않은 열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시간에는요. 그 뜨거운 열정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예, 토요일 날 태진아 콘서트 죄송합니다. 예, 서른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가수 서른도 씨의 콘서트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환호하고 또 누구보다도 노래를 사랑하고 잘 부르시는 두 분이에요. 나현경 그리고 정사라님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4: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3: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4: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서른도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를 사랑하는 이 나현경 정사라님의 서른도 콘서트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두 분의 즐거운 인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열린 서른도 콘서트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는 정말 오랜만에 네네. 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었고요. 네. 관객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네. 또 교복 입고 나서 춤도 추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측으로 네.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 추억 속으로 네. 들어가 봐서
1: 네, 너무
0: 들어간 시간 네. 네, 추억을 더듬는 시간이었죠. 네. 네, 저도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정사라님은?
2: 저는 세포가 살아났어요.
0: 아니,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2: 너무 좋았어요.
0: 와,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시는 거지?
2: 어릴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음악을 좋아해서.
0: 아, 어렸을 때부터요?
2: 어릴 때부터.
0: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막 춤도 추시고 따라 부르시고
2: 같이 따라 부르다 목이 다 쉬었어요 저는.
0: 그죠 그죠. 네. 아니 제가 아주 저는 좀 얌전하게 본 편이었는데 네. 두 분의 열정에 이끌려서 저도 나중에는 막 이제 함께 이제 춤을 추는 춤을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네. 네. 몸을 흔들고 춤을 추니까 또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2: 그럼요.
0: 아, 역시 노래가 주는 이런 행복감이 따로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그럼요. 비율이 네. 크죠.
0: 네네네. 네. 네. 굉장히 열광하셨어요.
2: 좋았어요.
0: 사라정님.
2: 좋았어요. 예. 세포가 살아났다니까요. 세포가.
0: 세포가 살아난다고요?
2: 살아났어요.
0: 네. 세포가 살아난다라는 네. 말씀. 어우, 좋네요. 서른도 씨 메들리 중 가장 좋았던 노래라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죠?
2: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너만을 사랑했다.
0: 너만을 사랑했다?
2: 응.
0: 우리 무대에서는 그거
2: 부르셨어요.
0: 부르셨나요?
2: 너만을. 예. 네. 사랑했다.
0: 오.
2: 그것이 전부였었다.
0: 오, 노래 진짜 잘하세요.
2: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워낙에 이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편이세요.
2: 저 트로트 예. 서른도 씨가 한국에서 네. 노래 레슨도 해줬어요. 서른도 씨가 저를.
0: 진짜요?
2: 네.
0: 오, 깊은 잠깐, 인연이 있으시네요.
2: 잠깐 그랬었어요.
0: 아.
2: 제가 가요를 잘 못 부르니까.
0: 네.
2: 제가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십시오 하고 딱 레슨 해준 덕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0: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열광하고 막 더 열광하고
2: 섹시해요.
0: 추시고
2: 되게 섹시해요.
0: 네. 네?
2: 노래 잘하는 남자는 너무 섹시해. 주책이라 그럴까 봐.
0: 아니요.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2: 네. 네.
0: 아, 노래 잘하는 남자 섹시하다.
2: 섹시하죠.
0: 아, 네. 이 뇌가 섹시한 남자보다 노래 잘하는 남자가
2: 네,
0: 섹시하다.
2: 저는 그래요.
0: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작년에 그 조항조 콘서트에도 두 분 다 오셨죠?
2: 네.
0: 나연경 씨도 오셨었고,
1: 네.
0: 네, 네. 그때도 저 제 옆자리에 이제 계셨었는데.
2: 나연경 씨는 노래했고.
0: 그렇죠.
2: 네, 저는 네. 안 했어요.
0: 노래도 잘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1: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0: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2: 한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0: 꽤 오래되셨네요.
2: 노래자랑 나갔어요.
0: 10년 전에요?
2: 라디오 서울에서 한 거였어요.
0: 네. 그러시군요.
2: 네.
0: 저희 라디오 서울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네요.
2: 가수단가? 네. 무슨 나는 가수다. 그거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1: 오렌지 카운티에서 했죠?
0: 그러시군요.
1: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엔나파?
2: 네. 구엔나파에서 했어요. 그때 만났어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또 라디오 서울 애청자시잖아요.
2: 네.
1: 그럼요. 비트겐서 저 왕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고성민 씨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1: 너무 예쁘세요.
0: 진짜요?
1: 네, 너무 예쁘세요.
0: 아, 방송용 멘트잖아요.
1: 아니요.
2: 진짜예요.
0: 감사합니다.
2: 깜짝 놀랐어.
0: 아유, 감사합니다.
2: 스튜디오 오니까 더 예뻐.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0: 네. 몸둘 바를 네. 모르겠네요, 정말.
1: 이렇게 스튜디오 구경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0: 아니, 두 분 다 노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노래를 사랑해요.
0: 노래를 사랑하고 또 잘하시고요.
2: 네, 사랑하니까.
0: 미국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2: 78년도에 왔어요.
0: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한국에서 노래도 하고.
2: 한국에서 예.
0: 예, 노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미팔군에서 노래.
0: 미팔군에서 노래하셨으면 네. 주로 팝송 하셨겠네요.
2: 네.
0: 와, 한 소절 좀 해주신다면요.

0: 이야, 진짜 멋지네요.
1: 댄싱 퀸.
0: 댄싱 퀸.
1: 그때 20살도 안 됐을 때 그 노래를 배웠어요.
0: 배우셔가지고 네네. 한국에서 18군에서 부르셨군요. 네. 와, 그럼 패티 킴도 아시겠네요. 가수 패티 킴.
1: 패티 킴 선생님은 훨씬 저보다 선배시죠.
0: 선배시죠. 네. 아, 그럼 그때 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1: 분이 박인수 씨. 박인수 씨하고 네. 또 다른 분들은 많은데 이제 쇼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0: 네, 네, 네. 네.
1: 아. 그분들 전 98년도에 나갔을 때 다 만나고 네. 또 라이브 하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예.
0: 와, 한국에 계속 계셨으면 훌륭한 가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1: 그때 라이브 다닐 때 네. 나보고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나이를 너무 먹고 왔대. 그래서 못 써주겠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0: 네, 그랬죠. 굉장히 인생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나영경 씨가 옆에서 뵐 때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사라장님.
2: 네. 우리 언니는요. 정말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소녀 같으시고
0: 그런 것 같아요.
2: 열정적이고 네. 뭐 음악만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0: 굉장히 즐기시는 거고 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그냥 보는 편인데 옆에서 그러시니까 저까지 막 에너지가 업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1: 노래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반응을 해주면 네. 업이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의 이게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2: 그렇죠.
0: 옆에서 보시는 네. 우리 나영경 씨는 어떤 분이세요?
1: 나영경 씨는 노래는 잘하고 다 하는데 네. 너무 걱정이 많아요. 못할까 봐. 근데 네. 하면 진짜 잘해. 너무 잘하고 프로야. 진짜
0: 제가 알죠. 감사합니다.
2: 네.
0: 제가 알아요. 네. 노래 너무 잘하세요.
1: 잘해요. 네, 근데 막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한다고. 네. 되는 거 아니고.
0: 예예예.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나영경 씨를 옆에서 뵀을 때 굉장히 이 안에 열정과
1: 열정이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요.
0: 그리고 못 하는 게 없더라고요.
1: 네.
0: 그림도 잘 그리시고 네. 화가세요. 그리고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해요.
1: 네.
0: 예. 아니. 거기다가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신데도 뭐 이 콘서트 나는 꼭 가야 된다라는 그 열정.
1: 마인드는 삶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0: 그렇습니다.
1: 마인드는
0: 맞습니다.
1: 육체적으로 네. 불편한 게 없어요.
0: 맞습니다. 네. 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0: 두 맞아요. 분께 노래를 뭐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 나영경 씨 말씀해 주시죠.
2: 노래가
0: 주시면.
2: 없는 인생은 저도 없어요.
0: 아, 네. 그 정도로
2: 네. 네. 제가
0: 노래를 사랑하시죠.
2: 예를 들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 네. 제가 프리웨이를 못 탔어요. 네. 근데 노래를 하러 가야 됐는데 그냥 생명 걸고 갔다 온 적도 있었고
0: 네.
2: 또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
0: 어허.
2: 대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노래를 대학을 붙어야 너를 노래를 시켜주겠다.
0: 아하.
2: 근데 붙었는데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0: 엄마가.
2: 네. 너무 반대를 하셨죠, 두 분이. 지약을 사다 놓고 이거 먹고
0: 어머나,
2: 나는
0: 어머나,
2: 가겠다.
0: 어떡하면 좋아.
2: 그러고 노래를 시작했죠.
0: 그러니까 이제
2: 저는 목숨 걸고 노래 시작했습니다.
0: 가수의 길을 걷고 싶었던 분이잖아요.
2: 그럼요.
0: 그 꿈이 있었는데
2: 그럼요.
0: 이제 집에서 워낙에 반대를 하시니까
2: 지금도 눈물 납니다.
0: 그걸 이제 못 하신 게 지금까지도 이제 노래하면은 막 대회에 있으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2: 맞습니다.
0: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2: 아, 좀 받았습니다.
0: 네.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뭐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딴 데서는 뭐
2: KBS
0: 예. 한국에서
2: 이제 도전 주고 가요열창
0: 네.
2: 거기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대상 받았죠.
1: 네. 저도 대상 받았어요.
0: 진짜요?
1: 네.
0: 두 분은 다 가수가 꿈이셨네요.
1: 네.
0: 와. 그러시구나. 근데 왜 안 하시고요?
1: 결혼하다 보니까 그렇고 결혼하고 가정주부로 살다 보니까 그렇고
0: 결혼해서 바로 미국으로
1: 왔어요. 네. 8군에서 일하다가
0: 네. 그럼 한국보다 미국에서 한 세월이 더
1: 많죠.
0: 많겠어요.
1: 네.
0: 와, 그러시군요.
1: 그래도 럭키로 네. 제가 98년도에 네. 한국을 나가게 돼갖고 11년을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한이 많이 풀렸어요.
0: 네.
1: 나영경 씨보다는 한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즐기는 거죠.
0: 그렇죠. 이제는 뭐 콘서트 있으면은 막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1: 네. 아니 근데 서른도 씨는 특별히 네. 좋아하니까.
0: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군요.
1: 예, 예.
0: 국민 가수.
1: 예.
0: 네. 참 저도 이제 그 시간 참 즐기고 왔는데요. 두 분을 보니까 제가 옆에 옆자리에서 엄청 신나게 함께 예, 즐긴 시간이라서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1: 우린 옆에 계셔서 더 신났었어. 아,
2: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 저도요. 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통해서 뭐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뭐 에피소드 그리고 또 이제 봉사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 네. 활동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2: 네. 어떠세요? 찬양 쪽으로.
0: 네. 아, 네. 네. 네. 교회에서 활동하세요. 예. 네. 음악 활동하시고 또 뭐 복음성가도
2: 예,
0: 복음성. 음반도 내시지 않았어요?
2: 그 이제
0: 앨범? 에,
2: 지금 돌아가신 전용대 목사님이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0: 네.
2: 제가 이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0: 아.
2: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갈 뻔했는데
0: 네.
2: 식도가 다 탄 거예요.
0: 아이고야.
2: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지금까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0: 아이고야. 그러시군요. 두 분께서 노래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듀엣으로 부르시나요?
1: 아니 그냥 듀엣보다는 네. 서로 그냥 좋아하는 노래니까
0: 네.
1: 예.
0: 좋습니다. 네, 어떤 곡을 좀 불러주실까요?
1: 찬양 먼저 해. 뭐.
2: 우리
0: 서른다 신원의
1: 네, 갈매기 사랑.
2: 네,
0: 갈매기 사랑이요. 네. 와, 갈매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박수 많이 해주실 거예요. 박수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우리 노래 외에도 두 분만의 뭐 특별히 그 건강 비법? 건강,
1: 건강 비법은
0: 예. 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건강 비법은 음악 듣고
0: 네.
1: 예.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저는 우울증이 약간 있었는데
0: 네.
1: 음악으로 치유를 했어요.
0: 아.
1: 가요 무대를 보면서.
0: 가요 무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셨다는
1: 네.
0: 거죠?
1: 치료. 들으면서.
0: 아.
1: 들으면서.
0: 그러니까 음악이
1: 치유를 받았어요.
0: 중요해요.
1: 네. 그래갖고 음악을 즐기다 보고
0: 네.
1: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걱정하고 이러는 거는 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래.
0: 네.
1: 걱정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하는 거를
0: 네.
1: 맡겨야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0: 아, 아멘.
1: 그, 네. 그래서
0: 예.
1: 저보고 사람들이 걱정이 없네요. 그래서 없어. 그래요. 없어. 그래요.
0: 네. 네.
1: 걱정할 필요도 없고.
0: 그렇죠.
1: 그냥,
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1: 그게 비결이에요.
0: 네.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걱정을 내려놔라.
1: 많이 내려놨어요.
0: 네. 걱정을 내려놓으면 근심이 없어지면
1: 없어요.
0: 행복해진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1: 그게 행복이에요.
0: 아하. 오, 갑자기 그냥 가슴에 훅 들어오는데요. 그 말씀이. 예, 고맙습니다.
2: 맞습니다.
0: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네.
0: 자, 두 분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음악을 가까이 해주세요.
1: 갈매기야, 갈매기야, 부산.

0: 那只奶冻不得呀，수많은역전이오고가는데너는
1: 잊어버렸어

0: 죄송합니다.
1: 우리가 아침에 연습 못했어요.
2: 갈매기. 아니 두 분이 뭐요?
0: 갈매기야 내 몸은 언제 오겠니. 이점만 할게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안 되네.
2: 그럼요. 아유 당황스럽고 그러시죠.
1: 너무 떨려요. 아니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맞춰서 한다는 게 네, 쉽지
0: 일절만
2: 않습니다.
1: 일절만 해. 네.
2: 두 분이 이렇게 아침에 연습을 하셨다면서요.
0: 아침에 온 거예요. 아침에.
2: 네. 연습을 했는데.
1: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처음에 부른 거 같이.
2: 아니 맞춰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 아, 집에서는 그래도 됐는데.
0: 게. 아니 프로들은 이 정도는
2: 아,
0: 해야지.
2: 충분히 훌륭합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분들 정말.
1: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신다. 이렇게 빠른 노래를 해봅니다.
0: 그렇대요. 그러시죠. 빠른 노래를 안 불러봤대.
1: 전혀 안 불러봤어요. 저는.
2: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떤 노래를
1: 저는 뭐 주로
2: 부르셨어요?
1: 발라드나 네, 트로트도 좀 슬로우한 걸 불렀죠. 네. 네. 빠른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 예예. 좋습니다. 뭐 다 한번 딱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하셨어요 두 분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걱정을
1: 감사합니다.
2: 내려놓고. 네, 샌디송님께서 저는 일하느라 못 갔어요. 토론토 콘서트에서 만나셨군요. 라는 댓글들, 네, 네, 네. 예, 반응들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공허하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근데 많으세요.
2: 정사라님께서도 살짝 우울증을 좀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근심을 내려놓고 예,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따로 비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0: 네, 우울증이 온 거는 네.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갑자기 쓰러져 갖고 와갖고 발가락을 잘랐어요.
1: 어머,
0: 네. 그래갖고는 그게 우울증이 돼갖고 예. 그 한 1년 만에 네. 그 음악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니까 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니까 이게 내려지니까 하여튼 내려놓는 걸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이 내려놓는 거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 그 뒤부터 평안이 왔어요. 예, 네, 진짜. 네. 내려놓지 못하고 저도 막 안달 떨고 막 이랬던 성격인데 지금은 많이 내려놔갖고 나보고 도닦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옆에서 아 그러면 돼. 아 그걸로 끝나. 막 이러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럼 대답 꼬치꼬치 물고 늘어져봐. 네. 끝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기권하는 게 최고야.
2: 아 그렇습니까.
0: 네.
2: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네. 필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0: 뭐 그래요?
2: 네,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진짜로.
2: 나도 모르게 내려놨어 하는데 그게 내려놓은 게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죠.
0: 맞아요.
2: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우리 네. 모든 과정이 힘든 게 나 네. 때문이에요. 나 때문.
2: 맞습니다.
0: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많이. 평안해요.
2: 네. 그 뷔페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잖아요.
0: 네.
2: 예. 근데 음식도 뭐 가리지 않고 잘 드셔서 그러시면서 나 당뇨예요. 이렇게 말씀도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하시는지
0: 당뇨예요,
2: 제가
0: 당뇨.
2: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 저분은 정말 활동하시다. 나 당뇨예요. 발가락 잘랐어요.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아유 이거 먹고
3: 그게 언니의 매력이에요.
2: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음식은 잘 먹어야 됩니다. 못 먹어서
0: 죽어요.
2: 예, 네, 죽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하시니까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암 환자들이 대부분 죽잖아요.
2: 네.
0: 네. 그래서 못 먹어서 그래요.
2: 네, 네, 네.
0: 음식이 안 받아서 못 먹어서 근데
2: 네.
0: 먹으면은요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당뇨가 38년이에요.
2: 아이고야.
0: 일찍 왔어요.
2: 네네네.
0: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익스피리언스가 많겠어요.
2: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0: 의사가 맞아. 먹지 말라는 거 다 안 먹어보니까 네. 그냥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 인슐린에다 독약을 한 번만 넣어줘라. 그럼 그거 맞고 가게.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You're crazy.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I'm not crazy. I'm that desperately. 나는 그렇게 힘들다.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2: 네. 근데 이제 그런 우울증 들이 네.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네. 치유가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꼭 음악을 클래식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대요.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네. 즐겨 듣고 네. 막 그러면 그게 치유라고
0: 최고예요.
2: 하더라고요.
0: 최고예요.
2: 예. 나영경 씨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1: 뭐 항암 투병도 했었고요. 예. 또 골다공증으로 대수술도 두 번 해서 휠체어에 거의 2년 동안 앉아서 네. 많이 우울했죠. 많이 울었죠. 그런데 역시 저는 미술도 하고 하지만 네. 미술보다 연극보다 더 좋은 건 역시 음악이더라고요.
0: 그럼.
1: 음악밖에 없어요.
0: 없어요. 네.
1: 개인적으로 약도 필요 없어요.
2: 개인적으로 네. 저는 나영경 씨를 좀 잘 압니다. 네. 근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세요.
0: 너무 많아요.
2: 저보다 더 많으세요.
0: 너무 많아요.
2: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도전 의식이라든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작품을 보면 작품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0: 오늘도
2: 몰라요.
0: 보고 왔어요.
2: 꽃그림을 꽃을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답게 그리거든요.
0: 아주 여성스러워.
2: 예, 아주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그 작품을 저는 그 작품을 다 끄집어 내고 싶어. 그래서 전시회를 한번 열어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1: 아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2: 그런데 네. 한없이 겸손하시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0: 이뻐요.
2: 네. 예, 아주 이뻐요.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시고 착하고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0: 마음은 천사야, 천사.
2: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세요.
1: 아이고, 네. 많이 부족합니다.
2: 그래서 네. 그 마음의 세계가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선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1: 감사합니다.
2: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0: 그럼요.
2: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0: 그럼요.
2: 예.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저는 진짜 그거를 예, 높이 삽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제가 담고 싶어요. 그런
1: 제가
2: 예.
1: 그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더 제 안에서 열정이 더 솟구치고
2: 네.
1: 맛있는 것도 살아 있을 때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살아 있을 때 하자.
2: 그것도 좋은 점이 네. 나영경 씨는 먹고 싶은 거는 혼자 가서. 혼자서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1: 혼자 많이 즐겨요.
2: 예쁘게 예, 정말 예쁜 레스토랑에서 혼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선물한다는 그런
0: 저도
2: 생각.
0: 혼자 잘 먹어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2: 저만 혼자 못 먹는 것 같아요.
0: 아, 네. 대부분 근데 저 예. 혼자 식당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는 예.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주세요. 고깃집인데 그래서 2인분 시켜 주세요.
2: 고깃집에서 그래. 혼자 드셨다고요?
0: 혼자 오면 뭐 1인분 안
2: 된대. 줘요.
0: 다 주세요. 2인분 주세요. 먹고 와요.
1: 예. 먹고 남기더라도 우리는 가죠.
2: 멋있다.
0: 그래야지 뭐.
2: 맞아요.
0: 혼자 오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2: 그 당당함 얼마나 멋있어요.
0: 괜찮아요,
1: 언니한테 그렇지. 참 많은 모로베이션을 받고 제가 네. 오늘도 많은 집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네. 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2: 네.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는데
0: 네.
2: 당당해야죠. 당당하게 먹어야죠.
0: 네. 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2: 맞아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눈치 보면서. 네.
0: 맞아요. 그래갖고.
1: 맞습니다.
0: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2: 심플합시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0: 심플해야지.
2: 맞아요.
0: 어지럽게 생각하면은요. 못 살아요.
2: 아, 저 선생님 저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저도. 생각이 많고.
0: 그렇지, 사람 생각이 많지. 근데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2: 맞아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1: 맞습니다.
2: 예.
0: 경험을 많이 해서 예.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예. 내려놓게 된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0: 예.
2: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게. 팁의 속담도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걱정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좀 버릴 거 버리고 좀 즐겁게
0: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네. 그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거야.
2: 예, 그렇죠.
0: 네.
2: 그게 좀 잘 안 돼서
0: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2: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0: 남이 사랑하는 해주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해.
2: 맞습니다.
0: 네.
2: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주고 다독거려주고 사랑해야지.
0: 맞아요.
2: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인생의 진리입니다.
1: 네.
2: 그죠.
0: 어떤 분들은 남자 없어서 외롭지 않, 외로운 거 필요 없어요. 있어도 외로워요. 있으면 귀찮아요. 내가 그래요. 있어도 외로워요.
2: 네네. 네. 언제 혼자 되셨어요?
0: 저 20년 됐어요. 20년. 딱 20년 됐어요.
2: 아, 남편 세상 떠는.
0: 떠났어요.
2: 아, 혼자 되신 지 네. 20년 되셨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쭉 혼자시군요.
0: 혼자예요.
2: 근데 너무나도 씩씩하게 네. 잘 사시잖아요.
0: 데이트도 못한 게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7년 동안.
2: 어머나. 엄마랑, 엄마 모시고.
0: 엄마를 예, 같이 살았죠. 한국에서 들어와가. 아. 엄마 계시는데 내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안 되잖아.
2: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0: 그래서
2: 네네.
0: 아주 아. 편해요. 너무
2: 굉장히 아, 심플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지 인생을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아, 생각 많고 걱정 많고 이건 정말 행복하기가 힘들죠. 네. 네. 걱정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도 있는데 아 좋습니다. 나영경 씨는 어 작년에도 그 조항조 씨하고
1: 네
2: 예, 사진도 찍으시고
1: 네. 사인도 받았어요.
2: 사인도 받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1: 네.
2: 네. 그거 뭐 집에다 이렇게 딱 보관을
1: 액자에다 해가지고 예. 아주 예쁜 진열장에다 딱 놓고 있습니다.
2: 아,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자,
2: 올해 서른도 씨 사인은 못 받으셨어요?
1: 이건 한국 가서 받아야죠.
2: 네 저랑 함께 이제 버스 타고 VVIP 버스 타고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0: 버스 너무 타고. 좋았어요.
2: 그죠 편안하죠?
0: 편안하죠. 네,
2: 저도 그래서 버스 타는 게 좋더라고요.
1: 네. 네.
2: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1: 네.
2: 근데
1: 너무 감사했습니다.
0: VVIP 버스 타고 기사분이 운전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2: 네, 너무 잘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1: 네. 네. 네.
2: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전혀 컴플레인 없이 아, 잘
0: 너무 좋았어요.
2: 다녀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라디오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라던가 또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네. 좋으시구나 너무 멋지시구나라는 걸
0: 감사하죠.
2: 다시 한번
0: 네.
2: 깨달았어요.
0: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2: 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1: 감사합니다.
2: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된댄데요.
1: 네.
2: 또 찬양 한 곡 준비하셨다고
3: 네,
2: 그러셨죠?
3: 찬양을 우리가 조금만 불러볼까요?
2: 아, 네. 그러면 저기 마무리 아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44분이거든요. 아. 네, 끝으로 아, 예.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하고 네. 싶은 건 이렇게 네. 라디오 서울이 있어서 우리가
2: 네.
0: 많이 행복함을 느끼고
2: 네.
0: 이렇게 즐길 수 있게 길을 네. 열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죠.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2: 나영경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1: 저도 약간 특히 라디오 서울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1: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진통제 없이는 못 사는데
2: 맞아요.
1: 정말로 라디오 서울을 들으면서 아픈 몸이 정말 힐링이 됐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특히 이렇게 해피투게더 거의 매일 들어오다 뭐 기침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가서도 그냥 듣고 있습니다.
2: 네. 감사해요.
1: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음악밖에 없고. 정말 특히 라디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무한만 감사드립니다.
2: 저는 네. 나영경 씨가 존경스러워요.
1: 아유.
2: 항상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사람 선생님도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자 끝으로 두 분께서 준비하신 노래가 가능할까요?
1: 조금만 불러볼까요?
2: 예. 예, 예. 네. 자, 노래를 좀 살짝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0: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항상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3: 고정민 씨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영경 또 정사라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하게 나이 든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콘서트장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두 분의 노래 사랑 그리고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네,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3: 네. 건강해졌어요, 오늘 벌써. 엔돌핀이
4: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한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인터뷰한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말면서 살자고요. 예,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네, 즐겁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덕배 노래 듣고 계십니다. 꿈에. 자,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정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중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들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리 혈관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다리 무거움,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정맥 기능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정맥순환 문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다리 정맥혈이 원활히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위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가는 실핏줄이 퍼져 보이고 피부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네, 정맥순환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내 폐쇄요법, 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라고 하고요. 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경화요법도 있다는데 이 약제가 혈관벽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해당 혈관이 그냥 닫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염증과 섬유화를 네, 만성 정맥 기능 부전, 그냥 하재 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방 또한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결국 다리에 혈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짜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생활은 피해야 되고요. 한 시간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추천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올려서 쉬는 방법 좋겠고요.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늘 예방이 우선입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말 지나서 야 우리 샌디님 말씀처럼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허전하지만 월드컵 축구도 끝이 났고 저희 나라만큼은 또 토요일이었죠. 성황리에 우리 서른도 콘서트 멋지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대했다가 어쨌든 간에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 제가 무대를 쓸 때도 사회를 볼 때도 하기 전에 그 긴장감은 어느덧 없어지고 등을 돌려 사람들이 홀을 빠져나갈 때 그 허전한 그리움. 어쩌면 지금이 나른한 오후 3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손님이 오셨을 때 열심히 대접하다가 그분들이 자리를 떠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여러분의 그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물론 주말들 다 멋지게들 보내셨죠? 허전함을 저 뒤로 멀게 하면서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거리에서 좀 차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네 세상살이가 말이죠. 과정은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늘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지 하지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안타깝게도 올림픽을 봐도 금메달은 정말 대단한데 은메달, 동메달 따면 메달 같은가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차별 대우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꼭 따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9등하면 어떻고 10등하면 없었고 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이제 LA 가요제 노래자랑을 치르고 또 서른도 씨그 공연에서도 많진 않지만 7명이 무대에 올라와서 서른도 씨 노래를 뽐냈어요. 뭐 1등도 받고 2등도 받고 아쉬움이 있겠죠. 또 반면에 노래자랑 나온 분들이 노래자랑 상못 받으면 아쉬워하고 하지만 그래야 또 명분이 생기고 또 다음에 나갈 만한 그런 게 생기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큼 각도가 다르게 보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보는 눈이 나 자신과 관계없이 대중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살다 보면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뭐말 실수를 하거나 조금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커지고 연예인들이 그런 고초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일반인이지만 어쨌든 다 LA 무대 위에 서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우리도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출정하셨습니다. 샌디님, 2026년 하반기 다시 시작해야죠. 옳습니다. 오라요. 아이고 순철님 어서 오세요. 아껴둔 곡한곡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샌디님은 우리 김호중 노래 신청하셨고 아이고 통계님 자 어서 오십시오. 굿모닝입니다. 아이 우리 TK님도 오셨고 비비안님 아낌없이 오셨고 자 우리 H님까지 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제가 저희 그 카카오 채팅방에는 서른도 공연 현장 상황을 사진 몇 장도 올리고 공연 잠깐 길진 않지만 또 우리 원곡장님이 멋있게 또 현장에서 올려주셔서 화면으로나마 만나보시면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기운 내시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세 경기 다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안내해 주셨던 우리의 호프 최세용 의원님 모시고 월드컵에 이제는 좀 마무리하는 뒷이야기 좀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치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음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0: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이죠. 이 시간을 찾아주신 우리 최세영 의원님 파워스포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치 못합니다.
8: 아, 안녕치 못해도 안녕하십니까?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네. 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새 게임도 현장에서 네. 좋은 안내도 해주시고 상황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9: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게 라디오의 책임 아닙니까?
8: 아, 감사합니다. 의무고.
9: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많이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8: 아유,
9: 그거 듣고 와서 편안하게 봤다.
8: 네네네.
9: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
8: 네네네.
9: 우리가 꼭 32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8: 네.
9: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8: 예, 예.
9: 그 기대에 부응 못한 게 참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8: 네.
9: 무지무지하게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8: 네. 네. 자, 뭐 제가 얘기하는데 항상 월드컵이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 게임은 무조건 보지 않냐.
9: 그렇죠.
8: 아, 새 게임 봤죠.
9: 새 게임은 보죠.
8: 예, 예, 예. 뭐 결과를 떠나서
9: 한 게임만 더 봤으면.
8: 글쎄, 뭐 아쉽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9: 맞습니다.
8: 제가 가장 이번 축구에서 좀 내심 안타까운 점들은
9: 네.
8: 선수들의 마음 속은 어땠을까.
9: 아, 그러니까 경기 전에 아니면 경기 후에?
8: 경기 전. 후에 새 게임 지나고.
9: 네.
8: 그 2-3일 동안 우리가 32강 경우의 수를 기다릴
9: 예, 예,
8: 때.
9: 예, 예, 예.
8: 참 훈련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거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을까.
9: 쉽게 표현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네, 아니었을
8: 그러니까
9: 겁니다.
8: 하나씩 경우의 수가 깨지는 그 순간들이
9: 그래서 나중에 하나 남았는데
8: 예.
9: 그거마저 딱 깨지잖아요.
8: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9: 희망 고문이었어요.
8: 예. 희망 고문. 저는 뭐 감독이나 코칭 그런 얘기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들의 그 어떤 마음속 네? 그게 가장 좀
9: 근데 저는 이제 그 경기 후보도 후지만
8: 네.
9: 내가 그 친구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8: 네.
9: 운동을 해본 사람이고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8: 네.
9: 감독진이라든가 이 코치진에서
8: 네.
9: 32강만 나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었어요.
8: 네네네.
9: 저는 그렇게 봐요.
8: 네네.
9: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지 골 먹지 말아라.
8: 네네.
9: 그리고 찬스 있을 때 공격해라.
8: 네네.
9: 찬스를 못 만들잖아.
8: 글쎄 못 만들잖아.
9: 골 먹지 말라는 먹었고.
8: 네.
9: 그리고 그 저 귀하 선수죠. 그 독일계
8: 옌스.
9: 한국계 옌스. 그 선수와 손흥민을 갖다가 미리미리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손발을 맞추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수비진끼리 손발이 안 맞았잖아요.
8: 그렇죠.
9: 아무 지난 얘기 해봤자 그렇지만 네. 그랬고 제가 이렇게 그럼 과연 어떤 마음이었나는 둘째치고 왜 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8: 네네.
9: 일단 남아공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8: 네네.
9: 남아공은 비단 우리보다 그 순위는 떨어지지만 아마도 수비 후에 역공격이
8: 예, 예.
9: 빠른 팀이다
8: 네네.
9: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인쇄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그랬어요. 정말로 빨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기량이 워낙 좋으니까 이 남아공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있는 플레이를 했어요.
8: 네네네.
9: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사즉생이라고 그러나 사즉생의 어떤 각으로
8: 예, 예.
9: 덤볐고 우리는
8: 네.
9: 야 이거 비기기만 하면 32강 가지?
8: 예, 예.
9: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8: 네네네네.
9: 그래서 정신력에서의 어떤 멘탈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8: 네.
9: 이렇게 봐지고요.
8: 네.
9: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감독의 선수 기용 문제도 아까도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손흥민을 빼버리고 전반에 안 집어넣었던 거.
8: 네네.
9: 그거는 정말로 잘못했고 그다음에 네. 골키퍼를 계속 김준규를 집어넣었잖아요.
8: 예, 그렇죠.
9: 한 번쯤은 바꿔줬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8: 예.
9: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쉽고 그다음에 무승부면 32강행이라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8: 네.
9: 두 배 이상 볼 점유율에서 볼 점유율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골
8: 네.
9: 먹으면 소용없죠.
8: 그렇죠.
9: 한 방 맞으면서 결국은 회생 불가가 되고 말았다 말씀을 네. 드리고요. 다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뭐 점유율이 높고 득점이 없다면은
8: 네.
9: 그건 소용이 없다 하는 걸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8: 저는,
9: 실망했어요.
8: 저는 기이한 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9: 네, 뭔가.
8: 이게 기이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9: 아, 기이하다.
8: 분명히 체코라는 나라와
9: 예.
8: 멕시코라는 나라와 남아공은 나라도 다르고
9: 예.
8: 축구 스타일도 분명히 다르고
9: 다 다르죠.
8: 작전도 다른 나라예요.
9: 다 다르죠.
8: 근데 세 게임이 거의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랑 하던
9: 예.
8: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9: 예.
8: 뭐 한 명 정도 오히려 빼버리고 손흥민 같은
9: 예,
8: 경우
9: 예, 예.
8: 골키퍼도 그대로 3백 그대로 뭐 이강인 손흥민 포지션도 그대로
9: 네.
8: 참 대단한 그 나라고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축구 자체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브라질 항상 노란 윗도리에 파란 바지 펠레 때서부터 보던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저건 브라질이네. 아르헨티나 항상 하늘색 줄무늬
9: 그렇죠.
8: 이태리 파란색, 독일 이렇게 하얀 데다가
9: 까만 줄. 예.
8: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전통을 지켜요.
9: 네.
8: 우리나라는 해마다 바뀌어요.
9: 조금씩 바뀌죠.
8: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뀌어요. 이제는 아예 보라색도 입어요.
9: 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8: 네.
9: 이게 우리가 꼭 빨간 걸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고요.
8: 네.
9: 어웨이 홈을 따져가지고
8: 네.
9: 그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칼라 유니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라색이었냐.
8: 아니, 그러니까 보라색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9: 그렇죠.
8: 제가 알기로 보라색은 헐리우드 가면 많이 봐요.
9: 아, 그렇죠.
8: 검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에요. 우리나라는 보라색이 아니고.
9: 그렇죠.
8: 네. 그러면 네. 보통 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도 그 성조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태극이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고
9: 차라리 그냥 흰 옷을 입었던가 그 보라색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아니 유니폼 색깔이 왜 저래?
8: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9: 네.
8: 아마 월드컵 때마다 또는 행사마다 그 스포츠 웨어 회사가 바뀌지 않나 좀 다른 데로 디자인을 해야 디자인 값도 많이 들어가고 축구협회가 좀 그렇게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9: 하여튼 뭐 칼라는 하면서 그랬는데 네. 정말 보라색은 아니었어.
8: 네. 어쨌든 간에 사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이렇게 그 선수들이 네. 얼마나 귀국길이 정말 그 귀향 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고
9: 아마도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공항 도착해서들
8: 이렇게 네, 다 들어갔죠 벌써.
9: 새벽에
8: 아까 12시 여기 네. 12시 기간에 도착했으니까
9: 다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졌을 거 같아요.
8: 이제 뭐 자기 팀 소속 팀으로 가고
9: 근데 참 그 뭐 SNS에서 이렇게 뜬 거 보니까 뭐 누구누구는 출입 금지 뭐 이런 네. 것도 막 돌고
8: 뭐 어쨌든 간에
9: 근데 그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좀 심하지 않아?
8: 글쎄 뭐 열광이니까 네.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니까 네,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를 비롯한 우리나라 축구 행정이 좀
9: 뒤집어야죠.
8: 그 진종호 체육부 장관 말처럼
9: 네.
8: 또 이번엔 대통령도 직접 거론을 했어요.
9: 했죠.
8: 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술이 돼서 그 대신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조합만 잘해서 조직만 잘 잡으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
9: 그렇죠?
8: 예.
9: 그런 선수를 조련시킬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8: 그렇죠.
9: 협회도
8: 예.
9: 그리고 협회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강화위원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8: 네네.
9: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뭐랄까
8: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9: 그리고 네. 그거로다 프레스를 주는 거야.
8: 아니 감독이 있는데 기술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감독이 기술위원회 다 하는 거 아닌가요?
9: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도 헐뜯고 그리고 헐뜯는 거구나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
8: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좀 그 잘해서 앞으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너무 축구에 열광하다 보니까 또 다른 팀을 짜서 멋있게 하면 또 미친처럼 응원해요.
9: 아 이제 뭐 1월 달에 아시안컵도 열리잖아요.
8: 아, 뭐 월드컵만 축구인가요?
9: 그렇죠.
8: 그 이외에 모든 대표팀의 축구들이 많죠.
9: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일단 아쉽지만은 일단 우리는 32강도 못 가고 쓸쓸하게 퇴장을 해야 되고
8: 네.
9: 그 흥분되고 즐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우리 저도 뭐 시민권자니까
8: 네.
9: 미국이 있잖아.
8: 아, 그러니까요.
9: 네. 뭐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8: 예.
9: 시간을 뭐 보내야 되겠다.
8: 네네.
9: 가서 내려앉은 기분을 가라앉아 기분을 이제 업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 앞으로는 매주 위원님이 오실 때 그 축구협회의 변화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9: 맞습니다.
8: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은 어떤 감독이었든 일단 10년 맡겼으면 좋겠어요.
9: 그 얘기는 안 했네 정말. 일본 감독이 지금 6년째 하고 네네. 있어요. 물론 일본이 조금 전에
8: 브라질한테 아깝게 예,
9: 정말 종료
8: 예.
9: 몇 초 전에
8: 예, 예.
9: 2대 1로 한 골 이제 역전골을 당하면서 2대 1로 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꼭 그 감독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한번 맡겼으면 좀 놔뒀으면 좋겠다.
8: 네네.
9: 물론 도저히 그러니까 안 되겠다.
8: 당장 승패에 관계 없이
9: 네.
8: 좀 끝까지.
9: 그렇죠. 옛날 히딩크도 봐요. 월드컵 전에는 나가서. 프랑스한테 4대빵으로 지고 돌아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4대빵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8: 네.
9: 4강까지 가잖아요.
8: 예.
9: 그래서 그러한 풍토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8: 근데 뭐 아쉽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벤투 감독이 4년 더 맡았으면 32강은 올라가지 않았었겠나.
9: 벤투를 그냥 썼어야 돼.
8: 네. 어쨌든 네. 우직하지만 어쨌든 해냈잖아요.
9: 안 흔들리잖아.
8: 네.
9: 너 고대,
8: 누가 뭐래든.
9: 너 연대, 서울대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8: 그러니까
9: 우리 축구 얘기 그만하자.
8: 축구 얘기 그만하죠. 다른 얘기 합시다.
9: 야구 얘기 해야지.
8: 네, 네. 야구
9: 맞죠. 이제 야구에 우리가 또 우리가 다저스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8: 그렇죠. 이제 물론, 가을 야구 돌아오니까.
9: 그러니까
8: 또.
9: 이게 가을 얘기 다저스가 샌디에고 가서 이제 세 번 뛰었는데
8: 네.
9: 어저께까지 1차전에서 그 문제 투수 사사키 선수 아이 불안해 죽겠어요.
8: 네, 그러니까요.
9: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수가 네. 일본에서 강속구 투수로 그렇게 알려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8: 네, 네.
9: 아무튼 7대 1로 대패했어요.
8: 아.
9: 그리고 일단 그 다저스가 이어진 2차전에서는 야마모토 든든해요.
8: 네.
9: 야마모토가 잘 던지고 그 6회만 9점을 올리는 희한한
8: 네,
9: 경기.
8: 네, 네, 네.
9: 그래 가지고 자그마치 15대 3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8: 네.
9: 그리고 야마모토가 6이닝 동안 2실점 호투를 했고
8: 네.
9: 53승 30패가 됐어요.
8: 네.
9: 그리고 샌데건 43승 38패.
8: 아.
9: 경기 초반만 해도 시즌 초반만 해도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잡으려고 막 아, 거의 차이가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벌써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가을 야구 가기는 가는 거는 대, 일단 다저스는 뭐 결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네. 들어요. 물론 안 볼 네.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4-2로 또 마지막 3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네네. 다저스는 현재 54승까지 올라갔어요. 오. 54승 30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그 순위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는 이유를 보니까 투수 한두 명 빼놓고는 그 투타에서 다 잘 되고 있어요. 어. 특히 오타니가 시즌 8승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다저스에서 그 엄청난 금액을 주고 데려온 거에 대해서 네.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네. 그 선수가 오타니가 오므로써 다저스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10: 그렇죠.
9: 하다못해 그 다저스 그 이 옷 파는 데 있잖아요. 유니폼 파는. 예, 예, 예. 그럼 뭐 매출이 뭐 계속 기록을 세우더라고요.
10: 그러니까요. 네.
9: 그런데 저쪽 그 뉴욕에 가면은 그 돈 많이 받고 오타니보다 더 많이 받은 선수는 옷 안 팔리잖아요.
10: 안 팔리죠. 네, 인기가. 자, 중간에 우리 네. 미숙님이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번 감독직을 맡겠으면 10년은 지켜보며 응원해야죠. 라고 여자분이 응원을 주셨고 미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9: 똑같은 생각이래. 네. 그러니까 맡겨놓고 좀 놔뒀으면 좋겠어.
10: 그러니까.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그동안의 축구협회가 좀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9: 그게요. 축구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배구 쪽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 옛날에 뭐 강만순이 뭐 이런 그런 뭐 무지무지한 그 거퍼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골프도 자주 치고 그랬는데 모든 협회가 다 그래요. 모든 협회가 하다 네. 심지어는 비인기 종목인 럭비 같은 경우도 어? 저 사람이 배제 나왔어, 양정 나왔어, 고대 네. 나왔어, 연대 나왔어, 네, 네. 단대 나왔어, 뭐 경희대 나왔어. 이게 따라서 그냥 바뀌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 그 감독이 뭐 자기 의향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0: 네.
9: 뭐 풀백이 야 걔는 안 되고 얘가 되겠다 그러면 또 걔 놓아야 되고
10: 네.
9: 어? 공격은 제가 늘어가고 얘가 빠져야 돼. 이거 있어요.
10: 아.
9: 그러니까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좀 놔둬서
10: 예.
9: 소신껏 그리고 무슨 그 어떤 그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10: 네.
9: 그럴 때 회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0: 그렇죠.
9: 뭐 언론에서 되고 언론에서 다 이게 저 혼을 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0: 네.
9: 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일단 다저스는 이제 오늘부터 그 애슬레틱스 오클랜드죠. 근데
10: 예.
9: 오클랜드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오클랜드에서 안 오겠다. 그래서 이제 베가스로 간대요.
10: 베가스로.
9: 네, 라스베가스로 이적은 하는데 현재는 임시로 세크라멘토가 임시 연고지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참고를 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PGA 투어 1급 대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일본의 모리카와가 우승을 했다.
10: 네네.
9: 그리고 한국 선수로는 그 공동 30위. 그다음에 임성재가 그다음 김시우가 공동 9위가 됐고 요건 중요하지가 않고 LPGA 여자 메이저 대회에서 예. KPMG 워먼스 챔피언십에서 유해란 선수가 4라운드 앞에 275타 13언더파로 우승을 했습니다.
10: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9: 그러면 그래서 네 번째 우승이 됐고 윤이나가 아쉽게도 두타 모자라는 쳤어요. 그러니까 1, 2등이 우리가
10: 그러니까 첫날 했다. 베스트 나인 언더 치고
9: 그렇죠.
10: 둘째 날 좋았는데 셋째 날 무너졌어요.
9: 그러니까요.
10: 그러니까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아직 루키잖아요.
9: 그렇죠.
10: 2년 차인데
9: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 해줬는데 골프도 우승 해본 사람이 해요.
10: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고 셋째 날 내가 볼 때 흥분했던 것 같아. 나가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는 게 실력이거든요.
9: 그렇죠.
10: 그러니까 노래도 제가 서른 도시 공연을 이제 보고 와서 많은 공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의 다른 건 사람들이 열광할수록 차분해져요. 볼 거 다 보고. 그러니까 30년 정도 노래하고 나면 앞에 객석 얼굴이 다 보인대잖아요. 그게 30년 걸린대요. 그 사람 얼굴을 다 표정을 보고 일일이 하려면
9: 신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대. 깜깜하다 그러더라고.
10: 그 위원님 무대에 올라가면요.
9: 네.
10: 라이트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9: 네.
10: 그래서 까매요.
9: 맞아요.
10: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예.
9: 아무튼 그렇게 돼서 됐고.
10: 네.
9: 하여튼 그 두타 모자라는 윤이나가 아쉽게도 첫승 도전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김아림이 김세영이가 다 8위에 올라가면서 일단
10: 오래간만에 또 한국 태극기가 좀 올라왔어요.
9: 그렇죠. 탑10에 네,
10: 오래간만에.
9: 그렇습니다.
10: 예.
9: 그렇게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오늘은 축구 얘기 좀 저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은 게
10: 네네.
9: 이렇게 힘이 좀 없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축구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10: 아, 그럼요.
9: 뭐 4년 후에 월드컵도 있고 네네. 1년 후에 아시안컵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 그리고 감독 선수들이 이제는 정말로
10: 뭔가 좀 변화된 모습.
9: 그리고 오늘 언론에 잠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음 월드컵이 37살이더라고요.
10: 네네.
9: 그러면 호날두가 41살이잖아요.
10: 메시도 40.
9: 네, 그러면은 아직은 뛰거든요.
10: 아, 뛰죠.
9: 더군다나 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 6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조금 더 뛰어줬으면 좋겠고
10: 네.
9: 아마 뭐 본인은 제가 생각에는 뭐 다음 월드컵까지는 선수 생활 할 것 같고
10: 네.
9: 뭐 은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10: 그렇죠.
9: 그리고 아마 가정도 곧 가질 것 같아요.
10: 네네.
9: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10: 어쨌든
9: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은 지금 이제 많이 탑에 올라와 있잖아요.
10: 네네.
9: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유럽에서 잘 뛰어서 다음 월드컵에는 우리 제발 다른 건 다 좋아요. 우승은 둘째치고 경우의 수 좀 안 따졌으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 그러니까요.
9: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자 네. 저희 제공해 주시는 또 산 얘기
9: 산식당,
10: 또 해야죠.
9: 예. 산식당은 뭐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냥 난리가 네.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10: 네. 네.
9: 그러나 식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그 특수를 노렸잖아요.
10: 네.
9: 그리고 그
10: 네.
9: 말씀해 주시니까.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한국이 올라간다 해갖고 티켓 딱 구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 네네네.
9: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10: 그러니까 말이에요.
9: 참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참. 들고
10: 네.
9: 산식당 뭐 변함없이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아이스크림 디저트 가게 오고
10: 네네.
9: 그다음에 정육점도 곧 오픈 예정이에요.
10: 네네.
9: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10: 너무, 예,
9: 또 우리
10: 그렇죠.
9: 샘리 사장님 또 대머리 사장님 우리
10: 예, 예.
9: 스폰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9: 네.
10: 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1: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1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7: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8: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14: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7: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7: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0: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 매일 드리고 있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말씀은 거의 매일 드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라디오 서울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주 총천연색으로 맨 위에 보면 메디컬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엔 주가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복권 남바들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주유 저희 지금 현재 실시간에 가스비 또 주변에 어디가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을지 정리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LAX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라디오 코너에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 6시 오수연의 새벽 뉴스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권위는 라디오의 내 친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맨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권위의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냥 가입이 되셔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말에 사막 한복판에 터진 떼창, 서른도,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7월 1일 수요일서부터 여러분 채창에 올리시는 지금 내용은 똑같이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는 7월 1일서부터는 여러분과 나누던 대화의 창을 유튜브 채창에서 이 카카오 채창으로 살짝 옮겨가는 겁니다. 제가 7월 1일서부터는 여러분과 채창에서는 아마 대화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 대신 채창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한 가지 또 달라진 것은 저희 음원이 가끔 이제 좀 속을 새길 때가 있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좋은 음원 사이트를 다시 지금 만들어서 제가 미리 음악을 여러분께 틀 음악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음질이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그때그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달라져서 일단 내일까지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마구마구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샌디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그 유튜브 채창에 말씀 주시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TK님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용을 떠나서 분명히 완쾌되시고 파이팅입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기운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TK님, 빠른 시간에 저다 완쾌됐대요라는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샌디님은 마이진의 옹의를 불어서 알았다고. 마이진이 워낙 잘 불렀죠. 네, 때로는 이렇게 남의 노래를 불러서 역주행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비안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댓글은 변함없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만 제가 대화하는 것이 유튜브 창에서 카카오 창으로 조금 자리를 옮기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주 찐팬 김호중 씨의 찐팬. 역시 인정합니다. 쏜살 우리 샌디님 함께 하시죠.

0: 네, 쏜살 김호중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비아님, 이젠 김호중 하면 샌디님 생각이. 아, 오늘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 석방 되신다고요?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4: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8: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2: 간다.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샌디님.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비록 화면은 좀 보지 못하지만 라디오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최고의 모토가 이 지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기대셔서 저와 함께 꾸미는 노래,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하면서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젊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까지는 아니고 공간과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계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이, 제목이 멋있어요. 아싸 가오리, 마이킹의 노래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아싸 가오리.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어 정든 시골집으로, 뭐 이런 의미인데, 존 덴버라는 가수는 뭐 컨트리송,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또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죠. 자, 2부 역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청곡, 여러분의 시간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는 컨츄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존 덴버가 이 택미용 컨츄리록을 불렀는데, 우리나라에도 컨츄리송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임성훈 씨라고 주로 가수보다는 MC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런 분인데,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했던, 보기에는 여리여리하지만 격투기 선수이고 굉장히 단단한 분, 예전에 임성훈 씨가 시골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1975년도네요 벌써.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아이, 우리 한국의 시골길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감상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참 청겨운 노래였죠. 시골길. 아이, 컨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댓모 노래보다 전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노래라서 그런지. 반가운 시골길. 예,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여름날이 생각나신다고. 자, 우리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아, 역시 또 명곡입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눈이 내리는 겨울날 어느 여신이 나타납니다. 바로 윤복희란 가수가 미국에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에 민크코트, 팍스라고 하는 털이 좀 긴 민크코트에 하얀 부스를 신고 민크 모자까지 쓰고 나타납니다. 전 진짜 여신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 윤복희 씨를 처음 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순철님이 신청해 주신 이 웃는 얼굴 다정해도라는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또 이 고 이봉조 선생의 작곡한 노래로 한국 무대에서 데뷔하는 처음 노래로 발표가 됐던 그 노래입니다. 웃는 얼굴 다정해도, 우리 순철님의 주옥 같은 선곡이십니다.

네, 순철님의 신청곡 웃는 얼굴 다정이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음악다방 때였는데 첫날 신청했던 노래가 오늘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 아, 예,

네, 비비안님, 아, 참 그 작년 6월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임종호 대표님, SK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참 우리 임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 노래 첫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모자랐는데 오늘 또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꼭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철님께서 또 주옥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예. 자, 그동안에 여러분 이 노래를 산타모니카 또 가셨군요. 아이고 애쓰십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이 노래가 나와서 우리 아내들이 폭발적으로 좋아했던 눈물을 짓고 했던 이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아이고 이 노래 불러주는 남편님 저녁 반찬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달라지고 사랑이 샘솟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아, 아주 중저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난 것이 못네 아쉽기만 합니다. 자, 이 노래로 대한민국을 아주 아내들을 아주 다 눈물을 적시게 만들었던 그 노래인데,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또다시 한 노래가 대한민국의 여인들을 또 눈물짓게 했습니다. 바로 김정수가 불렀던 당신이란 노래인데, 마침 산타모니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임종호님이 이 노래를 달달하게 부르셔서 연이어서 한번 여성분들에게 위로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또 달달한 우리 임종호님의 당신 함께했습니다. 하여간 이 두 노래가 대한민국의 여인의 마음을 여심을 사로잡았던 우리 H님 얘기대로 중저음이 더욱더 감동나게 하고 SK 사장님 덕분에 무대에 서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 이해가 이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사랑 들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첫사랑도 들려드리고 우리 순철님의 4월이 가면 패티김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0: 네, 순철님, 4월이 가면 패티김입니다.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월이 가면 패트김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H님이 우리 SK 사장님 감사하다고. 어쨌든 간에 H님은 LA SK 쿨링 LA 가요제 소속 가수가 됐습니다. 로컬 가수요. 아,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임종호님의 신청곡으로 비비안님 나비의 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엔 꼭 나비의 꿈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발표했던 첫사랑, 다시 불러본 첫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SK 사장님 덕분에 또 함께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 비비아님, 제 첫사랑이요? 글쎄, 이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퀘스천 마크로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네, 편안한 오후, 즐거운 오후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아, 예, 신청곡 주셨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항상 뭐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자,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TK님, 마이진이 부른 안오네는 제가 음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현미의 안오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님, 아저씨, 주말 잘 보내시오. 즐거운 날만 가득하세요. 예, 첫사랑. 하하, 예, 이번에 다시 만든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안오네, 우리 TK님, 화이팅!

네, 아노네, 우리 TK님의 힘찬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노래 알다시피 우리 서른도 씨가 유일하게 만들어준 노래이고, 또 서른도 씨 인터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그 오디션 프로에서 우리 주현미 씨를 만나서 노래를 달라고 했는데 기존 가수들은 잘 노래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줬는데 히트가 덜 되면 좀 섭섭할까봐. 근데 소양강 별빛님, 예, 음악방송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라디오는 내 친구라는 그런 음악방송입니다. 그래서 주현미 씨가 조금 비 내리는 영동교소부터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좀 춤도 좀 추고 바꾸라고 만들어졌던 노래가 바로 안 오네라고. 자, TK님, 예, 사무실 거 가게 파시고 어쨌든 간에 몸조리 잘하시고 일단 분명히 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우리 성공적으로, 환상적으로, 아주 열광적으로 서른도 씨 멋지게 공연 마치고 지금은 또 서울에서 지금 쉬시고 또 서울 활동에 또 중심을 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에게 좋은 노래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도 서른도 씨 노래 한 곡은 우리가 듣고 가야 되겠죠. 신나는 노래 분위기 여러분 조금 당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올리겠습니다. 최신가요? 가능합니다. 신청곡 주시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4: 네, 책임져 JD1 우리 소양강 별빛님의 신청곡입니다.
15: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 팬이 돼버린 날 책임져. 너 혼자 행복하면 슬퍼져.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어. 제발 내 인생 책임져.

0: 네, 우리 소양강님 덕분에 우리 JD1이라는 가수는 정동원 씨죠. 정동원 씨, 우리 트로트 가수가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댄스곡을 소화해 줬습니다. 앞으로 가끔 틈나는 대로 들리셔서 신청곡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개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곡을 이즈리 반주로 들려드리고 로사님 신청곡은 내일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비비안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지금 이 채팅방 그대로 됩니다. 저도 보고 있고 다 봅니다. 다만 여러분과의 대화창이 카톡창으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수요일서부터는 채팅창에서 여러분과 대화보다는 채팅창으로 옮겨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올리시는 건 똑같이 올리시고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풍성하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조금 지칠 수 있는 월요일 마무리 잘하셨고요. 애들 쓰셨습니다. 조금 기운 내시고요. 오늘 충전 잘하셔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수요일서부터 우리 채팅방에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4: 수영도?
0: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길을 헤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 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2: 오늘은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람,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포도원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은 설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려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로 모함하기도 하지만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자, 실패자, 상처입은 그런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20장 3절은 설명합니다.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어서 포도 나무 가지를 갈거나 뿌리를 갈지 않는가, 해충이 없는가 늘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포도원을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6절 7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절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희망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으켜주시며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이라는 말을 유교 학자들이 따와서 7전8기란 용어로 바꿔놓았는데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삐뚤어질 길로 가도 우리를 그리로 가지 마라 경고하시고 사랑 채찍을 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고 분노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속세게도 때때로 반항하고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일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원하시고 사랑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주님께서 짓밟아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어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이가 들어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할렐루야. 이 같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신앙의 싹이 돋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 집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셨는데 그 큰 포도나무가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서 어디다 쓸모도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봄이 돼서 우미 트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난 다음 늦여름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다 따다가 이 항아리에 쟁이고 설탕을 몇 숟갈 뿌리고 난 다음 돌멩이에 얹어놓고 덮어놓으면 나중에 좋은 포도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매 맺을 때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서 그 맺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완전히 나라의 이름 민족에 대해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이 그 씨가 되고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 한 그대로 19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멸시천대받고
2차 세계대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사라진 것 같았던 저들이 뿌리를 내리고 오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래서 1948년 제2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만에 역사상 그 어린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상 어느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아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주인처럼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남의 땅을 불법으로 그냥 주저앉아갖고 10년 이상 살면 쫓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1900년을 살았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땅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PLO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1900년 만에 돌려주신 것을 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많고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싹이나 그 열매가 온 주변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산증인이 된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분입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는 1890년 9월 9일 태어나셨는데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대신 생기를 꾸려 나가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부터 나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집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인데 나와서 보니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65세가 되어서 이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연금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일에 손을 놓고 연금을 받아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5불씩 나오니까 그 당시 1950년대 105불 정도면 요즘 환율은 11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 3-40만 원 됐을 거예요.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당을 할 때 이 닭튀김을 참 맛있게 하는 그 레시피, 그를 그 조리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압력밥솥 하나에다가 그 재료를 싣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트럭에 트럭 하나 사고 이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내가 이 맛있는 닭고기 튀김하는 그 조리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대신 나한테 로열티를 내시오. 닭 한 마리 팔면 나에게 5센트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들이 웬 영감이 와서 자기가 만든 닭 맛보라고 또 로열티까지 내라니까 웃으면서 아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 트럭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또 주유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면도도 하면서 식당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문을 두드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이 닭고기 맛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리법 나한테 로열티 내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몇 군데를 찾아갔느냐? 1008군데를 찾아갔는데 식당 1008군데요 다 거절당했어요. 1009번째 찾아갔을 때 그 주인이 닭고기를 먹어보더니만 그럼 시험적으로 한번 우리 가게에서 그 레사피로 닭고기를 팔아볼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레사피를 가진 거 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갖고 전국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겨났는데 2010년도에 16,800개 전세계 매장이 2020년도에 25,000개 매장으로 성장했고요. 작년도 매출, 작년도가 이게 코로나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279억 달러니까 31조 5천억. 와, 닭을 얼마나 팔았으면 31조 5천억.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11조로 그 켄터키에 큰 교회가 섰고 그 교회에 가서 성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이때 가서 그 교회에 말씀 좀 하면서 보니까 그 시골에 웅장한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서 저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모든 것을 돌립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거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많았던 세상이 복된 천국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버지가 존중을 받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중요한 통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임자고 그 가정에 있어서 영적 책임을 바로 아버지에게 맡겼다면은 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명감을 깨닫고 또 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100살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냐고 바로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열두 지파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세대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축복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 자기가 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장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은 아, 이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이 축복을 받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바로 아버지들이 그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죠. 예? 믿으셔야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예언적 미래의 이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그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바로 이 야곱은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이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이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아갈 때 아,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축복하고 있나?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업적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한 세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태평양 식인종 섬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는 정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상당히 오랜 거리를 이 아들 선교사로 떠나는 이 아들을 배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식인종 섬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예, 아들도 무겁고 아버지도 무겁겠죠. 예, 이제 헤어지기 전에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패튼 선교사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답니다. 이 해튼 선교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의 기도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되었고 그 기도는 자신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참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가 이 자녀들 심령에 남을 수 있어야 돼요. 각인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1세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다면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 야곱,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노쇠한 상태, 앞도 제대로 잘 안 보이죠. 이 아마 어쩌면 가쁘게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할 때 꿈만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의 부무총리가 된 거예요? 지난 날을 보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아니 손자까지 내가 보게 되다니.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손자까지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증거가 정말 살아있는 증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지난 날을 회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절로 정말 이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네. 나는 너무 이미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너무 실수가 많은 아버지였어요.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형제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형들이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아버지 야곱도 참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걸 보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세워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부족한 아버지라도 보세요, 야곱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지 내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의 마지막 이 믿음의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이 야곱, 여기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뭘 말씀합니까? 축복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것은 요셉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의 이미지, 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을 이 요셉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이제 이 담장을 넘었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그 축복의 비전을 요셉의 가슴에 심어준다면 이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의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면 이제 왕권을 갖게 될 거야. 예?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의 마음에 거룩한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심령에, 예? 너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야.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거야. 예?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는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에 계속 자녀들을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란 시대 때는요 참 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욕하고 그냥 온통 욕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거야. 맨날 입만 열으면 욕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흥하나 흥.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잘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아니 자녀에게조차도 그렇게 축복을 못합니까? 아니 좋은 말 못해요? 아니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말 못해? 이게 무슨 돈 드는 얘기냐고. 아니 이렇게 잘 되라고 좋은 말, 아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에게 해주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에? 어색한 거냐?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만 축복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축복이.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자신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멘은 언제 하겠어요? 계속 축복해주고. 예.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예.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손주들도 만나면 그냥 계속 축복해주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하라고 부모를 세워주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냐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렇게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애들은, 예? 자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심령이 구겨져. 그랬을 때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너는 열방에 복이 될 거야. 복이 되는 꿈. 요셉에게도, 예,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사명, 비전,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속해서 온 땅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 그냥 자녀에게 먹고 사는 것, 그 육신적인 삶의 그 자체에서만 머물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이 이런 육신적인 현세적인 그런 삶의 이상을 넘어서 바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그냥 공부 잘해라, 좋은 잡을 잡아야지, 야 잘 살아라, 그 육신적인 그런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할 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비전이 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되어질 수 있을 때 저들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EM,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이런 믿음의 DNA가 이제 전수되어지고 저들도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러분 저 VBS 여름 성경학교에 유치부부터 해서 5학년까지 아이들이 그 같이 다 모여 얼마나 저들의 모습만 봐도 그냥 저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들이 장차 자라서 정말 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정말 물려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싱글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앙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그 신분과 멜기세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가서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롯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생과 살을 갈리는 그런 전쟁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맞이할 때 그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를 받던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십일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돌이키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도로 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밀기세덱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히로 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붐을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장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멜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재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기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세계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이 변화한 즉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멜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밀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밀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밀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만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냐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먹었던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러나 너에게서 단 공짜로 단 하나도 얻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 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밀기세덱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신신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에서 오는 시험이 더 무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도키마조는 무엇인가? 시련과 환란과 고난 등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테스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정하기에 앞서 테스트를 먼저 보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시험을 우리는 페일라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목적이 있고 결과도 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나쁘고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있게 시작이 되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둘째는 사단의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험입니다. 성차별도 없고 국경도 없죠. 아담도 시험했고 삼손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고 우리도 시험하러 그 시험이 우리의 삶을 덤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면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 안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워가는 시험이 14절에서 설명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 시험은요,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 내부로부터 쏟아나는 정욕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과 정욕 때문에 오는 유혹,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미혹이라 이렇게 말해요.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간 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티끌만 치 개입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은 물리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부인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멀리 피했어요. 피하는 길이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미혹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보편적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래요. 자기야 본래 좋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나빠졌다며 그 나빠진 원인을 상대방에 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젖먹는 네 가지 탓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남편 탓, 두 번째는 아내 탓, 세 번째는 부모 탓, 네 번째는 자식 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탓하는 것이 체질화가 돼서 고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탓은 죄를 끊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남의 탓은 나의 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잘못된 일이 정말 환경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큰 이유가 아니에요.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진정 그 길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 탓이 아니에요. 원인은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하면 도적질을 해도 됩니까? 화나면 살인을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 탓으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깜빡 실수했다. 그러나 정말 실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수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자기 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다섯 번째,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책임을 초점을 흐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단단히 결심한다면 그 사건에서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지 애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기 책임을 항상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중간에 장난해서 어쩔 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태도는요 정말 가장 고약한 태도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태도예요. 설사 마귀가 중간에 장난을 쳤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의지를 통해 벌어진 일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가 저지른 것이 죄가 될 줄 몰랐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미숙한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태도는 자신이 자신을 가보호하려는 태도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보호하면요 버릇이 나빠지는 것처럼 자신을 가보호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태도가 체질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는 내 탓이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축복된 자를 향한 위대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시험이 옵니까? 14절, 예, 시험이 올까요?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혹은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알아야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의 근본 원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 사람이 죄 욕을 받는 것은 욕심이라는 그 미끼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순전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욕심이 죄 욕으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욕심은 항상 대상에 대해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쉽게 이끌립니다. 예쁜 여자, 술, 돈, 화려함, 인기, 권력 등등의 감각적 대상에 올매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을 위한 욕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주를 위한 긍정적 의미의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욕심은 일반적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부정적 감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시험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정말로 내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욕심도 부리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의 간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망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은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화를 대하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이 잘 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자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처럼 원망은요,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처음에는 남 탓, 환경 탓이요. 좀 나아가면은 조상 탓이요. 마침내는 하나님 탓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요. 어떠한 경우라든지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자기 책임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슬기롭게 어려운 상황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넉넉한 풍성한 에덴 동산을 이루시게 하시고 신접 살림을 차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실가가 많은 동산입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못했어요. 감사 여기지 못했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 결국은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죠. 그래서 인류의 원죄 창시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종의 자서로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까? 사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많은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10남매가 사고로 죽었어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삼고 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니까 그것으로 감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니까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리가 없어요. 결국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오늘 15절에 그랬죠? 중간에 죄가 있어요. 시작은 욕심인데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욕심은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를 부르는 소유욕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있는 한 합리적인 의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탐심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지난 일도 괘씸하게 생각되어서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무엇보다 미래에 이른 날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불편하고 미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란 소유와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누가 성김의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비근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잉태하여 낳는다는 표현은 다문적 성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죄가 커가나 사망을 낳는 여성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세상의 온갖 악한 대상들, 물질, 향락, 권력, 인기 등을 음란한 결합을 이룰 때 필연적으로 죄덩어리라는 사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욕심의 애아들인 죄는 점점 자라나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사망이라는 최후의 원수를 낳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 표현과 죄가 창성한 즉 이 두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욕심이나 죄가 모두 생명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성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중독되어 가지가지의 죄악을 낳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굴레에 갇혀버리고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욕심이라는 어머니의 대출을 끌고 나온 뒤 자꾸만 자라나서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욕심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탐심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탐욕이라도 하고 넓은 힘에서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욕심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개인적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더 채우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 욕심을 이겨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적 욕심이에요. 남의 것이 탐이 나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초장이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치할 것을 감추었어요. 7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발각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목에가 2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결국 그는 돌로 맞아 죽어서 저 아골골짜기에 묻히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이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께 싫어해요. 내 유세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시편 10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근원이 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욕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무엇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탐심 속에 어떠한 고상한 생각도 위대한 정신도 하나님에 대한 영성도 기도나 찬송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욕심을 부린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는 사탄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에 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나 직업, 취미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진다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우상을 섬길 때 모든 불행과 고통과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미혹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일어나거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 욕심을 가져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그 장작권을 샀던 것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려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적 욕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욕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고 계세요. 지혜자 아굴은 재물에 대해 탐심을 버리고 절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그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을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줄은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허망한 마음들을 예수께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지켜나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가치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귀한 기회를 주셔도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는다 이 말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귀한 기회를 주셔도 참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는다 이 말은 참을성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모든 욕심의 유혹을 이기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도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춰주는 것 같아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줄 줄 알아야 해요. 낮아지고 죽어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5장 6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여호와께 드릴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신앙은 비로소 최상의 신앙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뛰어도 자기를 위한 합리적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깨달아갈 때 신앙의 완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험을 합격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 성도들이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에 먼저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무엇을 얻고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무엇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계세요. 언제나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간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다 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게 하나를 주면 열을 가져가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야 만족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좋은 것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세상의 복은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됐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말합니까?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2시 예배 두 번 말씀드리기 힘들죠?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요 예배를 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씩 말씀 준비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일날 1부, 2부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구조에 대한 간절함은 너무나 크지만 그에 비해 구조 인력이나 장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 집계로는요, 현재까지 1,719명이 숨지고 5,03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통계로는 실종자 수만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시신 가방만 만 개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재민도 15,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6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이주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구조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진 당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아들은 경미한 상처만 입은 채 구조가 됐습니다. 지진 당시 8층 아파트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흔들림이 시작되자 무조건 갓 태어난 아들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곧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는데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죠. 괜히 힘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 목소리나 발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만 소리를 지르기로 이렇게 결심했다는 엄마는 왼쪽 다리는 완전히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살아있는 한 나도 살아있어야 했다면서 아기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코를 만지면서 아이를 불렀다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콘크리트에 다리가 깔리고 바위가 관자놀이 부근을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잔해 틈으로 비치는 작은 빛과 몸 아래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렀지만 그렇게 구조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의 목소리가 희망을 안겨줬고요.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있는 힘껏 여기 있다라고, 여기 나, 그리고 우리 아기가 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구조되는 수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결국 콘크리트 더미 아래 웅크리고 있던 모자를 무사히 잔해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헤르손이 이 광경을 지켜봤고요. 아내와 아들이 구조되는 순간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널리 퍼진 구조 영상에는 이 아빠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을 꼭 감은 채 감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 아들을 보는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삶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라고 감격을 전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 대지진으로 집과 모든 살림을 잃었고 반려견도 아직은 실종 상태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면서 힘줘서 말했습니다. 네. 대지진의 참사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갓 태어난 아기가 이번 참사로 큰 충격을 받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얘기가 계속 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지진이 아닌 또 다른 재해, 자연재해인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유럽 전체가 지금 폭염으로 아주 큰 난리를 겪고 있지만 특히 프랑스에서 그 위험도가 꽤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죽하면 장례식장이 마비 위기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마치 팬데믹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벳 프랑스 전국 장례협회 회장이 여름철 통상 30에서 많게는 45%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66%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영안실은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수도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단 두 곳의 장례식장이 지난 26일 이후 계속 만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장례 공간을 찾지 못해 파리 외곽이나 훨씬 더 먼 지방까지 이동해야 하는 처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일 내에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장 예약 대기 시간과 묘지 매장 공간 확보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화장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고 있으며 묘지 직원들이 무덤을 더 빨리 파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프랑스 공중보건청에 따르면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난 23일 이후 사흘 동안 평년과 비교해서 약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염 피해는 적색경보가 발령된 수도권을 비롯해서 북서부 노르망디, 브르타뉴, 중서부 지역, 남서부 보르도 지역 등에 집중됐습니다. 네, 이번 폭염 사망자의 85%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져서요. 이 같은 기후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임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오래된 건물이나 공동주택이 많아서 에어컨 그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죠. 또 역사적 도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 역시 에어컨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이 대체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어컨 설치가 많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고요. 에어컨의 막대한 전력 소비와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도심 열섬 현상을 악화시킨다는 이런 환경적 우려로 인해서 에어컨 보급을 계속 늦춰왔는데 그동안은 견딜만한 날씨였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필요한 소비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죠.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매출은 264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9.3%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구별 지출액수는 뒷걸음쳤습니다. 소비자 조사업체에 따르면 행사가 진행된 4일 동안 아마존에서 쇼핑한 가구당 평균 지출액이 143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교하면 8.3%나 준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더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좋은 할인을 찾아서 지갑을 분산하는 것이다. 결국 아주 피곤한 소비자들, fatigue consumer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피곤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11.1% 늘어난 세금 환급금이 일단 소비를 떠받쳤지만 이 효과가 글쎄 하반기 쇼핑 시즌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네요. 한편 세금 환급금은 지난해에는 평균 3,116달러였고요. 올해는 이보다 약 350달러가 많은 3,462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때 특히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한국 브랜드가 아주 위상을 떨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소식은 오늘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Fatigue Consumer. 피곤한 소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냥 웬만하면 한꺼번에 다 사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테무가 미국에 막 정착할 때만 해도 중국 직배송이었죠. 예, 미국 소비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직접 보내면서 관세를 피하던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중국산 소형 화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없애고, 이제 테무는 미국 현지 물류 창고에 대량으로 물건을 배치해 놓고 통관을 마친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고 창고 보관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과거에는 이 돈으로 이게 가능해라는 정말 1, 2달러 수준의 초저가 매력은 많이 약해졌고요. 전체적인 가격은 전부 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직접 건너오는 일부 소형 부품이나 저가 상품들의 경우 관세와 배송비가 크게 올라서 메리트가 줄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은 특히 어린이용 관련된 거, 뭐 먹는 거 관련된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한국 기준이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 특히 여름철을 맞아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중국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그 고무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완구, 모자, 이렇게 총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4분의 1에 달하는 제품에서 한국산업통상부의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 샌들 9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프탈리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0배 가까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뭐 정자수 감소나 불이음 같이 특히 생식 기능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접촉 시에 또 눈과 피부 등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또 일정 성분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소매업체들이 즉시 가격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배럴당 68달러까지 떨어졌고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매업체들은 미국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며 가격을 내려라라고 촉구했는데 촉구라기보다 압박인 것 같습니다. 폭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완전히 불법이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역시 경고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한편 휘발유 가격 목표를 갤런당 2.5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된다면 정말 괜찮을 텐데요. 특히 캘리포니아, 예, 전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겠죠. 2.50달러.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적어도 한 4달러. 4달러만 돼도 어딥니까?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를 특히 주목을 하면서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큰 문제다. 이 과도한 세금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이 휘발유 가격 자체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며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이런 터무니없는 세금과 주정부 정책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1명 차이네요.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을 제외하고 독립기관 인사의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네, 한국 축구 대표팀

0: 팀 한국 시각으로 30일 새벽, 그러니까 어제 정오 즈음에서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은 조금 고성, 욕설, 특히 북소리에 맞춰서 홍명보 나가, 연봉을 반납해, 이런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팬들이 선수들을 향해서는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보내기도 했지만은요. 팬들의 조금 거친 함성, 분노는 이 선수단 차량이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 40여 분뒤 정몽규 회장이 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정 회장을 향해서 개껌을 투척했다라고 합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 당시 엿투척이 있었죠. 협회 수장을 향한 팬들의 극에 달한 불만이 이렇게 개껌을 던지는 날선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홍명보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밖의 옹호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노다로 중의원 의원이 SNS에 우리 선배인 홍명보를 괴롭히지 말라는 글을 올려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또 월드컵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 정말? 어떤 건데?
4: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4: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6: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7: 홈쇼핑 아이들에

0: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할 말은 많았겠지만 참 송구한 마음이 또 앞서서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신의 SNS에 긴 글로 써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네요.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에 대해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에게도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습니다. 제가 늘 말해왔던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분들과 했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았다며 저를 찾으실 때까지 또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응원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선수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좀 팬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어떤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의외로 홍명보를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낸 고노다로 중의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선배인 홍명보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고노 의원은요. 홍 감독이 1997년에서 98년에 활약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선수 시절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홍 감독에 대한 애정과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가 하면 축구 칼럼니스트 에도키노 이치로도 명보, 일본에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를 J리그 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도 J리그 발전에 기여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일본으로 돌아와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축구를 잘해서 여유로워지고 그런 마음으로 아량까지 생긴 것일까요? 일본 사람들. 네, 하지만 브라질은 역시 넘어서질 못했네요. 네, 32강전에서 그야말로 우승 후보입니다. 브라질을 역시 힘들게 했고요. 1대1로 팽팽하게 나가다가 막판에 브라질이 그야말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일본을 이겼고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 조별리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브라질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국 이 브라질의 높은 골 결정력, 막판 집중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 일본 감독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꽤 잘했습니다만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눈물로 일본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누군가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이 떨어졌습니다. 파라과이한테요. 파라과이 축구 역사상 월드컵 토너먼트 단계에서 기록한 최주의 골 전반 42분에 파라과이 선제골로 기록이 됩니다. 후반 54분에 독일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누구도 더 골을 넣지는 못하고 연장전까지 갔고요. 여기서도 골이 없었고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단 한 골차 승리 파라과이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파라과이를 보면서 또한번 한숨 쉬어지는 것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무려 16년 만에 본선에 복귀했던 나라인데요. 단숨에 이렇게 16강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네, 파라과이도 조 예선전에선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1승 1무 1패로요. 그래서 모두 12개 나라, 조 3위에 해당하는 나라 가운데 8개 나라가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7위로 간신히 올라갔고요. 하지만 독일을 꺾으면서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조 3위, 하지만 파라과이는 올라갈 수 있었고 16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독일을 맞아서 철저한 수비 중심의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갈 수 있었고요. 단한 골의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는 이렇게 상대에 따른 전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선수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제일 늦게 끝난 네덜란드와 모로코 경기. 이 경기야말로 이변 중의 이변입니다. 네덜란드 조 1위로 무패로 통과하면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모로코의 끈질긴 저력에 결국 막히고 말았습니다. 역시 선제골은 네덜란드가 먼저, 모로코가 극적인 동점골을 후반 그 추가 시간에 넣었고요. 그렇게 연장전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역시 갔습니다. 그리고 또단한 골차. 모로코가 3대2로 이겼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속에 키커들의 실축이 이어지는 잔인한 승부차가 펼쳐졌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모로코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네덜란드를 꺾고 이변을 일으킨 모로코는 오는 7월 4일 휴스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올라오는 캐나다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자, 독일, 네덜란드 이런 우승 후보들이 연이어 탈락하면서 토너먼트 대진표 요동치고 있습니다.
1: 카타르 도하에서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형식은 실무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변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 화요일에 열릴 것이다. 즉 오늘 열릴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도하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실무 회담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양측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쿠셔너와 위트코프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회담의 형식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MOU에 따른 후속 협상 기간이 일단 60일밖에 되지 않고 무력 충돌에 따른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무급 회담보다는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 양양군 낙산 해변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속초 해양 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속초 해양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낙산 해변에서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최근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편지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해준 해양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친절을 오래 기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낙산 해변에서 미국인 관광객 50대 A씨와 그의 딸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갑자기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현장에 있던 한국의 19살 한국인 B군 등 시민 2명이 해경에게 우선 이 사실을 알린 뒤 A씨를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바다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딸과 바다에 뛰어든 시민 한 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지만 A씨와 한국인 B군은 미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경은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실시해서 두 사람을 안전하게 해변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이에 이들 미국인 관광객 가족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속초 해양경찰서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6: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5: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6: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5: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6: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1338-3388-99 세종바이오텍.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하면은 야구부로 유명한데요. 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고교 야구 전국대회 도중에 상대팀을 향해서 이런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죠? 네, 바로 상대가 광주제일고였고요. 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경기 영상을 보면 배재고가 6대2로 점수차를 벌리면서 앞서가던 8회 초 배재고 선수들이 그 상대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렇게 구호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구호가 이렇게 계속 나오자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강하게 항의했고요. 배재고 코치진이 일단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경기 직후 현장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게시판에는 부적절한 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교육당국은 이런 조롱이 어디까지 퍼진 건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꼭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하는 반응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벌여야 됐을까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신의 팀을 향한 응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응원과 조롱을 헷갈릴 정도의 사리 분별을 못하는 고등학생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알고 그랬다면 정말 조금은 가혹하더라도 꼭 처벌이 있어서 선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을 이미 보여줬던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법원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15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JTBC 측이 냈고요. 그러면서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율구조조정은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의를 거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법원 주도로 진행하는 회생 절차 대신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에 나서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여간 JTBC와 채권자들 간의 협의가 성립이 된다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되고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불성립된다면 결국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서 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압류 등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필요에 따라 제한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도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유예하게 됩니다. JTBC는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무리해서 중계권을 따냈던 월드컵, 한국이 이렇게 빨리 탈락을 하면서 그 수익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한국은 곧 7월이 되네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차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한국 정부는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요. 따라서 현재 3.5%인 세율이 법정 세율인 5%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2020년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시 시행됐고요. 하지만 정부가 최근 내수 회복세와 또 증시 호황 등을 고려해서 종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천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 반면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 커집니다. 개소세 감면이 사라지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소나타가 약 56만 원, 그랜저가 약 73만 원, 산타페 69만 원, 팰리세이드 7인승은 약 88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미 자동차 시장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산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고 특히 5월 판매가 10% 넘게 줄었습니다. 수입차도 테슬라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이것만 제외한다면 증가율은 3.5%에 그쳤고요. 머시디스 벤츠와 포르쉐 판매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만 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출고가 6천만 원 이하 전기차는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테슬라 모델 Y는 한국 내 승용차 판매 1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치는 기록을 세웠고요. 중국 전기차 BYD도 한국에 상륙을 했는데 그 판매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신문이 모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행동이 모발에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박박 비벼 말리는 일상적인 습관이 탈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빗질이나 잦은 염색 뭐 이런 게 모발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겼는데 정작 위험은 머리를 말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랐던 젖은 모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상태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모발의 화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의 골격은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를 두 종류의 결합이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분에 민감한 결합이 물기를 만나서 헐거워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작은 힘에도 쉽게 끊깁니다. 원래 두껍고 건강한 모발조차도 젖었을 때는요, 원래보다 30%가량은 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젖은 머리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우리는 수건으로 팍팍 비벼서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긴 머리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동여매죠. 이때 위쪽에 가늘고 섬세한 부위에 잡아당기는 힘이 쏠리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야 돼? 네, 비비는 대신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감싸서 살며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 무거운 면수건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극세사 소재는 제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는 것.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 좋은 샴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시죠. 그렇게 잘 샴푸하시고 막상 말릴 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3: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9: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8: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9: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들이 스킨케어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킨케어 탑 100 제품 가운데 한국 브랜드 제품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 K-뷰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이 2015년부터 매년 6월과 7월 사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아마존의 대표 쇼핑 행사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7개가 한국 브랜드 제품일 정도로 K-뷰티의 존재감이 더 뚜렷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라임데이 성과를 K-뷰티의 미국 시장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직접 접하는 핵심 온라인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61.98엔까지 하락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2024년 7월 저점 달러당 161.96엔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는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전망이 엔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엔화 매도세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986년 12월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에서 163엔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환율이 급격히 조정되며 엔고 현상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한편 니케이 등 현지 언론은 엔화 가치가 1986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차트상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서 향후 환율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상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2: 연방대법원은 어제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023년 5월 성추행 소송을 당해서 원고인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맨하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면서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성추행에 대한 이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라는 배심원 판결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철거된 주차 미터기의 받침대에 걸려서 넘어지며 목과 허리가 골절된 한 70대 남성이 최근 샌디에고 시위를 상대로 3,500만 달러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1일 해당 남성과 그의 아내가 샌디에고의 한 스시집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은 주차 미터기 받침대를 고정하는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주차된 자신의 차에 부딪힌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성의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목과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18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샌디에고 시위가 1년 전에 주차 미터기를 철거하면서 보도에 튀어나온 받침대와 볼트를 그대로 남겨두고 연석에 30분 주차를 표시해 놓은 것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측정한 결과 주차 미터기 받침대의 볼트는 바닥에서 약 5cm, 약 한 5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5cm 정도 튀어나온 이 볼트 하나로 인해서 넘어진 남성이 샌디에고 시를 상대로 3,500만 달러의 소송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낼지 주목됩니다.
1: 2월 30일 오늘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방송의 첫 전파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는요, 하루에 한 10가족 남짓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온 나라가 그리고 여의도 광장이 헤어진 혈육을 찾는 사람들로 구름처럼 메워졌고요. 벽이라는 벽에는 사연을 적은 벽보가 겹겹이 나붙었습니다. 결국 정규방송을 모두 멈춘 채 무려 138일 동안 453시간이 넘도록 생방송이 이어졌고요. 만여 건의 이산가족이 서로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끊어놓았던 인연을 30년 만에 다시 이어준 이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됐고요. 끊어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끝내 서로를 찾아낸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쿠레탕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저무는 날 오늘,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매듭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매듭을 하셔야 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카타르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핵 논의 착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로 재설정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호르무즈 통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5: Doha is going to be perhaps important, perhaps not. We're going to find out. It's almost one militarily, I would say. And it's really very simple. It's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We don't want.
4: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재설정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곧 관련 회담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는 오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인데 이란은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에 동참하겠다는 프랑스의 제안도 도발이라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의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비핵화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 국제적인 충돌을 뒤로 하고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양측은 당장 회담에서 회담이 성사될지 고위급 접촉으로 확대될지 등을 놓고는 엇갈린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외교 창구를 닫지는 않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며 오늘 31일 도하 회담 날짜로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유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비 대변인은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인 실무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곧이어 CNN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위코프 특사가 도하로 향하고 있다라고 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함께 이동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하는 와중에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종전 협상을 시험대에 올려놨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MOU에 따른 60일간 최종 담판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 미국과 실무회담 예정은 없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미국과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은 없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곧 도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가능성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이 오늘 회동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실무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이란의 당국자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실무진이 오는 7월 1일 카타르 및 파키스탄의 중재자들과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나흘간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MOU가 무력화될 위기는 일단은 넘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의 선결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타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완전 재개방이 되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력 위협을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틀 내에 전쟁을 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공격 표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 유료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 앞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미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7: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6: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은 중동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가장 많을 만큼 역사유적과 문화재 보고서입니다. 통상 전쟁 중이라도 국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은 유적은 공격 표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중동전쟁에서는 이런 규범은 적어도 무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거세졌던 올 3월 하순 이란 당국의 이례적인 허가를 받아 이란 중부 역사도시 이스파한과 수도 테헤란에 파괴된 유명 유적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역사적 건물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파한을 대표하는 유적 나크쉐자한 광장과 그 주변에 있는 체헬 소툰 궁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유적이 직접 폭격당하진 않았지만 원래 표적이었던 이스파한 주청 사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탓에 폭격의 충격파가 이들 유적을 흔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20년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지상전과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의 유손이 이처럼 훼손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직 이란의 조사단을 파견하지 못한 채 위성 이미지로 피해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구는 현재까지 이란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2곳,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4곳,

0: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도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목표에 맞춰 작전이 설계됐다 라면서 유산에 대한 따로 공격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마리아나제도 북쪽 해상에서 B2 스피릿을 활용한 실탄 격침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이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적의 함정을 탐지하고 이를 파괴하도록 설계돼 군함 킬러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의 여파는 카라카스에서 1000km가 떨어진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도라도 국제공항에서부터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국제 구호단체들이 속속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지진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공식 집계로는 실종자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진은 수백 차례 이어지고 있고 폭우도 예고돼 있어서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1: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공식 집계 실종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서자 유엔은 시신 수습용 포대 만 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2천 명이 넘는 탐색 구조대는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2: We have had 500 aftershocks and the latest was this morning,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keep on operating in a high risk environment.
1: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예고되자 유엔은 긴급 의료 지원과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 구호 물품의 보관과 물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나과이라주의 경우에 지난 1999년 5만 명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공포감이 더 큰 상황. 강한 비바람으로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으며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 위험과 산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2: There is a tropical wave that is expected in the next hours to reach Venezuela and this will bring heavy rains. You can imagine what this means for the displaced.
1: 이재민이 늘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골프장은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찬 대피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벌레들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 하며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폭우와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6: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0: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2026년 전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이 시작될 텐데요.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소비, 주거, 직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주 법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은 세입자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 직장 안전, 총기 규제, 학생 권리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최초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지만 핵심 조항 상당수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체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임대보증금 제한, 술집에 약물 검사 키트 제공 의무화,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의무화, 전자제품 자가수리 권리 확대 등은 일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임대보증금 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집 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월세의 1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월세 2개월, 가구가 포함된 주택은 월세 3개월치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데이트 약물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규정도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바와 나이트클럽은 손님의 음료에 몰래 약물이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약물 검사 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업소는 검사 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 전국에서 음료에 약물 넣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근데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처음 데이트하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대방과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술 한잔 하러 갔다가 약물 검사 좀 할게요. 그리고 상대방의 음료를 검사를 해본다? 그래도 좀 뻘쭘한 상황이죠. 뭔가 좀 알게 모르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행 예약이나 공연 티켓 구매 과정에서 마지막 결제 단계에 각종 수수료가 붙는 이른바 드립 프라이싱도 크게 제한됩니다. 광고하거나 업체들은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대부분의 의무 수수료를 포함한 상태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제할 때 무슨 피 해가지고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바는 별도 법안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됐고 서비스 요금 등 추가 비용을 메뉴판이나 영수증에 표기하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수리할 권리도 크게 확대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등 많은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공구, 진단 프로그램, 수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업장 대부분은 이제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위험 요인 평가, 예방 계획 수립, 비상 대응 절차 마련, 직원 교육, 사건 기록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법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총기 규제도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총기와 탄약, 일부 총기 부품 판매의 11%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가 됩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총기 폭력 예방 사업과 갱단 개입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학생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 방해나 반항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학생 징계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총기 규제 등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법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주로 평가받는데 오는 7월부터도 이 같은 새로운 법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끄는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죠. 7월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를 비롯해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업주들은 새로운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변경된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를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LA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7.87에서 $18.42로 55센트 인상합니다. 이 노동법 안내 포스터,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 지난해 거와 올해 거 다르다고 거기다가 빨간 줄 쭉쭉 긋고 바뀐 것만 이렇게 손으로 적어놓는 곳들도 많죠. 그런 사업장. 예.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잘 보이게 새로운 포스터 인쇄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법이에요. 네. 이같이 7월부터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이 시행되니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를 본 캘리포니아주 알타다나 지역에서 외지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제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상원 법안 1090호는 단독주택 부지를 쪼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의 주택 밀도 완화법을 알타다나 지역에 한해서 향후 수년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와 알타다나 지역의회는 최근 이 지역을 휩쓴 산불로 전체 주택의 3분의 2 가까이가 소실된 취약한 상황을 노려 외지 개발업자들이 이익만을 쫓아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 생존자들이 보험금 지급과 소송 문제로 재건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발이 묶인 사이 개발업자들이 부지를 선점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타다나 땅을 주민의 손으로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내일 상임위 청문회와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건 이렇게 법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빨리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이 늦어지고 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 집을 잃은 주민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집 짓는 걸 포기하고 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제안 오는 개발업자들의 게임에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집 가격만큼 가격을 시세를 쳐준다고 하는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먼저인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총 4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OC5가 들어섭니다. 애너하임의 홈구장 혼다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이 단지에는 5,500석 규모의 공연장, 대형 공원, 아파트 1,500가구, 호텔, 그리고 카텔라 커먼스 푸드코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푸드코트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맛집 셰프들이 대거 참여해 21개 음식점과 6개 바를 선보이게 됩니다. 단지 내 주차는 전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7년에 문을 열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 등 한인 모자가 자택에서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하는 사건이 발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주인데요.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입니다. 일주일 조금 전인데요. 지난 22일 프레드릭 지역 볼드리치 서클의 한 주택에서 67세 여성과 34세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두 사람이 현장에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 용의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현재 검시소에서 부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인은 숨진 두 사람은 한인 모자 관계로 참 안타깝다며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홀로 돌봐오던 어머니 부담이 매우 컸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오랫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생활해왔으며 최근 지원 환경 변화와 장기간 이어진 돌봄 부담으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주변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에 당한 사건 사고가 지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2021년 75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1,40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외 공간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수치로 4년 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총격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이 2023년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브릴 김 씨에게 징역 33년 6개월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컬럼버스 시내 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배심원단은 계획적 살인과 중범죄 살인, 중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남가주 사고 소식,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일하이츠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발 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현지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와 쥐떼 등 해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리니지 4 소유의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열흘 만에 진화됐지만 정전으로 냉동 장치가 멈추면서 내부 음식물이 무더기로 부패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비상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시 외부로 오염된 폐기물을 긴급 이송하는 한편 소방용수가 인근 LA 강으로 흘러들어가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 연구팀과 함께 수질검사에 나섰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창고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든그로브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학물질 유출 위기 사태가 발생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위험물질 대응팀은 GNKN 항공우주 제조시설의 저장 탱크 두 곳에서 중화 처리된 메타크릴산 메틸만 4천 갤런을 전량 수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탱크에서 펌프로 퍼낸 화학물질을 냉장 트럭에 실어 오하이오주의 폐기장으로 이송한 뒤 소각 처리할 예정이며 작업은 이번 목요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정화 작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일향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주민 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게 했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50만 달러의 지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개업한 한 카드 매장에 도둑이 들어 수만 달러 상당의 희귀 포켓몬 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로스앤젤레스 피코 로버트슨 지역의 한 트레이딩 카드 매장의 괴한들이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괴한 3명이 매장 내에 있던 만 달러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친 뒤 어두운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매장은 지난 5월 문을 연 신생 가게로 포켓몬뿐만 아니라 원피스, 유희왕 등 유명 콘텐츠의 희귀 카드를 주로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시미밸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차량이 야외 카페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한 여성이 몰던 흰색 테슬라 차량이 중심을 잃고 인도 위로 돌진해 야외 테이블이 설치된 카페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79세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타아나에서 월드컵 승리 축하 도중 난폭 운전을 하며 도시 기물을 파손한 운전자들이 SNS 동영상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최근 월드컵 축하 인파 속에서 차량을 제자리에서 빙빙 돌리는 이른바 도넛 난폭 운전을 한 차량 두 대를 압수하고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축하 영상을 분석해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1만 5천 달러 상당의 도시 시설물 피해에 대한 중범죄 반달리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확보한 영상 속 은색 차량까지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추적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불법 도로 점거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SNS 영상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스리지 지역에서 주민 간의 패싸움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4시 반쯤 브라이언트가와 반알덴 에비뉴 인근에서 흉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아파트 뒷골목에서 여러 발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28세 페드로 데보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이 발생하기 직전 여러 명이 얽힌 싸움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력반 형사들을 투입해 달아난 용의자들의 신원 파악과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405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112마일 이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현지 경찰관과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1년 만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36살 마리오 조셉 비컴을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컴은 지난해 6월 새벽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시오댕 경위의 순찰차와 앞선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댕 경위와 앞선 사고의 운전자가 숨졌는데 조사 결과 비컴은 충돌 5초 전까지 무려 시속 112마일의 과속 상태였으며 지난 15년 동안 상습적인 과속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밸리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새로 이사 온 집주인에 의해 의문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최근 이 집을 매입한 새 주인의 10대 아들이 뒷마당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들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주택감정과 실사 단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이 유골은 주말 사이 출동한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과 검시관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노부부가 살다가 약 1년 전부터 비어 있었으며 최근 유품 정리 세일을 진행한 뒤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거된 유골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신원과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과 DNA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과거 해당 주택 거주자들의 실종 신고 여부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게이브리얼 밸리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지 방역당국은 아람브라시에 설치된 감시 트랩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검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이 바이러스가 지역 풍토병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간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모기 번식과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지는 만큼 당국은 집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하고 해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로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전파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자 5명 중 1명꼴로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경우 전신 마비나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일등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한인타운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크게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10만 4천여 장으로 집계돼 LA시 114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발부 건수는 20.6%가 증가했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단지가 밀집해한 한인타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이 만성화되면서 단속도 함께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스몰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온라인 대출 상품 SBA 심플론을 특별 프로모션합니다. 한미 SBA 심플론은 고객이 온라인만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절차 전체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며 대출금은 사업 운전자금이나 사업체 인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심플론의 최대 한도액을 기존의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사업체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고객들에게 우대금리에 단 1%포인트만을 가산한 대출 이자율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승인된 심플론 고객이 대상이며 대출 승인 시점에 해당 사업체 명의로 5천 달러 이상의 잔고를 한미은행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 노인 의료 돌봄 프로그램인 K-Day 페이스가 7월 1일로 개원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료와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을 구축하면서 엘리지역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Day 페이스는 지난 현재 24시간 응급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메디케어, 메디케어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독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2: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7: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6: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7: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 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을 합쳐서 요새 삼전닉스 이렇게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과 물 공급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입니다.
1: 수도권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된 서남권. 당장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첨단 3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가 들어섰는데 반도체 웨이퍼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용수 대량 공급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65만 톤에 달하는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남권 댐 여유량이 하루 4-50만 톤에 이르고 있다며 안정적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댐 용량을 늘려 30만 톤, 그리고 주암댐과 장흥댐 등 주변 수자원까지 합치면 하루 65만 톤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2: 하수 재용만 해도 광주 그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1: 이뿐 아니라 2030년 80만 톤에 이어 2032년에는 11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용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3: 반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에 쥔 게. 근데 그 반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4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1: 아울러 전력 공급량도 이미 충분한 상태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완하면 반도체 공장 4기 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 문제는 사실은 양이 아니고 공급 체계입니다. 이 공급 체계에 전력 개통 문제를 조금 손보고 그리고 ESS를 조금 보완하면 전기 문제도 지금 뭐 네 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1: 이 같은 전망에도 영산강 유역은 그동안 정부가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지역인데다 용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11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사선의 서용교 의원, 정무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삼선의 유동수, 조승려 의원을 내정한 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선출 절차를 밟았습니다. YTN입니다.
5: 여야가 끝내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야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법사위원장에 전반기 막판 임시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몫이었던 정무위원장, 재경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오면서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을 추천했고요. 과방위원장의 송기현, 행안위원장의 김영진, 국방위원장의 진성준, 문체위원장의 이재정 의원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위원장엔 서삼석, 기후에너지위원장엔 김정호, 예결위원장엔 이광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에게 11개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즉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의원을 다시 내정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임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셈인데요. 민주당은 선호도가 높은 국토위와 산자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남겨뒀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실제 조금 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11개 상임위에 선임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했고요. 국회의장실을 단체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 움직임과 무관하게 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잠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후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 법률권 주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취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징계 전국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공언하자마자 지방선거 기간 멈췄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전후로 취소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닌 안건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원 당규 위반이나 해당 행위 등의 명목으로 제소된 현역 의원만 두 자릿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징계 대상 1순위로는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앞서 장 대표가 직접 지도부를 공격한다고 콕 집은 초재선 모임 대한감일의 구성원들을 겨냥한 징계 회부 요청서도 접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지도부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잡아놓은 게 없다면서도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서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7: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거고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8: 앞으로 징계 전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퇴원 이후 첫 일성으로 기강을 언급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격 징계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태 압박에 당권으로 맞서는 모습인데 내홍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2: 건강하세요.
10: 센터 메디컬 그룹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213-388-7979 213-388-7979
14: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7: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6: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7: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8: 99세까지 팔팔하게
1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2026년 6월 3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반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안이 많이 시행되니까 아까 전해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울한 감정을 느낄까요? 우울한 반응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자, 성공한 사람, 아니면 성직자나 스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기간이 길다거나 그 우울한 감정의 강도가 강하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심리적인 무드 차원을 넘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남편이나 엄마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과 갈등이 자주 생기고 나로 인해 사이가 나빠진다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병적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그 사람이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고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봐라, 술 한 잔 콱 마시고 푹 자라 는 등의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환자 자신도 또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또 사람마다 외부의 자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것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난 환경,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군대에 가고 같이 전쟁에 나가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오고 다른 사람은 멀쩡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 이상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릅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내문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에 바로 제동을 걸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미국 뉴스 전해드릴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이란, 베네수엘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한 대로 이란과 카타르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라면서 핵 논의 착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로 재설정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호르무즈 통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5: Doha is going to be perhaps important, perhaps not. We're going to find out. It's almost one militarily, I would say. And it's really very simple. It's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We don't want
4: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재설정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곧 관련 회담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는 오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인데 이란은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에 동참하겠다는 프랑스의 제안도 도발이라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의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비핵화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 국지적 충돌을 뒤로하고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게 했습니다. 양측은 당장 회담이 성사될지 고위급 접촉으로 확대될지 등을 놓고는 엇갈린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MOU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외교 창구를 닫지는 않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하는 와중에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종전 협상을 시험대에 올려놨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이 MOU에 따른 60일간 최종 담판을 도하에서 개최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 실무회담할 예정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미국과 종전합의 후속 협상 계획은 없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곧 도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도하에서 30일 오늘이죠. 미국과 이란이 회동할 것이다 라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7월 1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나흘간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MOU가 무력화할 위기는 넘겼다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MOU에 명시된 후속 협상의 선결 조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타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 재개방되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다시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볼모로 이란이 조금 더 우위에 섰다,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유료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 앞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통항료 내야 되죠? 보험료 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YTN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미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7: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6: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은 중동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가장 많을 만큼 역사유적과 문화재 보고입니다. 통상 전쟁 중이라도 국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은 유적은 공격 표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중동전쟁에서는 이런 규범은 무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테헤란에 파괴된 유명 유적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결과 모두 11개 역사적 건물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유네스코는 아직 이란에 조사단을 파견하지 못한 채 위성 이미지로 피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재까지 이란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두 곳,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네 곳, 종교 유적지 한 곳을 포함해 총 7개 유적지 피해를 검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54년에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 따르면 무력 충돌 시 민간 문화재를 고의로 표적 삼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하고 문화재 인근을 공격할 때는 문화재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이 국제법 전쟁 범죄자 체포도 못하고 있죠. 때문에 이 국제법의 위상을 좀 더 높여야 한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 문화재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이란이 종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 171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지는 수백 차례 이어지고 있고 폭우도 예고돼 있어서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인근 콜롬비아 공항 곳곳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구조대로 일단은 북적이고 있는 좋은 신호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현장에 가고 싶은데 지금 또 현장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열악해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8: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공식 집계 실종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서자 유엔은 시신 수습용 포대 만 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2천 명이 넘는 탐색 구조대는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9: We have had 500 aftershocks, and the latest was this morning.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keep on operating in a high-risk environment.
8: 설상가상으로 폭우

0: And this will bring heavy rains. You can imagine what this means for the displaced.
1: 이재민이 늘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골프장은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찬 대피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벌레들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 하며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폭우와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4: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안경 거만과.
5: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링 213-487-1001-487-1001번.
8: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9: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8: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9: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혜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5: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8: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5: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8: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5: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고 2026년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 법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앞서 모닝뉴스 1부 시간에 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임대 보증금, 신규 세입자에게 월세 1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은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바와 나이트클럽 등은 약물 검사 키트를 손님들에게 원할 경우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예약이나 공연 티켓 구매 과정에서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가 붙는 드립 프라이싱도 이제 7월부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직접 고칠 권리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설명서, 공구 이런 것들도 제공해야 됩니다.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각 직장에서는 시행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겠죠. 총기 규제도 강화됩니다.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면서 이 특별 소비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총기 폭력 예방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방해, 반항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정학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법도 시행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도 7월부터 시행됩니다. LA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7월 1일부터 시간당 18.42달러 최저임금이 되고 55센트가 인상이 되죠. LA 카운티는 18.47달러로 인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타데나 지역에서 외지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제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내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붙여질 주 상원 법안은 단독 주택 부지를 쪼개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의 주택 밀도 완화법을 알타데나 지역에 향해서 수년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알타데나 산불로 이 지역을 휩쓴 산불로 전체 주택의 3분의 2 가까이가 소실된 상황을 노려서 외지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쫓아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화재 생존자들은 보험금 지급, 소송 문제 등등으로 지금 재건축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외지 개발업자들이 그만큼 돈을 주겠다, 나에게 땅을 팔라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타데나 지역이 무분별한 재개발 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완화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총 40억 달러의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OC5가 들어섭니다. 이 5 들어선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혼다 센터 인근에 5,500석 규모의 공연장, 대형 공원, 아파트, 호텔, 그리고 대형 푸드코트 등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0: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보일 하이츠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현지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와 쥐떼 등 해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리니지 4 소유의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여드레 만에 진화됐지만 정전으로 냉동 장치가 멈추면서 내부 음식물이 무더기로 부패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비상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시 외부로 오염된 폐기물을 긴급 이송하는 한편 소방용수가 인근 LA 강으로 흘러들어가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 연구팀과 함께 수질검사에 나섰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창고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든그로브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학물질 유출 위기 사태가 발생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위험물질 대응팀은 GNKN 항공우주 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두 곳에서 중화 처리된 메타크릴산 메틸만 4,000갤런을 전량 수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탱크에서 펌프로 퍼낸 화학물질을 냉장 트럭에 실어 오하이오주의 폐기장으로 이송한 뒤 소각 처리할 예정이며 작업은 이번 목요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정화 작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일 향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주민 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게 했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렌지 카운티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50만 달러의 지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개업한 한 카드 매장에 도둑이 들어 수만 달러 상당의 희귀 포켓몬 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로스앤젤레스 피코 로버트슨 지역의 한 트레이딩 카드 매장에 괴한들이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괴한 3명이 매장 내에 있던 만 달러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친 뒤 어두운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매장은 지난 5월 문을 연 신생 가게로 포켓몬뿐만 아니라 원피스, 유희왕 등 유명 콘텐츠의 희귀 카드를 주로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시미밸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차량이 야외 카페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한 여성이 몰던 흰색 테슬라 차량이 중심을 잃고 인도 위로 돌진해 야외 테이블이 설치된 카페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79세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타아나에서 월드컵 승리 축하 도중 난폭 운전을 하며 도시 기물을 파손한 운전자들이 SNS 동영상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은 최근 월드컵 축하 인파 속에서 차량을 제자리에서 빙빙 돌리는 이른바 도넛 난폭 운전을 한 차량 두 대를 압수하고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축하 영상을 분석해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1만 5천 달러 상당의 도시 시설물 피해에 대한 중범죄 반달리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확보한 영상 속 은색 차량까지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추적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불법 도로 점거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SNS 영상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스리지 지역에서 주민 간의 패싸움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4시 반쯤 브라이언트가와 반할된 에비뉴 인근에서 흉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아파트 뒷골목에서 여러 발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28세 페드로 데보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이 발생하기 직전 여러 명이 얽힌 싸움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력반 형사들을 투입해 달아난 용의자들의 신원 파악과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405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112마일 이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현지 경찰관과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1년 만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36살 마리오 조셉 비컴을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컴은 지난해 6월 새벽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시오댕 경위의 순찰차와 앞선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댕 경위와 앞선 사고의 운전자가 숨졌는데 조사 결과 비컴은 충돌 5초 전까지 무려 시속 112마일의 과속 상태였으며 지난 15년 동안 상습적인 과속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밸리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새로 이사 온 집주인에 의해 의문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최근 이 집을 매입한 새 주인의 10대 아들이 뒷마당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들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주택감정과 실사 단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이 유골은 주말 사이 출동한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과 검시관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노부부가 살다가 약 1년 전부터 비어 있었으며 최근 유품 정리 세일을 진행한 뒤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거된 유골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신원과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과 DNA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과거 해당 주택 거주자들의 실종 신고 여부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게이브리얼 밸리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지 방역당국은 아람브라시에 설치된 감시 트랩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검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이 바이러스가 지역 풍토병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간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모기 번식과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지는 만큼 당국은 집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하고 해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로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전파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자 5명 중 1명꼴로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경우 전신마비나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 등 한인 모자가 자택에서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주 이야기인데요.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 주택에서 67세 여성과 34세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부검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살고 있다는 한 지인은 숨진 두 사람은 한인 모자 관계로 참 안타깝다며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오랫동안 정부 지원을 받았고 최근 지원 환경 변화와 장기간 이어진 돌봄 부담으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이 당한 사건 사고가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2021년 755건에서 2025년 1,406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강력범죄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 3건, 강도 3건이 기록됐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신고도 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발생했던 총격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인 남성 용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랭클린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은 2023년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브릴 김 씨에게 징역 33년 6개월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0월 컬럼버스 시내 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배심원단은 지난 5월 계획적 살인과 중범죄 살인, 중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1250만 불. 1250만 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8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1: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0: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1: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0: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합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리틀 대 히콕스 및 버지니아 대 BPJ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 제정된 공화당 성향의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 검사 강화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제도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미칠 영향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 용지를 선거 후에 접수해도 집계할 수 있도록 주정부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 이렇게 내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선거 관계자들은 대법원 결정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중대한 패배라고 비판하며 연방 차원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 시민권, 트랜스젠더 지금 줄줄이 출생 시민권법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만큼은 예외로 인정했는데 모순된 판단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의 민주당 추천 인사인 레베카 켈리 슬로터를 정책 노선이 맞지 않는다며 해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해임은 적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2: Is that Humphrey's executor is just a dried husk of whatever people used to think it was,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the FTC looks like today.
1: 이번 판결은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을 대폭 확대하며 행정부 산하 20여 개 독립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The right to do what the president should have the right to do, and it's very interesting. It's a big ruling. It's been going on.
1: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에는 일단 제동을 걸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립성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4: Whether he should have direct control over the money supply, that's another question.
1: 미국 대법원이 독립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인정하면서도 연준까지 범위를 미치는 건 경계했다는 분석 속에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 뒤 도착해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아온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사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미국 내 주유소에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들은 즉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이며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가솔린 가격 현재 너무 높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주유소들은 이 성명에 신속히 반응해야 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위대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내려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들이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법무부에 관련 문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의 가솔린 목표 가격 갤런당 2.5달러, 2달러 50센트가 적정하다 라며 선을 걷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키스 손덜링 장관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뛰어난 손덜링 노동장관 대행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큰 영광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손덜링 후보자는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아야 임명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노동부 임금 근로시간국 국장 대행 및 차장을 지냈던 손덜링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4월 20일 로리 차베스 디레머 전 노동장관이 사임한 이후 장관 대행을 맡아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의 외국 간첩과 포섭 대상자 등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가 명단을 제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에 외국 정보원과 포섭 대상 인사, 감시 대상자 등의 명단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명단을 통합 관리하면 정보기관 간의 중복 수사나 충돌을 방지하고 외국의 정보 위협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CIA와 FBI는 정보원 노출과 정보작전 실패를 우려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가장 민감한 방첩 정보가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기밀이 유출되거나 장기간 진행된 정보 방첩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 포섭을 추진 중인 정보원 후보나 정보기관이 추적 중인 외국 간첩 용의자 신원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보기관 내부에서 현재 국가정보국장실을 이끄는 윌리엄 필터 국장 직무 대행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를 후원했던 펄티 직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차관급인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에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백악관 발코니에 커다란 황금 독수리 조형물이 붙어있는 모습을 담은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250주년을 기념하는 황금 선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백악관 2층 발코니에 부착된 황금 독수리 조형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AI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독립기념일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기념일 등의 국기를 개양하면 마가 진영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된다 라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BC 방송은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인들이 성조기 개양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적 자부심,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해 성조기를 개양했던 미국인들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질 현실에서 국기를 개양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기 개양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기 개양이 마치 마가 진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 제재를 받는 AI 기업 엔트로픽과 손잡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클로드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엔트로픽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일부 기관이 사이버 보안과 정부 보조금 수급 등 개별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해 활용해온 사례는 있지만 주 내 모든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일괄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엔트로픽은 캘리포니아의 기관에 무료 직원 교육, 관련 컨설팅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도구를 쓰면서 눈덩이로 불어나는 AI 비용이 AI 전환의 핵심 난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AI 도구를 많이 쓸 것을 권장하던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접하면서 내부 고민 끝에 중국산 AI 등 값싼 모델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기업용 AI 에이전트는 대부분 AI 토큰이라는 사용량 단위에 비례해 요금이 올라가는 종량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 AI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역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준비에 나섰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면 스페이스 1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석 설계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요? 43만 달러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홍명보 나가! 어제 인천국제공항에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YTN입니다.
1: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2: 아니, 선수들한테 한 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1: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3: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4: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1: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다는 응원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팬들이 원하면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YTN입니다.
5: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6: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5: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월드컵 경기 지금 32강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죠. 어제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유럽의 강호 독일 역시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 탈락했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 잠깐 볼까요? 브라질과 일본 간의 경기. 아, 일본 진짜 경기 이런 걸 보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제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 브라질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시간 마지막 시간에 극적으로 브라질이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파라과이의 경기는 정규시간 연장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 끝에 파라과이가 독일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파라과이는 독일을 꺾은 날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경기였던 네덜란드와 모로코 간의 경기. 말도 안 되는 대진이었죠. 네덜란드가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 정규 시간, 연장 시간 1-1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 가서 모로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노르웨이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스웨덴과 프랑스, 그리고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경기 오늘 펼쳐서 엘레지아 오늘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시죠? 외출 계획하셨던 분들 참고하십시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2026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9919, 65788-99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9: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자, 먼저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잠시 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 Court has just released its ruling on the future of birthright citizenship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right has long been guaranteed under the 14th Amendment, but President Trump has been waging a battle to limit.
4: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아침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소위 출생 시민권 제도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상호 관수의 위법 판단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아침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라고 AP, 로이터 통신 그리고 CNN 등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법정에 직접 나가는 등 직접 이 힘을 보탬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아침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대법원의 굵직굵직한 판결들 스토리 전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민주당 쪽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에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와 같은 사유 없이 정책적인 입장 차이만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있었는데 이 판례가 거의 90여 년 만에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토탈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연준하는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를 비롯해서 앞서 언급한 연방거래위원회, 또 연방통신위원회 FCC,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항공우주국 NASA, 사회보장국 SSA, 중소기업청 SBA, 중앙정보 CIA 등 모두가 다 독립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판결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만 놓으면 그 기관의 정책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아도 사실상 대통령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어제 이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1935년부터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추구해온 결정이다. 대통령과 권한과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이다라고 짓겨세웠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승 2패입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좀 더 보기 전에 현 대법원의 구조를 보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2배입니다. 이런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에 여름 휴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중요한 판결을 계속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 성추문 관련 판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2패, 그걸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제 다른 뉴스에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보수 대법관들도 성추문만큼은 막아주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자신이 패소한 이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고인,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 성추문 소송을 제고한 진 캐럴이라는 여성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그 원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독립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대법원의 최고의 판결이다라고 치켜세우다가 한 시간 뒤 정작 자신의 성추문 사건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금방 대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치켜세웠다가 비난했다가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려보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달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의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속 문제 삼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뒷목 잡을 판결이 어제 하나 더 나온 셈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서울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영위와 신속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분리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앙일보 기업 개선작업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의 신용 위험을 분리해서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구상으로 분리됩니다. 매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몇몇 건설사 등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배경으로는 그룹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을 시작으로 자금 경색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부터 컨텐츠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0: 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에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어젯밤에 밝혔습니다.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습니다라는 그런 심경도 밝히기는 했는데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2: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1: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3: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들이 스킨케어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킨케어 탑 100 제품 가운데 한국 브랜드 제품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 K-뷰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이 2015년부터 매년 6월과 7월 사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아마존의 대표 쇼핑 행사로 꼽힙니다. 프라임데이 매출은 미국 여름 소비 경기의 바로미터로도 평가되는데 올해 행사 매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7개가 한국 브랜드 제품일 정도로 K-뷰티의 존재감이 더 뚜렷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라임데이 성과를 K-뷰티의 미국 시장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직접 접하는 핵심 온라인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61.98엔까지 하락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2024년 7월 저점 달러당 161.96엔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는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전망이 엔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엔화 매도세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986년 12월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에서 163엔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환율이 급격히 조정되며 엔고 현상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한편 니케이 등 현지 언론은 엔화 가치가 1986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차트상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서 향후 환율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상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엔화 약세 수준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업주들은 새로운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변경된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를 사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LA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7.87에서 $18.42로 55센트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매년 7월에 자동 조정되는 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LA시 정부는 모든 사업주가 새로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공식 안내문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크레센타, 발렌시아 등 LA 카운티 직할 도시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7.81에서 $18.47로 오르게 됩니다. 카운티 조례는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영어와 스페인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로 된 최저임금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스몰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온라인 대출 상품 SBA 심플론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한미 SBA 심플론은 고객이 온라인만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서류 제출까지 절차 전체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며 대출금은 사업 운전 자금이나 사업체 인수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심플론의 최대 한도액을 기존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한미은행은 중소사업체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고객들에게 우대금리의 단 1%포인트만을 가산한 대출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크게 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10만 4,800장으로 LA시 114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발부 건수는 21%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에는 고밀도 아파트와 콘도 그리고 대형 오피스 빌딩, 식당, 카페, 병원, 학원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불법 주차나 제한구역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 여건이 티켓 발부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들이 당한 사건 사고가 지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내 재외국민의 사기 피해 접수는 연간 20, 30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무려 2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에 36건과 비교해서 무려 5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외에 지난해 강력범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은 3건, 강도사건 3건이 기록됐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신고도 6건에 달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LA 지부 일명 옥타 LA가 지난 28일 랄프 클라크 리저널 공원에서 연례 전회원 야유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창주 회장을 비롯해서 7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해서 식사와 게임 등으로 네트워크 시간을 나누면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앞서 손흥민 선수가 SNS로 자신의 심경을 올렸다라는 내용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좀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홍명보 전 감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의 지금 집권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지금 한국에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동문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희한한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어느 학교를 같이 나왔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학교가 아니라 일본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그 네티즌들은요, 한국에서 그렇게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와라, 뭐 이런 동정론까지 인터넷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YTN의 보도입니다.
12: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문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도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11: 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1년 더 연장한다라고 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어? 북한 핵 위협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미국에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상존하는, 즉 늘 존재하는 위협이다 라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관행대로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북한 핵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선언을 1년 더 연장했다라고 관보에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런 선언을 하는 데에는 사실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체적인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미국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언을 해놓아야 미국이 북한의 해외 자산을 계속 동결하고 또 무역과 수출 통제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내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했었고요. 또 지난해 6월에도 이를 갱신했는데 어제 또다시 이를 갱신한 것입니다. 북한 핵 위협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근거는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의 범위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그 넘어서 핵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로 확대해서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2010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 격침 그 사건도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유럽에서 나름대로 잘 산다는 프랑스에서 더위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 파리에 있는 각 장례식장은 업무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라는 보도입니다. 프랑스 전국 장례협회는 여름철 30%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현재 70%까지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리 중심부에 있는 두 곳의 장례식장은 지난 26일 이후로 계속 만원 상태다라며 영안실도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던 지난 23일 이후 프랑스에서는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 다음에는 바로 미국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립기상청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2, 3주 동안 오데오 하류와 중부 대서양 연안 그리고 미시시피 강 및 오하이오 강 유역 일대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명으로 보겠습니다. 뭐 미시시피강, 오하이오강 일대, 오데오 하류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 동부 해안 도시는 물론이군요.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등 모든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폭염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으로 오면 라스베가스, 그리고 애리조나주, 또 유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특별히 남가주 지역도 폭염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멤피스와 달라스 등 남부 도시들 역시 높은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자, 이번 폭염은 미국 국토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다음 주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화씨로 90도 중후반까지 오르는 것은 기본이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곳에 따라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더운 곳 라스베가스는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분간 10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0: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신문이 모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행동이 모발에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박박 비벼 말리는 일상적인 습관이 탈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빗질이나 잦은 염색 뭐 이런 게 모발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겼는데 정작 위험은 머리를 말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랐던 젖은 모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상태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모발의 화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의 골격은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를 두 종류의 결합이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분에 민감한 결합이 물기를 만나서 헐거워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작은 힘에도 쉽게 끊깁니다. 원래 두껍고 건강한 모발조차도 젖었을 때는요, 원래보다 30%가량은 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젖은 머리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아는 우리는 수건으로 팍팍 비벼서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긴 머리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동여매죠. 이때 위쪽에 가늘고 섬세한 부위에 잡아당기는 힘이 쏠리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야 돼? 네, 비비는 대신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감싸서 살며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 무거운 면수건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극세사 소재는 제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는 것.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 좋은 샴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시죠. 그렇게 잘 샴푸하시고 막상 말릴 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0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를 출범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대체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예상은 다르지만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다수 투자 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투자 은행 가운데 JP모건, 바클레이스, 웰스파고, 노무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그리고 TD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올해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에 금리를 3차례 오히려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도이체방크는 2차례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딱 한 군데 금리 인하 전망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는 올 연말에 0.5%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좀 다른 은행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은 시신을 담을 바디백 만 개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디백 만 개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현지의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부상자는 5천여 명, 이재민은 1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실종자입니다.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4일 규모 7.2와 7.2의 연쇄 강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6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해서 수도 카라카스 일대의 주민들도 강한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이 여행 사업을 한답니다. 네. 루이비통 등을 보유한 프랑스의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알코르가 초호화 여행 브랜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만들어서 AI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을 겨냥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사업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리비에라 해안을 오가는 초호화 요트 사업입니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의 이 신형 요트는 초호화 범선 스타일로 길이 무려 220m에 54개의 초호화 스위트룸 그리고 4개의 레스토랑과 고급 스파 등을 갖췄습니다. 이 요트의 4일 일정 크루즈 여행 가격은 최소 2만 5천 유로, 달러로 약 2만 9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인데 2만 9천, 거의 3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루이비통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나면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단계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었나? 라는 점입니다. 3만 달러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3만 달러 쓰고 3박 4일 동안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AI 붐으로 탄생한 신흥 억만장자 군단이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사업의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집이 7채, 차가 12대, 명품 시계가 17개나 있는 엄청난 부자여도 죽기 전에는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이다 라면서 그 하고 싶은 게 시계를 하나 더 사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는 부유층을 겨냥한 요트를 조만간 더 늘릴 계획이며 연말에는 아르데코 양식으로 치장한 초호화 열차 여행 상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의류, 지갑, 신발, 시계, 주얼리, 향수 등으로 유명한 소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과연 이 명품 여행 사업에서도 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AI 붐 때문에 괜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가격만 급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AI 붐으로 인해서 촉발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대란이 글로벌 전자업계와 소비자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면서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애플은 맥북 에어는 $200 인상했고 맥북 프로는 $300 인상하는 등 맥 컴퓨터와 아이패드 가격을 20 내지 25%나 일제히 올렸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현재의 이 메모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다라고 비유한 뒤에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의 인상은 처음 봤다라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S 가격을 $100 올려서 약 $500로 인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부품 가격이 2.5배 이상 올라서 어쩔 수 없는 인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가을까지 추가로 두 배 정도 상승이 더 예상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전자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가격을 올려도 고정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할 뿐더러 충격을 흡수할 만큼 덩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들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 업체가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대형 기업의 전화만 받고 있다라며 우리같이 $100 이하짜리 기기를 주로 만드는 중소제조사들에게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액션 카메라 제조사인 고프로는 메모리 비용이 급등하자 이달 말로 폐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과연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유일한 회사 하나 있죠?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두 회사가 그런데요, 사실상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38.5%, SK하이닉스 28.8%, 미국의 마이크론 22.4%입니다. 결국 삼성과 SK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무려 세계 시장의 67.3%를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전체 시장 67.3%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요즘 그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1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2: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6: 네.
17: 수영도?
16: 그럼요.
1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으로 일단 출소했습니다. 남은 형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범수다라는 이유로 일단 가석방됐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어제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별다른 입장 없이 곧장 차를 타고 떠났는데, 이후에 김 씨는 뒤늦게 팬카페에 이 자필 편지를 올려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시죠.
19: 교도소 담장 밖에 보라색 복장을 한 여성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 틈으로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영생활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 씨는 출소 당일 팬들에게 쓴 편지에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보다는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0: 네, 한국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서울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영위와 신속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분리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중앙일보 기업 개선작업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의 신용 위험을 분리해서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구상으로 분리됩니다. 매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몇몇 건설사 등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배경으로는 그룹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을 시작으로 자금 경색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부터 컨텐츠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4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중앙일보마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입니다. 홍정도 부회장이 지분 5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가 37.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7%를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LL 중앙 등 콘텐츠 관련 자회사도 궁극적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일보를 팔면 결국 JTBC만 남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카타르 도하에서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형식은 실무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변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 화요일에 열릴 것이다. 즉 오늘 열릴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라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도하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실무 회담을 할 계획을 알려졌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양측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쿠셔너와 위트코프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회담의 형식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MOU에 따른 후속 협상 기간이 일단 60일밖에 되지 않고 무력 충돌에 따른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무급 회담보다는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 양양군 낙산 해변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속초 해양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낙산 해변에서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최근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편지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해준 해양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친절을 오래 기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낙산 해변에서 미국인 관광객 50대 A씨와 그의 딸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갑자기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현장에 있던 한국의 19살 한국인 B군 등 시민 2명이 해경에게 우선 이 사실을 알린 뒤 A씨를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바다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딸과 바다에 뛰어든 시민 한 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지만 A씨와 한국인 B군은 미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경은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실시해서 두 사람을 안전하게 해변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이에 이들 미국인 관광객 가족은 한국 관광공사를 통해서 속초 해양경찰서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즐거운 화요일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 인사 올립니다. 오늘 거울 보시면서요. 야, 오늘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2월 30일 오늘은 바로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는 내셔널 OOTD 데이입니다. 아니 OOTD가 뭐야? 바로 오늘의 착장 아웃핏 오브 더 데이를 뜻한데요. 이날은 바로 리얼리티 스타 씨 슈레도의 제안으로 지난 2018년부터 공식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멋진 옷을 입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특별해지는 기분 다들 아시죠? 아, 오늘 뭐 입지? 옷장 앞에서 마비가 온 분들을 위한 꿀팁. 좋아하는 색 하나로 다 맞춰 입는 모노크 룸 룩. 90년대 감성을 살린 레트로 룩. 혹은 편안한 티셔츠에 포멀한 재킷을 걸치는 믹스 앤 매치도 좋고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나다운 게 정답이니까요. 멋진 옷차림에 활짝 웃는 미소까지 더해서 오늘은 한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사진 한 장 남겨볼까? 패션과 자기 표현은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자신 있게 한번 폼을 잡으시면서 거울을 바라봐 주세요. 오늘 첫 곡은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은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Man in the Mirror로 출발하겠습니다.

거리의 홈리스들, 굶주리는 아이들처럼 고통받는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Man in the Mirror 보셨습니다. 보신 게 아니고 들으셨습니다. 영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요즘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그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모두 함께 영화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 마이클 잭슨 전 세계적으로 정말 눈부신 성공과 끝없는 환호 속에서도 세상에 가장 그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겪었던 그의 삶을 깊이 있게 담고 있는 영화, 그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의 고독과 열정,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삶과 주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시면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얼발씨 그 세집형 모임에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이번 금요일 바로 그런 영화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이클이라는 영화 아직 안 보셨으면 저도 이거 빨리 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사진 러브의 회장이셨던 허근배 회장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 정말 멋쟁이죠. 오늘 OOTD Day, Outfit of the Day에서 거울을 보면서 멋진 패션의 날이기도 하지만 최근 또 나온 그런 걸 보니까요. 새로운 그 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즘 그 구제 옷이나 중고 편집샵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돈 많은 자산가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많은데 왜 굳이 남이 입던 옷을 사?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중고 매장을 찾는 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가치를 쇼핑하기 위해서란 거죠. 어떤 가치일까요? 먼저 지구를 생각하는 똑똑한 환경주의라는 거죠.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지 하는 막연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고요. 옷 한 벌, 새 옷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섬유 쓰레기가 나오고 물이 낭비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 옷을 한 번 더 입으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든다라는

0: 마음을 겪게 되는데 이 중교샵에서는 절대 느낄 일이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물찾기가 주는 짜릿한 손맛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다 예측 가능한 새 상품들만 진열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중고 매장은 갈 때마다 보물창고가 열립니다. 먼지 속을 슥 헤매다가 마치 운명처럼 기가 막힌 명품 자켓이나 빈티지 가방을 단돈 몇 달러에 건졌을 때의 그 짜릿함은요. 낚시하는 분들의 손맛과 같은. 저도 이거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요즘은 뭐 하도 많이 건져서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이 빈티지 샵에도 가지 않지만 저도 한때는 그것도 무슨 색깔은 오늘은 1달러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 색깔만 또 한때 열심히 그 손맛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도 하고 그리고 또 나만의 개성을 살리기도 했죠. 지구도 살리고 내 개성도 살리고 보물찾기하는 그런 재미까지 돈 많은 사람들도 요즘 중고 매장을 간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올라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2026년의 절반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한번 옷장 정리도 해보시고 내가 안 입는 옷은 또 좋은 사람들에게 물려주시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남이 쓰던 거는 그 사람이 기가 다 오는 거라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저는 그 중고 매장에서 고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분이 쓰셨을까? 왠지 그 사람의 스토리와 역사들을 함께 찾고 느끼는 기분이라서 타임머신을 타고 뭔가에 가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면서 어떤 그 커넥션을 느끼기도 하고 짧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끈들이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자, 이제 독립기념일도 앞두고 있죠. 독립기념일을 주말로 해서 미 대륙에도 더위가 올 것이다. 유럽이 끓는 더위로 폭염으로 사망자도 꽤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입으실 때는요. 마, 천연섬유 그리고 좀 풍성하게 널널하게 천연섬유 면도 좋지요. 얇은 면이나 그런 마를 입으시면서 체온도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여러분 오늘 패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패션 이야기 그리고 올 여름은 이렇게 나면 좋겠다. 나만의 더위 피서 방법이 있으십니까? 더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요즘 보니까요. 더위를 8달러로 물리치면서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뜨던걸요. 보니까 선풍기를 이용해서요. 선풍기 뒤쪽에 얼음을 놓고 그리고 틀면 어우 시원하다. 그리고 햇볕을 가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그런 피서법이나 또 패션법, 나만의 개성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이고요. 요즘 새롭게 단장한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또 게시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채팅도 하시면서 친구도 만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0: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0: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0: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건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6년간 골프를 연구하면서 직접 퍼터를 설계하고 제작해온 골프 발명가이자 장인, 골프 퍼터 분야에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광스, 사이클럭스, 모듈라 퍼팅 플랫폼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아마존 출간 도서 퍼링 마스터리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2021년 서울국제 발명 전시회 은상 수상, 국내의 발명 전시회에서 수상한 발명가이십니다.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요. LA에서 현지 골퍼들과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신 광스 퍼터의 우리 김광남 발명가님 오늘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우 우리 발명가님 광스 이름에서 따온 광스 어감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네. 그 솔로 무슨 프로그램에서 광수가 인기던데 광스.
1: 네네.
0: 이 퍼터 이름이 광스예요?
1: 네, 제 이제 네. 메인 브랜드 이름이 네. 광스입니다.
0: 광스. 네,
1: 제 이제 퍼스트 네. 네임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죠.
0: 그래서. 네, 원래 아키텍이라고 들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건축가에서 어떻게 해서 네. 발명도 하시고 또 퍼터도 개발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1988년, 89년도에 마이애미에서부터 이제 귀가하면서
0: 네.
1: 거기에 있는 도랄 칸츄리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골프를 배우고
0: 네.
1: 너무 좋아하니까
0: 네.
1: 제가 항상 좋아하고 잘하는 거
0: 네.
1: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0: 네.
1: 이제 준비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골프 퍼터입니다.
0: 네. 야, 이 퍼터를 손으로 수제로 만드시는
1: 네네 그렇습니다.
0: 거지요. 아, 우리 일단은 퍼팅 얘기를 시작을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아니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왜 골프장에서는 게임에서는 퍼팅이 안 될까요?
1: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는 게
0: 네.
1: 퍼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0: 네.
1: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스트로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0: 예,
1: 예, 그렇죠.
0: 시계추처럼 막.
1: 응? 네.
0: 예.
1: 그런데 그 스트로크가 아니고
0: 예.
1: 실질적인 것은 자세 셋업입니다.
0: 셋업.
1: 네, 자세를 네. 항상 일관적인 자세를 셋업할 네. 수 있는
0: 네.
1: 곳이 되어야만
0: 네.
1: 그 다음에가 그 다음이 이제 스트로크고
0: 네.
1: 다음 것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예, 자세 셋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0: 그러니까 자세 셋업을 매번 똑같이 못하니까 이게 바뀌니까 어려운 거군요.
1: 아,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세 셋업이 되지 않으면은
0: 네.
1: 뭔가 이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몸을 만들어요.
0: 네.
1: 억지로 셋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면은 리듬이 깨어지고 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으로서 퍼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18홀을 도는 동안에
0: 네.
1: 일정하게 안 되니 매 홀로를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면 18홀 다 끝나죠. 그게 골프입니다.
0: 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점수도
1: 네.
0: 들쑥날쑥 하는데 그래서 느낌이 오네요. 뭔가 이 광스 퍼터는 셋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현재 특허 등록된 것이 자세 셋업을 하는데 일명 3초 만에 일관적인 자세를 셋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0: 어떤 원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보통 저희가 퍼터가 보면은 라인이 하나나 두 개가 쭉 줄이 꼬여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0: 예.
1: 그러면 그 라인은 항상 멀리 있어도 똑같은 라인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라인은 헤드 상단에서 후면부로 갈수록 3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형성되어 있어서 그 항상 기본적인 그 라인을 나의 루틴에 맞춰서 일명 뭐 수식으로 딱 섰을 네. 때는 일자가 되고
0: 네.
1: 약 잘못 섰을 때는 거의 계단형이 됩니다. 그것을 네. 항상 나에 맞는 루틴에 서주면은 네. 일관적인 자세를 셋업할 수가 있죠.
0: 아니 36년간 골프를 치시고 또 티칭 그런 라이센스도 네. 있으시면서 네.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뭔가 그 장학금 같은 걸 받으셔서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2020년 팬데믹 때 네. 그때 한국에를 가서 한국 정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을 해서
0: 네.
1: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한국 정부의
0: 네.
1: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네. 이후로 많은 개발을 했었죠.
0: 네. 네.
1: 그 교실이 2021년 네. 서울 국제 박람회에서
0: 네.
1: 은상을 수상한 바가 또 있습니다.
0: 네. 아키텍이셨는데 또 미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사셨잖아요.
1: 네네네.
0: 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그런 발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네요.
1: 네, 발명이 됐을 그 전에도 뭐
0: 뭐뭐 발명하셨습니까?
1: 한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특히 안경테라든가
0: 네.
1: 그리고 음식물이 보통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이 음식 폐기물을
0: 네.
1: 기저로 한 친환경적인
0: 네.
1: 무슨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도 발명을 했었습니다. 네.
0: 아 그렇습니까? 이 퍼터는 어떻게 해서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1: 이 퍼터라는 것은 이제 항상 제가 저도 공을 많이 필드에 나가는데 이제 불안한 것이 퍼터만 보면은 항상 마음이 불안했죠.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0: 네.
1: 그리고. 보통 프로 선수들이 퍼팅을 할 때
0: 네.
1: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0: 네.
1: 오늘은 또 안 된다.
0: 네.
1: 그런 분들이 문제가 이제 자세 셋업을 해결해 주는 것을 특허를 했고
0: 네.
1: 또 그리고 공은 항상 일정하게 정확히 센터를 맞추지를 못해요.
0: 잠깐만요. 그 자세를 셋업해 준 특허가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뭔가 나오는 거죠 그럼
1: 그렇죠
0: 어떤 디자인의 원리로
1: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0: 네.
1: 그 디자인이 원리가 뭐냐면은
0: 네.
1: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눈에서 보통 볼을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떨어진 점이 볼이 있고 뒤에 헤드가 갖다 대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 그 형상이
0: 네.
1: 내 눈에서 항상 일정하게 내 자세를 잡아주는 것을 그 도안을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0: 네.
1: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세로 셋업이 되게끔 그걸로 특허를 받으신 광스퍼터입니다. 광스퍼터.
1: 네.
0: 와 이렇게 미국에 이제 그 홍보를 하실 예정인데 미국이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네. 이제 현재 전 세계의 골프 시장이 한 6,600만 명 중에서
0: 네.
1: 미국에 골퍼가 한 3,300만 명 됩니다.
0: 네.
1: 이게 한 50%니까.
0: 네.
1: 요즘 이제 K-POP이 좀 인기를 얻고 K-푸드, K-컬처라고 그러는데
0: 네.
1: 이제 K-골프라고 그래서
0: 네.
1: 한국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0: 네.
1: 미국 시장에 한번 진출을 해보면은
0: 네.
1: 자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0: 네. 네,
1: 그런 차원입니다.
0: K골프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한국 분들은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굉장히 그 승부욕이 있으신데 미국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설렁설렁 대충 치시고 아니 저거 저렇게 쳐가지고 골프비가 아까울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제 K골프의 시대가 온 것 같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자세 셋업을 도와주는 기능이
0: 네.
1: 그 특허에는 저희가 한국의 키코스라고 한국 골프 스포츠 산업 연구센터 정부 기관이 있어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기존 네, 유명한 골퍼들과
0: 네. 물 드시면서 천천히 네. 하세요.
1: 그 장비들과 네.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0: 네.
1: 저희 제품은 빗 맞았을 시에도
0: 네.
1: 제 거리를 다 가고
0: 네.
1: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0: 네.
1: 그것도 특허의 일부분인데
0: 네.
1: 실제적으로 많은 프로들이나 일반 고수들이
0: 네.
1: 퍼팅을 할 때
0: 네.
1: 홀컵 주위에는 많이 이렇게 발로 밟아서 잔디가 좀 이렇게 내려간 상태잖아요.
0: 네.
1: 그놈이 짧은 퍼트 했을 때 보면은 그 거리는 분명히 맞췄는데 네. 옆으로 공이 흘러나가요.
0: 네.
1: 그런데 저희는 기존 퍼트에 비해서
0: 네.
1: 직진수행이 더 좋기 때문에
0: 네.
1: 홀컵을 지나가는 그런 원리로 해서
0: 네.
1: 한 100% 이상 홀인했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공인 테스트를 통해서요.
0: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죠?
1: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세트 동이가
0: 네.
1: 공을 이렇게 퍼팅 예, 맞췄을 때와
0: 네.
1: 수평 칼날이
0: 네.
1: 볼의 중간 적도 부분을 날카롭게 가격했을 때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은
0: 네.
1: 후자에 말씀드리는 수평 칼날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예. 그러면 더 정확하게 히딩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 적도 부분을 수평 칼날이 맞으면은 우리가 스키드라 그럽니다. 공을 공이 맞췄을 때 공이 보통 떠서 잠시 후에 굴러가는데 이것은 즉시 굴러가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예, 정확도가 높고 거리는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0: 아, 뜨지 않고 바로 네. 구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정확하게 굴러서 간다. 실제로 로봇과 함께 그 거리 측정을 했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걸 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희가 3.2m에서
0: 네.
1: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 퍼터 유명 퍼터가
0: 네.
1: 했는데
0: 네.
1: 3.2m에서 3cm 안에 들어갈 때 토우와 힐 방향에
0: 네.
1: 1.5cm씩 그러니까 정확도를 빗맞게 해서
0: 네.
1: 쳤을 때 기존 버튼은 11.03인치 그러니까 28cm가 짧으면서 퍼졌고
0: 네.
1: 저희 제품은 3cm 안에 100% 다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확한 것을 표기는 0.8cm 아니니까 한 8mm 정도죠. 그래서
0: 네.
1: 한 30배에서 이상
0: 네.
1: 차이가 있었던 게 그게 로봇 테스트를 통해서
0: 네.
1: 입증을 했습니다.
0: 야, 로봇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몇 배라고 그러셨어요? 그 정확도가?
1: 36배죠. 숫자상으로.
0: 네. 야, 이 지금 들으시면서 오, 나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 퍼터가 일자형이 있고 또 이렇게 반달 모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1: 네네.
0: 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근데 이 퍼터는 이걸 갈아 끼게 돼 있네요. 모양도 다 달리 몇 가지가 있나요?
1: 예, 모양은 이제 디자인 후면부를
0: 네.
1: 앞으로는 디자인은 이제 원하는 대로 칼라별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0: 네.
1: 근데 관성 모멘트를 생각해서 좀 제한적으로
0: 네.
1: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제 다섯 종류로 해서
0: 네.
1: 기존 우리 퍼터를 구매를 하면은
0: 네.
1: 보통 아주 정교한 블레이드 타입이 있어요.
0: 네, 블레이드.
1: 블레이드 타입으로 정교한 그린에 사용하는 고수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0: 네.
1: 아 나는 좀 풀이 좀 긴 상황이나
0: 네.
1: 잔디가 긴 상 비가 왔을 시에
0: 네.
1: 좀 더 거리가 더 정확도나 멀리 나갔으면 좋겠다.
0: 네.
1: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다시 퍼터를 사면은
0: 네.
1: 기존 퍼터 하던 것처럼 맞춰놨는데 새로 또 연습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저희는 내 손에 맞은 상태를 후면부만 블레드에서 이렇게 말렛으로 또 교체를 할 수가
0: 그걸
1: 있습니다.
0: 그걸 말렛이라고 하는군요.
1: 네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속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적은 돈으로
0: 네.
1: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 개를
0: 바꿔서
1: 예,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0: 네.
1: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0: 뒤에 보니까 이렇게 잠깐 여기 나사를 풀러서
1: 네.
0: 교체를 해서
1: 네.
0: 아까 말씀하신 블레이드로 쓰다가 말렛으로
1: 네.
0: 쓰다가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M 말렛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0: 네.
1: 맞는 거를
0: 그때.
1: 좀 재미있게
0: 네.
1: 예,
0: 환경에 따라 바꿔서
1: 맞게서.
0: 네.
1: 근데 이제 조건은 있어요.
0: 네.
1: 이제 공인 시합을 할 때는
0: 네.
1: 18월 경기 중에는 바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합 전에는 이제 바꾸면서 바꿀 수 있고.
0: 네. 그날 잔디 상황이나 날씨, 네.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굉장히 와 진짜 들고 빨리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로봇이 테스트를 했는데 정확도가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1: 아니 뭐 몇 네. 배라기보다도 네. 일정한 악력으로 네. 쳤을 때 네. 일반 기존 버튼은 28cm나 짧았다.
0: 네.
1: 그럼 짧으면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죠.
0: 네.
1: 근데 저희는 3cm 5에 네. 정확하게 100% 다 이상 네, 모여 다 있었어요. 들어가고 네. 매진 지나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 저희가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퍼터들이 골퍼들이 이 퍼터를 사용하니까
0: 네.
1: 보통 타수가 한 1.5에서 2개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많은 큰 변화가 있죠.
0: 큰 거죠. 네. 야, 그렇습니다. 테스트에서도 기존 퍼터 대비 그런 측정 결과 시 정확한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보였네요. 아, 광스퍼터. 골퍼들에게 이런 더 좋은 퍼터를 만들려고 하셔서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0: 네.
1: 제일 큰 것이 기존에 네. 사용하는 퍼터를 하다 보면은
0: 네.
1: 보통 골프 치는 사람들 집에 가면 퍼터가 한 몇 개씩 있어요. 잘 관심 있는 사람들은.
0: 예, 예.
1: 그런 분들이 새로 살 때마다 새로 연습하다 보면 평생을 네. 다 가요.
0: 네.
1: 그래서 짧은 네.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해서
0: 네.
1: 좀 더 골프를 치시는 분이 재미있는 네. 골프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0: 네.
1: 해서 뒤 후면부를 계속 교체 쉽게 할 수 있는
0: 네.
1: 그렇게 하면은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도
0: 네.
1: 재구매율도 높으니까
0: 네.
1: 그분들한테도 뭐 매출에도 네. 도움이 좀 되겠죠. 예.
0: 아 너무 좋습니다. 현재 제품을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또 판매 미국 대리점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림픽 블루바드 갤러리아 갤러리아 마켓이죠? 네, 네. 올림픽 블루바드하고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몰에 3층에 가면 58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직접 한번 체험하시고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108골프.com입니다. 108골프.com인데요. 박사님, 우리 발명가님 왜 108인가요?
1: 저희 골프 홀급 사이즈가 어떻게 네. 되나요? 직경.
0: 아, 잘 몰랐어요. 108이신군요?
1: 네, 108mm입니다. 직경 사이즈.
0: 아, 108mm.
1: 네.
0: 오, 밀리미터. 그래서 108골프.com 네. 108골프.com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네. 108골프 이렇게 김광남, 광스 퍼터 네. 이렇게 치시면 멋진 그런 영상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가시기 전에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그런 토너먼트나 이런 데서도 워낙 또 티칭 라이센스도 있으시기 때문에 시연도 해 주시고 또 레슨도 가능하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어떤 전화번호 좀 주세요. 네.
1: 아, 전화번호요?
0: 네.
1: 예.
0: 전화번호
1: 네.
0: 네. 213-842-6351 213-842-6351 213-842-635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광스퍼터 네. 우리 한국분들 성함에 광자가 들어가신 분들 반가워하시겠네요. 이 광스퍼터가 미국에서 뜨면 대단한 건데요.
1: 글쎄요. 저 네. 일단 저희 한인분들이 미국에서
0: 네.
1: 우리 이 사회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주류 사회보다 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0: 네.
1: 퍼팅에서 네. 승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0: 우리는 젓가락 기술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 섬세한 퍼팅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1: 뭐 또 특별히 네. 뭐 개인적으로 네. 커스터마이징이나 레슨을 네. 퍼팅을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0: 네.
1: 연락 주시면은
0: 네.
1: 원 포인트 레슨을 특별히 할 수도 있고
0: 네.
1: 참고로 아마존에 제가 또 출판했는 것도 있죠.
0: 책을 쓰셨죠.
1: 네.
0: 네.
1: 거기 책에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멘탈이나
0: 네.
1: 기존에 그냥 골프를 잘 치는 법이 아니고
0: 네.
1: 누구나 프로들도 강사님들도
0: 네.
1: 보셔서 한번 일관적인 퍼팅에 대한
0: 네.
1: 과학적인 것을 한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0: 네.
1: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아마존의 출간 도서 퍼팅 마스터리 그리고 광하고 침 되나요? 광남? 네,
1: 광남 김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네. 광남 김을 치면은 바로 네. 들어갑니다.
0: 네, 김광남. 예. 네, 김광남 발명가의 퍼딩 마스터리 광스퍼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서울 국제 발명 전시회 은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국내외 발명 전시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발명가이기도 하십니다. 아, 친환경 그런 음식 쓰레기 발명도 하셨다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에는 그 제품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골프 토너먼트도 좋고요. 여러분 그룹에 크고 작은 골프 모임이 있으시면 또 우리 광스퍼터에서 나갈 수도 있죠.
1: 네, 네.
0: 출장 클래스 네. 나가서 시연도 해드리고 네. 또 디스플레이 보실 수 있고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213-842-6351 공식 홈페이지 108golf.com 108golf.c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1: 글쎄요.
0: 네.
1: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0: 네. 네, 역시 광스 다우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K 열풍인데요. 골프에서도 우리의 K 골프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광스퍼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13-842-6351번이고요. 108골프.c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립스틱 안 묻게. 발명가의 길은 외로워요. 저희 아버님도 발명을 많이 하셨어요. 몇 개 하셨는데 이를테면 제일 먼저 발명하셨던 게 그 초였습니다. 초의 심지가 이렇게 꼬부라지면 초가 막 엉뚱하게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초의 심지를 여자 머리 따듯이 세 갈래로 따서 똑바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한국에 전기가 들어와서 망했다는. 그리고 뭐 모기장을 자동으로 탁 바람내서 세우는 그 야외용 모기장도 만드시고 뭐 집에 보면요 이것저것 손재주가 있으셔서 만드시고 했는데 히트친 건 없지만 자 광스퍼터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골프 정말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뭐 LPGA는 우리 코리안 레이디들 또 남자 PGA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분들이 여러 면에서 점점 아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프계의 이 산업도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뭐 그 유명한 퍼터는 뭐 만불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히트치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 우리 광스 퍼터가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모임에서 골프 미팅을 하실 때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면 데모도 좀 보여드리고 먼저 한국분들을 통해서 이 퍼터가 입소문이 나기를 기대하신다는 마음에서 먼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13-842-6351 213-842-6351번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만나 뵐게요.
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0: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9: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0: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9: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6: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2: We will fight for you.
2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3: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9: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0: 213-427-5500, 427-5500.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4: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2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6: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 보안보안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
2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건강에...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폭풍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훈이 씨 몰려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월드컵의 남자 월남 훈이 훈입니다. 월남 쌈마.
0: 아, 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가지고요.
1: 아 어저께 그 귀국하는 네. 모습들을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새벽 4시 도착하는데 네.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 묻혀갖고
0: 네.
1: 야, 하여튼 뭐
0: 우리 아이비님이 네. 국민 분노 외침 응? 디리리 나가라.
1: 아니 뭐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야, 근데 하여튼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 네. 라이브 어떤 분은 네. 손흥민을 늘어볼지 누가 손 넣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어. 인터뷰할 때 자기 네. 그 읽을 때 손 놓고 갔다는 걸로 아. 뭐라고도 하고
0: 네.
1: 또 옆에 그 조현우 고기파가 같이 나왔거든요.
0: 네. 네.
1: 그걸 보고도 또 누가 계란 던지면 조현우 선수가 워낙 그 신경이 좋으니까 골키파니까 그분이 다 막아줄 거라 생각하고 또 옆에 왔다. 뭐 이튼 뭐 온갖 얘기가 다 있던데. 아, 뭐 네. 끝난 건데 뭐 이제 뭐 이게 뭐예요?
0: 그래요.
1: 네, 다 끝난 거고.
0: 네.
1: 잘 해야지 이제부터.
0: 정리 잘하고 새 출발해야죠.
1: 근데 좀 불쌍한 네.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마음이 아파요.
0: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아, 솔직히 우리가 뭐 우리 조로 하거나. 그렇죠. 우리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0: 아니 근데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왜
1: 뭐야?
0: 초반부터 안 놓고 손 선수를.
1: 아, 그 마음을
0: 그게
1: 누가
0: 뭐 알게. 나의 전략이었다라지만 프레쉬하게 다시 2차에
1: 프레쉬는 무슨 개?
0: 아니 아니 메인 디쉬를 어? 그렇게 하면
1: 아니,
0: 안 되지.
1: 아니 전 세계에서 네. 인정하는 네. 베스트 선수를
0: 네.
1: 왜 프레쉬하게 후반전에 넣냐고
0: 프레쉬하게
1: 정말
0: 후반전에.
1: 어이가 없어요.
0: 안 돼요.
1: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넣는 게 맞죠. 조커로 확 휘젓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왜 그런지 진짜
0: 네. 아 오늘 에콰도르와 멕시코
1: 네, 저녁
0: 오늘
1: 때
0: 아침에 6시. 오다 보니까 벌써 그 멕시코
1: 난리죠.
0: 옷들을 입고 막 행진하고 있어요.
1: 좀 부럽지 않아요?
0: 아, 부러운데 부러움은 지는 거다.
1: 근데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0: 네.
1: 어제부터가 32강이 시작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가 떨어져서 굉장히 아쉽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진짜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0: 울부짖죠.
1: 네. 근데 생각해보면
0: 네.
1: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잖아요. 결국 이틀 차이고
0: 네.
1: 한 경기 차인 거예요. 일본을 보세요. 정말 잘하고 막 우리가 칭찬해. 야 부럽다 부럽다 했는데 물론 정말 잘했지만
0: 네.
1: 이걸 젖자싸라고 하죠.
0: 어.
1: 프랑스 아니 뭐야 브라질하고 해가지고 결국 2-1로 막판에 지는 바람에 30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하고 따졌을 때 결국 한 게임 더한 거고 이틀 더 있은 거야.
0: 그러니까 그 운빨도 있어야 되고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 가는 그 뭐랄까 경기의 중간 그 뭐랍니까 그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0: 네, 네.
1: 결과론자들이 결과론만 보는 사람들은 결과론자분들이
0: 네.
1: 봤을 때는 야 그래봐 한 경기 차이야.
0: 어.
1: 우리 이렇게 열받을 필요 없어.
0: 그래.
1: 다음에 잘하면 돼.
0: 그래.
1: 뭐 이런 거니까.
0: 맞아요.
1: 마음 놓쳐. 어차피
0: 네.
1: 한 팀 빼고 다 떨어져.
0: 어,
1: 1등
0: 아니,
1: 빼고 다 떨어져.
0: 이번에 또 대이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좋은 거야 또. 독일이
1: 왜, 아니 저 깜짝 놀랐잖아요.
0: 독일이
1: 졌다라는
0: 파라과이에.
1: 게 파라과이에 야 파라과이 그 팀 응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0: 그러니까요. 국경일을 했다잖아요.
1: 그래요?
0: 응.
1: 야, 난 정말 네. 독일이 이렇게 질 줄은 몰랐네.
0: 모로코가
1: 저,
0: 네덜란드
1: 그거 와 저는 그 승부차기 봤거든요.
0: 네 승부차기로
1: 둘 다 승부차기 독일도 승부차기였잖아요. 와 그 정말 제가
0: 근데
1: 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0: 막상 막하로 그렇게 비긴 것도 대단한데 약속이
1: 네, 그러니까
0: 근데 승부차기에서 또 이겼어 약한 아, 나라들이
1: 근데
0: 막제국이
1: 저는 이게 네. 되게 웃긴 게 이게 네덜란드
0: 예.
1: 승부차기 할 때 딱 치는 분들 얼굴을 봤는데 아,
0: 이미
1: 저,
0: 딱 차는 순간 알죠?
1: 불안하잖아요. 아 제가 와이프랑 보다가 아
0: 저 사람 불안한데
1: 제 와이프가 아니야 근데 딱 실축을 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못 넣어도 되니까 골키퍼한테 막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설프게 실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차지 말아라. 근데 그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차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네덜란드 응원했거든요.
0: 네, 아 네덜란드.
1: 네, 네덜란드
0: 배팅을 했구나. 그 얼마 뭐, 걸었어?
1: 네, 아니 오블.
0: 오블.
1: 아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커피 한 잔 값인데
0: 네.
1: 커피 한 잔 내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
0: 네,
1: 근데
0: 네.
1: 아 기분 나쁘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선수가 또 얼굴에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0: 아...
1: 야, 근데 약간 얼굴이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NBA 시카고 불스의 스카리 피펜을 닮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아, 저 양반이 왜 축구선수가 농구선수 닮았지? 예. 기분 나쁜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맡긴 거야.
0: 아이야.
1: 졌잖아요. 아, 오늘 커피 사야 되는데 이따가 오게. 아,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변이잖아요 이게.
0: 모로코가 네덜란드로.
1: 물론 모로코 잘하는 팀이에요. 잘하는 팀인데 야, 네덜란드 이기고 파라과이가 독일을 이기고
0: 어제 또 브라질과
1: 일본이 이길 뻔도 했잖아요 사실은.
0: 그니까
1: 그랬으면 정말 이변이었지.
0: 그랬는데 와, 어떻게 막판에
1: 정말 마지막 그 후반 네. 그 인저리 타임 끝나기 진짜 20초 전에 브라질이 넣었지.
0: 야, 삼바 축구.
1: 네, 하여튼 네. 뭐 그런데 오늘 또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벌써 시작했을 거예요. 노르웨이가 아마 지금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더라? 하여튼 뭐 지금 멕시코 네. 저녁 때 있고 재밌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 물론 대한민국은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축제니까 즐겨야죠. 그래요. 누가 이기든.
0: 아니 빨간 셔츠 겨우 개놨더니 한 번 입고 못 입었네 이제.
1: 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안 샀잖아요.
0: 자,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분의 아이디어로
1: 네.
0: 그릭 신화에서
1: 그렇죠.
0: 우리 건너뛰었습니다.
1: 이게 원래는 저희가 그리스 신화를 끝나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 이야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시즌2로
0: 네.
1: 지난번에 그 럭키비키님 우리 애청자분이시죠? 네. 럭키비키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아, 이번 월드컵 시즌인데 월드컵 그
0: 나라들의
1: 나와있는 출전국들의 그런 건국 신화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느냐
0: 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1: 생각도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0: 네.
1: 월드컵 본선에 오른 나라들의
0: 네.
1: 좀 건국 신화가 재밌는 곳들 몇 개가 있거든요.
0: 네.
1: 또 비슷한 곳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모아서
0: 네.
1: 두 나라씩
0: 네.
1: 몇 주간 월드컵 기간 동안만
0: 좋아요.
1: 여러분께
0: 스페셜
1: 네, 월드컵 스페셜 하겠습니다.
0: 오늘은 그 첫 나라가 잘못하면 욕을 먹겠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일본에서 네. 뭐 우리 흉명도 선수 감독을
1: 언제쯤 선수예요?
0: 네. 오늘은 일본입니다.
1: 아니요, 한국과 일본이죠.
0: 뭐. 한국과 일본.
1: 한국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
0: 그렇죠.
1: 대한민국 혹시라도 네. 또 우리 2세가 들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들었을
0: 네,
1: 때
0: 네.
1: 또 대한민국 건국신 한번 얘기는 해야죠.
0: 네.
1: 그래서
0: 네.
1: 뭐 한국과
0: 마늘을
1: 일본.
0: 안 빼놓을 수가 없지.
1: 아,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 가면 일단 태극전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0: 네.
1: 그것도 웃겨요. 그 붉은 악마, 그 태극전사. 저는 왜 그게 악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0: 네.
1: 강한 이미지죠.
0: 네.
1: 일본은 뭘까요? 축구 팀.
0: 사무라이.
1: 사무라이. 블루 사무라이. 사무라이
0: 왜 블루야? 거기는 색깔이 블루구나.
1: 거긴 블루고.
0: 사무라이 블루.
1: 그렇죠. 브라질은 뭐 삼바.
0: 삼바.
1: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그냥 무조건 메시의 나라.
0: 메시.
1: 이런 건데.
0: 네.
1: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나라의 건국 신화.
0: 네.
1: 오늘부터 첫 시간.
0: 네.
1: 한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먼저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볼까요?
1: 자,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다 알죠.
0: 네.
1: 단군 신화입니다.
0: 네.
1: 당근 아니죠. 단군.
0: 단군.
1: 네, 단군 신화. 옛날 옛날에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있었습니다. 환웅은요 하늘나라에 있기엔 좀 궁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궁금해.
0: 네.
1: 아버지, 저 아래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
0: 어디 북한 사람 같아. 아버지.
1: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0: 내려가 싶습니다.
1: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웅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산단수 네. 아래로 내려갑니다. 촤, 구름 타고 내려가요.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 뭐지, 본사에서 지사로 가는 거죠.
0: 네.
1: 그곳에서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근데 어느 날 곰이랑 호랑이가 찾아와요.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이 말합니다.
0: 네.
1: 좋다. 그렇다면 너의 정성을 보여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어주마.
0: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1: 왜요?
0: 쑥, 마늘,
1: 마늘?
0: 얼마나 몸에 좋아. 강장제.
1: 그렇긴 한데 속쓰린데.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아요?
0: 고기를 뭐.
1: 그치.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생각해. 호랑이랑 곰이 고기를 안 먹고.
0: 그러니까 쑥과 마늘로 쑥과 마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련을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근데 호랑이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지. 야, 이거 못해. 그리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그냥 바로 토끼 잡아먹었지. 근데 곰은 밀어나니까
0: 밀어냈어.
1: 가만 버티는 거야.
0: 끝까지 그냥.
1: 겨울잠을 잔다 생각하자. 끝까지 쑥과 마늘을 먹고 버팁니다.
0: 끝까지.
1: 그랬더니 딱 동굴에 나오는 순간 펑
0: 하고 여자가
1: 아주 아름다운 여자.
0: 옹녀. 옹녀가 아니고.
1: 야, 옹녀, 옹녀 이거 아니고.
0: 아, 거기 옹녀에서 옹녀가 나온 거 아닐까요?
1: 옹녀?
0: 뒤집어서.
1: 옹녀는 다른 거 아니야? 약간 저쪽.
0: 옹녀야.
1: 옹녀. 옹녀야. 근데 옹녀예요, 옹녀.
0: 네.
1: 근데 너무 이쁜 거야.
0: 어?
1: 일단 환웅도 웃기지 않아요? 어? 자기가 곰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쁘니까 또 자기 여자로 만들어.
0: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그런 여자의 테스트에 거친 여자를 내 배필로 삼은 거 아닐까?
1: 그렇게 볼 수 있네.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뭐요?
1: 여우 같은 여자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는 못 산다. 왜 그럴까?
0: 곰이 나요? 아, 요즘 본인, 같은 때는
1: 본인은 여우라고 생각하세요? 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자가
0: 저는 때때로 곰스럽고 어쩔 때 여우가
1: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나는 만나
0: 카멜레온이야
1: 뭐야
0: 그때 파충이야? 달라 파충이야
1: 파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단군이 생겨 왜? 환웅이 사연으로 나온 웅녀와 사랑을 하여 빠지죠 그래서 네. 아이가 나타나는데 타이라는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
0: 아
1: 그래서 우리 단군 고조 할아버지 가서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0: 고조.

0: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어딨어. 끝까지 무조건 하지.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막 사막 가셔갖고 일하시는 보시는 네.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 대우에서 가시고 현대에서 가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1: 그렇습니다.
0: 야 해보자 끝까지 하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 콩 같은 힘, 네. 우르르사 이런 거지. 그래요.
1: 네.
0: 갑자기 뭐 요새 네.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이 차오르네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이런 마르신 분보다는 저 같은 약간 듬직한 곰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게 우리 나라를 위한 곰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죠? 자,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특유의 끝까지 해낼 힘이 있다라고 본다면
1: 네.
0: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본입니다.
1: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0: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네. 적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1: 적은 아니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한국에 가장 가까운
0: 우리가
1: 나라.
0: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1: 네.
0: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적이 맞지만 이제는 조금 서로 이제 화합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1: 네.
0: 네.
1: 자, 일본의 건국신화.
0: 일본
1: 건국신화. 궁금해요.
0: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일본 건국신화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일본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국기를 보세요.
1: 태양.
0: 태양. 그분들은 본인들은 태양과 가깝다 생각을 해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근데 요게 조금 우리가 지난 정권 때문에 많이 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 왕실은 있잖아요, 왕실. 네. 일본 왕실은 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하늘의 네. 신들. 자, 아마테라스는요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1: 네.
0: 아마
1: 테라스가 있나 보다 그 집에.
0: 일본 말로 베란다.
1: 베란다.
0: 그렇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1: 발코니와 베란다 뜻 아시죠?
0: 뭔데요?
1: 그래요? 몰라요?
0: 몰라요. 뭔데요?
1: 발코니는 튀어나온 거고
0: 네.
1: 베란다는 그 안에 있는 거고요.
0: 집 안에 있으면 베란다?
1: 약간 이제 발코니 구조상
0: 네.
1: 밖으로 나온 거고
0: 네, 네.
1: 저기 그 베란다는
0: 네.
1: 그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0: 그럼 발코니가 베란다는 아니네요, 정확하게.
1: 달라요, 그게. 테라스는 뭐게요?
0: 테라스는 야외인가?
1: 테라스는 네. 지상이나 네. 옥상의 야외 공간을 말하고.
0: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테라스는?
1: 테라스는
0: 네.
1: 1층이나 주로 1층이나 옥상의 야외 공간.
0: 야외 공간이 테라스. 그럼 발코니는?
1: 발코니는 튀어나온 거. 건물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0: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튀어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밖으로.
0: 그게 발코니? 베란다는?
1: 베란다는 지붕이 있으면서 건물의 안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에 있는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궁금해서.
0: 그러면 옛날 우리 아파트는 베란다가 맞는 거구나.
1: 베란다는 그게 베란다.
0: 이것도
1: 너의 그
0: 베란다?
1: 튀어나온 베란다. 네.
0: 오빠 이거 뭐야? 이거?
1: 베란다.
0: 이거 베란다. 뭐 이렇게 놀래니? 베란다. 짜증나는데요. 갑자기. 좋아요. 난 곰이야.
1: 발크니?
0: 오늘 술 뭐 마실래? 테라스? 네? 맥주 테라스? 그래요? 좋았어.
1: 그러네요. 네.
0: 뭐 이름 뭐 마음대로 하는 거야?
1: 네, 좋아요. 갑자기 건축학적으로 가네.
0: 좋았다. 이거 좋았어.
1: 좋았어요?
0: 저 몰랐거든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1: 확실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0: 여러분 들으셨죠?
1: 네.
0: 저는 항상 재미와 예능과 정보를 함께합니다.
1: 네.
0: 자, 다시 어디까지 했니 우리?
1: 아마테라스.
0: 아마테라스.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1: 그러니까 아마테라스가 여신인 거죠.
0: 네,
1: 태양을
0: 여신이에요.
1: 상징하는.
0: 말 그대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여신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이름이 스사노.
1: 스사노죠.
0: 근데 이 친구가 사고 뭉치예요. 왜? 바다와 폭풍의 신이거든요.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바다 폭풍이 어마어마한 거고 가장 힘든 거죠 이분들에게는. 거칠어요 성격이. 이 신은 스사노가 너무 심하게 난동을 부려갖고 이제 막 배가 넘어지고 일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1: 네.
0: 아마테라스가 화가 납니다.
1: 어.
0: 그래서 동굴하러 야 너 이제 안 봐. 그리고 동굴하러 들어가 버려요 아마테라스가. 근데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여신이잖아요. 태양이란 말이야.
1: 근데 태양이 동굴로 들어가면
0: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1: 깜깜해지지.
0: 깜깜하잖아. 폐가 안 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못 짓고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 햇빛이 없으면
0: 그렇죠.
1: 다 죽지.
0: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 다른 신들이 야 어떻게 해 아마테라스 빨리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작전을 세웁니다.
1: 네.
0: 동굴 앞에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잔치를 벌여요.
1: 끌어내려고?
0: 끌어내려고.
1: 막 냄새 풍기고.
0: 잔치 벌렸네. 그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막 난리를 쳐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아마테라스가 동굴 안에서 야 이거 봐라.
1: 밖에 뭐지?
0: 내가 없는데 밖에 왜 신나 있지?
1: 신났네?
0: 뭔 일이야?
1: 뭐지?
0: 그리고 슬쩍 문을 열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니까. 그 순간 신들이 거울을 쫙 비춰버립니다.
1: 거울을?
0: 네.
1: 네.
0: 아마테라스가 쓱 보는데 뭐가 갑자기 눈부신 게 확 들어오니까

0: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밝아? 그리고 밖으로 쑥 나가니까 세상에 다시 빛이 돌아왔죠. 요게 일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래요.
1: 아, 그래서
0: 태양이 다시 세상에 나온 순간. 네. 그 순간이 바로 빛과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이며.
1: 네.
0: 요때 이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땅으로 내려와 일본을 다스리게 되었다.
1: 아. 그 포인트가 태양이군요.
0: 포인트는 태양이죠. 태양. 그러니까 이분들은 폭풍, 바람, 파도를 좀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지. 섬나라니까.
1: 네.
0: 대신에 해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일본도 나라 자체가 해가 떠오르는 나라. 일본이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한국은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곰, 땅에서 버텨낸 곰에 곰과? 만나서 시작이 됐고.
1: 네.
0: 일본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르스의 빛으로부터 후손이 나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0: 과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한국은 아까도 미역사 정확하게 집었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인내의 그런
1: 인내 쑥하고 정말 마늘만
0: 인내.
1: 먹고 곰이 웅녀로 변신을 했고.
0: 야,
1: 우리 어머니들이야. 진짜.
0: 야, 그렇지.
1: 일본은 뭐 숨어 들어갔다가 이러고 숨어 들어갔다가
0: 약간의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1: 하고 그냥 나온 거.
0: 겉으로는 약간 보면 하이 하면서 햇빛처럼 하이 밝아지지만 뒤에서는 약간 어둠과 이런 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뭔가 빛의 이야기긴 한데 일본은 약간 어떻게 보면 태양이니까
1: 이렇게 레슨이 없네.
0: 아, 왜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질서와 이렇게 보여주는 강한 상징은
1: 있지만,
0: 있지.
1: 네. 나 시끄러하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잔치로 꼬여내서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네요.
0: 뭐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따지신다면요.
1: 그래서 그 태양을 국기 그리는 게 왜 이렇게 쉬워?
0: 그렇지만
1: 우리는 건공감리 그리느라고 초등학교 때 진짜 했었어요.
0: 맞아요. 그거 외워야죠. 이게 세 개냐 네 개냐. 또 가끔은
1: 지금 정확하게 그리세요?
0: 네, 건공감리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태양 이거 태극 문양도
1: 이 위인가
0: 이게 밑에가 들어가나 올라 그게 되게 헷갈리는 친구 많았거든요.
1: 빨간색이 그래도 위.
0: 그거 저 어릴 때 왜 이렇게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1: 어떻게 외웠어요?
0: 노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1: 아.
0: 그러니까 시작할 때 태양 문양
1: 동해물이니까
0: 물이 내려가고
1: 밑으로 가고
0: 백두산이니까
1: 백두산이
0: 올라오는.
1: 올라가고. 그 좋은 방법이다.
0: 그렇게 배웠어.
1: 아니 이번에요 월드컵 경기할 때 네. 국가 하잖아요.
0: 시작할 때?
1: 네. 네네. 근데 한국 경기에서 네. 애국가가 나오면 그렇게 떼창하는 거 보고 그렇게 외국 분들이 놀랬대요.
0: 그래요?
1: 우리처럼 그렇게 떼창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가 봐요.
0: 미국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1: 그래도 있지만
0: 다른 나라들
1: 다른 나라들은 잘 못 부르고 그런 게 있어? 이런 나라도 있나 봐요.
0: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진짜 애국가를 경건하게
1: 근데 사절까지
0: 외우세요?
1: 그럼요. 사절까지 다 외웠죠.
0: 어릴 때 외웠죠. 지금. 자, 3절. 지금. 3절 시작.
1: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0: 2절.
1: 뭐더라?
0: 그
1: 철갑인데.
0: 철갑사
1: 철갑을
0: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1: 우리 기상일세.
0: 브라보.
1: 잘하시네.
0: 아니 그거 옛날에 막 시험 보지 않았어요?
1: 시험 봤어요. 태극기 그리는 것도 미술 시간에.
0: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른다. 한국에 얼마 전에 야구 할 때 그 애국가 부르는데 한 인디 밴드의 여성 보컬 아세요? 얘기? 그분이 부르셨는데 약간 미국 애국가는 되게 부르시는 분의 스타일 따라서 되게
1: 막
0: 되게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막 끝에가
1: 막
0: R&B로 부르는 분도 있고 막 락으로 하는 분도 있고 자기의 기교를 암껏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기가 막히잖아. 막 호호 하잖아.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성분이 태극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 표정들이 점점 일그러지고 나중에는 막 끝나지 않는데 박수 좀 그만하고 막 엄청 욕 먹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몇 주 전 얘기인데 최근 얘기입니다. 엄청 그 욕을 먹고 이분이 거의 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막 사과하고.
1: 그랬어요.
0: 근데
1: 우리는
0: 모르겠어요. 근데 애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태극기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0: 벌금이야, 벌금.
1: 근데 요즘은 뭐 패션으로도 저는 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0: 아 근데 그거는 문양은 쓸 수 있겠죠.
1: 네.
0: 태극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
1: 태극기를 갖고 몸에 두르고 이런 거 안 돼요?
0: 두르는 것까지는 뭐 선수도 하니까 하겠지만 그걸 네. 뭐 이렇게 폼으로 리폼을 한다든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훼손하면 안 된다고 돼 있던데.
1: 그래요?
0: 네. 모르겠어요. 지금 변했는지는 저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알려주세요.
1: 위에다가 그냥 점매기만 해야 되겠다.
0: 그 정도는 하는데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 되게 이쁘게 섹시하게 네, 하시는 네. 것들 그걸 태극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모양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잘 모르겠네.
1: 글쎄요.
0: 아 저는 좋아요.
1: 그거 갖고 뭐 바느질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조금은 그래도
0: 왜냐면 태극기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면 네. 그걸 봉합하면 아니고 새로 버리고 불태우고
1: 다시 한다.
0: 새로 사각김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태극기함도 옛날 만들지 않았어 어릴 때. 그렇죠. 국기함 만들었잖아요 학교에서.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보석함도
1: 아니,
0: 안 되는 거.
1: 아니 태극기는 어디서 구할까요? 하나 구하고 싶어.
0: 어?
1: 응. 파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0: 그거 작은 것들은 네. 저기 아마존? 도 팔고. 네. 큰 것도 파나?
1: 아마존, 아마존? 저. 아 그럴까요?
0: 뭐요?
1: 거기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0: 근데 뭐 끝났는데요?
1: 네. 아니 그래도 뭐 아니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게 또 우리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0: 뭐 좋아요. 하여튼 이번에 네. 그 한국 1번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1: 네.
0: 이제 건국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네. 솔직히 한국이나 1번 정도는 한국 당연히 아실 거고 1번 정도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하나인 여러분 아주 강렬한 멕시코.
1: 아 멕시코의 건국신화?
0: 네 그리고
1: 재밌겠다.
0: 미국.
1: 멕시코의 건국신화에는 우리 쑥과 마늘 대신에 왠지 할라피뇨, 고추와
0: 저거 나오나?
1: 고수.
0: 고수 나오나?
1: 실란트로. 기대돼요.
0: 설마.
1: 소년이여, be ambitious.
0: 그게 열정.
1: 지드래곤. 소년이여.
0: 뭐예요? 파워.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2026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1: 아 이제 거의 네. 다 갔죠.
0: 4th of July 오네요. 우리 고양이 점돌이 생일이에요.
1: 언제가요?
0: 독립기념일.
1: 진짜요?
0: 네.
1: 진짜 태어난 거야? 아니면 그날로 정하신
0: 그날로
1: 거예요?
0: 그날로 추정을 해서.
1: 추정이잖아요.
0: 제가 8.15, 8월 15일 날 입양을 했어요. 3년 전에. 어. 그런데 육지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충. 7월 4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7월 4일 날 태어났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럴 때 애완견, 애완묘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폭죽 소리 때문에.
1: 아 그날?
0: 그쵸, 응. 그쵸, 그쵸.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
1: 많이 깜짝 놀래죠.
0: 많이 놀래요.
1: 저는 응. 아이가 아기 때 네. 와 진짜 밤에 뽀뽀해서 애가 막 깜짝 놀래니까 응.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올해가 250주년이라서 네. 좀 더 클 거예요.
0: 더 클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월드컵 열기까지 있어가지고
1: 아 그러네.
0: 조심해야 돼요.
1: 뭐 계획 있으세요?
0: 뭐 집에서 있는 게 에이, 최고지.
1: 또 이러면서 또 나가시겠죠. 또
0: 아, 근데 집이 최고야. 응? 아니 네. 저희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니까요. 네.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얘가 삐져요.
1: 그 맨날 삐져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0: 아니
1: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0: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맨날 제 옆에서 자다가 네. 삐짐은 옆에 오지도 않아 잘 때. 근데 오늘은 이제 풀렸는지 제 머리맡에 옆에서 자길래 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배 위에 또 올라와. 그러면 너무 가끔은 좋아.
1: 가끔은 네. 남자들이 뭐라는 줄 아시죠?
0: 뭐라고요?
1: 가끔은 고양이가 참 부럽다고. 여자분이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옥 씨처럼 이쁜 네. 여자가 있는데 고양이가 막 애기하고 막 노니까 네. 그 다음 화면에 남자애들이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갖고 야옹 야옹 부러워서 네. 아니 근데 고양이가 그럼 아프지 않았게 손톱 이렇게 안 아픈가?
0: 참죠.
1: 아 참아요?
0: 네. 이렇게 꾹꾹이를 해요. 어. 배 위 올라와서 어. 자면서 그러면 아 아파도 참아. 어떻게 참아야지.
1: 하지마 그래야지.
0: 아이 안 아프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1: 아무튼 뭐
0: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번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이제 굉장히 더위가 오고 있대요. 우리 LA는 지금 이상할 정도로 오늘 춥지 않았어요?
1: 아니 저는 딱 좋은데 어제도 덥던데?
0: 너무 쌀쌀해.
1: 이게 좀 일교차도 심하고
0: 네.
1: 아직까지 더운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더워지고 있죠.
0: 더워지고 계속. 있대요. 네. 그래서 유럽에 지금 엄청난 그 폭염이 왔잖아요. 네.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건축 자재를 개발을 하는데 대마
1: 네.
0: 햄프
1: 네네네.
0: 대마 블럭이 아주 화제라고 합니다.
1: 그거
0: 네.
1: 한국에서는 사실 그걸로 이제 마루 옷도 많이 만들고
0: 네.
1: 제가 아는 형님이 네. 그걸 미국에서 저한테 하자고 그랬어요.
0: 뭐를요?
1: 그 한국에서 대마 그걸 하는데 비싸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원료가
0: 네.
1: 근데 미국은 이제 네. 대마를 이렇게 막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크게 농장 어마어마하잖아.
0: 저쪽이 되게 많. 저 가봤어요. 아, 시애틀에 커다란 대마 농장.
1: 저는 못 가봤지만 하여튼 뭐 네.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 나면 그게 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0: 네.
1: 그거를 한국으로 수출하자고. 그 형이 빨랐네.
0: 바로
1: 머리가.
0: 그거예요.
1: 그거네.
0: 그걸 이용해서
1: 벽돌을 만든다고요.
0: 어떤 자재를 만든 뒤 그렇게 천연
1: 자연 친화적이구나.
0: 그래가지고 더위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히트라잖아요.
1: 야 좋다 그거 아이디어 좋다. 거기 이렇게 붙으면 시원한가?
0: 요즘
1: 유럽이 난리라고 그래서요. 지금 중국제 에어컨 때문에 사람 줄 서고 난리래요. 신이 만든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0: 중국제 에어컨이?
1: 네, 가격 싸고 막 하니까.
0: 네, 네.
1: 와, 근데 유럽 가보셨죠?
0: 네.
1: 좋아하세요?
0: 뭐 좋아요.
1: 저는 제 체질은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0: 네,
1: 저는
0: 너무 작아.
1: 아 작기도 작고.
0: 네. 호텔 같은데 진짜.
1: 정말 좁죠.
0: 샤워룸에 들어가면
1: 어깨 펴나와.
0: 돌리기도 힘들어.
1: 그죠. 어깨 펴나와. 이쪽은 막 물 뛰어.
0: 네.
1: 그런 뜻이고. 얼음이랑 냉동칸을 잘 안 쓰잖아요. 그분들은 아시죠?
0: 에어컨이 20%밖에 없대요. 유럽에는 얼마나 높겠어.
1: 음식을 지금. 냉동해서 먹는다는 문화가 잘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냉장이나 이렇게 먹지.
0: 네.
1: 우리처럼 막 냉동에 막 쓰셔놓고 막 그때 먹지 않으니까
0: 네.
1: 더워 죽겠는데 얼음 카페에서 얼음을 그러니까 아이스티를 시켰어요. 레모네이드를 네. 부어서. 그랬더니 저한테 어이스 얼음을 원하니
0: 네.
1: 당연하잖아. 미지근해서 네. Of course 했더니. 정말 웨이터가
0: 한 큐브 주죠.
1: 요만한 큐브 세 개를 이쁜 요거다 갖고 와서 조그만한 집게로 How many would you like? 아, 정말 짜증이 나고 다 덤퍼가 두 번 더 갖다 달라고.
0: 큐브 세 조각 갖고 와서
1: How many would you like?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네. 다 달라고 했더니 저를 딱 네. 나중에
0: 네.
1: Are you from America?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했더니 너처럼 차가운 거 얼음 많이 먹는 건 아메리카냐 그러는 거야. 와 어이가 없지만
0: 맞아요.
1: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0: 네.
1: 빨리 미국 돌아가서 그냥 맥도날드에 가서 시원한 얼을 이만큼 넣어
0: 있는 콜라도 얼마나 커.
1: 그걸 막 콸콸콸 먹고
0: 유럽은
1: 싶다.
0: 진짜 요만해. 그리고 냅킨 달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하고 째려보면서 한 장 줘. 그러니까. 진짜 한 장. 우리 미국에서는 너무 이거 막
1: 좀 우리 풍족하게 살다가
0: 너무 스포일됐어.
1: 진짜 저는 뭐 안 맞더라고요. 아 너무 답답하고.
0: 어떻게 유럽 너무 더워서.
1: 그러니까 더워서 좋았을 때 진짜 더웠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히 더울 거야.
0: 근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온대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이게 웬 난리야 할 정도로 근데 올해가 쌀쌀하잖아요. 근데 이제 폭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
1: 아 어떡하냐.
0: 그래서 요즘 그 SNS에요. 네. 폭염 속에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가 나왔어요.
1: 폭염을 지내는 법. 이겨내는 법. 좋습니다.
0: 그래서 요즘 요즘 다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비싸잖아요. 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돌리면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1: 아 선풍기 갖고 시원하기 쉽지 않은데.
0: 응. 선풍기 뒤에다가요.
1: 물 뿌려요? 얼음?
0: 페트병에 얼음을 얼려서 그걸 뒤집어서 그 타이를 하는 거예요. 묶어. 네. 그리고서 선풍기를 들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1: 그러니까 그 얼음이 거기서 나와서 그게
0: 얼음의 열기를
1: 나온다,
0: 뒤에서 받아서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지는 거죠.
1: 야,
0: 아니 진짜 그게 효과가 있다고.
1: 아, 저 이거 또 봤어요. 여기서.
0: 아니 몇 천 명의 사람이 어머 이거 너무 효과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 그래서 그 선풍기에다가 얼음 넣는 거 나와서 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네. 아, 그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또요, 또. 몸이 너무 달라올랐을 때 공략해야 돼. 너무 달아.
1: 아니
0: 더워서 달아올라.
1: 근데 미옥씨가 얘기하니까
0: 나 너무 달아올랐어.
1: 너무 달아올라도 이상하다.
0: 어? 그럴 네, 때는 네. 주위 공략해야 되는 체위가 있어요. 체위가
1: 뭐 아직 아 이상해.
0: 체위가 네. 아니구나. 네. 그
1: 체위가 아니. 어. 무슨
0: 포인트가 있어.
1: 아 더운데 무슨 체위야.
0: 목덜미. 네.
1: 이게 어떻게 목덜미야? 이게 어떻게 목이에요?
0: 아 목덜미.
1: 여러분,
0: 아, 나 목덜미가
1: 미옥 씨가 지금
0: 제일,
1: 네. 본인 손목을 잡으면서 목덜미. 아니 누가 봐도
0: 더위
1: 이렇게
0: 먹었어,
1: 목덜미야.
0: 더위 먹었어. 여기 스튜디오 왜 이렇게 더워?
1: 이게 체위예요?
0: 그쵸, 어디 갔어? 그 목덜미.
1: 아 진짜 웃기네.
0: 그리고 손목. 겨드랑이. 이런
1: 이걸 뭐 하라는 거야 거기를 지금.
0: 이런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네. 데가 있잖아. 맥박이 느껴지는데 네. 여기에 찬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탁 대주면요 네. 온몸으로 도는 피가 차가워지면서 심장과 몸속 온도를 아주 빠르게 낮춰준대요.
1: 아니 근데 보통 목덜미는 뒷동무 많이 하죠 사람들이.
0: 네.
1: 근데 손목도 그게 된대요?
0: 손목 여기 맥박 뛰는데 그리고 겨드랑이.
1: 겨드랑이?
0: 겨드랑이 여기도 굉장히 그거예요.
1: 아 그래서 우리 네. 어르신들 이렇게 물수건 받으면 이렇게
0: 겨드랑이
1: 하셨나?
0: 식당에서 물수건 받으면
1: 달아올라서 붓건 달아올라서
0: 겨드랑이 이러면 안 되지.
1: 안 돼 안 돼.
0: 근데
1: 그래요?
0: 물수건이나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차에 여러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분무기 물을 담아서 분무기를 네. 넣고 네. 너무 내가 지금 정신이 없고 열사병에 걸릴 네, 네. 정도로 덥다 이럴 때는 네.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이 물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대요.
1: 그러면 피부는
0: 피부도 뭐 촉촉해지는 거지 뭐.
1: 피부가
0: 아 괜찮아. 괜찮아.
1: 아니 근데 아 그러면 그냥 절대 네. 물만 뿌려도 좀 낫다.
0: 그렇죠.
1: 아, 좋아요.
0: 그리고 옷.
1: 옷은 뭐요?
0: 다 벗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 없으니까.
1: 달아오른다. 그 어떻게 해요?
0: 막 달아오를 때는
1: 찢어요?
0: 아니 그럼. 풍성한 네? 옷을 좀 넉넉하게 풍성한 거, 큰 거 달라붙는 큰 거, 큰 거 입고, 입지 말고 좀 넉넉한 옷을 린넨.
1: 린넨, 네. 네.
0: 그리고 얇은 면.
1: 면이 제일 좋죠. 면. 아무래도 땀 흡수도 되고.
0: 이런 거로 바람길을 만들어줘야지 꽉 끼는 옷은 안 돼요.
1: 이게 여성분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여성분들 여름에 더운데 꽉 끼는 거 답답하죠.
0: 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네. 한 시간에 물 한 컵씩을 꼭 챙겨 드세요.
1: 아,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 하이드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계속 수분을
0: 이미 어머 부족해 나 어지러우면 늦은 거야. 미리 마셔줘야 돼.
1: 맞아, 맞아. 그리고 네. 혹시나 자제분,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 생각을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은요 네. 어른들은 우리가 목마른 걸 알고 피곤한 걸 아는데 아이들은 네. 모른대요. 5살 이하까지는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가 뛰어놀 때 얘 네. 먹어 괜찮아 할 때 괜찮다 믿지 마시고 물 무조건 먹이시고 쉬게 해야 돼요. 애는 그걸 모른대요. 자기가 힘든 거를.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어른이 챙겨줘야 돼요.
0: 옛날에 진짜 더울 때 그 네. 돗자리 마루에 돗자리 깔아놓고 네. 새로 들여온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서
1: 새로 들여온 냉장고 매 여름마다 냉장고를
0: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네. 순간이요. 동네 그때 냉장고 별로 없을 때 팥을 어머니가 네. 삶아서 그거를 네. 으깨서 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통에 넣어가지고 얼려서.
1: 진짜요?
0: 어 그런 거 안 했어요?
1: 아니요.
0: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
1: 저희는 그 주스 파우더 갖고 네. 주스 만들어서 만들긴 했죠. 아시겠지. 하긴 했는데.
0: 팥 으깨서 아. 팥 아이스크림.
1: 저희는 이미 그때는 이제 비비 썸띵이라는 아. 아이스크림이 이미 시중에 팔았기
0: 그렇죠.
1: 때문에 비비허 이게
0: 어,
1: 있었죠.
0: 그랬구나.
1: 아 근데 팥빙수도 많이 드셨겠네. 그러면 집에서 얼음 갈아갖고.
0: 그건 안, 아,
1: 안 하셨어요?
0: 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어, 왜 옛날에 이렇게 얼음 가는 거 있었죠?
0: 가는 도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정으로라도 이렇게 얼음 갈아서 이렇게 먹지 않나?
0: 그리고 그거 아주 진하게 커피를 만들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음만 넣어서 먹는 아이스 커피를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1: 어릴 때부터 커피 드셨어요?
0: 응.
1: 어, 그것도 부모님이
0: 뭐 뭐라고 안 하셨어. 우린 자율제라서. 어, 그리고 야. 미숫가루 막 어, 엿장수 아저씨 참기름 할머니 가실 때마다 얼른 들고 나가서 미숫가루 드세요 하고 드리고 그랬던.
1: 저 그게 좀 궁금한 거 있어. 좀 착한 어린이네요. 미숫가루를 저도 저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거 먹으면 갈증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미숫가루 먹으면 갈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음료수인데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얘는 먹으면 먹을수록
0: 좀 텁텁하니 좀 그렇죠.
1: 그렇죠. 먹을수록 목이 말라.
0: 아, 그래도 옛날에는 기운 내자 밥 대신에
1: 아, 그러니까 이게
0: 여름에
1: 영양이 없으니까 어,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아, 옛날에 엿장수가 있을 시절이었어요?
0: 그럼요.
1: 좀 길가 이거 정말 네. 이거 가위 창창창
0: 냄비 하면서 냄비 잘못 팔았다가
1: 아 진짜 그거 하셨어요?
0: 예. 네. 아, 나 너무 나이 나오나?
1: 어 저는 그거
0: 그 동네 없었어요 엿장수가?
1: 아 저는 이제 얘기로만 들었지.
0: 벌써 차이도 안 나는구만. 그 옛날에 그 여름의 네. 추억의 노래 네. 들어보겠습니다. 딱따구리 앙상블의
1: 지금 뭐였죠 이게?
0: 지난 여름날의
1: 지난 여름날의
0: 이야기.
1: 이야기.

0: 지난 여름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연말에
1: 그 미국 영화엔 저것도 있는데 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인지 알고
0: 아,
1: 있다
0: 그쵸? 그
1: 영화 스릴러 영화
0: 여름의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너무 그러네 막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부럽네요
0: 근데 요즘은 강가와 바닷가는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1: 왜요?
0: 좀 천재지변이 많고 파도에 휩쓸려가고 이런 사고들도 있고 하니까
1: 위험해서.
0: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해안가도 좀 많이 좀 오염됐다는 얘기가 많아서
0: 네.
1: 서부 쪽이
0: 안전하게
1: 네. 네. 즐겁지만 안전하게
0: 네. 독립기념일은 집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고기 말고
1: 그치 바베큐 데이죠 사실 또.
0: 그치 고기값이 너무 올라서
1: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즐겨야지
0: 네. 네. 자 주말 계획도 미리 세우는 그런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0: 네 탱자 미옥 탱자였고요
1: 프리 탱자였습니다
0: 안녕.
1: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1: 213-427-5500, 427-5500.
1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0: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15: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네, 오늘은요, 요즘 같은 이 여름철 햇볕, 이때 악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황제내경의 사기 조신대론이라라는 그런 편에 여름철 건강관리법 중에서 무염 오일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햇볕을 싫어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여름에는 이 자외선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늘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황제내경의 그러한 조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은 건강에 해롭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햇볕이 건강에 필수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지하에 살면 폐병이 잘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캄캄한 곳에서 오래 살면 기운도 없어지고 핏기도 없이 마르게 되고, 두부 물출하면 역시 많이 드시는 폭식증, 살이 찌고, 또 바깥 생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며 심장병이며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 흔히들 이 태양광 속 자외선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을 과도하게 쬐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자외선 자체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 천지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즉 하늘에서 양기를 받고 땅에서 음기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한자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양, 양이란 보통 양이 아니라 아주 큰 태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양기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로 비타민 D가 그것인데, 이 비타민 D가 다른 비타민 절대 먹어서 만들 수 없는 그 비타민 D입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골다공증하고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해서 칼슘을 많이 찾아 드시는데, 사실 그 칼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세멘트 가루가 간단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세멘트 가루를 뭉쳐줄 뭔가 그러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칼슘을 섭취한다 해도 그 매개체는 역시 비타민 D,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주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칼슘을 흡수하고 뭉치게 하고 폐에 착 달라붙게 하는 그 뭔가, 그 역할이 바로 비타민 D인데, 이 시멘트를 단단하게 굳게 하려면 날이 쨍쨍 우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열치열, 자외선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태양빛을 한두 시간은 쬐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얼굴이나 팔 이러한 것은 좀 피하면서 말이죠. 자,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듯이 사람의 몸도 기와 혈이 튼튼하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려면 태양빛을 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고전의 여름철 건강관리법은 항상 햇볕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무염 오일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여름철 태양뼈 두려워 마시고 한두 시간은 걷기 바랍니다.
1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1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2: 마침내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합니다. 중앙일보는 현재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상태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계열사 간 신용위험을 분리하고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수의 원매자와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 2천억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건설사 등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홀딩스를 포함한 계열사 4곳은 이미 법정관리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1965년 창간 이후 60년 역사를 이어온 중앙일보의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갈 경우 한국 언론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억제를 명분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더 이상 자동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 조치는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는 수정헌법 14조입니다.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898년 대법원은 중국계 이민자 원키 마크 사건에서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출생 자체가 시민권 취득의 기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100년 넘는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불법 체류자에게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국경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헌법 개정이나 의회 입법을 통한 제도 변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인권단체들은 무국적 아이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판결로 출생 시민권을 바꾸려면 행정명령이 아닌 헌법 개정 수준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민과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3: 7월 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LA시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7불 87센트에서 18불 42센트로 55센트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LA 카운티 직할 지역인 라크레센타와 발렌시아 등도 시간당 17불 81센트에서 18불 47센트로 오르며 센타모니카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패사디나는 18불 4센트에서 18불 57센트로 말리부는 17불 91센트로 각 조정됩니다. 웨스트할리옷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시간당 20불 25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새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변경된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를 사업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조례는 영어와 스페인어는 물론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포스터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 법률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한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피주 공화당이 2024년에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현행 미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4개 주가 이와 유사한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연방공직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못 박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보수의회 대법관 구성을 고려해 원고 측이 승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판결은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 장이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3: LA 한인타운이 지난 1년 동안 주차위반 티켓이 두 번째로 많이 발부된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통계 전문업체 크로스타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티켓은 10만 4천여 장으로 LAC 114개 지역 가운데 다운타운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단지가 밀집한 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공간 부족이 만성화된 것이 단속 증가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LAC 전체로는 오히려 티켓 발부 건수가 줄고 있는데 단속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LAC는 벌금 액수를 높여 세수를 보완하고 있어 올해 평균 주차위반 벌금은 약 90불로 2022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주차는 293불, 공항 통행구역 차단은 최고 1,100불까지 부과됩니다. 한인타운을 찾는 운전자라면 거리 청소 시간대와 버스 전용차로 적색 주차금지 구역 등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이면 괜찮겠다는 판단이 수백 달러 벌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2: 미국인들이 자국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기관 NORC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제도 근대 국제적 영향력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자부심이 2017년 이후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갤럽이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성인은 53%에 그쳐 갤럽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이션,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기까지 격동의 10년이 이 변화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특히 하락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두드러졌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2층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줄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자부심은 같은 기간 19%포인트 감소했고 미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7년 42%에서 현재 28%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비판적 시각이 커진 가운데서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의 핵협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먼저 회담을 요청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캐럴라인 에빗백 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도하로 이동해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날짜를 30일로 못 박은 것과 달리 래빗 대변인은 이번 주로 열어두어 양측 간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무차관 카젬 가리바디는 이번 주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형식이 바뀐 배경에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이틀 연속 공습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섰습니다. 이 충돌로 60일 안에 최종 종전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양측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것은 확전이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해 찬성 6대 반대 3으로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정책적 입장 차이만을 이유로 독립기관 인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가 90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와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포함해 행정부 산하 20여 개 독립기관이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날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찬성 5대 반대 4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전 쿡 이사에게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이 독립기관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넓히면서도 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선을 그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0: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3: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4: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3: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2: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대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1250만불 1250만불
1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주 7일 24시간
12: 3237828600 3237828600
1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4: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패션 칼럼니스트 이스트진 캐럴이 제기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캐럴은 1996년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군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해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1심도 이를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 최종 기각됐습니다. 캐럴은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며 1심에서 8,330만 달러 위자료 판결을 받았고 2심도 이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 연방 대법원이 우편투표 관련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일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용지를 선거 후에 접수하더라도 집계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0: 캘리포니아는 현재 선거일 소인이 찍히고 선거 후 7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유권자를 위한 명확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선거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약 4천만 달러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를 밝혔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과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도 이번 판결이 투표권을 지킨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엄청난 패배라고 비판하며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투표 제한을 담은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우편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선거 운영은 연방이 아닌 각 주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선거 전문가들은 우편투표 보호와는 별개로 개표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기투표 독려와 처리 자동화 등에 9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폴브룩에 거주하는 43살 남성 랜들 벤스가 연방법원에서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마약 생산과 공모 마약 유통, 공모 미성년자 대상 마약 제공 그리고 사법방해 공모입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남부지부에 따르면 벤스는 2023년 10월부터 당시 9살과 11세였던 두 아들에게 환각버섯의 주요 성분인 실로시빈 캡슐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이었지만 2024년에는 거의 매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로시빈은 연방 규제 대상 환각성 마약입니다. 벤스는 두 아들을 환각버섯 재배와 포장 유통 과정에도 동원했으며 당시 12세였던 큰아들에게는 실로시빈 캡슐을 건네 또래 친구들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시켰습니다. 수사당국이 지난해 10월 관련 시설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생 환각버섯 200파운드 이상과 건조 환각버섯 약 78파운드, 그리고 총기 6정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펜스를 이번 범행을 주도한 총책으로 지목했으며 최대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가운데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가 대형 인공 폭포 무대를 설치해 패션쇼를 열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를 거느린 프랑스 명품 대기업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파리 패션위크 기간 동안 LVMH는 8m 높이의 인공 폭포를 무대 중앙에 세웠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유례없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을 쏟아붓는 화려한 쇼가 펼쳐진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폭염 피해가 현실인 상황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이 논란을 보도하면서 비판 여론은 프랑스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후위기와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기업의 대형 행사가 어떤 사회적 시선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발생한 버스터미널 총격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은 지브릴 김씨에게 징역 33년 6개월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콜럼버스 지역방송 WBNS CTV가 이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김씨는 2023년 10월 콜럼버스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40대 남성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배심원단은 올해 5월 계획적 살인과 중범죄 살인 및 중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버스터미널 일대는 당시 안전 문제와 이용객 불안이 이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이번 중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종신형이 포함된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가석방 없이 수십 년을 복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 캘리포니아주가 선거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천만 달러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회 지도부가 이번 주 최종 조율 중인 예산안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배정된 예산 가운데 약 2,900만 달러는 카운티별 선거 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에 쓰이고 1천만 달러는 우편투표 사전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 투입됩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지연이었습니다. LA시장 선거와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각각 6일에서 7일이 걸렸고 이는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투자를 통해 선거 후 5일 이내에 주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허용해 유권자 참여를 넓혀온 주인 만큼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개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선거 결과 발표가 빨라지면 낙선자의 승복 시점도 앞당겨지고 선거 불복 논란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컨설팅 업체 베인랜드 컴퍼니가 미국 신차 시장의 장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구 둔화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2040년까지 연간 신차 판매량이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간 약 1630만 대가 팔리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신차 구매 감소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신차 등록자 중 18세에서 34살 비중은 2021년 12%에서 최근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차 월 할부금이 4년 사이 30% 오르면서 신차 5대 중 1대는 월 납입금이 $1,000를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로봇택시 보급이 가속화되면 운전면허 보유 인구가 줄고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도 현재 1.2대에서 1.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베인은 내다봤습니다. 차량 수명이 길어진 것도 신차 수요를 누르는 요인으로 연간 차량 등록 말소율은 2000년 6%에서 2025년 5%로 낮아졌고 2040년에는 4.4%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 만큼 현재 상위 5위권인 GM과 도요타 포드 현대차그룹 혼다 외에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하는 브랜드들은 실적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부 브랜드의 미국 시장 철수와 브랜드 간 인수 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귀국하면서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 전 이전에 대회 종료 후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협회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육계 선거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경재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폐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부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7: 보이라이츠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지만 화재의 피해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쌓인 8,500만 파운드 규모의 음식물이 썩으면서 악취가 수마일 밖까지 퍼지자 캐런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월요일 긴급 행정명령 두 건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사태 수습을 앞당기고 화재 책임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이고 내부에서 잔불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어 재발화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현장 통제권을 창고 운영업체인 리니지 로지스틱스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할 중앙통제본부를 설치하고 이동식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상담소를 즉각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 검찰에 13일간의 화재 진압 비용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전방위 소송을 지시하며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비용을 시민이 떠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니지 로지스틱스에는 45일 안에 모든 부패 폐기물을 수거하라는 마감 시한이 통보됐으며 대형 트럭 약 5,000대를 동원한 이송 작업은 이미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장기적 건강 손상을 유발할 물질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현장 인근 카페 업주들은 야외 영업을 전면 중단한 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국 LAHSA가 연방주택도시개발부를 상대로 긴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수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지원 자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LAHSA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자금이 끊길 경우만 1,000명 이상이 주거와 필수 서비스를 잃게 되며 그 가운데 약 1,900명은 아동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LAHSA가 재정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했고 사기 의혹과 이해충돌 방지장치도 미흡하다며 자금 신청과 수령을 모두 막았습니다. LAHSA 측은 구체적 증거 없이 언론 보도를 짜깁기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조치가 의회가 승인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LAHSA는 LA 카운티 85개 도시를 대표해 연방지원금을 통합신청하고 배분하는 구조로 최근 4년간 확보한 자금만 9억 달러를 넘습니다. 자금이 중단되면 300여 개 기관 8,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노숙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한편 LAHSA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LAC 기준거리 노숙자가 17% 이상 줄었다고 밝혔지만 회계부실 지적은 계속되었고 LA 카운티는 지난해 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LAHSA에서 분리해 자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LA 지역 노숙자 지원 체계 전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대규모 화학물질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이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독성물질 폭발 위험까지 제기됐습니다. 정화 작업은 3주 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거듭 연기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작업팀은 공장 내 두 개의 저장 탱크에서 중화 처리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제거합니다.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독성 고인화성 액체입니다. 작업은 온도 조절 특수 용기와 다중 안전 절차를 갖춰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과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 그리고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작업을 총괄합니다. 작업 중 인근 지역에서 과일향과 비슷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당국은 공기 중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농도가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을 크게 밑돈다고 밝혔습니다. 정화 작업은 오는 7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대기질과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 차원의 조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FBI와 환경보호청 EPA가 이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사고 과정에서 연방법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여러 변수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나흘 전 서명한 합의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조건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가 지연될 경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무기한 점령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미국과 이란의 포괄적 평화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협상 라운드를 두고도 양측의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하 회담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반면 이란 외무부는 전문가들이 카타르를 방문하지만 미국과의 직접 대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동결 해제 문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카타르에 묶인 60억 달러의 동결 자산이 곧 풀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이란으로 이전된 자금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카타르는 자금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측 합의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중개자 역할을 할 뿐이며 자금 이전은 협상 진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평화카네기재단의 선임 분석가는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의 자유로운 해상 통행이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7: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카우엔과 블러바드 웨스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 49분쯤 한 남성이 등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 당시 의식이 있고 반응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노스 할리우드 관할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다수의 유닛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 검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목격자 확보와 용의자 추적이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로버트슨 블러버드의 한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를 노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3시 28분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 3명이 매장 전면 유리를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포켓몬 카드만 달러어치를 빼앗은 뒤 검은색 세단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포켓몬 카드는 희귀 카드를 중심으로 수집 시장이 커지면서 고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희귀 카드는 한 장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큰 현금 가치를 지닙니다. 웨스트 LA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파손된 매장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3명은 모두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차량과 용의자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마감 시한 직전에 서명을 완료해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채권안은 저렴주택건설보조금과 공공 및 비영리개발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장기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채권을 통해 수만 가구의 새로운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홈리스 문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주거운데 하나로 수십 년째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 채권안은 그 구조적 문제에 주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다만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지방정부의 집행 능력 그리고 환경심의 절차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오는 11월 유권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가주 시미밸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차량이 식당 야외 테라스로 돌진해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미밸리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월요일 오후 2시 30분쯤 티에라 레아다 로드와 마데라 로드 인근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64살 여성이 운전하던 흰색 테슬라 차량이 북쪽으로 주행하다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회전에 실패하고 연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인도를 걷고 있던 아구라 힐스 거주 79살 여성을 들이받은 뒤 건물 외벽에 충돌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피해 여성은 차량 밑에 깔려 있었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돌 직전 자리를 피한 다른 고객 2명은 간발의 차로 화를 면했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미성년 자녀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운전자와 어린이 1명이 경미한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건물 구조 일부가 파손된 식당은 당국으로부터 안전진단 전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레드태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파악하는 한편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 그리고 음주 및 약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주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 날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시 국제관계 담당 부시장 오드리 풀바르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파리의 에어컨이 부족하다고 조롱해온 일부 미국 언론인과 인플루언서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풀바르 부시장은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미국 도시들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으니, 반면 프랑스에서는 4가구 중 1가구만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인의 78%는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열흘가량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풀바르 부시장은 파리가 지난 25년간 대기오염 감축과 도시녹지 확대 등 생태전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폭염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상당국은 다음 달 초부터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11: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국내 반응을 두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뉴탄치는 30일 게시물에서 한국은 팀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기록을 세우며 탈락했는데 한국 곳곳의 격렬한 반응이 전 세계를 더 놀라게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뉴탄치는 홍명보 감독에게 책임이 없지 않지만 어떤 시스템의 붕괴도 결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월드컵 출전 자격조차 없는 나라가 많은데 한국인이 그렇게 분노하면 중국 대표팀은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며 자조 섞인 평을 하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중국 관영 매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 감독을 향해 한국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두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30일 게시물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팀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기록을 세우면서 침울하게 탈락했는데 한국 곳곳의 격렬한 반응은 전 세계를 더 놀라게 했다며 한국인들은 냉정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매체는 축구대표팀 환영행사가 취소되는가 하면 홍명보 감독에게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인의 국민성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며 하지만 경기의 패배를 배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스포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이고 사회적 정서의 분출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한국 축구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실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은 분명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깊이 들어가 볼 때 이것이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라며 어떤 시스템의 붕괴도 결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저 모든 사람이 가장 눈에 띄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습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유머 섞인 위로와 자국 축구를 향한 자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유탄치는 그간 축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 전쟁과 경제난 등을 겪은 이라크, 이탈리아, 그리스 등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 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축구와 구군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욕을 참으며 구군을 지키고 중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호국법사는 누구인가? 중국 축구대표팀이다 라고 썼습니다. 매체는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 남자 축구가 패배한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국인들에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깨우침이기도 하다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국가가 있는데 상당수 국가는 월드컵 출전 자격조차 없다. 한국인이 그렇게 분노하면 중국 대표팀은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0: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이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게이츠 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를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류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미국 법무부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이후 게이츠 재단의 내부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해당 재단에 기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약 490억 달러에 달합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5월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회에 지정석 배제를 통보받고 수년 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YTN 보도입니다.
1: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게이츠 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류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버핏 회장이 게이츠 재단과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에스틴의 관계를 둘러싼 내부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기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해당 재단에 주식을 기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약 74조 원에 달합니다. 두 건물의 오랜 관계는 미국 법무부가 엡스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이후 급격히 냉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버핏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엡스틴 자료 공개 이후 게이츠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지난 5월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지정석 배제를 통보받고 수년 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버핏 회장이 기존에 후원해온 다른 가족 재단 등에 대한 연례 기부는 차질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2시 정원에서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1338-3889 세종바이오텍.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인연이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피천득 선생님은 그의 수필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자, 수많은 인연과 기회들을 멋지게 살려내시는 그런 활기찬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채워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0: 네, 나자렛 노래였습니다. Dream On 이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아, 삶에 있어서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도 귀한 인연이 되니까요. 라는 멋진 피드백 올려주셨네요. 아,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소피아님 감사해요. 디님 인사해 주셨네요. 해피투게더 만세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우 기분 좋습니다. 제게 웃음을 주셨네요. 예, Dream On 그 송입니다. 인연은 소중하죠. 고로 발음도 인연이라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물드는 법이라고 해요. 저는 이 물드는 거, 예, 서로에게 물든다?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인연들과 하루를 채워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틀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코너 예,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함께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고요.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가.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오늘이 좋다. 안치환 노래였습니다. 아, 참 좋네요 이 노래. 일 때문에 얼바인 다녀와야 해요. 자동차에서 퀴팅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어요. 디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입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멋진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거창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이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뭐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또 하루일 뿐이지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있는지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있는지. 아, 참 멋진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는 이 가사. 평범한 오늘 전화는 이 고백이 가장 진실하고 또 특별하다는 낭만적인 그런 가사를 담고 있네요. 특별한 기념일에 화려한 선물보다 평범한 날 불쑥 걸려온 전화 한 통, 사랑해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장 감동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좀 아름다운 노랫말인 것 같아요. 스티비 원더 노래 I Just Called Say I Love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가타 나폴리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코너예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가타 나폴리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저스틴 비버의 Friends, 그리고 안재욱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이 저스틴 비버의 Friends,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에게 이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일렉트로닉 장르의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련된 비트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감성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프렌즈.
1: 네, 저스틴 비버가 불러준 노래 프렌즈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 노래 친구라는 노래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안재욱의 친구 골라봤어요. 중국 가수죠. 주화건의 이 팽우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괜스레 힘든 날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라는 가사처럼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영원한 우정을 담은 따뜻하고 희망찬 노래입니다.

0: 이 노래 참 좋죠. 듣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아,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주는 위안, 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한두 명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로비님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미드나잇 블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죠. 예, 제가 갖다 나풀리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여기에서 미드나잇 블루 제가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쭉 이어붙였어요. 지금까지 회원 뭐 코너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샌디 송님, 어머나 세상에, 지금 이삿짐 정리 중입니다. 내일 이사할 거라서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이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요.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 잘하시고요,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6월 30일은 세계 소셜미디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나서 함께 할게요.

Backstreet Boys 노래였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들었어요. 네, 저는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30일 세계 소셜미디어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처럼 확인하는 SNS가 우리 삶과 전 세계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소셜미디어 데이. 자, 이 기념일이 2010년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매체인 매셔블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급격히 성장하던 소셜미디어가 인류의 소통,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축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초기에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축하 위주였지만 소셜미디어가 삶의 거대한 인프라가 된 지금은 디지털 소통의 건강한 미래와 책임을 함께 고민해보는 뭐 그런 날로 그 의미가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인류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이미 일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약 56억 6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68%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시간, 전 세계 평균 2시간 39분인데 글쎄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예,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일이 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마다 뭐 좀 시간이 초과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반나절 계속 하시는 분들도 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습관적인 피드 새로 고침에서 벗어나서 이 소셜미디어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예, 평소에 유익한 정보나 위로를 주었던 크리에이터 혹은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그런 친구에게 잘 보고 있어 이런 따뜻한 댓글이나 메시지 한 통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공유할 때는 원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해서 반드시 출처를 이렇게 태그하는 그런 멋진 디지털 시민의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한 시간 전만큼은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이나 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스마트폰 프리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중독 증상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는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디지털 공간이 모두에게 조금 더 무해하고 다정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0: 남궁옥분 노래였습니다. 꿈을 막는 젊은이였어요. 켈리님께서 선미님 버퍼링도 심하고 댓글창도 댓글을 쓸 수가 없어서 한참 애먹다 들어왔어요. 이제라도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또 버퍼링 생기면 귀팅하겠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그렇습니까? 오늘 버퍼링이 심한가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가끔 유튜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 합니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 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1: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0: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1: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켈리님 신청곡 주셨네요. 조항조의 애원 창해 주셨는데요. 2부 시간으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추린 뉴스를 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해온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는 유지되고요. 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시민권 논쟁의 향후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제 29일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연방 독립기관 위원들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35년 이 험프리 집행관 대 미국 이 사건 이후 90년간 유지되어온 이 선례를 전면 뒤집은 것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을 사실상 크게 강화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이 지난 100년간 대통령 권한의 가장 위대한 확대다라고 환호하면서 판결을 반겼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이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시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이 시 서비스 비용 이 정산 방식에 잠정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안비와 상업주의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쓰레기 수거, 이 교통 통제 등 공공 서비스 비용을 LA28이 선 지급하고 연방 정부가 치안비를 충분히 보전하지 않을 경우 LA28 비상기금에서 일부를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고성능 고비용 AI 모델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사티나 나델라 또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니케시 아로라 등 이 주요 IT 리더들은 대부분의 기업 업무는 반드시 최고급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소형 저가 모델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은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더 싸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오늘 30일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주정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성소수자 권리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라질이 일본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이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이 16강에 오른 브라질은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 승자와 이 8강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모리아스 감독의 행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찾으며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비록 패했지만 일본 축구도 확실히 세계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경기였다며 이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도 경기를 주도했고 상대의 공격을 조직적으로 충분히 막아냈다. 전혀 밀리지 않았고 이길 기회가 있었다고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감독인 나의 역량이 브라질과 비교해 뒤진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이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모리아스 감독의 태도는 최근 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갖고 귀국한 홍명보 감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홍 감독은 성적 부진 등 여러 논란 속에 사퇴를 결정하고 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3782-8600, 3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8: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9: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7: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7: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니체는 그의 에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침에는 희망을 갖고 밤에는 체념하는가. 그렇다. 삶이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인생을 사랑하는 나의 눈에는 나비와 비눗방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닮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보인다. 니체가 말한 행복한 사람의 정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비와 비눗방울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행복이란 건 정의될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망설여지신다고요?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드신가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나는 행복한가? 뭐 아니 불행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사실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요. 그게 아무리 솔직한 표현이라고 해도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 정말 행복해. 아 감사해.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다 보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해피투게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쭉 행복한 사람으로 살자고요.

0: 네, 아바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예, 아바의 Our Last Summer라는 노래였어요. 나비와 비눗방울을 닮은 사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뇌가 그렇게 인식하니까요. 라는 멋진 피드백 주셨는데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우리 함께 행복하자고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경기가 종료됐지요. 자, 축구를 사랑하는 제이초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어떻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축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1: 예, 예.
0: 네, 네. 오늘은 뭐 대한민국 축구 결산?
1: 예, 예. 오늘은 예. 오늘 제 이슈 톡톡에서는 네. 월드컵 결산으로 네. 홍명보호와 어떤 축구협회의 실패 원인과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네. 직접 진단하려 합니다.
0: 직접 진단한다고요?
1: 예, 예. 집중 조명하려고 해요.
0: 좋습니다.
1: 예, 예.
0: 자, 아, 참 말 말이 많아요.
1: 예, 예.
0: 아,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1: 예. 지금 뭐 아주 네티즌들과 인터넷에서는 네. 네. 아주 뜨겁게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0: 네, 네.
1: 그 30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홍명보 감독이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멕시코 현지에서 그 자기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할까요?
0: 네.
1: 어떤 사과성명, 제대로 된 사과성명 한 번 없이 그냥 감독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하면서
0: 네.
1: 그래 인터뷰를 끝나고 나가면서의 어떤 그 장면들이 국민의 분노를 더 들끓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손 넣고 그냥 훅 나가버리는 그 모습에서
0: 네.
1: 국민들이 너무 어떤 모멸감과 어떤 분노를 자일으키게 했죠.
0: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제 본선 참가하고

0: 네.
1: 그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관한 어떤 많은 얘기들.
0: 네.
1: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축구협회 그 부회장과 이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요.
0: 몇 명이에요?
1: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네. 직원 숫자 대비 임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그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고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지금 어저께 제가 그 일본 경기를 보면서 네.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정말 1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네. 동점을 허용을 하고
0: 예.
1: 추가 연장 시간에서 통안에 역전골을 맞고
0: 네.
1: 일본이 졌는데요.
0: 네.
1: 그 일본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어떤 그 정반대되는 모습에서 아, 참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 감독은
0: 네.
1: 그 국민들을 향해 90도 허리를 꺾어서 모든 잘못과 어떤 그런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 열심히 뛴 선수들한테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하고
0: 네.
1: 차후에 자기의 어떤 거취 문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일본 축구에서의 어떤 그 미래와 그 앞날을 조금은 좀 부러운 시선으로 보게 됐죠.
0: 아, 참 잘하더라고요.
1: 예, 너무 봤거든요. 잘하기도 하고요. 예. 참 유기적인 플레이. 그 우리 그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같은 스타 플레이어 하나 없이
0: 네.
1: 거기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유기적인 플레이로 그 최강 브라질을 맞선 그 일본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0: 네.
1: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 축구를 이렇게 부러워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감독이 오늘도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그의 태도라던가 이런 말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서 우리 홍 감독하고 막 비교하는 게 좀 사실 느끼는 거 없겠어요.
1: 예.
0: 예.
1: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0: 예.
1: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들의 수준이 이제 2002년 우리 월드컵 4강을 겪고 난 이후에 수준들이 너무 높아지셔서
0: 네.
1: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하나하나 다 가슴에 와 닿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한국 대표팀의 외국 감독으로
0: 네.
1: 물망에 올랐던 그 제시 마치라는 대표팀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0: 네네네. 네, 네.
1: 그 사람이 우리 대표팀을 정말 맡기를 원했었는데 어떤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어떤 협회와의 어떤 관계에서
0: 네.
1: 감독을 못 하고 캐나다 감독으로 지금 그 이 월드컵을 그 캐나다 사상 처음 16강을 달성했다고 지금 아주 캐나다에서 난리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습니다. 아, 참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이 방향이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 그냥 사퇴라는 행위 자체로
0: 네.
1: 모든 청산이 끝났으니까
0: 네.
1: 뭐 질문도 비판도 하지 말라는 어떤 고압적인 그런 태도에서 분노도 느끼지만 그 홍명보 입장문 발표에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 녹화 영상으로 국민들을 대했다는 그 점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왜 네티즌들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그 박항서 감독의
0: 네.
1: 축구협회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는 그 자리도 그랬고요.
0: 네, 네,
1: 또
0: 네.
1: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귀국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이 트리백 전술을
0: 네.
1: 귀국 시에도 사용을 해서 예, 세 팀으로 나뉘어서 입국을 했고요.
0: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1: 예.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0: 예, 예.
1: 그 입국 행사가 없었지만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고 난 40분 이후에 몰래 귀국, 도둑 귀국을 해서요. 그렇게 홍명보 감독만큼 영상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와서도 2002년 이후에 귀국 행사나 어떤 그 선수들의 해단식이 매년 있었어요. 뭐 엿을 맞던 계란을 맞던
0: 네.
1: 저는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더 우리 그 축구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네.
1: 입장 표명 하나 없이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무야 그냥 어영부영
0: 네.
1: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협회를 보니까는요 이 협회에서 그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걸 보니까 아, 이 단체가
0: 네.
1: 이 조직이 정말 문제가 있는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죠.

0: 그렇습니다. 이영 감독이 이제 이렇게 사퇴를 발표했지만 그 기자회견 직후에 더 불거진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사과를 정중한 사과를 못 받았다. 국민들은 예. 그런 태도 논란으로 인해서 이 동정표는커녕 분노, 더 분노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생각이 없었던 게 우리가 예선 세 경기를 치르고 나서도
0: 네.
1: 홍명보 감독은 32강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0: 네. 확신을 우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그 예선 1차전 체코와 경기를 끝내고 32강 진출 확률이 93%였던 그런 확률이요. 2차 멕시코전을 끝내면서도 87%로 떨어지긴 했지만
0: 네.
1: 그 점점 그 32강 진출 확률이 낮아지면서도 홍명보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전술과 전략 네. 없이 그냥 선수들을 믿고 또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근데 외신들은 한국팀의 어떤 그 학점을 부여했는데요. D-라는 학점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야후나 가디언에서는
0: 네네.
1: 이해할 수 없는 손흥민의 벤치 제외를
0: 네.
1: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팍스 스포츠에서는 그 지지만 않으려는 어떤 소극적 축구를 했다고
0: 네네네.
1: 그렇게 구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영국 BBC에서는 빈약한 공격과 결정력 부족을 꼬집었었어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또 느끼는 거는 어떤 한일 간의 어떤 축구의 격차가
0: 네.
1: 이제는 한 20년 이상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이어준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나구 문화라고 은퇴한 스포츠 스타들이 화려한 방송 대신에 축구 행정이나 유소년 육성
0: 네.
1: 어떤 현장 지도자로 남아서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묵묵히 전수해주는 전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깝고
1: 예.
0: 예. 팬들의 반응도 그래서 싸늘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지금 유소년들이 네. 일본 가서 경기를 하면요.
0: 네.
1: 거의 다 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에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할 만큼 참 참울한 사태인데
0: 네.
1: 이거는 제가 이번 월드컵은요 그냥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0: 자, 대한축구협회에 이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1: 예, 예.
0: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선수단을 가지고도 사실 8개국으로 확대된 이 첫 월드컵 32강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성적이라는 그런 판단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1: 예, 예.
0: 홍명보 감독 같은 예. 경우. 근데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계속 사퇴할 거 아닐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월드컵 감독으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홍 감독뿐만 아니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 역시 이제 이런 책임을 지고 좀 전원 물러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1: 예, 정몽규 회장은 2013년부터
0: 네.
1: 축구협회 협회장으로 지금 13년간 재직을
0: 네.
1: 하고 있는데요. 이 정몽규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사비는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진짜요?
1: 예, 축구협회 회장은
0: 예.
1: 그 보수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그 사선에
0: 네네,
1: 그
0: 네네.
1: 협회 회장직을 못 놓는 이유를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축구협회장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는요.
0: 네.
1: 일개 대통령 이상급으로 FIFA 행사에 나갈 때는 국빈 대접 이상으로
0: 네.
1: 그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계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러면 어떤 정부에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왜 그걸 징계를 못하고 왜 쓴소리를 못하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FIFA의 규정 중에 하나가
0: 네.
1: 그 각 축구협회의 어떤 독립성을 강조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나
0: 네.
1: 인사 개입이나 어떤 그런 프레스가 들어오면 그 국제대회나 월드컵을 출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아마 축구협회에서는 아빠 FIFA라는 어떤 그 거대한 공룡조직에 어떤 걸 힘을 믿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이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바뀌어야죠.
0: 그죠?
1: 그래서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건데요. 네네네. 이게 단순하게 성적만 갖고 우리가 32강, 16강에 못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0: 네네.
1: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
0: 네.
1: 그리고 2013년도 그 월드컵 때 홍명보를 한번 우리가 검증을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많았던 게 그 우리가 조별 예선을 탈락하고
0: 네네네.
1: 그 직후에 그 술파티가 알려져서 홍명보가 그때 감독으로 사퇴를 했었죠. 그렇죠. 똑같이.
0: 네네네.
1: 그거를 똑같이 지금 재현을 한 네네. 거잖아요.
0: 맞아요. 번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자, 축구협회의 향후 행보, 뭐 수뇌부 개편을 해야 된다. 행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을 해야 된다.
1: 예.
0: 이런 목소리도 뜨겁고요. 정말 이번에는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 예.
0: 예.
1: 지금 축구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0: 네네네.
1: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0: 오, 예.
1: 지금 이게 몇몇 사람들 물갈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네. 인사가 바뀐다고 해서 축구협회가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해요.
0: 그렇죠.
1: 왜?
0: 그렇죠.
1: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지금 축구협회는
0: 그 밥
1: 다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0: 아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저는 가능 안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맞아요. 반드시 해야 할 예, 그런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정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야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가 예.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가장 즉각적이고 큰 변화는 수장 교체.
1: 예.
0: 예. 정몽규 회장은 이미 대화가 끝나면 대회가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러날 거고 하지만은 이 뭐 고대 카스텔이라고 하셨나요?
1: 이 기득권 카르텔인데요. 축구협회 카르텔인데요.
0: 예, 그러니까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0: 네.
1: 많은 전문가들은 꼼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1: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회장이 임기 중에 어떤 이렇게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0: 네.
1: 재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그 축구협회 법에 의해서는 지금 그게 불가능해서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0: 네.
1: 축구 행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회장을 사퇴시키기 전에
0: 네.
1: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을 하게 되면
0: 네.
1: 그런 60일 안에 회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정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나는 월드컵 끝나면 바로 사퇴한다.
0: 네.
1: 그러면 그 60일 안에 법을 바꿔서 어떤 그 모든 회장과 어떤 그런 규정을 바꾸기에는
0: 네.
1: 너무 시간적으로 없죠. 그러다 보면 견제와 균형, 어떤 전문성 확보가
0: 네.
1: 필요로 한데
0: 네.
1: 지금의 어떤 제왕적 체제에서는 전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이게 사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다고 축구협회가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이 있네요. 23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1: 예.
0: 23명이라고 하네요. 예, 그중에 21명이 그 21명의 몽규 사단이 명보 선임에 찬성했는데 그들도 이참에 싹 갈아야 합니다.
1: 예, 예.
0: 이런 댓글 주셨어요. 분노의 댓글.
1: 요즘은요.
0: 정말 걱정하는 댓글이에요.
1: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더 잘하세요.
0: 네, 싹 다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네,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그 특별 감사 뭐 여기 또 뉴스 기사에 대두되더라고요.
1: 예, 예.
0: 네.
1: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홍명보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요.
0: 네.
1: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홍명보를 칭할 때 영원한 리베로라고 어떤 레전드 선수로도 남을 수 있었는데
0: 네.
1: 왜 축구협회에 들어가서 그 정몽규 회장의 꼭두각시 노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의아했었는데요.
0: 네.
1: 네티즌들이 다 밝혀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마 유독 그 홍명보라는 사람만이
0: 네.
1: 그 감독들과의 불화가 제일 많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홍명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가 우리 군부 시절에 하나회를 결성을 해서
0: 네,
1: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축구 대표팀 안에서도
0: 네.
1: 열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조직을 해서요.
0: 네.
1: 많은 대표팀 감독들에게 엿을 먹이고
0: 아이고야.
1: 예, 항명을 했던 그 중심에 홍명보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오, 진짜요?
1: 그래서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정환 감독
0: 네네.
1: 그분과 95년, 9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95년도는 그 코리안컵 그 당시 때 음주 파동 사건이에요.
0: 네.
1: 그게 뭐냐면 준결승에서 잠비아 대표팀한테 2-3으로 우리가 충격패를 당해요. 근데 그때 간판 수비수인 홍명보를 비롯해서 주축 선수들이
0: 네.
1: 경기 전날 술 마시고 태업성 플레이를 했다고 그 박종환 감독이 폭로를 해요.
0: 아이고야.
1: 그 폭로를 하고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0: 네.
1: 대표팀 지휘봉을 놓게 돼요.
0: 아하.
1: 그리고 96년도 아시안컵에서 이란에게 2-1로 앞서다가 후반에 5골을 내주고 그냥 대참패를 해요. 그게 감독을 경질시키기 위함이 아니냐, 어떤 고의 태업이 아니냐 의혹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그 대회를 끝으로 그 박종환 감독이
0: 네.
1: 영원히 축구계에서 은퇴를 해버려요.
0: 아, 그렇게 됐군요.
1: 예, 또 그 차범근 감독이
0: 네네네.
1: 1998년도 그 프랑스 월드컵에서 대회 도중 경질을 당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나와서도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위로의 전화나 인사를 왔었는데
0: 네네네.
1: 유독 두 선수들만이 두 선수가 연락이 없어서 그게 섭섭하다고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어허.
1: 그 중 한 선수가
0: 네.
1: 홍명보 감독이더라고요.
0: 진짜요?
1: 예. 그리고 뭐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비쇼베츠 뭐 이런 감독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항명 사태나
0: 네네.
1: 출장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히딩크 우리가 히딩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히딩크 감독이요.
0: 대단한 감독이죠.
1: 정말 파벌을 정말 강하게
0: 네.
1: 어떤 무시했던
0: 네.
1: 그 학연 지연 파벌을 완전히 무시했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홍명보를 발탁을 안 했었대요. 근데 축구협회의 어떤 권유와 그 박항서 감독의 권유로
0: 네.
1: 홍명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식사 때 나이 순으로 앉는 걸 폐지시켰고요.
0: 예.
1: 선배 눈치를 보던 그런 문화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경기 중에 반말로 소통하라고
0: 네.
1: 그 모든 중심에는요. 홍명보가 있더라고요.
0: 아하.
1: 예. 그러니까 이 홍명보가 자기가 선수일 때는 선수들을 귀합해서 감독들을 또 퇴직시키기도 하고 사퇴시키기도 하고
0: 세상에.
1: 또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로서 선배 문화를 이렇게 중시 여겨서 규율을 잡고 저는 지금 이번 이 월드컵에서 우리가 옌스 왜 분데스리가에 주전 선수를 안 쓰는지
0: 네.
1: 그게 이번에도 또 올라오잖아요.
0: 그렇죠.
1: 1년 반 전에 그 옌스 어머니가 대한축구협회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다고 댓글을 어떤 글을 썼었기 때문에
0: 참.
1: 1차전, 2차전에 벤치에 앉혔고요. 그리고 3차전 때도 전반 내내 쓰지 않고 그리고 그 경기 이전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분데스리가 선수를 놓고 왜 일정 특정 선수 왜 자기 라인 사람들만 기용을 하느냐.
0: 그러니까
1: 그거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를 됐었는데요.
0: 네네.
1: 그 옌스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논란도 그렇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죠.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반 전에
0: 네.
1: 대표팀 주장을 박탈한다고 뜬금없이.
0: 맞아요. 기억나요.
1: 예.
0: 네.
1: 그리고 그 손흥민 아버지가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하면 안 된다고 우승을 하면 또 이런 불공정하고 이 어떤 축구협회의 어떤 그 부조리가 덮어지는 걸 염려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 것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아마 많은 피해를 봤었고요.
0: 네.
1: 그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0: 그렇죠.
1: 이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0: 월드스타죠. 예.
1: 그 사우디나 그 어떤 유럽 그 진출해서 자기 네. 꿈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을 선택해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열리는 올림픽 저 월드컵이라.
0: 가슴 아파요. 예.
1: 그랬던 손흥민 선수를 그 벤치에 앉아서 모멸감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견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까? 뭐예요?
1: 여지껏 우리 한국 A매치 네. 출전 경기 시간을 1위가 홍명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어허.
1: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은 136경기에서 한 12,000시간을 뛰었는데 손흥민은 138경기에서 11,000 얼마를 뛰었으니까 한 1,000시간이 모질라는 거예요.
0: 아하.
1: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라스트 댄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4회에 걸쳐서 13번의 올림픽 경기를 나섰는데요. 선발로 출전을 못한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0: 처음이죠.
1: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어떤 의혹들
0: 네.
1: 이런 거 있어서 그 홍명보 감독은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었던 거죠.
0: 그런데요. 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1: 예, 예.
0: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 아,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도 그렇고 예. 모든 게 오 퀘션이었어요. 왜 저러지? 그런 퀘션이
1: 우리가
0: 있었는데.
1: 남아공 경기를 보면서도 네. 그 브렉타임 때
0: 네.
1: 이강인 선수가 막 그 막 코치진한테 외치는 그게 아마 영상에 잡혔어요.
0: 네.
1: 이재성 선수를 넣어달라고. 지금 안 넣으면 늦는다고. 근데 이재성 선수가 또 출전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남아공 전을 앞두고 감독한테 그 왜 트리백을 고집을 하느냐. 우리가 포백으로 하자고 전술을 건의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까.
1: 그 바람에 남아공에 네. 선발 출전을 손흥민과 이재성이 건의를 한 이유 때문에 네.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날 그
0: 없습니다,
1: 선발
0: 진짜.
1: 전날까지도 네, 선수들은 네, 네. 몰랐대요.
0: 아하.
1: 경기 당일날 아침에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거 네. 이재성이 제외되는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0: 진짜
1: 이게 지금
0: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 그렇죠.
0: 진짜.
1: 아주 총체적 진짜. 난국인데.
0: 네네네. 자 문화체육관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감사 결과 위법 행위나 이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엄중 처벌과 함께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1: 예.
0: 예, 협회의 인적 쇄신이 강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물론 그런 불명예의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네. 자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네티즌들이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0: 네.
1: 벤투 감독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우리가 2022년도에 그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그 가나전인가요?
0: 네네.
1: 거기서 그 석연찬은 경기 종료 선언을 한 주심한테 선수들이 많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벤투 감독은 선수 대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해요.
0: 네네.
1: 그 선수들한테 혹시나 있을 징계나 불이익을 자기가 막아줬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 마지막 그 3차전 자신의 조국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그 벤투 감독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르투갈 국민이지만
0: 네.
1: 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감독이다.
0: 음흠.
1: 스포츠 정신으로
0: 네.
1: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조국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겠다.
0: 어허.
1: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0: 네.
1: 너희들은 그저 준비한 대로 경기장에 나가서 즐기라는 말을 남기고
0: 네, 네, 네.
1: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원정 16강을 달성을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재계약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축구협회에서는 뭐 그 재정적인 어떤 문제로 1년 플러스 3년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홍명보 감독과 그 클린스만한테
0: 네.
1: 지금 낭비한 금액만요. 한 어림잡아도 한 140억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러면 그 돈이면 네. 재계약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벤투 감독의 아내 SNS에 맞습니다. 몰려가서 네. 벤투 감독이 그립다 한국으로 돌아와달라고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히딩크 감독도 아마 축구협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네.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리고 감독 계약직을 히딩크가 오래 한 것 같지만 1년 6개월밖에 못했었대요.
0: 그렇죠.
1: 유일하게 4년 4개월 동안 감독직을 완수한 거는요. 벤투 감독이 처음이고요.
0: 어허.
1: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네. 그 202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는 색깔도 잃어버렸고요. 축구의 어떤 그 발전적인 거 네. 색을 잃어버린 게 지금 한 30년 후퇴됐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0: 안타깝죠.
1: 일이에요.
0: 안타깝죠.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쉬운 월드컵이에요. 정말.
1: 그래서 저는 네. 감독들을 몇십억씩 주고 또 진짜 명장들을 왜 데려오는지 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축구를 이렇게 축구협회도 그렇지만 이 한국 축구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을련지.
0: 맞습니다. 자 기대를 좀 해보죠 뭐. 예, 문체부가 외부 이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클린스만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뭐 부당 개입 의혹 또 협회 예산 집행 내역 의사결정 구조의 위법성 등을 털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거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전면적으로 좀 뭔가 체인지되고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축구 팬들의 바람대로 좀 뭔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1: 그거는 저희 바람이지만요.
0: 예.
1: 법상 네. 대한체육회에서 이 축구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0: 네네.
1: 대한체육회 그 체육법을 뜯어고치지 정관을 뜯어고치지 않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0: 네네.
1: 그 축구협회장 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그 축구협회의 어떤 그 어떤 조직을
0: 네네.
1: 완전히 갈아엎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0: 예.
1: 제가 볼 때는 법 개정이 먼저라고 봐요.
0: 법 개정을 먼저 하고.
1: 예. 그게 원칙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그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법대로.
0: 네, 그렇습니다.
1: 지금 정명규나 홍명보가 말로만 책임을 진다고 커튼 뒤에 숨는데요. 그게 아닌 그 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축구협회는 이제 홍명보 감독 개인의 그런 사태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몽규 회장 퇴진했기 때문에 퇴진 또 문체부 특별감사 이 감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기 회장 선거 또 외국인 감독 선임 프로세스 시작 뭐 여기에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인적 제도적 뭐 이런 리셋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지적인데요. 자, 앞으로의 뭐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축구 이 FIFA 올림픽은 언제 처음에 시작이 됐죠?
1: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제가 생각할 때 그 1930년대에서
0: 예.
1: 1930년대에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0: 아, 1930년대.
1: 그래서 193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가 월드컵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로피 있죠?
0: 네.
1: 그거 처음에 줄리메 컵으로 시작을 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예. 지금 말하는 아하. 그 월드컵이 바뀌어서 지금 월드컵은 1930년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0: 그렇네요.
1: 알고 있어요.
0: 예, FIFA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예, 됐네요. 예. 그때는 뭐 13개국만
1: 예.
0: 참여했고요. 우루과이가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그때
1: 예, 예.
0: 그 해에.
1: 지금은 예. 뭐 지금 16강전이 이제 많이 열리고 또 16강에 네. 올라간 그런 팀들이
0: 네.
1: 지금 속속 다가오고 있어요. 어저께까지
0: 그렇죠. 예.
1: 지금 네 팀인가 올라간 걸로 제가 검색을 했었고요.
0: 네네네네.
1: 브라질, 파라과이, 모로코, 캐나다. 그 일본이 2-1로 아깝게 져서 올라간 그 브라질.
0: 네네네.
1: 그리고 파라과이는 독일과 1-1 무승부로 그 승부차기에서 독일을 꺾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모로코는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이겼고요.
0: 아하.
1: 그리고 캐나다는 우리 그 남아공
0: 네.
1: 남아공을 1-0으로 이겨서 아마 지금 16강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 경기가 네. 멕시코 경기가 있어요.
0: 중요하네요.
1: 오후 6시 에콰도르 경기가 있어서
0: 재밌을
1: 아마
0: 것 같아요.
1: 이 LA의 네. 어떤 교통 체증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멕시코인들의 어떤 네. 응원 문화를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죠.
0: 네, 그러네요. 네. 자, 비록 이번 월드컵은 아쉬움으로 가득 차 결산하게 됐지만 축구는 계속됩니다. 예, 그죠? 예. 예,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팬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서 예. 마무리할까요?
1: 예, 예. 네. 4년을 기다려온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짙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는데요. 역대 최강이라 불린 황금 세대였지만 조별리그 탈락과 네. 또 최종 34위라는 성적표는 우리나라 축구계에 무거운 과제를 어떤 던졌어요.
0: 네, 네, 네.
1: 이 아픔이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컵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어떤 단단한 예방주사가 됐으며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수고했던 많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기죽지 마시고요.
0: 네.
1: 또 우리한테 또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좀 충전하시고 일단 휴식과
0: 네.
1: 또 많은 위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0: 자, 비록 이번 2026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도전은 조기에 멈췄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아쉬움 또한 더 단단한 미래를 위한 이 빌드업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예, 듣고 예. 보니까요. 이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그리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는 이 대한민국 축구의 다음 무대를 또 기대해보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해요.
1: 예,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제2의 이슈 톡톡 이슈의 해결사 예, 제2초이님과 함께했습니다.
1: 예.
0: 금요일날 뵐게요.
1: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8: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0: 213-381-2424 213-381-2424.
2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켈리님께서 조항조의 애원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 좋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해피님들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3-735-5100번.
3: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서 말이죠. 이 신문이 모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행동이 모발에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박박 비벼 말리는 일상적인 습관이 탈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빗질이나 잦은 염색 뭐 이런 게 모발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겼는데 정작 위험은 머리를 말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랐던 젖은 모발 관리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상태가 가장 연약해집니다. 모발의 화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의 골격은 케라틴 단백질인데 이를 두 종류의 결합이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분에 민감한 결합이 물기를 만나서 헐거워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작은 힘에도 쉽게 끊깁니다. 원래 두껍고 건강한 모발조차도 젖었을 때는요, 원래보다 30%가량은 길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젖은 머리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우리는 수건으로 팍팍 비벼서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긴 머리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이렇게 동여매죠. 이때 위쪽에 가늘고 섬세한 부위에 잡아당기는 힘이 쏠리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려야 돼? 네, 비비는 대신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감싸서 살며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주 무거운 면수건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극세사 소재는 제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는 것. 네, 탈모 예방을 위해서 좋은 샴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시죠. 그렇게 잘 샴푸하시고 막상 말릴 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에 이거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에 벌써 절반이 저물어가고 있죠. 시간 참 빠릅니다. 자, 그동안 반년이 지나도록 사실 좋았던 일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던 일, 피곤한 일,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걱정거리를 안고 끙끙거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우션의 션이라는 가수, 참 마라톤과 함께 많은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죠. 션이 한 말 중에 사람이 속상하고 뭐가 잘 안 될 때 그 일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더 속상해지니까 자기가 좋은 일, 즐거운 일에 몰두를 하면 속상한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일, 좋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그런 명언 같은 명언을 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지난 건 지난 겁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저도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 걱정거리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지금 이 시간 3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간이 그나마 좀 행복하다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네, 지난 건 돌이키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화요일 순서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곡은 이은하의 돌이키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거 돌이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뵈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람쥐처럼 그냥 쳇바퀴 돌면서 삽니다. 하루하루. 이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킬 것이 많고 또 뭔가 메꿔야 되는 액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메꿔야 될 거 또 액수가 작고 내가 현실적으로 메꿀 수 있는 거고 조금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은데도 따지고 보면 공평하다는 얘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잘 넘기기만 하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지만 그야말대로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 고장나면 그거 고쳐야죠. 뭐 이거저거 등등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죠. 그게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꼭 무조건 뭐 다 좋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그래도 저와 함께 있는 이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그래도 좋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순철님 저요, 또 우리 데브옵스님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저요 라고 이렇게 손들어 주셨는데 아마 굳이 이렇게 손들지 않으셔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에 동의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행이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보게 됩니다. 자, 우리 통계님 오늘도 변함없이 굿모닝입니다. 아마 통근 버스에 계시지 않을까 싶고 오늘도 변함없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자, 첫 번째 신청곡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미자의 명곡이죠. 기러기 아빠.

네, 참 들어도 들어도 이미자 씨의 노래만큼은 참 우리 순철님의 말씀처럼 명곡 중에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쉬움을 머금고 정말 본인들은 이런 말이 있죠. 아이고,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 이런 느낌으로 공항을 빠져나올 때 물론 뭐 감독에 대한 아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수들에게 고개 숙이지 마, 기죽지 마라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참 한결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십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행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멋진 그런 축구 게임을 다시 볼수 있게,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

더불어 우리가 평소에 FIFA 랭킹에서 낮았던 그런 팀들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우연의 일치보다는 그만큼 4년을 앞두고 그들은 준비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상반기는 지났지만 가진 거 없고 오히려 적자만 나고 빚만 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할수 있으니까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자, 오늘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난일들이 내가 바뀌어서 뭔가를 다시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시쳇말로 겁나게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이미자 씨 노래 들으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서 소개합니다. 우수 남진.

네, 이게 같은 당시에 나왔던 두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만큼 우리 남진, 이미자, 나훈아라는 세 사람의 트리오는 글쎄요, 많은 가수들 중에서 명곡 제적이 또 참 나이 드는 게 아깝고 목소리가 나빠지는 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순철님, 마음이 급해지실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 시스템이 아직 음원 시스템이 조금 하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서 7월 1일서부터 제가 신청곡 힘들다고 그랬는데 조금 연장돼서 제가 알려드릴 때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대화도 나누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채창 아시지 않습니까?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제 방송 클릭하셔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또 말씀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마음 조급하시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보따리 좀 잘 풀어주세요. 제가 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 네, 통기님의 신청곡 라이브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H님 어서오세요. 신청곡 주셨고, 아 순철님 다시 녹음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내일 7월 1일서부터 저희 회사에서 음원 시스템으로 다시 제가 노래를 다운을 받아서 좋은 음질로 보내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게 좀 준비가 덜 돼서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똑같이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꾸며가는 그런 시간 조금 더 가진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 아이들아,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순철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오리지널이 아니고 다시 녹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노래들이 예전에 불렀던 것들을 똑같은 노래를 다시 좀 좋은 음질에 좋은 음악으로 녹음한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런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순철님.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150.com이 새롭게 장만한 거 이미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습니다. 구글에 이렇게 라디오 서울을 들어오시면요. 아주 단장을 너무 멋지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인터넷이 가끔 연결이 될 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메디컬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메디컬 무료 의료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칸에는 주가라고 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종목이 아주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복권, 파워볼을 비롯해서 각종 복권의 당첨 번호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주유 칸에는 지금 캘리포니아 레귤러가 5불 43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근처에서 어디가 가장 가스값이 낮은지 찾아가실 수 있게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 밑에는 LAX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조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즘 한국 많이 다니시는 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라디오 코너로 들어가시면 저희 전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가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멋지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창이 나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 청취자 소통 그리고 저와 직접 대화하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계님이 대구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조심하시고 혹시 장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에이치님의 신청곡 인생이란 윤신에 함께합니다.

네, 아이고 참 그 애절한 가사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고 희망이 있다는 말 한 번쯤 여러분들 가슴에 두고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좀 일이 안 풀리거나 또 불의의 일이 생기거나 사람의 앞길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 에이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할 걸 또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으니까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철님도 조금 슬프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정훈이 씨의 그 쓰잔나라는 노래가 꽤 오래된 노래인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우리 정훈이 씨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얼마 전 TV 프로에 나왔는데 좀 부축을 해서 걸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데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네, 노래가 벌써 67년도에 발표된 노래니까 아이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흘렀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9: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핫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계님 또 다른 신청곡 주셨네요. 우리 이현실 새색시 시집간의 주인공 이 불은 정녕 나의 님이라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아마 우리 통계님께서 또 다른 선곡을 해주셔서 저희의 또 레파토리를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비도 오는데 출근길에 통근버스 타셨으니까 조심하시고 비가 오면 좀 많이 무덥겠네요. 그렇죠?

0: 네, 참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죠. 우리 이현실 씨. 수양보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새색시 시집가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줬던 그런 가수. 이 노래가 나온 것이 70년대니까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래와 함께 그 당시의 추억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 저도 한번 잠시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그 동네마다 시장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동네마다 지역적으로 떡볶이집이나 이런 간식하는 집들이 또 뭐 철마다 붕어빵 장사도 있었고 겨울 되면 그 구멍가게라고 얘기했었죠. 그 상점이요. 상점에서 이렇게 동그란 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겨울에 만두, 호빵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 꽈배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수레 같은 데다가 니어카에 이렇게 번데기 장사들 이렇게 동그란 판에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런 번데기 장사들에게 국물 좀 더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때를 부렸던 적이 있었고 또 겨울이 되면 그 핫도그 근데 저는 그 핫도그가 하나가 너무 아쉬워서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한 겹 발라달라고 해서 두툼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소세지가 너무 작아서 이 빵만 먹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가장 맛있던 것이 또 호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에 기름으로 탁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동그란 판으로 이렇게 눌러서 안에 그 설탕물이 뜨거워서 혀를 디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동네에서 어떤 간식집에서 어떤 간식을 즐기던 그런 생각이 나신가요? 그 당시에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만큼 살림이 지금보다 넉넉지가 않고 지금 세대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것도 특권이라면 특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계님, 지금도 죽도시장 가면 먹거리 많이 팔지만 80년대 후반에 송도 해수욕장이나 시장 앞에 가면 번데기와 골뱅이 팔았고 지금은 호떡 사 먹으려면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주말에는 90년대는 아메리칸 튀김도 팔았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요.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5: LA 2133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0: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9: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0: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9: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0: 네, 어제 우리 로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들려드리지 못한 곡 일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지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우리 엘튼 존의 아주 멋진 명곡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80년대 중반서부터 초반에 중반까지 대한민국에는 다방문화에서 카페문화로 변했던 그런 시절이 있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방에서 틀어주던 신청곡이 카페에 가면 멀쩡한 DJ 박스에서 저 같은 느끼한 목소리로 신청곡을 들려주던 그 당시에 듣던 노래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프레드 아귤라의 안악이라는 노래가 퍼져 나오고 이제 카페에 가면 항상 이제 저희가 먹던 음식들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뭐 샌드위치서부터 멕시칸 사라다라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비우가스 등등 그 당시에 저는 뭐 술은 안 마셨지만 와 한국에는 마주왕이라는 와인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당시 카페에서 멋진 그 좀 뭐라 그럴까 뭐 저희가 얘기할 때가 폼 잡는다고 하죠. 아주 긴 머리에 폼을 잡고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함께 담소를 하면서 낭만을 즐기던 그 시절들 어떻게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좋은 상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침 식사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눈 뜨면 뭐 어떤 때는 두유 어떤 때는 뭐 주스 한 잔 내지는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아침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스무디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요구르트 있지 않습니까? 그릭 요구르트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거 하면 좀 야채를 넣은 그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램블 에그라 그러면 계란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야채를 좀 같이 넣어서 먹는 마치 오믈렛 비슷한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캘리포니아 롤 만들 때 많이들 해서 먹죠. 그런 아보카도 토스트도 좋고 또 뭐 이 흰 식빵 말고 통 곡물빵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위토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 버터를 발라서 먹고 바나나하고 곁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침 식사고 그런가 하면 의외로 여러분들 두부 좋은 걸 다 아시잖아요. 두부 스크램블 이런 것들 아침에 간단히 좀 드시면 근데 사실 가족이 있어서 챙겨주면 모르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을 이것까지 아침에 챙겨 먹고 일하러 가시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H님이 신청하신 가시나무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가시나무 새 패티님과 함께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패티김 씨도 이제 나이가 거의 아마 90 가까이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연미 씨가 50주년 공연할 때 그 다음 해에 50주년을 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아마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올해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이 뭐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문제가 생겨서 노래를 못하더라도 그들이 남았던 그런 그 기록들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똑같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사히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LA 노사사에 들어가 보면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자기 노래한 모습을 남기고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쯤 있다가 자기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래도 내가 이때는 괜찮았었지 또는 가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를 기억하는데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딨냐. 물론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노래를 남겨놓는다는 것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아이고 권 교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쌍화탕 잘 먹고 있습니다. 아 10년 젊어 보인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 벌초를 좀 했습니다. 머리를 좀 그냥 뒷머리도 많이 좀 자르고 좀 여름이다 싶어서 시원하게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부 역시도 좋아하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시간일 거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원래 예정이 내일서부터 저희 음원을 이용해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아마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청곡 게시판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라디오 서울 160.com을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주가서부터 복권 남바서부터 주유소 어디가 가격이 좋은지서부터 LA 공항에 출도착 아시아나와 LA 그런가 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모두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권 교수님도 참여하세요. 라디오 서울 190 들어가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시기만 하면 이렇게 그림같이 보여드리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쭉 클릭하시면 영고원의 라디오는 내 친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맨 밑에 들어가시면 이게 노란 창이 나옵니다. 본인 라디오의 내 친구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단체 개인 라디오는 내 친구만 할 수 있는 단체 톡방이 나옵니다. 사랑방이죠. 여기 가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좀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 변함없이 오셨네요. 자 오늘은 어느 쪽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또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순철님이 아 그렇죠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여운입니다.

네, 덕분에 또 과거는 흘러갔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 SK 사장님 오늘 항상 뭐 산타모니카 뭐 얼바인 무지하게 많이 다니시는데 보통 한 150마일 이상 다니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운타운 계시네요. 아, 그동에 계실 때 굉장히 좀그 뭐랄까 그좀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는 흘러갔다 그 여운 씨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제 머릿속을 스치는 가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하정이라는 가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백남봉 씨와 남범원 씨와 트로이카를 이뤘던 쓰리보이 신선삼 씨의 아내 되기도 했던 우리 김하정 씨 사랑이란 노래가 강영숙 씨도 부르고 우리 장은숙 씨도 불렀는데 이 김하정 씨의 사랑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70년대 명곡들이죠. 김화정 씨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뭐 그 LP판이라고 해서 감히 뭐 카세테이프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 기억에는 아주 어렸을 시절입니다. 사실 뭐 국민

중학교 지나면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나왔던 모든 노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그 당시에 제가 10살 뭐 남짓 되던 해니까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나이도 있을 거고 저보다 좀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10살이었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하고 뭐 차이가 나서 20살이었으면 지금이야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6세, 76세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76세 되신 분들도 많은데 물론 나이가 아무리 위시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늘같이 아저씨같이 보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10살 때 생각해 보세요. 20살 정도 되면 아, 완전 형이 아니고 아저씨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자, 권 교수님의 신청곡이네요. 우리 박인수 님도 지금 하늘에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봄비.

0: 네, 아이고 참, 아 정말 독특합니다. 박인수 씨,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박인수 씨는 또 미8군 용산에 있는 미8군에서 젊은 시절서부터 그곳에서 접시 닦기로 출발해서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십니다. 오래 미8군에 계셔서 근데 정말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계신 아마 보통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성대 묘사를 많이 하는데 박인수 씨 묘사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소울풀하면서 재즈를 좋아하고 이 봄비만큼은 다른 노래에 비해서 박인수 씨만큼 그런 색깔을 내기가 참 힘들고 또 그의 또 다른 그 히트곡 중에서 당신은 별을 보고 울었나요? 혹시 그 노래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면 정말 박인수라는 가수 이외에는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노래였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계엄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8: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2: 홈쇼핑 아이들아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피곤하시면 쌍화탕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 감사. 우리 듀크남님 어서오세요. 예, 신청곡 주셨고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 봄비 잘 들었습니다. 저녁 맛난 거 드세요. 아저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영탁이 함께합니다. 듀코 씨의 신청곡.

네, 네가 거기서 왜 나와를 부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시원하게 부르죠 정말. 영탁씨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노래도 잘 만들고 시원하게 노래도 잘 만들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5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분인 줄 알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1250.com 누르시면 라디오 서울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누구든지 전화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셔서 그저 간단합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맨 위에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가, 오늘의 주가 뭐 스페이스X,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 등 8가지의 중요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을 보시면 복권, 파워볼 내지는 뭐 모든 복권 정보가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시면 바로 주유라고 나오는데 오늘 캘리포니아 평균이 5불 43전이니까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5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눌러서 들어가시면 내 주변에 어느 게스테이션이 가장 저렴한지도 알아보실 수도 있고 맨 밑에는 저희 LAX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밑에 라디오 코너로 들어가셔서 쭉 오른쪽으로 미시면 중간쯤에 라디오는 내 친구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라디오는 내 친구로 바로 접속이 돼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라고 노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원한 여자입니다. 마이진 벤손.

0: 아이고 참 시원한 사람 두 사람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 뭐 마이진 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현역 가왕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 그런 멋진 가수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꽃게 판매 10만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9: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분 아시는 얼마 전에 모르시나요라는 그 다비치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던 조재즈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뭐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서 원래 조재즈는 미스터트롯에서 나와서 아이라이라는 노래를 출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무명의 오랜 세월을 겪다가 이번에 모르시나요란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지금은 어엿한 인류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조재주의 멋있는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워 혼자 하는 말.

0: 네, 참 무명 생활을 오래 견디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조 재즈, 어떻게 보면 그좀 외람되지만 제2의 조용남이라는 말을 일컬을 정도로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지만 본인이 가진 노래만큼은 우리들의 가슴을 많이 흔들어 놔서 우리의 많은 인기를 얻던 아주 대기만성형의 가수고, 같이 동반하는 그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또 나는 반딧불이란 윤중식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본인의 곡보다 더 역주행을 시켜서 지금 뭐 공사장에서 노숙도 하고 세상을 떠날 생각도 했다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까지 거칠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거칠게 생활해서 오늘에 온 정말 훌륭한 훈장들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계좌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2: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LG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스전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생활건강 이벤트 김스전기로 오세요.
0: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H님의 신청곡 검은 장갑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여러분 덕분에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오후였었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일까지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내일은 새로운 출발 하반기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기운 조금 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5: 수영도?
3: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